0: 됐습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을 빚어온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 계획을 백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해당 기금 조성 계획이 현재로선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금은 전임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기구를 무기화했다는 명목으로 약 2조 6천억 원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납세 기록 유출 책임을 묻는 국세청 상대 소송을 취하는 대가로 법무부가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선 결과에 반발한 의사당 폭동 가담자 지원에 기금이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트럼프 일가에 대한 세금 소송 면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간선거 패배 우려가 커진 공화당은 이 문제가 선거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기금이 당초 계획했던 이민단속 지출 법안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척 슈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기금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공화당의 처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레바논 사태로 인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강화하자 이란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란 협상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며 미국과의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매달 4개월 8일 휴전 합의 당시 레바논이 전제 조건 중 하나였다며 현재 모든 전선에서 휴전이 위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며 필요시 자위권에 입각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리군사 세력 중 핵심 조직으로 이스라엘 북부와 인접해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이스라엘군은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로 리타니강을 넘어 작전을 확대했고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 지역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레바논 휴전이 재개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를 인터뷰 없이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직원이 별도 면담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입국 후 1년 이내 망명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대한 건강 문제나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민국은 예외 사유 확인을 위해 사실상 모든 신청자를 인터뷰해왔는데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이 관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가을 기준 미결 망명 신청은 150만 건에 달하고 이민법원 미결 사건 330만 건 가운데 약 230만 건이 망명 관련 사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격 없는 이민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망명 제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입니다. 이민국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으로 발생한 100만 건 이상의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망명지원 단체들은 신청자들이 1년 기한을 넘긴 이유를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추방 절차에 넘겨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 변호사 1만 명 이상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연방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연방정부 변호사 수는 약 3만 7천 명으로 작년 말보다 17%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채용이 3,200명 이뤄졌지만 떠난 변호사가 1만 명을 넘어 재직자 5명 중 1명꼴로 이탈한 셈입니다. 교육부는 변호사 수가 53%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주택도시개발부는 40% 감소했습니다. 전체 연방정부 변호사의 4분의 1 이상을 고용하는 법무부는 2,665명이 줄며 인원수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 인력이 21%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대규모 이탈로 행정부 정책을 법정에서 방어하거나 규제를 검토하는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떠나는 사람들은 국가를 파괴해온 급진 좌파 딥스테이트 광신도들이라며 아주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4: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5: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4: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5: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4: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5: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4: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9: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8: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9: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9: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권창영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오는 장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는데 이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어서 유죄 시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 전 장관은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반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불법 전용 혐의로 조사받습니다. 특검팀은 법정 수사기간 150일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이번 주 조사를 수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수사 후반기에 집중될 것이라는 이른바 해비테일 전략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휴전이 협상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느 한 전선에서 휴전을 위반하면 모든 전선의 휴전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 합의된 양해각서의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에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휴전 조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에서 이를 제외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소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스말 바가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입장을 수시로 바꾸고 모순된 요구를 제기해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레바논 상황은 미국의 휴전 위반이기도 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에 나서기 위해 이달 안에 물러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이 기체제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례 보고를 하고 2일에는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김 총리의 진로에 따라 고별 만찬이 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거론되지만 이들의 후임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대미 관세협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중진이 총리직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차기 총리 지명 이후에는 일부 장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적 개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지 않았고 김 총리가 정상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사임설과 후임 함합형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오늘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고 직후 현장을 직접 찾아 희생 직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화그룹은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응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이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별대응 TF를 꾸리도록 했는데요. 한화그룹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4: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숨진 직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15: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14: 한화그룹은 그룹 차원의 사고 수습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와 함께 유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관계당국 조사에 협조해 사고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6: 회사 측은 아직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 성분은 물로 씻어내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7: 사고 난 공정은 저희가 당초에 위험에 대해서 크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1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자들에게 화염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염복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고 격리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우정입니다.
1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서울에서 자사의 연례 AI 컨퍼런스를 열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1일 저녁 국내 기업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서울 GTC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원한다면 기이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매년 미국과 대만 등지에서 GTC를 열고 AI 분야 미래 비전을 발표해 왔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로보틱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두산 등과 로봇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이 상력과 창의력은 크지만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AI와 로봇이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e스포츠와 PC 방문화의 중심지였다며 지포스 초기 시절부터 자신과 가까운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주 방한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회동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이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이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 신청서 초안을 비공개로 제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심사가 완료되면 상장 여부를 결정할 선택권을 갖게 되며 실제 공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달 65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9,650억 달러를 인정받았는데 이는 오픈AI의 8,520억 달러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오픈AI도 상장 서류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가 먼저 상장하려는 이유는 셀레브라스와 스페이스X 같은 대형 기업들이 줄지어 상장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순서가 빠를수록 자금 조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두 회사가 자본이 고갈되기 전에 상장하려 경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상장하는 쪽이 인공지능 모델의 재무보고 기준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엔트로픽은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 보안 탐지 능력을 갖춘 클로드 미토스 모델을 유럽연합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업 엔스로픽에 AI 칩 생산 계약을 따내면 이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거래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은 앞서 테슬라로부터 자율주행 칩 물량 165억 달러어치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업계는 엔스로픽 계약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 테슬라를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핵심 모델 클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경기 화성과 평택 그리고 미국 텍사스 공장을 통해 생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지난해부터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을 잇따라 확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를 AI 칩과 메모리 파운드리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맹으로 해석합니다. 글로벌 맞춤형 AI 가속기 시장은 지난해 18조 7천억 원에서 2032년 53조 8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는 삼성 비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내년에는 2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가치 2,700조 원 규모의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이라고 오늘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과 우주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로 우주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설명서에는 적대 세력의 위성망 파괴 위협과 분기당 5조 원이 넘는 인공지능 사업 적자 등 구조적 위험 요인이 명시됐습니다. 경영권을 독점한 일론 머스크의 독단적 경영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힙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하지만 화려한 기술적 성과 뒤에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와 지배구조 논란은 투자자들의 고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과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로 우주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스페이스X. 최근 경쟁사 블루 오리진의 로켓 폭발 사고는 스페이스X의 대체 불가능한 위상을 돋보이게 한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주산업이 언제든 막대한 자산이 증발할 수 있는 고위험군임을 시장에 상기시키는 계기도 됐습니다. 실제 투자 설명서에는 장밋빛 전망 이면에 냉혹한 생존 위협들이 명시됐습니다. 먼저 적대 세력의 우주 무기화로 스타링크 위성망이 파괴될 수 있다는 안보 리스크가 꼽힙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AI 사업도 부담입니다. 초기 인프라 비용 탓에 분기당 5조 원 넘는 적자를 내고 있고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 역시 갈 길이 멉니다.
4: I would say 10, 15 years down the line, we will be able to scale as per Elon's ambitions, 1 million data centers in space would reflect the kind of market demand that you can expect in the future.
3: 무엇보다 투자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건 85%가 넘는 의결권을 쥔 머스크의 독단적 경영 리스크입니다.
5: He is a divisive character, and actually where his sway is very much linked to how much he stays a business leader versus how much he sort of enters into other realms. And that's kind of where some of the risk lies.
3: 특히 SpaceX 중심의 지주회사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테슬라의 자금과 AI 역량이 머스크 개인의 연합체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6: Investors are going to try to trajectory out. What does it mean for Tesla? Does this essentially mean Tesla will be part of the holding company of SpaceX and XAI? Then it's competitive-wise, what does this do for others?
3: 우주 패권 장악이란 기대감과 지배구조의 불안감 속에서 스페이스X의 2,700조 원짜리 상장이 곧 시장의 냉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8: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9: 내일 실시되는 LA 시장 예비선거가 초접전 양상입니다. UC 버클리와 LA 타임스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직 시장인 카렌 베스가 26%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LA 시의원 니티아 라만이 25%로 바짝 뒤쫓고 있으며 리얼리티 TV 스타 스펜서 프렛이 22%를 기록하며 새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약 10%의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배우 제인 폰다와 세뮤얼 잭슨은 베스 시장을 공개 지지했으며 코미디언 첼시 핸들러와 배우 민디 칼링은 라만 시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팟캐스터 조 로건과 HBO 드라마 앙투라지 제작자인 더그 엘리는 프렛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현재 카운티 전역에 600개 이상의 투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일인 내일 오전 7시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노숙자 문제와 치안, 그리고 주택공급 등 향후 LA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0: 6월 2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앞두고 LA 시장 후보들이 막판 유권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직 시장인 캐런 베스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LA시 의원 니티아 라만이 맞서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지난 2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라만 의원은 경찰 예산 삭감과 진보적 정책을 주장하며 젊은 유권자층의 지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베스 시장이 앞서고 있지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두 후보가 11월 본선에서 다시 맞붙게 됩니다. LA는 노숙자 위기와 범죄율 상승, 그리고 주택가격 급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 제2의 도시 LA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이 우편 투표용지 소각 사건과 투표소 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 카운티 등록국은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의 한 투표함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투표함 내부의 우편 투표용지 일부가 불에 탔으며 당국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같은 시기 인근 투표소에서는 시설 훼손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선거관리 당국은 이 두 사건이 조직적인 선거방해 시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피해를 입은 투표용지는 발급 시스템을 통해 재발급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투표함 주변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당국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소 방문 시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이 6월 2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하루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서둘러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시장을 비롯해 주 전역의 주요 공직자를 뽑습니다. 선거관리 당국은 우편투표 용지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소에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선거일 당일 소인이 찍혀도 개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카운티 전역에 배치됩니다. 등록된 유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카운티, 내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당국은 투표소 위치와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상위 2명의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4: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9: LA 카운티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버클리와 LA 타임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유권자들은 소셜미디어보다 공식 선거 안내문과 검색 엔진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은 인스타그램과 틱톡 의존도가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역 TV 뉴스와 신문도 여전히 중요한 정보원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확산 속에서도 공식 자료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선거관리 당국은 예비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전 정보 출처 확인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젯밤 늦게 한인타운 인근에서 1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거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진 뒤 누군가 총을 꺼내 발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슴과 다리에 여러 차례 총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LAPD는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갱단 연관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최근 잇따른 총격 사건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야간 외출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어제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양측 단체가 대거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세입자 측은 생활비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급등하면 퇴거 위기에 내몰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건물주 측은 보험료와 세금, 그리고 유지비가 크게 오른 만큼 제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아닙니다. 최종 표결은 다음 회기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LAC의 임대 정책은 수십만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직결됩니다. LA 통합교육구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대폭 제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와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새 정책이 통과되면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물함이나 가방에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안전 문제와 가족 연락이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행정실과 교사들을 통해 긴급 연락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조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책은 시범학교를 거쳐 전 교육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학군으로 약 60만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11: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12: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11: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12: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11: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12: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란은 지난해부터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며 미국과 긴장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 제재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지난 두 달간 카타르를 중재로 비공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국제 유가는 즉각 하락하고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과 미 의회의 비중 과정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며 헤즈볼라의 전략 요충지인 보포르성을 점령했습니다. 보포르성은 12세기 십자군 원정대가 축성한 고지대 요새로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핵심 거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보포르성에 자국 국기를 꽂은 것은 레바논에서 철수한 지 26년 만입니다. 이스라엘 강경파는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 조건으로 레바논 완전 휴전을 요구하는 가운데서도 휴전을 거부하고 수도 베이루트까지 진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전략적 요충지인 보포르성을 점령하며 완전한 휴전을 요구하는 이란을 자극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9: 가파른 돌계단을 뛰어오르는 무장 군인들. 성벽 구석구석을 수색하며 산 정상에 있는 고성으로 진입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보포르성을 함락하는 순간입니다. 보포르성은 12세기 십자군 원정대가 점령했던 고지대 성으로 헤즈볼라 핵심 거점이 있는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가 한눈에 보이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보포르성에 이스라엘 국기가 다시 꽂힌 건 레바논에서 철수한 2000년 이후 26년 만입니다. 보포르성은 이스라엘이 안보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리타니 강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군사 거점. 이스라엘 지상군이 점령한 레바논 땅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전선이 한층 더 북진한 겁니다. 이스라엘 강경파는 보포르성 함락을 계기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진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אבל הקו האדום זה פגיעה בחיילים, פגיעה באזרחים, ואת הדחיה צריך לשפר.
9: 이스라엘 강경파는 이란이 종전 협상 조건으로 레바논의 완전한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휴전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전을 바라지 않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의 판을 흔들기 위해 레바논 북진 작전을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7: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이의 지구에 대한 공습을 명령했습니다. 헤즈볼라 거점으로 꼽혀온 이 시아파 밀집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며 현지에서 대규모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일대를 이스라엘군이 직접 관할하는 통제구역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이어진 휴전 합의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로 현지 시간 이틀과 사흘 4차 평화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 대한 공습을 지시했습니다. 휴전 합의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곧 4차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1: 레바논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를 26년 만에 다시 차지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헤즈볼라가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히에를 공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히에는 시아파 집단 거주구역으로 헤즈볼라의 거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군이 다히에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자 현지에선 대규모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남부의 지상작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카츠 국방장관은 리타니강 일대를 이스라엘군이 직접 관할하는 통제구역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강경파들은 이참에 베이루트까지 진격하자고 주장하며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시작된 휴전 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현지 시간 2, 3일 4차 평화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2: 유럽 각국과 유엔은 레바논 전황이 격화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양측이 적대 행위를 멈추고 추가 긴장 고조를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3: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00, 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4: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킴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1: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0: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1: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0: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5: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4: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5: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4: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6: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4: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6: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7: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8: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 아역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9: 여러분, 빈혈에는 힘 좋은 메기가 좋습니다. 빈혈, 피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혈성이 부족해서 항상 어지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힘 좋은 메기, 메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자, 송나라 때 매성유라는 그러한 사내가 있었고 이 아내 된 조씨가 매성유한테 항상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벼슬에 오른 것은 메기가 대나무 꼭대기에 오른 것과 같아요 라고 그렇게 푸념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메기가 대나무 꼭대기에 오른다, 그렇게 오를 수 없듯이 남편 매성유 씨는 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벼슬에 어떻게 오르냐라는 부인의 푸념이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메기가 대나무 꼭대기에 오를 수 없을까요? 아니면 있을까? 자, 지경 주석에 따르면 메기는 비늘이 없어서 매끄럽지만 대나무에 오르는 재능이 있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인데, 즉 이 메기는요, 힘이 정말 장사인데 이 자양강장의 대표적인 어류입니다. 그래서 메기 중에서도요, 등이 푸르고 잎이 작은 놈이 있고 또 잎과 배가 동시에 큰 놈도 있고, 그래서 이름도 각각 다르게 불렀는데, 등이 푸르고 입이 작은 것은 점,

0: 이렇게 나갈 때그 증세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줘서 소변도 잘 나오게 하고 몸이 부석거리는 것도 내려준다고 해서 이수작용, 이수작용에는 메기가 최고로 좋은 약재로 되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맛도 좋습니다. 메기는 일명 종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종갓집에 해당될 만큼 맛이 좋다라고 해서 종어라고 했는데, 여러분 메기를 얇게 썰어서 칼등으로 자근자근 두드려서 부드럽게 해서 양념, 양념을 하면 그 듬성듬성 썬 호박을 다시 냄비에 넣고요. 볶다가 쌀 뜨거물로 살짝 끓여내면, 국물을 끓이면 메기를 다시 토막내서 무며 당근이며 이렇게 한 소금 끓인 다음 다시 고추를 넣어서 다시 끓여내면 이 최고의 메기 매운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메기를 푹 구워 곰을 만들어 들어도 좋은데, 바로 이게 메기 곰탕이 되는데, 이 부종이 있는 분들은 아주 좋은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종, 발가락이든 발이든 이러한 부종, 이수작용이 약하신 분들은 이 메기 매운탕에 바로 우리 안쪽 복숭아뼈, 우리 손가락 4개를 합한 자리, 경골이라는 뼈 아픈 자리, 그 삼은교라는 자리에 뜸을 같이 뜨면 아주 부종이 빨리 해결됩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증 따라하기 강병선 침증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증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짚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조만간 또 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어요. 막방입니까? 오늘이?
4: 이렇게 또 커밍아웃이 되는 건가요?
3: 뭐 좋은 데로 가신다고 하니까.

0: 저희가 축하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기사들 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코스피 오늘 8,500선을 넘었어요. 오늘도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9,000포인트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에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한마디로 반도체 특수가 증시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조를 나란히 넘어섰고요.
0: 1조 달러죠?
1: 예, 1조
0: 예.
1: 달러를 나란히 넘어섰고요. 가장 최근 흐름을 보면 이 하나증권이 지난 18일 코스피 예상 상단을 1만 38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 PER 리레이팅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익 추정치가 현실화될 경우 코스피 1만 포인트 시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KB증권은 1만 500포인트, 유진투자증권도 1만 400까지 사정권이라고 봤습니다.
0: 네.
1: 앞서 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외국계 IB들도 목표치를 9천, 뭐 8,500대로 올려잡으면서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 전망치들의 핵심 근거가 이제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실적인데요.
0: 네.
1: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 57조 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37조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간으로 SK증권이 삼성전자 338조 원, SK하이닉스 262조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하는데 이 양사 합산 6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0: 예.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의 이 12개월 선행 순이익 비중은 72%에 달하는데 이 시가총액 비중은 50% 안팎이거든요.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30일 주말에 이제 한국경제TV가 서울 세종대에서 개최한 코스피 1만 시대 투자 전략 강연회가 있었는데 뭐 20대부터 노년층 또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까지 다 참석을 하셔서 이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때 이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는 2028년 초까지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0: 저도 이 기사 봤는데 반도체 호황을 이 근거로 제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대부터 노년층, 미성년 자녀까지 데리고 온 부모 이런 얘기 들으면은 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좋은 소식이라면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젠순왕 CEO의 방한 또 한번 불을 질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지난 29일에 LG전자 상한가를 쳤어요. 오늘도 LG전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 배경 방문 일정 한번 짚어볼까요?
1: 네, 29일 이 하루만으로 증시 역사에 남을 법한 일이 날이 열었다라고 평가가 나오는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제 오늘부터 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인 GTC 타이베이 2026에 참석한 뒤 6월 5일 한국을 방문해서 구강모 LG그룹 회장 또 이해진 네이버 의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과 만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0: 네.
1: 29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었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LG전자가 29일에만 29.93% 상한가를 치면서 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0: 제가 좀 전에 20% 넘게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28%니까 거의 상한가예요.
1: 네, 참 이 정말 이 증시 역사에 남을 법한 예. 일들이 지금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LG CNS, 지주사 LG, LG 디스플레이, LG U+까지 LG 계열 전체가 줄줄이 치솟았습니다. 네이버도 29일에 14.15% 급등을 했고 삼성 SDS도 20% 이상 당일 올랐습니다.
0: 예.
1: 이 피지컬 AI 즉 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처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LG의 협력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된 겁니다. 이 LG AI 연구원 LG 이노텍, LG 유플러스 등이 계열사로 협력이 확장될 가능성이 더해졌습니다. 또 이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기억하실 텐데요. 경주 APEC을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젠슨왕이 이 한 치킨집에서 만난 이른바 1차 간부 회동을 한 적이
0: 예.
1: 있었잖아요. 그 만남 이후 관련주가 급등했던 경험이 투자 심리에 각인돼서 2차 방안 소식만으로도 시장이 즉각 반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굉장히 큰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젠슨왕 CEO 이제 컴퓨텍스 GTC 타이베이 일정 소화한 다음에 한 6월 5일 이후에 한국에 방한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처럼 LG전자가 뭐 거의 뭐 상한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도 돼요 이거?
1: 저는 사실 29일 하루만으로 상한가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한국인들 이렇게 또 몰리는 게 또
0: 예.
1: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뭐 사실 베어리스트 분들은 뭐 여름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0: 예.
1: 얘기들을 종종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로 주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분히 이벤트성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성으로 오른 그런 것들 이벤트가 끝나면은 또 굉장한 변동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1: 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젠슨 황 CEO는 대만에서 컴퓨텍스 일정을 현재 소화 중인데요.
0: 예.
1: 미국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여기서 자사 칩을 메인 프로세서에 탑재한 최초의 윈도우 PC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내놓을 프로세서는 대만 팹리스 업체 미디어텍과 함께 설계한 제품인데요. N1과 N1X 등 두 가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또 AI 가속기가 일체화된 시스템 온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현재는 사용자들이 인터넷 내에서 AI 모델의 이 결과물을 전달받는 시기인데요. 사실 AI를 실제 구동하는 건 챗GPT의 오픈 AI, 제미나이의 구글의 제미나이, 또 클로이드의 엔트로픽 같은 이런 대형 데이터 센터 기반한 이 프로그램들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사양이 낮은 PC로도 AI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었습니다.
0: 인터넷만 되면 상관없었죠.
1: 네.
0: 예.
1: 그런데 이제 개인형 맞춤 AI인 에이전틱 AI가 이제 대세로 떠오르면서 네. 이젠 AI 모델을 사용자 기기에서 직접 구동을 해야 하는 이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 성능이 크게 높아져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 PC 시장에 진출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또 AI용 PC 시장이 커지는 것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우리 기업에는 엄청난 효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PU를 기반으로 이 40년간 PC 시장을 장악해온 인텔 또 AMD의 아성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맹이 흔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MS는 오늘 컴퓨텍스에서 젠슨 황 CEO 기조 연설을 통해 이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지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개발자가 컨퍼런스에서 추가 공개가 있을 거라는 예정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0: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 반도체 하면은 지금의 이런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들 이런 거는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 내부적으로도 이 예상을 못했던 일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초과 이익 재분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노동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배경은 뭔가요?
1: 네, 뭐 발단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었고요.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중재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0: 예.
1: 핵심 쟁점이 바로 이 초과이익 성과급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 합의를 이끌었던 합의를 이끈 지 일주일 뒤인 27일에 김 장관이 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 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 개입이다. 뭐 기업 이익 배분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 아니냐 문제가 지적되자 오늘로 이제 예정됐던 토론을 잠정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 경총이 31일 이 회원사들에게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를 했는데요. 권고 안에는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 운영돼야 한다며 이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 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노동계가 영업이익의 N% 분배 요구에 대해서 이익 배분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제동을 걸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29일에 김영훈 장관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기업의 대규모 이익 창출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면서 또다시 화두를 던졌습니다.
0: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거네요.
1: 네. 네. 초과 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보자는 건데요. 이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공산주의와는 다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해자 자본주의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주주 자본주의인데 이걸 기업 직원, 협력업체, 또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종합하면 기업의 자발적 이익 공유를 유도하거나 노사정 교섭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원화청 상생 협약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김 장관은 특정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방향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제도를 먼저 제시하면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지금 진행되는 걸 봐서는 주주자본주의도 아니고 노동자 자본주의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꺼낸 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많은 의견들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 배당금 얘기했다가 김영범 실장이 난타를 당한 적도 있었는데요. 정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김정환 산업통상부 장관이 또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김정환 장관은 29일 SNS에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게시물에 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협력업체 동반 성장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만들자라는 댓글을 달면서 두 장관의 SNS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구윤철 부총리도 30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별도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은 국부 펀드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 호황으로 거친 초과 세수를 현 세대에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테마셀을 본뜬 한국형 국부 펀드에 투입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0: 네.
1: 또 초기 규모 20조 원에서 초과 세수를 더해 30조 원 가까이로 키우는 방안이 추진 중이고 정부가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고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반도체 수입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새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초과 이익을 두고 노동부는 협력업체와 나누자, 산업부는 재투자하자, 기재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두자라는 세 갈래 방향이 동시에 제시된 셈입니다.
0: 뭐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랑 노동부 장관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일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단체에서는 이 N% 성과급 단협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냈네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총에서는 이 31일에 이 회원사에게 권고안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 권고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0: 그렇죠. 예, 예.
1: 이에 대한 근거가 이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경총은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대법원이 판시해 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요구할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각자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리된 이야기, 정부 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퇴절났습니다. 이란은 노딜까지 고려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트럼프의 진퇴양난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중동 상황 여전히 불확실하고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갈 길은 명확하다면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외환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영향까지 고수경제 오늘은 유신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랜만에 오셨는데
2: 네.
0: 안 오시는 동안에도 시장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네, 보여주고 네.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주말 사이에 될 듯하더니 또 안 되는 분위기로
2: 하고 굉장히 뭔가 우리가 좀 앞으로를 바라볼 수 없는 약간 이제 울퉁불퉁한 네네. 길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이슈이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미국과 이란은 이제 신혼살림 차리기 직전의 모습 같아요.
0: 아.
2: 그러니까 합의는 했다 한쪽에서 근데 이제 부부가 있으면은 아 우리 이제 신혼집 마련하기로 했어. 근데 정말 깔끔하고 좋은 집 마련하기로 했어. 그렇게 이제 같이 외쳐요. 근데 남편이 외치는 깔끔하고 좋은 집은 뭐냐면은 아 주차 대수가 좀 많고 자기가 이제 취미로 하는 키덜트 취미를 할 수 있는 집을 네. 상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인 입장에서는 아 깔끔하고 좋은 집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화려한 가구하고 이쁜 배치,
0: 데코레이션,
2: 네, 데코레이션 네. 막 이런 거를 생각한.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 속에서 합의는 하겠다. 근데 계속 동상이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핵입니다. 핵.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 때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그 바이든 정권 때 핵 합의와 관련되는 이제 합의를 그때는 유럽 당사자들도 참여자가 그렇죠. 돼서 예, 예. 이제 합의회장에 항상 들어갔는데 그때 한 달 한 아홉 차례가 연기가 네. 됐었거든요.
0: 바이든인가요? 오바마인가요?
2: 아 오바마. 아, 오바마. 죄송합니다. 예, 예. 오바마입니다. 아 오바마 때 시작이 돼서 이제 네네. 바이든 때까지 아. 그게 이제 바이든 때 9차례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때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먼저 뭐를 먼저 핵을 아니다 먼저 제재 해제를
0: 아.
2: 여기서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0: 똑같네요 지금
2: 똑같습니다. 상황은 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는 인정을 한 거죠. 아 먼저 핵을 완전한 반출이란 있을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란 정부의 그거는 모티베이션이고 그게 이제 지키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조금씩 기간을 두면서 반출을 하는데 완전한 핵 농축액 있잖아요.
0: 네.
2: 그거는 아주 먼 미래. 근데 이제 핵 농축 희석된 물질들은 조금씩 그 대신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제재 해제.
0: 네.
2: 그거에 맞춰서 이란산 원유도 정상 시장으로 조금씩 해제. 그거를 너무 어렵사리 그러니까 균형 줄다리기 게임에서 그나마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 문서가 거의 막 수십 장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8번, 9번 계속 만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퉁으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한 번에 핵 반출.
0: 네.
2: 그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 완전 이제 개방.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재 해제.
0: 네.
2: 이걸 퉁으로 치려고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포커스는 서로 맞춰가면서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시험살림 마련하기 직전의 모습처럼 근데 이게 아니잖아. 저쪽이 네. 먼저 하면 근데 문구에 대한 내용들도 되게 러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선제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동시 시점으로 모든 걸 갖다가 나래비를 세우니까 해석이 사실 파키스탄이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그러니까 한쪽은 아 이게 되면 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이게 된다면 저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방향대로 해석을 하니까
0: 네.
2: 된다 했다가 아니야 다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0: 미안하겠네, 진짜. 네,
2: 수정 합의문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니까 그렇게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을 수 있지만
0: 네네.
2: 중요한 거는 지금 기간의 문제인 거죠.
0: 길어진다.
2: 네, 지금 4개월 벌써 이제 5개월째 넘어가고 네, 있잖아요.
0: 이제 좀 있으면 100일이 되죠.
2: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미 우리 엑슨모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우라는 기업들이
0: 예.
2: 이 운송료와 그다음에 원유 가격의 상승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PE 수지라고 하는 이제 플라스틱에도 쓰이고 고무 제품, 자동차, 건물 건설 다 쓰이는 제품들인데 그걸 가격을 매월 지금 5%에서 10%씩 계속 인상을 시키고 있어요.
0: 아, 높이는 중이네요. 네,
2: 계속
0: 지금?
2: 높이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도 이제 수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고 지금 페드는 어떤 입장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러우 전쟁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러우 전쟁 때는 사실 전쟁이라는 쇼크가 이제 없었는데 왔으니까 되게 크게 느껴졌고 그래서 바로 이제 태세 전환이
0: 그랬죠.
2: 되죠.
0: 예.
2: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거를 수요를 눌러서라도 물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0: 75BP 막 한 번에 올리고 그렇죠. 그랬었죠.
2: 그런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이제 트럼프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니까 이게 이제 결국 정치인들과 페드 의장 주요 인사들도 똑같아요. 이거는 저 사람만 빼면
0: 네.
2: 다시 복원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번 3월에 전쟁 나자마자 FOMC 열렸을 때는 지켜볼 사안이지
0: 그랬죠. 예,
2: 아직
0: 예.
2: 금리 인상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거 금리 인상 분명히 할 겁니다.
0: 예.
2: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우 전쟁 경험상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FOMC 위원들 한 4명, 4분 정도가 이미 올린 쪽으로 바꿨어요.
0: 예.
2: 바꿨는데 이제 시점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반기 중에 할 거냐 아니면 아. 당장 이제 6월부터 이제 해버릴 것이냐.
0: 그러니까 올리는 데는 이견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2: 네,
0: 상황.
2: 네, 네.
0: 예, 예.
2: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트럼프의 사람인 이제 케빈어 씨가 오시는데 케빈어 씨가 사람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차대조표를 줄이면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0: 아, 네.
2: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0: 아, 대차대조표를 줄인다는 거는 돈을 묶는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돈을 네. 이제 걷어들이면서도 네. 금리를 내리면 네. 시장은 완화적이고 기업은 AI 생산성을 네. 계속 높이면서 친기업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자기 혼자서 만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네, 굉장히 독창적인 이론이네요. 예,
2: 그, 예. 그러니까 말도 안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한마디로 지금 원래 페드의 금리 기준금리는요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을 예치할 때 책정되는 금리예요.
0: 네네.
2: 이게 쉽게 뭐냐면 은행들이 이제 돈이 많잖아요. 네. 돈이 많으면은 지급 준비금을 막 이렇게 높여요. 막 높여. 그러면은 뭐냐면 지급 준비금 비율 금리 그 이제 금리를 높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업은행들은 수익이 지급준비금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페드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예치를 해요. 어디다가 아. 이제 연준에다 예치를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은행들의 은행의 역할을 해주는 데서 그렇죠. 금리 올리니까.
2: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다 예치해 놓으면은 예를 들면 그 전에 5%였어요. 근데 금리를 올렸어요. 5.25까지. 그러면 0.25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연준에다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 없어지고 연준에
0: 거죠.
2: 더 많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그걸로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연준에 예치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네. 빼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은 이미 지급 준비금 비율이 거의 0%대입니다. 코로나 때 10%대로 낮췄고요.
0: 네.
2: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오면서 거의 0%대로 다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미 상업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돈들은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예요.
0: 아, 예. 예,
2: 돈은 다 나가 있고 여기 지준에 예치한 금액조차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ESLR이라고 해서 상업은행들의 자본 비율을 갖다 낮추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니까
0: 네.
2: 은행들 입장에서 신나가지고 지금 대출하고 이제 국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 돈을 엄청 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2: 엄청
0: 거네요.
2: 풀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인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스무스하게 금리 인하, 시장 금리가 완화되는 쪽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상상의 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미 시장에 풀릴 돈은 다 풀려 있고 연준은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0: 네.
2: 근데 거기서 이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서 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국채 시장이 마비가 오는 거죠. 이미 풀릴 대로 다 풀렸는데 거기서 걷어들이기 시작하나. 그래놓고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출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열심히 해줄 것이냐 이건 아닌 거죠.
0: 아.
2: 왜냐하면 어차피 예치는 안 하는데
0: 아, 네네네.
2: 금리 낮춘다고 해서 뭐가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거기다가 이제 더 대출을 할 여력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지준에 예치가 돼 있었으면 돈을 빼와서라도 더 대출을 많이 해주겠죠. 즉 한마디로 상업은행들은 이미 풀 수 있는 돈들을 최선으로 다 풀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갖다가 이제 매각하면서 이제 페드가 어느 정도 이제 QT라고 하는 걸 하는 네. 순간 이미 국채 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거다. 발작 일으켜 놓고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효과는 없다.
0: 없을 것이다.
2: 근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과학 듀얼 금리 정책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0: 네.
2: 발표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이제 차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러면 얘기인즉슨 결론은 금리 인상 쪽으로 하반기면 갈수록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패턴들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0: 빠이 계속 있을 네네. 수밖에 없다. 네. 자,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냥 저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약간 SF적인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 네.
0: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근데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도 역시 한국은행에서 신현성 총재께서 지금 갈 길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역시도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달러를 많이 쓰는 동맹국들의 입장을 보면 다 똑같아요. 지금 영국도 이미 금리 인상을 시사를 지난
0: 했죠.
2: 이제 네. 지난 3, 4월에 이미 네. 강하게 했고 하다못해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시상을 했고 지금 유럽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데. 선언은 했습니다.
0: 예.
2: 하지만 세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적자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0: 아, 네.
2: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이 절묘한 타이밍이 됐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원래 작년도까지는 기대감이 없다가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수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참에 한번 쉽게 말해서 묶고 가야 되는 거죠. 묶고 간다는 건 뭐냐면 환율도 높으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예요. 뭐냐면은 지금 유가가 높아가지고 쇼티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도입 단가도 높아지는 상태인데
0: 그렇죠. 환율 올랐으니까. 네. 예.
2: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효과가 네. 지금 원유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철강, 비철강 모든 수입 원자재와 관련되는 제품들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0: 그렇죠. 예.
2: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듀얼 압박,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
0: 얘도 올랐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다시 올라버리고 예, 같이 있으니까. 올라버리니까.
2: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성장률은 그래도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네. 추세이고 내년도의 성장률을 갖다가 나쁘게 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2% 중반대 이상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외국 기관들의 이제 전망이 있으니까 요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절호의 시점이 된 거고.
0: 그런데 그게 절호 시점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잘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어떤 실질 소득 올린다든지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 막 올려도 돼요, 근데?
2: 올려도 돼가 아니라 이거는 네.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
0: 아, 그럴 수밖에 없다.
2: 네, 그러니까
0: 아,
2: 뭐냐면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타이밍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최근에 거의 2, 3년 동안의 그 공통적인 패턴이 이제 그나마 재정 쪽하고 우리가 수출 쪽에서 순수출이 조금 조금씩 플러스가 되면서 그렇죠, 예. 성장률이 높아졌고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굉장히 제로이거나 소폭 마이너스인 경우였고
0: 네.
2: 그리고 최근 이제 소매 판매 우리나라 국내 한국의 소매 판매도 보면은 전년비에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0: 제자리 걸음조차도 아닌
2: 네,
0: 거네요.
2: 마이너스가 예.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내수를 살린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금리를 절대 올려서는 안 되지만 문제는 내수를 계속 압박하는 요인이 뭐냐면 인플레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내수 살려내니까 금리를 안 올리고 가만히 있게 되면
0: 네.
2: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유가 오르지 그다음에 외부 뭐 도입 가격 식료품 가격 오르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오르지 그러면은 사실상 실질 소득이 더 빠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쓸 수 있는 돈에 지갑에서 이제 돈이 더 빨리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잠깐이라도 올려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부적인 어떤 이제 쇼크에 대한 영향력들을 좀 이렇게 스무스해 놔야 그래 놔야 이제 실질 소득이 빠르게 주는 거는 막을 수 있다.
0: 네.
2: 근데 다만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어떤 협정 자체가 계속 해소점을 못 찾고 원유가 지금 사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에요.
0: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브렌트유는 90불 넘고 네. 이런
2: 그렇죠.
0: 정도 수준.
2: WTI 예. 기준으로 보면 이제 80에서 100 사이를 기준으로 이제 평균 가격이 이제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이 예. 수준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가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 속에서 내수 경제 악화와 계속적인 어떤 실질 소득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금리를 올려야 되는 때는 맞고
0: 네.
2: 저럴 타이밍은 맞는데 이걸로 다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진 않다. 후폭풍이 뭐냐면 저쪽에서는 원유 가격의 충격이 해소가 안 되면
0: 네.
2: 사실 그 다음에도 또 우리는 계속 이중고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아. 뭐 이런 판단입니다.
0: 대충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지켜봐야 될게요. 지금 이렇게 긴축 통화 정책을 한다라는 게 그날 금통위에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순간적으로 증시가 확 빠지고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가계 기업에 오는 충격과는 별개로 증시에도 충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 성장 펀드가 이끌어가고 국민 연기금이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제 많은 개인들이 우리의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제 외치면서.
0: 예.
2: 이제 포모 속에서도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환경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성장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생겼다는 의미인데, 근데 문제는 자금력에 대한 한계성이 계속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물꼬를 열어주고 있고 ETF나 뭐는 펀드에서도 이미
0: 그렇죠.
2: 1차적인
0: 예.
2: 매수가 들어가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 소외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지금 최근에 신용을 통해 가지고 크레딧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개인들이 들어온 자금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0: 신용 대출이 5대 은행의 신용 대출이 한 달 만에 2조가 늘었다 나오 그렇죠?
2: 네. 2조가 늘었으면 사실은 이제 그 담보 대출은 이제 묶여 가지고 상당히 몇백억 정도에 불과했지만
0: 250억 늘었습니다.
2: 네. 근데 이제 신용 대출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일각에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차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대요. 자동차 대출. 네. 자동차 담보 대출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 차값이 1,000만 원이어도 네. 2,000만 원, 3,000만 원을 빌려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0: 뭐지?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15% 20%예요.
0: 예.
2: 근데 이제 그 업계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 대출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거 한번 신청하면 일주일 뭐 길게는 일주일 빨라봐야 뭐 3일 4일 막 이렇게 걸린대요.
0: 이거는 위험한데
2: 좀 광풍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풍들이 계속되는 환경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사실 조달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추세이고
0: 그렇죠.
2: 높아진 추세에서 거기에서 이제 금리까지 좀 올려버리면 이제 쓰는 사람들 그 돈을 갖다가 크레딧을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를 기준금리 25, 그다음에 한 번 더 올려가지고 50bp 올린다 하지만 가상금리 오른 속도랑 그다음에 기준금리 이제 시장에서 책정되는 조달금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각각 5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2: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금리의 어떤 최종적인 골은 50이 아니라 기준금리는 50bp가 올라갔는데 사실상 75나 100bp가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크죠.
0: 그러면은 이게 짧게만 하나 짚어보자면요. 이 이상의 수익률이 계속 증시에서 낮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렇게 계속 가면은 그건 버블이 되잖아요. 네. 계속 갈 수는 없을 텐데 이게 꺼졌을 때 한순간에 신용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2: 일부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는데 지금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가지고 요즘에 핫한 엔트로피를 통해서 위험 경고 지수라는 게 이제 과거부터 원래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유가, 금리, 그다음에 은행의 대출, 그다음에 상업은행들의 이제 대출 정도 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랑 넣고서 저 돌려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0% 맞다는 건 아니고 참고로만 보시는데
0: 뭐 그렇죠.
2: 저의 시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고는 아니고 약간 이제 주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주의 단계.
0: 예.
2: 그러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자체가 높은 거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이게 이제 갈수록 높아지는 속도는 줄고
0: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2: 반대로 이제 금리가 지금 터닝해서 올라가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 경고가 뜨고 있는 그러니까 주의 경고가 아니라 주의입니다.
0: 주의.
2: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폭락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주의 단계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금리적인 요소.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이미 시스코에서 대표님이 그 말씀하시던 CEO가 지금 AI 확장 속도나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 확장은 맞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자꾸 디램하고 낸드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굳이 그거를 안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번지는 리스크들이 약간이라도 버터플라이 효과처럼 흔들어 버리면 좀 시장도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주의 단계다.
0: 알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유포리아식으로 어떤 희열에 젖어 있지만은 꼭 그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경고의 메시지도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신이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2: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효심 공약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2: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5: 4-5%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2: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괴산에서 이차영 군수 후보를 지원합니다. 오후에는 경북 안동과 울산으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를 참석한 뒤 보은과 옥천, 충주, 청주 등 충북 주요 지역을 돌며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 서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1: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7: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6: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8: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숨 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6: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9: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6: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10: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제주와 울산에서 지원 유세를 펴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오후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이진수 국회의원 후보 유세에 힘을 싣고 이후 경기 지역을 순회합니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0: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나란히 야구장을 찾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의 실력교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휴일 야구 팬심을 잡기 위해 고척 돔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니폼을 입은 선수 출신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12: 제가 시장이 되면 잠실 야구장 제대로 만들어서 세계적 수준의 야구장이 돔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두 발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한 걸음 더 끝까지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을 관통해 강행군을 이어가며 산책과 나들이에 나선 민심을 파고들었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서울의 실력교체를 통해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 일 못하는 시장은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한 사람은 바꿔야 합니다.
11: 야구 팬심 잡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 하자고 외쳤습니다.
13: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13: 같이 찍어 같이.
11: 하루 전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들어간 우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원호 후보는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5: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11: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엔 침묵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나를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수도권 광역단체 가운데 한 곳인 인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1: 현직인 유정복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3선 의원의 원내대표를 지낸 집권여당의 박찬대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16: 인천시 강화군 풍물시장, 붉은 옷을 입은 인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유정복 후보와 함께 강화군수 박영철 후보와 강화군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지지세를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완성을 역설합니다.
17: 경제자유 지정과 함께 영종까지 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이제 강화에서 계양까지 고속화도로 또 도시철도가 들어오면서 강화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인천의 자랑스러운 국제도시이자 또 농업 생산성을 갖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16: 두 시간여 뒤 이번에는 파란색 옷들이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지지 유세에 나선 가운데 박찬대 후보와 한현희 강화군수 후보,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화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을 움직일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인천시장과 강화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8: 인천시장 혼자서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13: 필요하다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통령실하고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던 박찬대가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6: 제3 후보인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는 바닥 민심을 훑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인천 시민이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14: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시장이 바뀌어온 게 인천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서 항상 전임 시장의 정책이 지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가 많았어요. 그런 걸 대체하려면 지속적인 인천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학자 출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나왔습니다.
16: 역대 선거에서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여온 가운데 최근 들어 이어진 집권 여당의 승리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0: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합의했던 60일 휴전 연장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8: 2시간에 걸친 백악관 회의에서 양해각서 초안의 승인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란에 공을 넘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이 이란 측에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핵과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양해각서에 담겠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재개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부의 더딘 소통 체계를 고려할 때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사흘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선 거듭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19: Iran may not want to give up their nuclear ambitions, but we believe at the table they can and will over time given the right set of incentives.
18: 이란이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동결 자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란 언론은 12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가 양해각서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확대로 격화된 레바논 사태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반출, 이란의 핵 보유 금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무가 완수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게 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47년 만에 처음이라며 금기시되던 주제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1: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이란에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특히 이란이 받는 경제적 압박이 크다면서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미국이 더 강경한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 수정안을 이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의 협상 대표는 권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는 상당수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20: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과 함께 여러 차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했던 이란 서부 데즈풀 미사일 기지의 최근 모습입니다. 폐쇄됐던 지하기지 출입구 5개 중 가장 왼쪽 한 곳만 제외하고 4개가 개통됐습니다. CNN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 지하미사일 기지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됐다면서 미군 공습 전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1000기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처럼 무력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3: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aken together, these actions will cripple Iran military, crush their ability to support terrorist proxies, and deny them the ability to build a nuclear bomb.
20: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 초부터 타결 임박했다던 종전 합의는 결국 달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포기와 고농축 우라늄의 제3국 이전 약속을 명문화하라는 더 까다로운 요구를 양해각서 수정안에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는 이란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속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이 일관되게 내세우는 합의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과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입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핵포기 약속을 종전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란은 일단 전쟁부터 중단하고 핵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협상의 우선순위가 충돌하면서 다음 주면 100일을 맞는 이란 전쟁은 50일 이상 휴전 상태에서 말싸움만 벌이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뒤 여섯 번째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 한 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산업부와 관세청이 오늘 지난달 수출 성적표를 발표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1: 국가데이터처가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AI와 로봇 활용, 무인매장 현황 등이 처음으로 반영됩니다.
0: 해양수산부가 만 35세 이하 청년의 섬 바다 여행을 지원하는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 바다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장당 7,900원인 바다로 이용권을 사면 내년 5월까지 제주와 통영 등을 오가는 여객선 53척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훌쩍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은 0%대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분야에만 쏠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달부터 SK하이닉스의 임금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5억 원 수준의 주택자금 복지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미국 이란 전쟁이란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3.6%나 성장했습니다. 1분기만 따졌을 때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이 가파른 성장세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계 실질 소득은 월 평균 462만 8천 원으로 고작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이 3% 넘는 격차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또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이 12.8% 늘어나는 동안 관련 일자리는 1.9%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엔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22: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낙수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보다는 반도체 산업이 낮게 나타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세금을 막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21: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2026년 임금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0%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확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복지제도 확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사내에선 최근 삼성전자가 신설한 최대 5억 원 한도의 주택안정대출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자금지원 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사내 성과 배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이번 임금 협상의 경과 역시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장관이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은 이미 2020년 94%까지 충족됐다며 내일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0: 7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 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내재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3: 주말 잘 보내셨어요?
4: 아, 예, 주말 잘 보냈고요. 날씨는 좀 더웠지만 그래도 네. 즐겁게 보냈습니다.
3: 지역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뭐 선거 운동원들 후보자들 좀 보셨어요? 유세하는 거라든지.
4: 네, 유세 차량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지는 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예.
3: 사전 투표하셨어요?
4: 사전 투표를 꼭 하려고 했는데 네. 저는 본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홍보물 예. 보시고 예. 본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3: 예,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소식은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역대 최고 기록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 준비했습니다.
3: 네.

0: 사전투표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다.
1: 예.
0: 이런 얘기가 있네요.
1: 네네.
0: 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나 이제 이미 숙제 끝냈다 하시는 사전투표 완료파, 아니면 선거는 당일 손맛이지 하는 본투표파. 지금 당장 샵 0945로 문자나 유튜브 댓글 알려주세요. 사전투표율 몇 퍼센트나 됐고 지역별로는 어땠는지 유 기자님 알려주세요.
1: 예. 그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인 23.5%를 기록했어요. 직전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은 20.6%인데 2.9%포인트 높은 수치였습니다. 예, 지역별로 차이가 큰게좀 눈에 띄어요. 전국 16개 시도 중 전남이 39.0%로 가장 높았고요. 예, 이어서 전북 35.1%, 광주 27.8% 등 전반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영남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가장 낮은 곳이 대구로 18.7%였고요. 부산은 21.3%, 경북 22.4%, 울산 22.5% 등이었습니다. 예, 서울은 23.8%로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잖아요. 예,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높은 24.1%로 집계가 됐어요. 또 선거구별로 보면은 전국 14곳의 선거구 중에서 또 전북이 높았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이 42.6%로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보였고요. 예, 뜨거운 부산 북갑 25.6%로 평균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0: 그래요.
1: 예, 반면 대구 달성은 17.6%로 가장 낮았고요. 또
0: 네.
1: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 평택을도 18.4%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0: 여야는 각자 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할것 같고,
1: 네,
0: 최종
1: 그렇습니다.
0: 투표율이 어떨지도
1: 예,
0: 궁금하고요.
1: 맞는데요. 일단 최종 투표율이 지방선거가 일단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조금 낮은 분포를 보여왔거든요.
0: 그래요?
1: 예, 투표율이 60%대를 기록한 지방선거가 역대 두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직전 선거인데요. 사전투표율이 20.6%로 역대 최고라서 최종 투표율도 높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지만 최종 투표가 50.9%에 그쳤고요. 예, 그러니까 투표 의향이 높았다기보다는 그냥 미리 좀 빨리 끝내놓자 정도의
0: 맞아요.
1: 의미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까지 높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예, 여야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현상을 입맛대로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 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 이거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재명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겠다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분노를 표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0: 제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한데
1: 네.
0: 사회자니까
1: 예.
0: 말안 할게요. 이 와중에 모스탄의 이름이 다시 들린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네, 지난주 목요일 한국에 들어와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그리고 유튜버 전한길 씨, 또 전광훈 씨 등을 잇따라 만났어요. 네, 또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모이는 현장을 둘러봐야 되겠다면서 현장을 좀 찾았고요. 사실 이 모스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복역했다 뭐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또 부정선거 관련 행보는 아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활기를 좀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관련 단체 대화방 등에서는 수만 명이 선관위에 가서 엎어버려야 된다.
0: 아이고.
1: 예, 그리고 모스턴 교수가 부정선거 증거 다 확보해서 한국에 온 거다 같은 주장들이 난무를 하고 있고요.
0: 네, 저
1: 예, 좀
0: 항공모함은 안갈것 같아요.
1: 항공모함은
0: 항공모함 타고
1: 그러게요.
0: 오지 않았어요?
1: 윤석열 전 대통령 구할 항공모함은 언제 오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좀 우스운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이 조금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 평균치보다 낮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원인은 아무래도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간 대립이 좀 너무 격화돼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는데 황교안 후보는 이거를 당일 투표를 하자는 제 말씀대로 해준 분들이 매우 많다는 뜻이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0: 네.
1: 예.
0: 하여간 참나, 이거. 부정선거론자들. 어떻게 해야
1: 예.
0: 될지 모르겠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문자로 8920님, 장성철 대표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본투표 할 거예요. 신중하게 꼭 찍으려고요. 예, 홍보물 보시고 신중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두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인가요?
1: 네, 아무래도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두 번째도 선거 관련 소식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0: 그렇죠.
1: 예, 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를 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0: 살다 살다 제가 정치권 30년 있었는데 전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메시지 내는 거는 처음 봤어요.
1: 네, 맞습니다.
0: 먼저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톤이 아주 강렬하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30일과 또 바로 어제인 31일까지 연이틀 투표 참여를 강조를 했어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은 30일에는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면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31일에도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면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0: 워딩이 꽤 센데요.
1: 예,
0: 국민의힘에서는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 예,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대통령 지지 성향의 좀 주요 변수인 선거라고 분석이 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통령이 투표 참여 동료를 넘어서 투표를 안 하면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 또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거라면서 반발을 한 거예요.
0: 그 예. 국민의힘이라는 주어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찔린 거예요? 뭐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1: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네. 강렬하게 좀 반발을 하더라고요.
0: 반발하지 말지.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배한 거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제 대통령이 사전투표 첫날 투표 도중에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서 기표 도장의 유효성 여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장면이 있었는데
0: 네.
1: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기표 도장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공개투표다. 뭐 사실상 오더를 내린 거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0: 유 기자님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사실 기표를 네. 대통령이 공개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시비를 불러올 행위이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현장에서 조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1: 예, 이거를 뭐 사전 투표 그러니까 뭐 오더를 내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은 좀 아무리 뭐 이번 선거가 유리한 지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건수 잡았다. 좀 이런 모습에 가까워 보인다고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0: 하여간 일반 국민이 만약에 저런 행동을 보였을 때 투표가 무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1: 네.
0: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도 보였죠?
1: 네. 전직 두 보수 정권 대통령이 영남 지역을 돌면서 보수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했어요.
0: 네.
1: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산의 한 교회에서 박형준 후보와 예배를 보고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서울시장 시절 야당 시장이었지만 일하는 시장을 시민들이 뽑아주셔서 서울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자신의 서울시장 시절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박형준 후보가
0: 부산 가서 왜 예. 서울시장 얘기해요? 그것도 이상한데.
1: 그러니까 야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네. 일하는 사람을 뽑아라라는 취지였던 네. 것 같습니다.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추경호 후보 유세 지원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대구는 보수의 상징이고 그중에서 서문시장이야말로 보수의 상징적인 곳이다라면서 추경호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강준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내빼다가 결국 법정에서 횡령이 인정돼 감옥에 갔던 비리의 주범이라고 비판했고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농단으로 또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박근혜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상당히 좀 박탈됐지만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이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1: 네.
0: 경호도 받고
1: 그렇습니다.
0: 또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진영의 후보들의 편을 드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1: 네.
0: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네.
0: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1: 네, 세 번째 소식은 서소문 곳과 안전경고 무시한 서울시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네요. 자세히 짚어보면 이미 현장에 위험하다는 경고가 있었다는 거죠?
1: 네, 서울 도심 한복판 철거 공사였는데도 네.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다는 상황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중이에요.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2월 서소문고가 철거공사를 제일 위험한 A등급으로 분류하고 서울시에 만약에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열차를 방호하는 조치를 해라라고 당부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철거 과정 중 구조물이 2.9cm 내려앉았는데도 별도 조치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 코레일도 서소문고가 철거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서소문 건널목이 열차와 차량 통행량이 많으니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선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가 없자 도로 통제 인원을 늘리고 현장 인력을 위한 임시 처소 설치를 재차 요구를 했고요. 이에 서울시는 교통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2명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여기에 지난해 9월 서울시 안전관리과가 서소문 철거 현장 안전점검을 했는데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미흡평가를 받았어요.
0: 네.
1: 특히 시공사인 흑화의 현장 안전의식 관련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의식 또 안전교육 같은 중요한 영역인데요.
0: 네.
1: 이게 점수가 낮게 나와서 서울시 안전관리과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0: 네. 서울시의 입장은 뭐예요?
1: 서울시는 이 별도 조치나 보고가 필요한지 살펴보려 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또 시공사,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경찰 압수수색을 가리켜서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또 시청은 압수수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의 양심과 표심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 글쎄 이것이 선거 개입이 아니냐 그러한 의혹과 비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치를 잘못한 거 아니냐
1: 네.
0: 이러한 이미지를 서울 시민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도 뭐 경찰이나 뭐
1: 네.
0: 이런 쪽에서는 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0: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뭡니까?
1: 마지막 뉴스는 합의 문턱에서 돌아선 트럼프 중동 정세의 안개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0: 진짜 못 믿겠어요.
1: 예.
0: 이번에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1: 예.
0: 쉽지 않네요.
1: 예, 사실 상당히 근접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도
0: 네.
1: 그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았다는 현지 시간 30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국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단계에서 막힌 거예요. 수정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이란 측에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0: 왜 변심한 겁니까?
1: 네, 이번 양해각서에 이란 자금 동결 해제 조항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트럼프의 측근이던 인사들 사이에서마저도 대체 전쟁을 왜 한 것이냐, 오바마 정부 때 협상한 거와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오바마 정부 대이란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었던 만큼 이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란에서 답변이 너무 늦게 돌아온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더 빨리 답변을 하라라는 일종의 압박 성격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란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 소식통은 미국, 이란 양측이 지속적으로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면서 다만 미국이 보낸 수정안을 이란이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이란은 합의가 아예 불발되는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0: 네.
1: 미국, 이란 간 긴장도 또다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0: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하여간 오늘 유 기자님 선거판세부터 국제정세까지 아주 꽉 찬 브리핑이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1: 네.
0: 제가 호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1: 지어주시죠. 네.
0: 똑똑 유영성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2부에서는요. 대구 달성에서 보수의 아성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구에서는요. 그냥 국민의힘 후보가 딱 나가면 관심도 별로 안 갔거든요. 근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박형룡 후보랑 국민의힘 이진수 후보가 접전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런지 민주당 박형룡 후보 연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2: 예예 정준영님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네.
0: 제가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선곡송 불러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2: 아 예예 예, 신나죠.
0: 잘했죠?
2: 예. 예예.
0: 고맙다고 하세요 빨리.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그 최근 뭐 몇 개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후보랑 좀 접전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발표됐잖아요.
2: 네네.
0: 박 후보님 그 여론조사들을 보고 와 진짜야? 막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아, 뭐 나는 예상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어떤 쪽입니까?
2: 네. 아유 깜짝 놀랐죠.
0: 놀라셨어요?
2: 예, 예. 예. 저만 놀란 게 아니고 뭐 대구도 전부 다 놀랐죠.
0: 예. 근데 예. 왜 이러한 여론조사들, 접전 여론조사가 예. 발표됐는지 이유가 뭔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네. 원래 보궐선거는 안 나온다고 자기도 공언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낙하산으로 달성군에 오니까 우리 달성군의 민심이 네. 포용하지를 좀 못하는 포용을 못한다기보다는 좀 예, 낙하산에 대한 이 반발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0: 네.
2: 그다음에 대구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또 김부겸 후보도 출마하니까 이런 아. 분위기 또 박영용이도 또 이번에 달성군에서 세 번째 출마하니까 네. 그 진정성이라든가 달성군과 대구에 대한 애정을 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상호 맞물려서 선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0: 그럼 지역 다녀보면요.
2: 네.
0: 유권자들 만나서 손악수도 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뭐 차 이렇게 지나가면 거리에서 네. 유세하시잖아요. 지난번 네. 2024년도보다는 느낌이 달라요?
2: 아유 다르죠. 예, 악수하는 손의 힘도 다르고
0: 오.
2: 어제도 저기 축구회 갔는데 뭐 대놓고 몇몇 분은 네. 찍었다 하고 이미 예, 지지한다 하고 박수 네. 쳐주고 네. 예전 같으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어렵거든요.
0: 네.
2: 그만큼 바닥에서는 이런 좀 변화의 바람이 네. 박영용에 대한 지지의 바람이 크다는 거의 예,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리고 달성에 뭐 이렇게 그 책임 당원들이나 좀 당원들이 네. 탈당을 해서 뭐 김부겸 후보 지지하는 그런 선언도 제가 봤는데
2: 네.
0: 박형룡 후보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 분들은
2: 아유 많이 되죠. 뭐 유세당에서 나가면 뭐 어제도 저 화원위원지 토요일 날 참 가서 그 하용호 네. 전 달성군의 의장님도 또 만나고 했는데. 예, 이분들이 뭐 언전 중에 이래 가다 보면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뭐 편을 많이 드러내지는 또 않기도 하는데
0: 네.
2: 그런 분들이 밑에 바닥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니다.
0: 그렇군요. 이진숙 네. 후보가요 계속해서 네. 대구 달성에 좌파 우원을 막아야 한다 이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2: 네.
0: 박형료 후보님 좌파예요?
2: 아니 이분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네. 박형룡 당선시키고 김부겸 당선시킨 그럼 우리 대구 시민들은 뭡니까? 좌파를 만든 사람들 장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0: 네.
2: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시는데 저는 뭐 좌파 우파보다는 저는 실용적 중도 진보다
0: 네.
2: 제 스스로를 그렇게 좀 규정을 하고요.
0: 네.
2: 우리 대구가 지금 좌파 우파 따질 겁니까? 색깔 따질 게 아니잖아요.
0: 네.
2: 대구 경제가 진짜 뭐 33년째 꼴찌 하는데 무슨 지금 좌파 이치로 하는 좌파 타령하는지
0: 네.
2: 좀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래가는 안 됩니다, 진짜로.
0: 네. 이진숙 후보랑 이제 선거 유세하다가 가끔 이렇게 뭐 행사장 이런 데서 만나실 경우가 있으신가요?
2: 네, 네.
0: 그때는
2: 자주 부딪히고 합니다.
0: 뭔 얘기하세요?
2: 뭐 다른 이야기는 뭐 잘 안 하는데 네. 이분이 나이 이야기를 좀 잘 하시네요.
0: 나이?
2: 몇 차례나 예. 네. 경북대학교 제보다 한 다섯 대 선배 되시는데
0: 예.
2: 예. 뭐 그래서 몇 차례나 내가 5년 선배라 하시면서
0: 네.
2: 그 그런 이야기를 한 수로 차례 하셨어요.
0: 뭐 이번엔 누나 먼저 뭐 이런 거예요?
2: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까지는 안 하시는데
0: 네.
2: 그러시면서 말도 뭐 좀 놓다시피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참 권위주의적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0: 네, 그건 뭐 우리 네. 박 후보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달성은요. 어쨌든 대구는 보수세가 강하잖아요.
2: 네네.
0: 그리고 이진숙 후보는 보수의 여전사, 자타공인 네. 보수의 상징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네. 있고 그 상징성을 대구 달성에서 무너뜨리기가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드세요?
2: 대구도 보수적인 지역은 맞지만 강성 보수에 대한 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5% 정도 내외다.
0: 아, 그렇습니까?
2: 그렇게 저는 봅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중도 진보에서 여론조사상으로도 저 지지도가 높은데
0: 네.
2: 중도 진보에서 바라는 거는 좀 합리적인 진보라도 합리적인 진보, 좀 유연한 진보 그런 면에서는 박영용이가 좀 먹힐 수 있다고 보고요.
0: 네.
2: 또 제일 큰 거는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달성군이 우리 또 산업 경제의 중심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예산을 많이 땡겨와가지고 산업을 다시 좀 더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여당 후보가 괜찮겠다. 이런 또 여론이 좀 봅니다.
0: 네.
2: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그야말로 좀 실리적인 판단들도 달성 국민들께서 많이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0: 아니 후보님 대표 공약을 좀 보면 국가 네. 로봇 테스트 필드 고도화, 대구 네네. 교도소 후적지 1만 석 규모 K-팝 아레나 조성, 대구 네네. 산업선 조기 준공. 오 이거 굉장히 화려해요. 이거 실현 네네. 가능성 있어요?
2: 아, 예, 가능성 있습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는 원래
0: 네.
2: 저 김부겸 총리 때 3천억짜리로 계획된 건데
0: 네.
2: 윤석열 정부 때 예타 과정에서 뭐 R&D 삭감하면서 천억을 까버렸어요.
0: 네.
2: 이거는 이제 의지만 있으면 한 1천억 정도 더 보태는 거 가능하고요.
0: 이 로봇 테스트 필드가 뭐예요? 로봇을 만들어
2: 로봇 테스트 필드인데
0: 예예.
2: 네. 예. 만든 로봇을 시험 인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0: 근데 왜 대구에서 해요? 이게 이걸?
2: 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0: 네.
2: 우리 달성군에 있습니다.
0: 아~
2: 그래서 28년까지 이게 준공을 하는데요.
0: 네.
2: 예, 그러려면 거기에서 이제 만든 로봇을 뭐 시험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요거 예. 3천억 그리고 K-팝 네. 아레나 조성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 아, 이거는 우리가 대구 교도소 후적지 땅이 한 3만 3천 평이 있습니다.
0: 네.
2: 아, 이 중에서 일부를 군에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0: 네.
2: 그래되면 원래 2-3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0: 네.
2: 그런데 이걸 하는 김에 그러면 한 1만 석으로 해가지고 영남권에서는 이런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 영남권 수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진수 후보는 우리 환경을 잘 모릅니다. 우리 달성군 화원을. 여기 가까이 보면은 또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또 곳이 있어요. 낙동강. 강쪽에
0: 네.
2: 그것도 있고 또 송해 공원도 있고 낙동강에 바로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과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아주 굉장히 멋진 문화 관광 체류 자원이 됩니다.
0: 그럼 이거 예산 얼마 든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2: 이거는 지금 최진 계획에 잡혀 있는 건 한 3,5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0: 3,500억.
2: 예, 1만 석으로 하게 되면은 한 두 배 정도는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0: 그러면은 거의 한 7,000억 이거죠.
2: 네, 네. 네.
0: 그러고 대구 산업선 조기 준공은요?
2: 이것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좀 교통이 달성군은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0: 네.
2: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빨리 좀 개통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좀 더 집행을 빠르게 해주면 공기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0: 이거는 예산 얼마 정도로 보세요?
2: 요게 이거는 지금 한 1조 7천억으로 해가지고
0: 네.
2: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0: 1조 7천억이요.
2: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조기 집행만 하면
0: 네.
2: 개통이 빨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공약만 해도 2조 4천억인데
2: 네.
0: 대구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이제 1조 원 시대를 열었잖아요. 1조
2: 네.
0: 천억. 그런데 2조
2: 11조. 대구도 11조.
0: 대구 달성군.
2: 달성군은 예 맞습니다.
0: 1조 1천억
2: 정도.
0: 예, 예,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요 후보님 공약하면 2조 4천억이란 말이에요.
2: 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하고 대구 산업선은 이거는 기 정부 예산이 다 확정이 돼가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 네.
2: 추가로 이 부분에 달성군에서 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케이팝 아레나 이거 부분에는 이제 군에서 예산도 좀 들어갈 텐데
0: 네.
2: 우리가 그만한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좀 더 땡기고 시비도 더 땡기고
0: 네.
2: 국비도 좀 더 땡기지만 이게 공연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달성 주민들이 많은 또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2: 그래서 이거는 또 민간 펀드를 우리 주민 펀드를 좀 조성하고 또 우리 대기업 문화 관련 대기업의 또 투자를 받아내고 이렇게 한다면 군에서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0: 그러면 한병도 민주당 네네. 원내대표가 달성에 와서 네네. 막 제가 원내대표로서 예산 직접 챙길게요 라고 얘기하고 네네. 선거 유세 도와주시는 거를 봤는데 큰 네네. 도움이 되시겠네요.
2: 아니, 많이 되죠. 원내대표라는 분이 가볍게 그래 움직이시진 않는데
0: 네.
2: 이렇게 와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뭐 더없이 고맙고요. 또 오늘은 3시에 저 안동의 정성래 대표가 오시는데
0: 네.
2: 거기에서 제가 현장 공약 지원 간담회를 또 계획해 놓았습니다. 3시에.
0: 네.
2: 그걸 통해서 우리 당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달성군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또 지원 약속을 계획하고 있고요.
0: 네.
2: 또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오늘 또 저 지원 여세로 오십니다.
0: 아,
2: 예예.
0: 뭐 인연이 있으세요? 되면은, 특별히?
2: 뭐 개별적인 인연보다는 우원식 의장님이 당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때 특별위원장을 하셨거든요.
0: 그렇죠.
2: 저도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0: 네.
2: 그때 이래 또 자주 뵙고 의견도 나누고 이래 했는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큰 힘을 실어주시면 국회, 정부, 당 이렇게 해서 달성군에 대한 보다 더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제가 또 설득할 자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어우, 자신감이 더 생기시겠네요. 그렇게 되면.
2: 네네 그렇습니다.
0: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또 어제 서문시장 뭐 수성 못듯 대구 유세를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2: 네네.
0: 보수 막판 결집 이거 두렵지 네네. 않습니까?
2: 뭐 두려운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0: 네.
2: 이분이 그때 탄핵 당하실 때도 대구에서도 뭐 한 70%까지도 탄핵에 찬성을 하고
0: 네.
2: 뭐 그랬기 때문에 어른으로 좀 그냥 좀 이래 모시면 되는데 이분까지 끌어 이렇게 좀 자꾸 당겨내고 이래 하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좀 자신감이 없으면 저럴까 하는 뭐 그런 사실 생각도 듭니다.
0: 네.
2: 그래서 보수 결집보다는 원래 좀 막판에 대한 보수 결집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같이 좀 흐름을 뭐 맞추려고 하는 국민의 힘의 그런 좀 뭐 참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러면은 좀 바닥 미신 같은 게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나요? 예전에는 아스팔트 네. 지지층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 네.
0: 그런데 최근에 자신을 꼴보수라고 칭하던 프로야구 구자욱 선수의 아버지가 김부겸 네. 후보의 유세차를 타기도 하고 나 이름 내놓고 처음으로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막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2: 네네.
0: 이런 모습들이 좀 변화의 그냥 상징이다. 변화되고 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 아 예, 그렇죠. 뭐 대구 같으면 예전 같으면은 뭐 이거는 뭐 사실 게임이 안 됐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고 이제 현장에 나가면. 옛날에는 뭐 이당 찍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안 찍는다 뭐 대놓고 그러신 분 많고 어제 조기 축구회도 갔는데
0: 네.
2: 거기서 뭐 몇몇 분들은 대놓고 이미 찍었다 찍어주자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잡아주기도 해요.
0: 네.
2: 이거는 그냥 소수가 아닌 분위기잖아, 그죠?
0: 네.
2: 뭔가 변화의 흐름이 크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자신있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하고 달성구 선거는 상당히 좀 주목해서 지켜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0: 그 지역에서 이제 선거운동 하시다가 의외의 네. 어떤 분,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분은 그냥 국민의힘이야, 그냥 보수야 그랬던 분들 중에서
2: 네.
0: 박 후보님 이렇게 귀에다 대고 내가 이제 이번에는 내가 당신 찍을 거야 막 이러한 사례들 좀
2: 예.
0: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네.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 사례가 좀 있어요?
2: 있죠.
0: 네, 얘기해 주세요.
2: 파크 골프장에 거기 또 연세가 한 60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0: 네.
2: 거기에 또 갔는데 한 분이 그 이모니예요.
0: 네.
2: 근데 이분이 악수를 하면서 손에 힘도 꽉 쥐고 눈을 껌뻑껌뻑 하시고 또 귀에 대고는 찍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 안 되겠나 이러면서 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또 겪어보지 못한
0: 네.
2: 그런 일들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0: 네.
2: 많이 느낍니다. 또 이분 외에도
0: 네.
2: 아까 뭐 저기 축구에도 이야기했지만 은연중에 저 나이도 드시고 이럴 분이 아닌데 싶은 분들이 예 대놓고 막 이번에 될기다 하면서 막 이런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 사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0: 이전 선거 때보다
2: 네.
0: 선거 사무실 좀 북적북적 네. 돼요?
2: 사무실이 뭐 복잡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전략공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예, 선대 본부를 뭐 꾸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네.
2: 아, 그렇지만 지역에 좀 이 어르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 또 뭡니까 이거 본영에 뭐 이런 분들도 좀 찾아오시고 과거에는 뭐 저쪽에 찍었던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네, 후보님. 대구가 사전투표율 18.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2: 네네.
3: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2: 아, 원래 대구가 좀 낮았습니다.
3: 원래?
2: 예, 원래 낮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대회에 비해서 한 3.9%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3: 아,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본투표에 보통 대구는 좀 더 많이 투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3: 네. 그 약간은 뭐 중앙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좀 관심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 사전투표 첫째 날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선거 중립을 지켜라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대구 달성 민심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2: 뭐 대통령께서 진짜 뭐 파란 넥타이를 메고 나오시거나 이랬다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고 현장에 오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 또 궁금하고 이런 걸 잘 못 참으시기 때문에 또 투표 진짜 도장이 반밖에 안 찍혀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가지는 어떤 장점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 네.
2: 그런 거 외에서 단순하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그런 건데 그게 달성 민심에 영향을 준다거나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하나 꼬투리 잡아서 뭐 정폭시켜 보려고 하는데 뭐 별 영향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아니 그래도 일반 유권자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기표하다가 투표소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무효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께서는 나는 상관없어 막 이런 것도 좀 비판 많이 받고 있어요.
2: 상관없다기보다도 궁금하시니까 그야말로 유권자의 한 적극적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죠. 도장이 예를 들어 찍었는데 다 안 찍히고 반만 찍혔으니까 저라도 그렇게 물어봤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본투표까지 이틀 남았잖아요, 후보님.
2: 네네.
3: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달성 시민들에게 다가갈지 한번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2: 예. 지금 뭐 딴 거 떠나서 보수고 진보고 좌파고 우파를 떠나서 먹고 사는 게 근본입니다.
3: 네.
2: 역대 우리 대구 경제 골치 책임은 국민의힘 뭐 이 정치인들이 사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계속 우리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절박한 이 마지막 기회 김부겸이다. 달성군에 있어서는 좀 절호의 기회가 박형영이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지금 다니고요. 저는 뭐 요새 차를 타고 아파트 벽치기 하면서 제 이 진정성, 대구를 사랑하는, 달성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외치며 다닙니다. 목이 그래서 뭐 좀 많이 가는데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 달성군민들께서도 저의 애정과 이 진정성을 좀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박후보님 오늘 선거 유세 바쁜 중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아이고 아닙니다.
3: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지방선거 후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뵐 수 있으면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당선하면 쫓아 올라가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2: 수고하십시오.
3: 네, 대구달성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안개 속입니다. 당국자들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전쟁을 계속해도 이런 조건으론 전쟁을 끝내도 정치적 패배를 피할 수 없는 트럼프의 진퇴양난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6: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오늘도 막판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23.51%를 기록하면서 여야 모두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5: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을 찾고 오후엔 울산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5: 미국이 강경한 조건을 담아 양해각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권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주 100일을 맞는 이란 전쟁은 50일 넘게 휴전 상태에서 말싸움만 벌어지는 교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는 풍향이 점차 바뀌어 동쪽 지방의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 서쪽 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른 뒤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 기온이 33도에 이르겠습니다.

0: 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앞두고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번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산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2: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2: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5: 50. 막 4~5%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2: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휴일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1: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엽 대표는 단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7: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6: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7: 커피 한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숨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6: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8: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6: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9: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었죠. 어제는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또한번 강조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뒀던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후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런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성 지배자는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이 대통령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눴습니다.
11: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0: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걸 두고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차버렸단 건데 여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최악의 헌정 유린으로 정권의 문을 닫았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표소 논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엔 오로지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12: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합니다. 선관위에서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10: 누가 더 투표소로 지지층을 끌어모을지가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본 투표 때까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민심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주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전국 사전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로 이틀 내내 북적였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 지방선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사전투표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은 특히 뜨거웠는데 격전지 부산 북구갑은 25.57%로 집계됐고 경기 평택을 역시 18.3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거라는 해석이 중론인데 여야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 열기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4: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뒷받침, 그 의지를 반영하신 거 아닌가 하는.
13: 반면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견제론에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15: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입니다.
13: 이제 시선은 6.3 본투표의 열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60% 벽을 넘긴 건 단 두 차례뿐인데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 민심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른 밤더위가 시작됐습니다.
1: 강원도 강릉에서는 지난해보다 무려 19일이나 빨리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름 시작을 하루 앞두고 밤사이 강릉 지역의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이번 열대야는 올해 첫 열대야로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빠른 수준입니다. 한반도의 밤 더위가 무척이나 서둘러 찾아온 셈입니다. 기상청은 강릉 지역의 올해 이른 열대야는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 때문이며 2019년과 2014년에 이어 역대 3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7: 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져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강릉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강릉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난 해는 2019년 5월 24일이며 올해는 세 번째로 빨랐습니다.
16: 성급히 찾아온 열대야 현상은 오래 지속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보다 잦을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나온 가운데 기상청도 여름 시작부터 30도 안팎의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있어 건강관리는 물론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네, 미국과 이란 전쟁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조건을 강화한 종전 수정안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트럼프 행정부는 3대 조건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미국에 제시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종전안을 이란에 돌려보냈는데요. 미국이 제시한 3대 조건을 강조했다고요?
18: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어 오늘도 공식 일정 없이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본인 소유의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주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주말을 보냈는데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어지면서 워싱턴 DC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콧 배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반출, 핵 보유 금지라는 3대 조건을 다시 내세웠는데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배선트 장관은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임무가 완수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같은 내용의 최종 레드라인을 강조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9: Iran has to turn over their highly enriched uranium. They cannot pursue a nuclear weapon. And the Strait of Hormuz has to free transit.
18: 배선트 장관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란이 47년 만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에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배선트 장관은 또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와 이란 자금에 대한 경제적 봉쇄가 이란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이 전쟁 초반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 건 큰 실수였다며 중동 국가들이 결국 이란 정권의 계좌 동결에 협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 악화를 가져온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공급 충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물가는 올랐지만 석유 시장 공급은 충분해질 거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0: 네, 이란 역시 미국에 수정안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죠.
18: 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의 무난 교환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이란도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며 최종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란이 수용한다는 건 아니라면서 이란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역시 합의 결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악시오스는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는 방법과 시기,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문구 수정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해군과 공군을 100% 격파했다며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건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20: Well, a deal that wasn't going to be good for us is the line ultimately because you know I'm playing it out and we're going to see. But in the end we have all the cards because we've defeated them militarily. Look.
18: 해시 위원장은 또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지갑 사정에 따라 투표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세금 감면 등의 조치로 실질 소득은 늘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이런 종전협 사항의 쟁점 가운데 하나죠.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감지됩니다.
1: 미국은 이란을 향해 가던 선박을 향해 또 한 번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란도 미국을 향해 군사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한 미국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1: Putting pressure on Iran once a deal is had or not depending on the choice they made, it will be a open strait, a toll-free strait that the entire world can use, which is the way that it should be.
3: 펜세스 장관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공세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9일 오만만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이란 봉쇄 조치 위반이라고 20차례 이상 경고했지만 응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일대 선박들의 해협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해상 무선으로 공지했습니다. 또 미국을 향해 호르무즈 운영권에 대한 간섭은 군사적 보복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면서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역시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반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미룬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협 운영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호르무즈 완전 개방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지난해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은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 한국을 찾습니다.
1: SK와 현대차, LG 등 주요 국내 그룹 총수들과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2: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맥주잔을 부딪힙니다. 엔비디아와 국내 주요 기업의 협력은 물론 이들의 파격적인 회동 자체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23: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x.
24: Yeah, of course.
23: Wow. Yeah, best one. This is fantastic.
24: Welcome back.
25: Thank you.
24: Thank you.
25: Thank you.
22: 지난해 치맥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황 최고 경영자가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대만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6에 참석한 뒤 오는 5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현대차 그룹 총수와의 재회는 물론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이번 만남에 함께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치킨집 만남이 큰 화제를 모았던 만큼 엔비디아 측은 이번 장소 선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동이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중심의 협력

0: 문화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어떤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YTN 효유정입니다.
1: 경제 한 주 뉴스입니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7종의 상승률이 사흘 동안 최대 28%에 달하며 다른 상장 지수 펀드 수익률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서학개미들이 두 달 연속 미국 주식을 매도했지만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 이른바 비트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5월 신용대출 증가액이 주택담보대출의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전통의술에서는 인체를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는데 심장과 폐는 상초에, 그리고 위장과 비장은 중초에 속하며 하초에는 신장과 간장이 속합니다. 이동원 선생님은 중초의 기, 즉 비장과 위장의 기를 보하는 것을 치료의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옛날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으로 백성들은 풀뿌리로 연명할 때가 많았고 늘 영양 부족으로 대부분 시름시름 앓을 때가 많았습니다. 옛날 그때 그 시대에는 조금 드신 풀죽이라도 비장과 위장의 기운을 북돋아 주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 옳은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음식이나 각종 건강식품도 많이 드시고 넘쳐서 생기는 병이 많습니다. 즉 과유불급입니다. 보중익기탕이 나온 지도 몇천 년이 되었고 동의보감이 나온 지도 400여 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광고 문구를 들으면 어떤 약이나 어떤 단을 원방 그대로 만들었다고 선전을 하는데 현대에는 옛날 방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현대 사회에 맞게 적절히 가감을 하여 치료에 임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8: 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6.3 지방선거의 향방, 그리고 선거 이후 정치권에 벌어질 일들까지 다각도로 이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대표님, 예. 사전투표 하셨어요?
9: 본투표 할 겁니다.
8: 부정선거론자세요?
9: 부정선거론은 네. 이번 사전투표로 끝장났어요.
8: 왜요? 왜?
9: 아니 사전투표율이 2.9%포인트 늘었잖아요. 네. 그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란 이야기고 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번에도 아주 미지근하게 했죠.
8: 미지근하게 했어요.
9: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늘었고 아마 한 천만 명 투표했을 거예요.
8: 맞아요. 맞아요.
9: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네.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줄기찬 주장에 쇠기를 박았으니까 네. 이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8: 네. 그 대표님은 부정선거론자 아니라는 게 지금 고백하신 거잖아요.
9: 부정선거론 믿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네. 이게 정말 한국 정치의 일종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
8: 항상 비판 많이 하셨죠.
9: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전환길 이준석 그 토론이 시청률이 높,

0: 했다고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 규명 무슨 TF를 만들어야 되는 것
1: 맞아요.
0: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예.
0: 그런데 29, 30일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 이거죠.
1: 네. 그 역대 지선 최고의 사전투표율이에요. 이게 뭐 여당에 유리할까, 야당에 유리할까,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좀 있을까?
0: 지금까지는요, 그게
1: 네.
0: 양쪽에 다 유리하지, 어느 한쪽에 유리하지 않는 걸로 나와가지고 특정한 의미는 좀 발견하기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1: 네.
0: 과거에 보면. 다만,
1: 맞아요.
0: 이번 지방선거가 마치 총선이나 대선급 정도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과열 양상을 보인 게이 투표율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런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은 이거 지방선거를 이렇게 시끄럽게 치른 나라가 없거든요.
1: 네.
0: 제일 중요한 선거는 국민이 국회의 주권을 위임하는 총선입니다. 총선.
1: 그럼요.
0: 예. 그리고 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총선 하나로 뭐 대통령 직접 뽑지 않으니까 끝나는 것 아닙니까?
1: 네.
0: 그런데 우리는 대선 시끄럽죠, 총선 시끄럽지,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너무 과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네. 그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
0: 뭐 지금
1: 예상하세요?
0: 통계 그대로 보면 뭐 55에서 60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1: 55. 그러면은 여당이 이길까요? 야당이 이길까요?
0: 그것도 지금 모르겠어요.
1: 예.
0: 그건 다만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캐스팅 포트를 쥐고 있는 층이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 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중이 저는 한 20%, 30% 된다고 보는데
1: 네.
0: 이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갈 이유는 생긴 것 같아요.
1: 어떤 이유예요?
0: 우선 뭐 공소 취소 소동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이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너무 이 적대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많아요.
1: 투표
0: 예, 근데 투표
1: 동료이시.
0: 동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1: 네.
0: 투표 안할 자유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기권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타벅스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이 경영적인
1: 어유,
0: 실수인데.
1: 그럼요. 잘못했죠.
0: 아니, 그런데 사람은 실수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실수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인간사가. 그런 것을 줄기차게 건드린 게 저는 합리적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을 좀 자극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이재명 대통령의 저러한 뭐 행동, 그러니까 지방에 가시면은 시장도 많이 가시고 또 계속 투표 동료 행위를 또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 좀 이런 경우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뭐 국무회의 때 나는 지방 가서 시장 가서 밥 먹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할수 있는
0: 뭐
1: 일인 것 같다,
0: 역대
1: 아니면 좀 어렵다.
0: 대통령이 다 겪는 것인데 그 측근들이 거의 다 예스맨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견제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1: 이건 하면 안 된다.
0: 그건 뭐 일종의 대통령 병입니다, 이게. 대통령 되고 나면 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분은 활동이 많아요. 활동량이 많으니까 실수도 많다고.
1: 근데 뭐 선거법이 위반된 것도 아니고 뭐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민생 토론회 하러 갈때뭐각 지역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을 대동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런데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공정한 선거, 그리고 대통령이란 말 그대로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면요. 누가 뭐 정파적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1: 네. 그 정청래 대표의 최근의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일 난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0: 그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1: 예.
0: 지방선거로 해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1: 네.
0: 그것은 지방행정입니다.
1: 네.
0: 그걸 과대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번 선거 이후에 무슨 당대표 선거를 겨냥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게 과잉이죠, 과잉.
1: 과잉이에요.
0: 예.
1: 이번 지방선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는 정청래 대표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0: 이번 선거에서 크게 날 정도로 질것 같지는 않는데요.
1: 아, 민주당이요?
0: 그러니까 민주당이 질것 같지는 않는데요.
1: 근데 위험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도 원래 유리했었는데 부산에서도 유리했었는데 그리고 뭐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천을 했는데 유리했었는데 조금 민주당 후보가 고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0: 그보다는 뭐 전북지사겠죠. 전북지사 선거에서
1: 네.
0: 김관영 씨가 이기면은 그것은 좀 타격이 있겠고요.
1: 네. 예. 다른 지역은 괜찮아요?
0: 다른 지역은 뭐 저 아주 지역적인 거니까요.
1: 네. 어제도 뭐 대표님 조갑제닷컴에서 뭐 유튜브에서 네. 말씀하신 걸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광폭 행보하고 있잖아요.
0: 예.
1: 이러한 전직 대통령도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0: 아니, 요새 정치권에서 광폭이란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1: 아, 왜요?
0: 광폭이란 말이 김정일을 칭송할 때 쓰는 말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0: 김정일이 만든 말이 광폭인데.
1: 작가님, 광폭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예, 하십니다.
0: 앞으로, 예, 예. 그런데 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선거 운동원으로 나온 거예요.
1: 예.
0: 이거 처음입니다. 그냥 그 뭐 투표장에 가자든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찍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정치 사상 처음이고 하나의 관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1: 대표님 이게 맞아요?
0: 옳지 않죠.
1: 옳지 않죠.
0: 우리 나름대로의 정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1: 그럼요.
0: 또 대통령은 한때 전 국민을 대외적으로 대표했던 국가 원수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정파적 입장에 서면 안 되고 입장에 서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어라 하는 것은
1: 그러니까요.
0: 좀 위험해요.
1: 예.
0: 위험한데 다만 사정은 이해는 갑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표 노릇을 못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을 불러낸 것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관여한다고 보여지니까 두 분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그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말한다고 느꼈던 게 박민식 후보를 만나서
1: 네.
0: 박민식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
1: 네.
0: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0: 근데
1: 이런 기회를 줘라. 막.
0: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북갑에서 하정우 후보를 돕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1: 네.
0: 아니, 지금 당선 가능성을 예측한 중앙일보
1: 네,
0: 자료에
1: 네.
0: 의하면은 네. 당선 가능성이 한동훈 67%, 하정우 32%, 박민식 1%라고요.
1: 네.
0: 1% 되는 사람을 당선시켜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버리면은
1: 네.
0: 이게 좀 우습게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정우 후보 돕는 결과가 되고 하니까
1: 네.
0: 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1: 네.
0: 그건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는.
1: 대표님 뭐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던데.
0: 그건 이렇습니다. 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달라요.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이게 내란 심판 선거 구도를 재현하는 쪽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 당장 내란 심판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치고 나올 수 있는 걸 준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나온다면 두 가지 이야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야 됩니다. 첫째,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1: 네.
0: 그리고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 비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를 밝히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믿겨지는 거죠.
1: 네.
0: 그러지 않고 현장에 뛰어드니까 선거 운동원이 되어버렸어요.
1: 네.
0: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좋을 것이냐?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1: 신동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뭐 재평가론 막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것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0: 그건 탄핵 사유가 될 정도의 큰 헌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보지만은
1: 네.
0: 그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한들
1: 네.
0: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1: 네.
0: 물론 법리상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1: 네.
0: 그런데 지금 1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1: 네. 그게 맞지 않다? 도움이
0: 아니, 그런
1: 안
0: 이야기를 할수록 계속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격전지 결과 예측으로 좀 가볼게요. 대표님은 최종적으로 광역단체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국민의힘이 몇 개 승리할까요?
0: 저는 뭐 12대 3대 1로 봅니다.
1: 12대 3대 1.
0: 이름 무소속.
1: 네, 3은 대구,
0: 3은 대구 경북. 이 그다음 세 번째가 근데 경남, 경남 충남. 요새 충남이 좀 비슷해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거기도.
0: 경남 충남 서울?
1: 네.
0: 서울에서 하나 정도?
1: 예.
0: 그래서 12대 3대 12 3 1 다만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1: 부산하고 울산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0: 울산, 부산은 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까?
1: 여론조사상요.
0: 예, 예. 네. 저는 그걸 보고 뭐
1: 울산은
0: 부산, 울산, 울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적 영향, 국힘의 긍정적 영향이 있는 지역이라면은
1: 네.
0: 그 지역이죠.
1: 네.
0: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1: 네.
0: 그 결과를 보면 알 겁니다.
1: 거기 좀 어려운데에 접전인 지역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등장해서 도와주면 좀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있으세요?
0: 그건 단연 서울이죠.
1: 서울이에요?
0: 서울에 서울 시민들은 이명박 하면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두 가지 아닙니까?
1: 청계천.
0: 하나는 청계천 그리고 네. 교통 체제 개혁.
1: 버스.
0: 예, 버스.
1: 고용자선.
0: 그래서 네. 살기 편하게 만든 분.
1: 네.
0: 그 이미지하고 정원호 후보 이미지가 좀 반대가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세훈 돕는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어제 보면 이제 부산에 박형준 후보
0: 예, 예.
1: 좀 도와주러 가셨던데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까요?
0: 그럼 부산 지역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결 때는 무슨 그 스토리텔링이
1: 네.
0: 잘 안 돼요.
1: 거기 가서도 이제 서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0: 그런데 네.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1: 네.
0: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뭐 청계천 문제도 그렇고 저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도 잘 견뎠고 하는 여러 가지 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그런 스토리가 약해요. 그런데
1: 네.
0: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1: 네. 구체적인 지역을 여쭙기가 참 제가 그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평택 을이요.
0: 그 좀
1: 지금 조국, 김용남, 뭐 유이동, 김재현 뭐 이런 후보들 각축전 벌이고 있잖아요. 황교안 후보도 있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0: 그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꽤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1: 네,
0: 한때 10%까지 나왔어요.
1: 네.
0: 그리고 좀 나중에 줄었습니다.
1: 그런데
0: 네. 그 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게 제 유호이동 당락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게 끝까지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단일화를 해버리면은 그 7% 되는 게 거의 몽땅 아마 유호동 후보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1: 예.
0: 그게 이루어질까요?
1: 단일화요?
0: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1: 단일화요?
0: 예, 예. 그걸 안 되면은 그게 계속 그 7%에서 한 4, 5% 정도로 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조국, 김용남 두 분 중에 한 사람 되겠죠. 뭐.
1: 조국, 김용남 중엔 누가 당선된다고 예측하십니까?
0: 저는 그걸 취재를 안 했는데 네.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선거판에서 절실하게 뛰고 있는 사람은 조국 후보더라.
1: 아,
0: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1: 네.
0: 절실하게 뛴다는 인상을 주더라.
1: 김영남 후보의 최근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0: 글쎄요. 그건 저 현지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1: 네.
0: 서울에 앉아서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1: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제로 삼고 평론하는 거랑 현지 분들이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0: 거의 대선급인
1: 예. 또 북구감 얘기하시려고
0: 그러죠. 북구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이재명 대통령도 참전을 하고
1: 그렇죠.
0: 장동혁 대표도 참전을 하고
1: 예.
0: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전을 하고
1: 네.
0: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 대통령의 전투 현장이 됐어요.
1: 네.
0: 새 대통령 장동혁 뒤에는 윤석열 있다고 본다면
1: 네.
0: 새 대통령의 전투.
1: 네.
0: 이게 이런 삼재 전투라는 전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 황제가 참전한 전투가 있어요. 그게 1805년 오스트리아 아우스트리츠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전투에 나폴레옹, 러시아의 알렉산더 1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1세가 참전해가지고 러시아는 오스트리아는 연합군이었는데 여기서 나폴레옹이 희대의 전략을 부사해가지고 이겨요.
1: 뭡니까?
0: 이깁니다.
1: 예.
0: 그래서 중앙 돌파 양단 전략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그 뒤에 유럽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천년 동안 유럽 역사를 지배하던 신성 로마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국민국가 시대가 열려요.
1: 네.
0: 저는 여기에 비교하면 3대통령의
1: 예.
0: 전투장. 그래서 과거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참전해가지고 이거 미래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좋아하세요?
0: 그 사람 실력 때문이죠. 아니 요새 저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1: 네.
0: 이렇게 재미있는 정치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재미를 좋아하니까 재미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1: 네.
0: 재미있는 정치를 만들었다. 유쾌하고 그다음에 통쾌하기도 하고 뭐 찡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 한동훈 드라마입니다. 그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제일 과학적으로 분석한 누구더라? 진중권. 진중권 씨 표현대로라면 아주 일찍에 없었던 선거의 전형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1: 네.
0: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선 후의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는 어떨까요? 정청래 대표는 8월달 전당대회 때 연임이 가능할까요?
0: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1: 어려워요.
0: 왜요?
1: 왜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저는 관여할 거로 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정청래 대표에게 있지 않다.
0: 그렇게
1: 누구에게 있습니까?
0: 생각합니다. 뭐 현재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1: 그 최근에 한 진보 진영의 유튜브가 김어준 씨랑 이렇게 정청래 대표를 좀 비판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좋아요 막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눌렀다가 또 삐딱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지방선거 후에 국무총리 사퇴하고 8월달 전당대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해도 틀리지 않겠죠?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1: 네,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0: 있다고 봅니다.
1: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도움과 후원과 개입 때문이다.
0: 예. 그러니까
1: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집권여당 당대표 선출에
0: 뭐
1: 관여하는 거.
0: 실정법에 안 걸리는 방법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예.
1: 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조국 대표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살아 돌아왔어요. 이두 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뭐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보수 재건의 기수가 되는 거는 확실하고
1: 국민의힘을 접수한다?
0: 예 그건 뭐 서서히 할
1: 퇴임을
0: 거고
1: 해도.
0: 당장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배신자론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투표를 해버렸으니까 뭐 그걸로 끝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조국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에 묻혀가지고, 그죠? 노선이나 이런 데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임팩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1: 정치적으로만 영향력이 더 커진다거나,
0: 커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1: 네.
0: 예.
1: 그러면 2030년, 어쨌든 2028년 총선이 있긴 하지만, 2030년 대선 후보로 가는 길에는, 어쨌든 이 배지라는 것이 중요한 날개를 달아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0: 근데 의외로 조국 후보가 여야를 넘나들고 좌우를 넘나드는 대중적 인기,
1: 네.
0: 대중적 인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진영,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괜찮은데 그 진보 진영을 넘어선 외연 확장이 특히 중도로 가능할까?
1: 네.
0: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에 저 여러 활동이라든지 이번 선거 운동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 아닙니까?
1: 네. 예. 한번 당선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표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0: 저는 오세훈 시장이요.
1: 어.
0: 제가 부산 출신이지만 출생은 부산이 아니지만 하여튼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네. 부산 출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 네.
0: 이제 서울 시민이라고 그래요. 자랑스럽게.
1: 네.
0: 서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서울이 네. 정말 자랑스럽고 네. 편하고요.
1: 네.
0: 그 한 10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무리 없이 관리를 해온 점을 그걸 인정하려고 합니다.
1: 네.
0: 전 그분이 좀 착한 사람이더라고.
1: 네. 능력도 있다라고 보세요?
0: 능력 있죠. 물론 정치적 실수도 했고 옛날에 뭡니까 그 무상급식으로
1: 네.
0: 자기 직을 걸어가지고 그 주민투표 해가지고 실패한 그런 잘못도 있죠. 그러나 그걸 잘 극복한 분.
1: 네.
0: 하여튼 착한 사람. 네. 그리고 세계적 도시를 대표할 만한 얼굴
1: 네.
0: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선거는 알 수 없으니까.
0: 알 수 없으니까.
1: 예, 네. 대표님 바람대로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네. 선거 전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항상 즐겁고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배우는 네. 것이 많습니다.
0: 끝나고 나서 또 만나야죠.
1: 예. 네. 그럼 끝나고 나서 또 평가할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월요일 4부는요. 명당 혁신위로 함께하죠.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본투표를 여야는 그야말로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전국을 돌고 있는데요. 격전지에서 여야 후보들의 말싸움도 연일 더 격해지고 있고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의 입씨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입씨름도 한번 많이 듣고 투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1: 예, 김이나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일어나기 안 힘들었어요?
3: 힘들었죠.
1: 몇 시에 잤어요?
3: 저는 어제 좀 늦게 자서
1: 네.
3: 눈 뜨자마자 지금 여기에
1: 그렇죠.
3: 세수하고 양치만 하고 바로 왔습니다.
1: 6시에 잔 거 아니에요?
3: 6시에요?
1: 네.
3: 아, 6시에? 6시에 잔. 근데 입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네. 왔습니다.
1: 잘했습니다. 우리 김경률 전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1: 아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4: 아, 예. 잘 말씀
1: 예,
4: 주시면
1: 네. 네, 재밌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3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린 거다라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전지 한번 가볼게요. 최고 격전지 부산 북구갑 최종 사전투표율이 25.57%로 14개 선거구 전체 투표율보다 1.45% 웃돌았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라는 건데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김경률 변호사님은 무슨 회계사님이죠?
4: 네.
1: 무슨 얘기할지는 알겠고 김민아 평론가님 얘기부터 들어봐야 되겠다. 판세 전망 좀 해주세요. 북구가.
3: 북구가의 판세 전망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1: 네.
3: 한치 앞을
1: 그 어려운 거 해내실 수 있잖아요.
3: 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럼 누가 유리해 보여요?
3: 일단 지금 상승세를 탄 것은 네. 한동훈 후보인 것 같다. 지금 네. 여론조사상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아까 아마도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중앙일보 보도나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보도를 봐도 그렇고 여러 여론조사상에 이 여론조사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좀 지지율이 낮았던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 여론조사가 쭉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네. 이제 그러면은 어떤 구도를 이제 봐야 되냐면. 민주당 지지층은 어쨌든 하정우 후보로 상당 부분 이제 쏠리는 구도로 갈 것이고 그런데 그걸로 이제 충분할 것이냐의 문제. 왜냐하면 원래 전재수 후보가 여기서 당선될 때 국회의원 당선될 때는 민주당 지지층만 갖고 당선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제
1: 그렇죠.
3: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중도층을 좀 땡겨와서 이제 당선됐을 건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여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40% 조금 넘은 것이고 나머지 60%가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가져갔던 지지율인 거잖아요.
1: 네.
3: 그럼 이 중에 이제 일부를 가져와야지 된다는 것인데 그 지지율을 이제 얼마나 나눠 가질 것이냐 여기 달린 것이고.
1: 근데 그거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그래서
3: 상승세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고 근데 박민식 후보가 또 여기서 얼마나 이제 우측에서 빼가느냐 이것도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1: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여기 와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치를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네. 승부인 것이 이런 상황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1: 신인규 변호사님
2: 네.
1: 계속 처음부터 얼마 전까지도 계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2: 저는 뭐 제 입장은 그대로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사실 뭐 2강 1중이냐 아니면 1강 2중이냐로 분류를 했을 때 사실 1강 2중에 있던 후보 중에서 사실 2강 1중을 만든 그러니까 나름의 상승세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투표함을 다 열었을 때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에서 당선자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 부산 북구의 특성상 사실상 3자구도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구조적으로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하정우 후보가 정치 신인이고 또 들어와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뭐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기대만큼 잘 못한다라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3자구도에서는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을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이 부산시장 선거 결과와도 이게 연동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가 3선을 지낸 지역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기반을 또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저는 하정우 후보가 전 당선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가장 높다라고 네. 저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전투표는 끝이 났고 네. 마지막 이제 본투표 하나만 남겨놓고는 있어서 변수는 존재하지만 전 여전히 구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1: 이 얘기를 상당히 맞득지 않게 얘기 듣고 계신 강경률 비대위원님 아, 어떠세요?
5: 그런데 우선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1: 네.
5: 오늘 당장 투표가 있고 그것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1: 네.
5: 이건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로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5: 그런데 모든 결과들이 제가 알기로 지금 오차범위 내의 접전 그러함에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다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 당연히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나하나 하나를 본다라면 오차범위 내이되 지금 다섯 여섯 개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의 한동훈 후보 우위라고 한다라면 이것들이 서로 상쇄되어지면서 어떤 하나의 뚜렷한 결과를 비춰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앞서가고 있다. 오늘 있었던 여론의 추이를 투표 결과로 추론해 본다라면 한동훈 후보가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저는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과거 22대 총선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좀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여론조사들 보면은 부산시 그리고 부산 내 기초자치단체를 보면은 뭐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는 분명히 민주당이 앞서더라고요. 의미 있게 모두 다 앞서더라고요.
1: 네, 여론조사에서는 예.
5: 그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이건 한동훈 후보가 결코 이제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라고 하죠? 이렇게
1: 줄투표를
5: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라면 이런 이제 불리함이 실제로 투표장에서 쭉 끊어나가다가 무소속 6번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본다라면 저는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앞서 있대 조금은 뭐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3: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조건이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1: 네.
3: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눠 가질 것인데 네. 그 중도 보수에 해당하는 그 표를 근데 이제 전재수 후보가 갖고 왔던 후보 이 표심인 건데 그게 하정우 후보가 그걸 얼마나 흡수하느냐 그게 이제 달렸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전재수 후보가 사전 투표할 때도 같이 한 거잖아요. 이제 그 전재수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유세 현장에도 전재수 후보가 이제 한번 같이 나타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방어하느냐 여기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1: 신 변호사님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박민식 후보가 보였잖아요. 본인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2: 근데 저는 뭐 전국 판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부산 북구갑의 유권자층을 고려할 때 고령층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일부 저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
1: 긍정적인.
2: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별로 이렇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치트키를 갖다가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상승세인 추세는 여기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기는 한데 결국 선거 승리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넘어야 될 관문들이 많다라는 뭐예요? 것이고
1: 예를 들면
2: 아니 그 저는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하시니까 좀 말씀드리면 네. 여론조사가 사실 지금 뭐 워낙 조사 기관들도 우후죽순처럼 많고 뭐 어떤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조사를 해도 상반되는 여론조사가 다수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각자 어떤 조사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기도 하고 네. 또 최근에 뭐 명태균 이슈도 있곤 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먼저 내서 그걸 가지고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론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나름의 추세를 보는 용도로만 이걸 사용해야지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무조건 결과도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공식은 좀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평택을로 가볼게요. 김경률 비대위원님.
5: 네.
1: 평택을 이 선거판세 어떻게 보세요?
5: 정말 여기는 오리무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5: 다만 최근의 모습들 어제 그제 그그제 이런 뭐랄까요 이 특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모습 네. 그리고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이제 이 둘러싼 당뇨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민주당이 좀 앞서가고 있구나.
1: 아 그래요?
5: 저는 뭐랄까요 이제 뭐 질문, 사전 질문지에도 잠깐 나오고 있지만은 네. 정청래 대표가 여길 피해갔단 말입니다.
1: 본부장 단위에 예.
5: 그리고 조금은 조국혁 신당 입장에선 저로선 불필요한 언급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약간은 유권자들 뭐 국민들 입장에선 생뚱맞은 입장들 뭐였었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잃어가고 있다. 조국 그런 걸 보면서 아 지금 조국 후보가 조금 밀리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그 조국적 신당, 민주당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선거 판세를 좀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나.
1: 유희동 황교안 단일화되면 여기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5: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뭐랄까요? 신스틸러로서 황교안 후보 전 정말 웃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 후보가 한 사나흘 전이죠. 그런 걸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전투표 조금 자제해달라. 네, 네, 뭔가가 있다. 네.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 기대해달라. 네, 이런 거였고 많은 평론가들 많은 언론들이 모였으니 이 사람이 단일화에 좀 뜻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심지어 뭐 이런 반응들도 봤어요. 황교안이 조금은 그래도 뭐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정신을 오나?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는데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아, 이 사람 그 다 그만큼이었구나.
1: 못한도 만나고.
5: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거였잖아. 내 뜻대로 됐다. 네. 투표율 지금 현저히 낮아졌다. 결국 그거잖아요. 부정선거론에 뭐랄까요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택을에는 많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좀 그런 걸 보면서 그 황교안 후보와 유희동 후보 간의 어떤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1: 떨어졌다.
5: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라면 한번 승부의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단일화 논의에서 항상 따라오는 게 뭐 황교안 후보로 치자면 황교안의 후보표가 유희동으로 가야 네. 할 때 저는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네. 만약에 단일화 된다라면 그 표 중 상당수는 유희동 후보로 갈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말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희동 후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내외로부터 어떤 강한 비토 세력이 없는이만큼 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네.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은 네.
1: 심혈사님 네. 조국 김용남 이 두 분 중에서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주도권을 누가 지금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좀 희한한 모습이 나오는 게 정청래 당 대표가 김용남 후보를 전략 공천했거든요.
1: 맞아요.
2: 그리고 후원회장까지 해줬는데 왜 그 선대본 회의할 때는 왜 안 오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1: 네.
2: 그리고 지원 유세에도 한 번 정도는 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1: 그렇죠.
2: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지 않아서 그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뭐 조국 혁신당의 합당도 뜬금없이 제안한다라든지 마치 민주당의 대표지만 조국 혁신당을 우회 지원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늘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의심이 좀 확신으로 굳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당대표의 처신이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기호 3번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장점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혁신의 모습을 내세워서 표를 더 많이 가져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전 이건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후보를 못 찍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라는 거를 지금 주장하는 이건 상당히 좀 정당 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해괴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김용남 후보 지원 사격하는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대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지금 모든 비례대표 의원들이 읍면동까지 배치가 돼서 지금 당력을 다 쏟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뭐 대의를 취하는 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이라는 게 앞뒤가 맞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국 후보가 하고 있는 이 캠페인 자체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을 저는 현혹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는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으나 전 국민들께서는 절대 속진 않으신다. 그래서 저는 평택에서는 뭐 유희동 후보는 단일화 하더라도 저는 별로 변수가 안 된다고 보고 결국 김용남 후보냐 조국 후보냐 요 대결이 이제 아마 남은 것인데 전 아마 평택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지 않으실까 저 그렇게 봅니다.
1: 김민하 평론가님 그 진보 진영에 계속 계시잖아요. 그쪽 입장이시고 성향도 그쪽이시고
3: 평론가입니다.
1: 아니 그러니까 평론가이신데 진보 진보 성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3: 개인의 성향을 묻는다면 극단적인 진보입니다.
1: 아 그래요? 좌파예요?
3: 좌파
1: 빨갱이에요? 극단적인 진 빨갱이 아니에요?
3: 아니 빨갱이라니요? 그런 말씀하시면 뭐 제가 뭐 네. 진행자가
1: 그 진보 진영 쪽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에게 가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대부업 가차명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3: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지금 제기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녹취나 이런 수준에서는 나왔는데 가령 김용남 후보가 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거나 이렇다면 훨씬 더 뭐 언론의 취재나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져서 좀 많은 것들이 더 추가로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갖고 딱 가져왔을 때 이게 어떤 위법의 이제 내용이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이냐를 묻는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대부업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 대부업체가 실제로 무슨 사채업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지금 뭐 설명하는 걸 보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김용남 후보가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는 거여서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김용남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이 지지나 이런 것들을 거두지 않는 그런 수준은 된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이 얘기를 언론이 굉장히 뭐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김용남 후보가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김용남 후보의 공천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적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이 신문을 여러 개를 이제 봐야 되는 입장인데 평론가로서 평론을 해야 되니까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이 네. 문제를.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들도 취재를 많이 할 텐데 왜냐하면 취재를 진행을 해본 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어떤 법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보려고 해도 이제 그거에 딱 뭔가 이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기자들 차원에서 이제 못 찾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언론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그런 논리도 사실 이 효력을 크게 갖지는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팽팽한 승부라는 이 구도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1: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잖아요.
3: 그렇죠.
1: 그렇죠. 5월 31일 날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한 것이 있는데 그 대부업을 중단하겠다, 폐업하려고 하고 했었다라고 계속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차명 대부업체라고 의혹을 받는 그 업체의 근저당 설정은 계속됐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2023년부터 25년까지 계속 영업했고 수억 원대의 신규 근저당을 다 설정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중단이나 폐업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해명은 사실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좀 공직자로서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에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런 비판을 뭐 조국혁신당 측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에 예. 대해서 김용남 후보도 또 방어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얘기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이건 어쨌든 그 지분을 자기가 이제 사실 차명 차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공방이 있었는데 그렇죠. 김영란 후보가 지분을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건데 이게 어떻게 차명이냐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을 맡긴 것은 자신이 아는 뭐 그 같이 일한 이제
1: 한모 씨
3: 그렇죠 한모 씨에게 이제 뭐 이렇게 맡겼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의도에 뭐 어떤 의심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 그게 차명 뭐 이렇게 운영한 네. 거 아니냐
1: 그렇지
3: 그렇죠 이런 시각인데 네. 그걸 또 근데 의심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확정적으로 그런 것이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또
1: 그러니까 아니 그럼 한모 씨가 나와가지고 다 해명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내 거고 내가
3: 그러면 그거는 장성철의 뉴스 명단에 불러야죠 네. 한모 씨를 불러가지고
1: 사라졌어요 숨어버렸어요
3: 아, 찾아보셨어요 장성철 평론가
1: 아니 숨었어요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번 불러보시죠
1: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여기 나와주십시오라고
1: 그러니까 김영란 후보가 이걸 말끔하게 해명하려고 하면 그분 연락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후원에 뭐 사무국장도 했고 뭐 JTBC 이거 뭐 순서 뽑는 예. 것도 나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야 네가 나와가지고 뉴스 명단에 출연해가지고 해명해줘. 그럼 모든 게 클리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3: 아, 여기서 김영란 후보 측에 요청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안 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1: 아니,
3: 건가요?
1: 그건 아니고.
3: 아 그건 아니다. 네. 아 이걸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또 방심이가 아니죠. 이런
1: 그건 아니고 그렇게 김영란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3: 아, 아니 근데 그게 요청을 해달라.
2: 그 정확하게 말하면 차명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인수를 해서 이제 사업을 정리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실명을 걸고 한 거고 그게 무슨 공직에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공직에 없을 때 뭐 그 사정은 이제 본인이 더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양한 이유로 뭐 인수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정법 위반에
1: 믿는다면
2: 소지가 없어요.
1: 믿는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잖아요. 아니, 김영란 그러니까 후보의 말을 다 믿어야 된다.
2: 아니 다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해명의 근거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건데 그랬을 때 그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무슨 지금 뭐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어디서 뭐 대부에 뭐가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근데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의혹을 갑자기 사실로 단정을 하고 거기에 살이 붙어요. 그래놓고서 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뭐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 조국혁신당의 주장을 저는 비판을 네. 하는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제기하고 또 의혹을 받는 후보는 해명을 해서 네.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여기선 어떤 거를 기정사실로 단정을 하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1: 김경률 비대위원님 짧게 뭐 반박이나
5: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이 조금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입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위법이냐 아니냐 차명이냐 아니냐 따진다라면 위법의 소지가 작고 그리고 차명의 소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법적 차명의 소지는 제가 봐서는 없어 보인다. 네. 다만 이런 식의 한번 좀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변호사들은 뭐 살인자도 변호하고 뭐도 변호하고 네. 하지만 네. 본인이 살인자이고 본인이 뭐 룸사롱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과연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맞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엄밀히 이제 간접적으로 소유한 거죠. 한 단계 이제 이렇게 쿠션을 쳤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부업을 운영한 것은 맞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직 후보가 그리고 공직자가 그리고 뭐 그때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김용남 후보께서는 과거 국회의원 생활도 하시고 계속 이제 뭐랄까요 넓은 바운더리에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조금은 뭐랄까요? 그 선량으로서의 자질은 조금 부적합하다.
1: 그러니까 법적인 것보다는 뭐 정치적, 뭐 도덕적, 윤리적 뭐 이런 비판 고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 그러니까 한번 기왕에 조금만 더 하나 더 비유를 해본다라면 우리가 저기 스타벅스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제가 봤을 때는 법적 어떤 뭐랄까요 위반의 소지는 작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이제 스타벅스 여러 가지 것들은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뭐 시민들의 불매운동 이것도 뭐 저는 동의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좀 비슷한 잣대로 본다라면 평판에 관해서 본다라면 이건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2: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사례 보태면 평판의 면에 있을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용남 후보 쪽 얘기를 또 들어보면 본인이 어떤 대부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실명으로 한 건 맞는데 동생이 했던 그 법인에서 이게 딸려 들어오면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해명이 네,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우측으로 가려가는 과정 상황인데 이걸 동등하게 알려놓고 국민들께서 그 전후의 사정까지 다 보시면서 판단을 한다면 네. 그게 저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 아니냐.
6: 알겠습니다.
3: 그럼 딱 하나만. 딱
6: 아니고 그만해요.
3: 실제 아니 하나만. 알았어. 실제로 보면 2025년도에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저기 그
1: 그러니까 중단이나
3: 중단을 안 하다가. 안 하다가 2025년 중반부터 돈의 유입이 상당히 두 자릿수 억 단위로 쭉 들어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했겠어요? 아니, 여기까지만.
5: 네. 네. 뭐 두 분이 한 마디씩 하셨으니까 저도 짧게 하자면 네. 그러니까 대부업이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대부업의 성격이 뭐냐도 아마 국민들의 판단은 좌우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 말씀하셨지만 정영준 회장이 그렇게 대놓고 SNS에다가 막 그런 여러 가지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국민들도 아 정말 스타벅스에서 이런 일이 뭐냐 한번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여론이 좀 먹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영준 회장이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이제 더 지금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김영남 후보가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막 이 사채업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즉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 이게 고리에 어떤 이익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곰꿔준 다음에 이거를 추심을 하려고 막 사람을 보내고 이런 거를 했다.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대법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이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뭐 금융적인 뭔가를 한 것이냐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배드뱅크라고 주장을 하는 배드뱅크는 아니죠. 근데 아무튼간에 그러한 어떤 기업 간의 무슨 뭐 이러한 역할들을 한 것이냐 뭐 그런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6: 알겠습니다.
5: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국민들은 생각할 거다라고 봅니다.
6: 예, 알겠습니다. 아이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제가 앞서 김민하 평론가와 대담 중에 빨갱이에요 라는 발언은 정제되지 못한 단어로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방송 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다. 김민하 평론가님 기분 나쁘셨어요?
5: 아니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혹시 장성철 평론가님 그 명성에 누가 될까 이제 제가 당황을 제가
6: 알겠습니다.
5: 네. 아, 당대표시구나.
6: 죄송합니다. 자, 그 신규 변호사님.
2: 네.
6: 이재명 대통령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 이거는 해프닝이에요. 의도적인 거라고 봐요. 어떻게 봐요?
2: 아니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지금 고발까지 뭐 한다 그러고 엄청 그 공세를 야당에서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단순한 해프닝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실정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직선거법상의 비밀투표라고 해서 이제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조항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밀침해라는 이제 다른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이건 보통 뭐냐면 안에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누구 찍었다 이런 거를 사진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처벌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께서 인주를 찍다가 이게 잘 안 찍혀가지고 나와서 한번 관계자한테 문의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나온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거의 사물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건데 다만 이게 이제 카메라가 많이 몰려 있고 이제 노출이 많이 된 것이죠.
6: 촬영하면 안 된다.
2: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는 건 너무 오바를 하는 것이고
6: 아니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른 사람 투표지도 이렇게 촬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 아니 그 시킨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뭐 찍으세요라고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6: 아니, 시킨 거 자체가 아니라 촬영이라는 게 누가 시켰다라기보다 어쨌든 거긴 카메라 기자들 TV 카메라 뭐 사진 기자들 다 있었잖아요.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찍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안들은 본인이 스스로 투표용지를 찍어서 외부에 나와서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벌금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사안이 지금 다른 부분을 앵커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라서 사안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이고 아니 단순히 나와가지고 문의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저는 뭐 법 운운하면서 문제 삼는 거는 너무 좀 지나친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6: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두 분 말씀은 못 듣겠는데 죄송해요. 어떡해요? 당황했을게요.
5: 네, 너무 과도하게 논란이 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다만 대통령도 좀 안 했으면
7: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8: 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앞두고 전남에 이어서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9: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1: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10: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효심 공약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2: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10: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13: 54%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10: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고혜경입니다.
8: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에 중북 괴산에서 이차영 군수 후보를 지원합니다. 오후에는 경북 안동과 울산으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대회의를 참석한 뒤에 보은과 옥천, 충주, 청주 등 충북의 주요 지역을 돌면서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의 승부처죠. 서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9: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4: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15: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14: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16: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숨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14: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17: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진 뽑아주길 바랍니다.
14: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18: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9: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주와 울산에서 지원 유세를 펴니다. 장 대표는 오늘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오후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이진수 국회의원 후보 유세에 힘을 싣고 이후 경기 지역을 순회합니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8: 경기 평택을 재선거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9: 범죄자 또 시한폭탄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향후 봉합도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9: 이재명의 선택은? 선거를 나흘 앞둔 토요일 경기 평택 을로 달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가짜 민주당 후보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1번 김용남을 찍자고 외쳤습니다.
20: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중도 보수 확장 전략입니다. 선출직은 제가 첫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분열의 씨앗인 나쁜 검사 김용남을 민주진영은 도저히 품을 수 없다면서 김용남 리스크는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용남 후보 캠프는 누가 진짜 리스크냐, 역겨워서 더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자 조국을 사면복권 시켜주니 마치 범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혁신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면서 평택 시민들은 유사 민주당 후보인 범죄자 조국 대신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을 지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는 진작 물 건너갔고 서로의 치부와 감정까지 건드리는 일촉즉발 상황. 보수에서 건너온 대통령의 픽 뉴 이재명 김용남 후보와 친문 황태자 조국 후보의 대결은 계파 갈등의 적나라한 상징이라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었죠. 어제는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뒀던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후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예비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일 예비선거 치러집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후보들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40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 소속 3선 현역인 영킴 의원과 민주당의 신예 에스터 김 바레 등 한인 여성 후보 2명이 맞붙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는 공화민주, 이 당적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다 같이 출마한 뒤에 상위 2명을 뽑는 방식이어서 다른 당 소속인 두 한국계 후보가 시작부터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본선거는 11월 3일 치루어집니다. 4선을 노리고 있는 영킴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입지를 굳힌 중견 정치인입니다. 다만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나왔다는 점을 비롯해 또 한인 여성이라는 점 등 사실상 똑같은 특징을 들고 나온 에스터 김 후보와 이런 특징이 겹친다라는 면에서는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실제로 에스터 김 바레 이 후보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과연 내일 선거에서 공화당의 영킴, 민주당의 에스터 김 이 두 후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제47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 데이브 민이 수성에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경합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선거구 재획정 이후 얼바인, 라구나 비치 등을 아우르게 된 이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우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 모금액과 기부금 면에서도 데이브 민 의원이 다른 후보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모았기 때문에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표로 연결될지 주목됩니다. 자, 여하튼 내일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과연 영킴 의원과 에스터 킴 바레 후보와의 대결, 그리고 데이비 민 후보의 재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프리덤 250, 프리덤 250 콘서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사다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참여하기로 했던 가수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CNN은 어제 프리덤 250 시리즈에 출연하기로 했던 가수들 가운데 대다수가 중도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리는 Great American State Fair의 일환으로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덤 250 행사가 비정치적인 독립기념 행사인 아메리카 250 행사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정치적인 행사,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공화당이 기획하는 정치적인 행사다라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가수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미상을 받은 유명 래퍼 영 MC는 이 행사가 어떤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티스트들은 사전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라면서 뒤늦게 이를 알게 됐고 때문에 출연을 나는 전격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컨트리 가수 마르티나 맥브라이드는 비당파적인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라면서 역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전설적인 밴드 코모도스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는 그 어떤 정당과도 공식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치 밴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인이다 라면서 역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유명 R&B 그룹 모리스 데이 앤 더 타임 역시 무대에 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가수들이 줄줄이 불참을 통보하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럼 다 필요 없어.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마이크를 잡겠어 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가수들이 이번 공연과 관련해서 입스를 앓는 것 같다. 입스 즉 울렁증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라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돈 많이 받으면서 행복해하지도 않는 그런 거짓 아티스트들 나도 원하지 않는다. 아예 내가 직접 마이크를 잡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겠다? 이게 직접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것인지 그 시간에 자신의 연설로 대신하겠다라는 것인지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상상하게 된다라면서 매우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엘비스 프레슬리 전성기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남자다. 또 나는 기타 하나 없이도 해내는 공연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기타 하나 없이도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 줄 아는 그런 남자다. 또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자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남자다. 그런 내가 3류 아티스트를 대신하려는 하는데 못할 것 같냐?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데 상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AI로 진짜가 아니라 AI로 만들어서 그 영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60~70년대 팝송을 부르는 모습에서부터 로제가 부르는 아파트를 부르는 모습까지 다양한 영상들이 지난 주말 이후에 활발하게 미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0~70년대 팝송은 뭐 그렇다 치고요. 로제의 아파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면 어떤 모습일까요?

0: 이어서 이 시대 청년들과 AI 간의 애증관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지금 대학 졸업 시즌이 한창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뉴욕 대학 등 학사모와 졸업가운을 착용한 학생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더 화려한 이력과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의 졸업 시즌이어서 이번 졸업 시즌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불안감도 크고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기대도 큽니다. 따라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아니, 보다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기대 3, 우려 7입니다. 대학 졸업식은 학업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이제 당대의 리더들이 졸업식에 와서 조언과 당부를 건네는 이 졸업식 축사, 졸업식 연설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올해 졸업식에서는 유독 눈에 띈 연설의 화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간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성이 좋냐, 나쁘냐, 그런 성격, 그런 인간성이 아니라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인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하버드 단상에선 방송인, 하버드 대학 출신인 코난 오브라이언의 축사가 가장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코난 오브라이언은 현재 연방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자신의 모교 하버드 대학의 민감한 상황을 정면으로 언급했습니다. 외국인 학생 제한 등 소위 반이민 기조를 보이고 있는 워싱턴을 향해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어떤 외국인이 우리 미국 문화에 단 하나라도 기여한 적이 있단 말인가? 음악, 문학, 미술, 요리, 패션, 건축, 무용, 과학,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도덕적 규범과 윤리적 신념 이것들을 제외하면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반어법적으로 꼬집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애플의 공동 창립자 스티브 워즈니악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미시간주 그랜드 밸리 주립대 졸업식에서 AI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모두 최고의 AI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순간 이게 무슨 말이지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AI는 바로 실제 지능, Actual Intelligence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인공지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하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죠. 그런데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실제 지능, Actual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나오자 졸업생들은 환호성을 터뜨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안감을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잘 풀어준 데에 대한 환호성이었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끝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액츄얼 인텔리전스, 실제 지능을 못 이기는 게딱두 가지 있을 것인데 그건 바로 사람들마다 다 다른 고유성과 또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는 창의력, 창의성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고유성과 창의력, 이걸 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올해 미국 대학 단상에서 들려온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더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겸손함, 또 AI보다 실제 지능을 말하는 그 Actual Intelligence, 그리고 유머를 잃지 않는 태도 등이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그 AI가 할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화려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AI를 활용해서 원하는 핑크빛 미래를 꿈꿀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그 미래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소위 기대 반, 우려 반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 시즌 대학 졸업생들에게 있어서 이 인공지능 AI는 사랑일 수도 또 증오일 수도 있는 소위 애증의 관계인 셈입니다.
1: 플로리다주에서 경찰이 오른손이 없는 여성에게 운전 중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한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BS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레이크워스에 거주하는 케이슬린 토마스는 팜비치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청을 받습니다. 경찰관은 토마스의 차로 다가와 운전 중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조작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선천적으로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이 없는 토마스는 웃으면서 오른쪽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는 오해로 인한 해프닝인 줄 알고 처음엔 웃음이 터졌다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황당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계속 차 안을 들여다보면서 미심쩍은 듯 신에게 맹세할 수 있느냐, 휴대전화를 정말 만지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다시 오른팔을 들어 올려 보이며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이에 다른 손으로 맹세하라고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렇게 토마스가 오른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116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운전 중 무선통신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토마스는 단속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지만 이 바디캠 영상을 확보해서 다시 돌려보면서 모멸감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토마스를 단속한 경찰이 뒤늦게 고발을 취소하면서 사건은 기각 처리됐습니다. 범칙금 부과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경찰관이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이 신체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지사 선거와 LA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선거는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뽑는 레이스입니다. 이 마지막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28%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 뒤를 민주당의 억만장자 사업가 탐 스타이어가 22%, 공화당 보수 논객 스티브 힐튼이 21%로 바짝 추격하며 사실상 3파전을 형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는 정당 구분 없이 상위 득표자 2명이 11월 결선에 진출하는 탑2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치루어지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LA시장 선거도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입니다. 유시 버클리 정부연구소와 LA타임즈 공동조사 결과 현직 캐런 베스 시장이 26%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리티아 남한 LA 시의원이 25%,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 스펜서 프레시 22%를 기록하면서 역시 치열한 경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LA카운티 유권자들이 내일 선거에서 향후 5년간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주민발의안 ER에 대한 찬반을 결정합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메디케일 관련 예산 삭감에 대응해서 연간 약 10억 달러의 의료 지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찬성 측은 연방정부의 의료 예산 축소, 그 여파로 인해서 LA 카운티 공공의료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운티 내 공공클리닉 13곳 가운데 6곳이 문을 닫았고 추가 폐쇄와 공공병원 운영 차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한 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LA 카운티 일부 지역의 판매세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서 서민과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테러자 단속이 미국 지역 경제를 위축시켜서 67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ICE의 집중 단속으로 인해서 지난해 약 66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ICE 체포 건수가 급증한 86개의 도시를 분석한 결과 체포 한 건당 평균 13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는 이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이었습니다만은 고용 감소는 건설업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자 고용 비중이 높지 않은 예술 분야나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 9곳을 운영하며 수년간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운영해온 한인 부부가 연방검찰에 적발돼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여성들을 동원해서 고객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일부 여성들은 업소에 머물면서 하루 최대 20명의 남성을 상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 자택에서 12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다수의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보석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9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조직적인 성매매 네트워크를 구축한 혐의로 체포됐던 38살의 한인 여성 최미연 씨와 남편 지어준 피아오가 연방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최미연 씨가 조직적인 실질적인 조직의 총책 역할을 맡아서 여성 모집과 업소 운영, 고객 예약, 자금 관리, 온라인 광고 등을 모두 총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대형 여성 의류업체 다운타운의 엣지마인 강창근 대표가 설립한 자선단체 강드림재단이 올해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강드림재단의 올해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달 29일 강창근 회장과 전국에서 선발된 총 102명의 장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재단 측은 올해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102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해서 각각 1,5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가 지난 29일 레드포인트 부동산 부에나팍 사무실에서 주택매매계약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에이전트는 물론 일반인도 초대된 이날 세미나는 가주부동산 거래의 핵심 계약서인 RPA의 주요 조항과 실제 거래에서의 활용 내용 등을 다루는 실무교육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최대의 종합 뷰티 체인인 올리브 영이 미국 첫 오프라인 매장을 지난달 29일 패사드나에 개장했습니다. 지난 29일 패사드나 콜로라도 블루버드에 위치한 올리브 영 미국 1호점 매장 앞에는 아침 10시 개장하기 전부터 수백 명의 K-뷰티 팬들이 줄을 서고 대기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들은 이르게는 전날 밤부터 또는 이날 새벽부터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주류 언론들도 대거 현장에 나와서 고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도 이날 패세다나점을 직접 방문해서 매장을 점검하고 북미 사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라고 그룹 측은 밝혔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올리브영 미국 1호점 오픈은 단순히 매장 하나를 여는 것을 넘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내딛는 첫걸음이자 전 세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작이다라며 미국 고객의 일상에 건강하고 스타일리시한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CJ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올리브영의 서부 핵심 상권을 구축한 뒤에 동부와 중남부 지역으로 이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CJ 같은 계열사인 비비고, 뚜레쥬르, 케이콘 등 식품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0: 세종송보감.
5: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0: 세종송보감.
5: 쌩쌩 돌아라 하하.
0: 세종송보감이잖아.
6: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7: 213-383-8899 383-8899
8: 세종.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1: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4: 홈쇼핑

0: 성봉우의 스토리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프렌드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연방재무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저축계좌, 트럼프 어카운트를 오는 7월 4일부터 공식 출시한다라고 지난주에 발표했죠. 왜 7월 4일부터냐?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7월 4일부터 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 조금 더 업데이트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연방재무부는 애플이나 구글 등 주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계좌 개설을 위한 앱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앱과 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도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리포트를 하나 들으시고 그 후에 이게 좀 조심해야 될 점, 주의사항도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일단 해당 리포트를 먼저 들으시고 전해드리겠습니다.
3: 미국 재무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저축 계좌를 오는 7월 4일 공식 출시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애플, 구글 등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인 아동의 과세연 저축투자 계좌를 개설해주고 특히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선 미 행정부가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근거해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부모와 젊은 미국인들의 손에 트럼프 계좌에 대한 쉬운 접근을 직접 쥐어줌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청년들이 이 새로운 경제 참여 시대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 즉 그 전이나 그 후에 태어난 경우는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계좌로 지원합니다. 앞서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 2024년 또는 그 전에 태어난 10세 이하 아동 2,500만 명에 $250씩 제공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세금 납부 등 일정한 자격이 확인된 가정의 자녀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4월 트럼프 계좌는 사회적 최하층에게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기회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2: 네, 방금 전에 들으신 리포트는 이 YTN이 제공한 리포트인데요. 이 AI가 만들어서 올린 리포트입니다. 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올린 리포트라서 가끔 말이 좀 이상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정리를 Artificial Intelligence 그 AI가 아닌 Actual Intelligence 제가 직접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릴 텐데요. 일단 지원 대상 및 혜택은 이렇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작년 1월 1일부터 오는 28년 12월 31일, 즉 트럼프 대통령 임기 그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 $1,000의 초기 투자 지원금을 어카운트로 넣어줍니다. 이용 방식은 국세청의 그 폼 4547, IRS 폼 4547 양식을 통해서 사전 등록을 마친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계좌 활성화를 위한 이메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앱을 통해서 그 설정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동 시점은 지금부터 앱을 다운받는다 하더라도 돈이 지금 들어오는 건 아니고 돈은 7월 4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그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 활성화를 위한 안내를 오직 이메일로만 발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메일로 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화, 텍스트 메시지로 오거나 아니면 뭐 직접 전화가 누군가로부터 걸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와서 당신의 자식에 대한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를 개설해야 되니까 뭐 이거 보내시오, 저거 보내시오 그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까 절대 응하지 말라. 오로지 이메일로만 받은 것에 대한 대응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 이제 자격이 되는 그런 자녀를 갖고 계시다면 또는 뭐 손자 손녀를 갖고 계시다면 앱을 서둘러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오늘은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정한 세계 우유의 날입니다. 네, 사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6월을 우유의 달로 지정하면서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체로도 영양식인 우유, 조금 더 영양 있게 건강하게 먹으려면 골든 밀크 레시피를 기억해 보세요. 골든 밀크는요, 우유에 강황, 생강, 계피, 후추 등을 더해서 끓이는 따뜻한 음료를 일컫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항염 성분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핵심 재료 강황에는 커큐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는 장 점막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라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요. 바로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지방 성분이 흡수를 도와서 체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에 후추는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높이는데도 또 도움을 주고요. 계피와 생강은 말할 것도 없이 항염 작용에서 그만이죠. 그래서 우유에 강황, 생강, 계피, 후추 등을 더해서 끓이는 따뜻한 음료 골든 밀크는 이렇게 염증을 막아주는데 탁월한 음료인 것입니다. 특히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골든 밀크를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아침에 이 우유를 좀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들깨 넣어보세요. 들깨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서 혈관 건강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꿀을 소량 추가하면 바이타민, 미네랄을 보충하면서 맛도 더 좋아지니까 아침에 든든한 한 끼 식사 됩니다. 들깨는 삼패하는 게 조금 관건이잖아요. 가루보다는 통 들깨로 구매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고요. 섭취 전에 갈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맛으로 따지면 검은깨 우유 빠뜨릴 수 없죠. 네, 이 검은깨 흑임자를 넣으면 케라틴이 풍부하고 단백질이 많아서 특히 모발을 윤기 있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과 뼈 건강 개선 효과도 물론 덤으로 얻을 수 있고요. 다만 검은깨는 찬 성질의 음식이라고 하죠. 평소 배가 차거나 위장 질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계 우유의 날입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0: Korean Air.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6: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 어머나, 이게 그 화재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6: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6: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6: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안타 무려 5개를 몰아쳤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일요일이었던 어제 콜로라도 락키스와의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서 6타수 5안타를 때려내고 타점 2개, 득점 1개를 수확했습니다. 허리 근육통으로 며칠 동안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다가 지난 토요일 복귀한 이정우는 복귀 첫날 안타 4개를 치더니 다음날인 어제는 안타 5개를 때려냈습니다. 이정우는 빅리그 무대를 밟은 이래 4안타 경기를 4차례 펼친 바 있고 어제 처음으로 5안타 경기를 쳐낸 것입니다. 홈런 3방 포함해서 안타 25개를 몰아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9-6으로 크게 이기면서 5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파리바게트가 펜실베니아드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 새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매장은 파리바게트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항 점포로 테이크아웃 전용인 그랩앤고 형태로 입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은 연간 3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북미와 유럽 노선의 핵심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등 아시아 주요 공항에 입점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다라고 이 파리바게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에 첫 매장을 낸 파리바게트는 현재 미국 내 30개 주에 진출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매장 수는 이번에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 입점하면서 딱 300호 점을 돌파했습니다. 또 파리바게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케이터링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0%나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이 전체 케이터링 매출의 32%를 차지해서 비중이 가장 컸고 샌프란시스코가 17%로 뒤를 잇는 등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약 14살가량 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만성 정맥부전에 따른 다리 부종 증세, 즉 다리가 붓는 증세 역시 작년에 비해서 호전됐다고 의료진이 전했습니다. 종합신경검사 결과에서도 정신상태가 정상이고 뇌신경 기능이 온전하며 감각기능, 반사신경, 걸음걸이, 균형감각 모두 정상이다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체중 감량 및 식단 관리를 권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38파운드로 나왔습니다. 킬로그램으로 본다면 108킬로그램 셈입니다. 이는 1년 전 검진 당시 224파운드 때보다 1년 만에 14파운드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용량의 아스피린 복용을 권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하루 권장량인 81mg을 좀 초과하는 좀이 아니죠. 좀 많이 초과하는 325mg의 분량의 그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내 맘에 안 들면 모두 좌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건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지법 판사를 거듭거듭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트럼프를 증오하는 그 판사는 아마도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퍼 판사의 아내인 에이미 제프리스는 중요한 판사와 이해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부가 쿠퍼라는 라스트 네임을 같이 쓰지 않는 것 같다. 쿠퍼 판사의 아내는 급진 좌파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에이미 제프리스가 연방검사로 일했었고 오바마 행정부 법무부 장관인 에릭 홀더의 고문으로도 일했었다. 또 16특별위원회를 뒤에서 지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6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지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였던 의사당 폭력 점거 사태를 조사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퍼 판사 부부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내에 좌파 성향 판사들의 존재가 우리나라가 관세 문제에서 패배한 이유다. 또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금지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패배한 이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내 맘에 안 들면 모두 좌파 스토리였습니다.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 213-383-3838 213-383-3838.
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2: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3: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13: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5: 네,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을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농축 우라늄 확보, 그리고 핵 보유 금지 등 소위 3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 측 제시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우리는 동시에 협상 결렬에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6: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은 앞서 제시했던 미국의 레드라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추가 양보를 요구한 가운데 미국의 3대 조건이 충족돼야 임무가 완수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17: Iran has to turn over their highly enriched uranium. They cannot pursue a nuclear weapon and the Strait of Hormuz has to free transit.
16: 이어 이란이 47년 만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에 나서게 된 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며 공을 치켜세웠습니다. 또 이란이 전쟁 초반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 건 큰 실수였다며 결국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이 이란 정권의 계좌 동결에 협조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란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트럼프가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란이 수용한다는 건 아니라며 이란이 동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각자의 요구를 구체화한 종전 수정안으로 다시 힘겨루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협상 결렬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5: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에 최근 3주간 약 70척의 선박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미군의 지시를 받으면서 해협을 통과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부사령부는 최근 몇 주간 걸프 해역을 오가려는 일부 상선들이 이란의 위협을 피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대다수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이란으로부터 탐지되지 않기 위해서 조명과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항해하는 일명 암흑항해 방식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항해하면 선박 간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서 레이더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커져서 숙련된 항해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미군이 직접 호위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는 상선들과 지속적으로 교신하며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안내에 따른 일부 선박의 해협 통과는 이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해협 통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수가 하루 3척꼴에 불과해서 하루 100여 척이 넘었던 전쟁 이전의 그 선박 수와 비교하면 해협 통항이 충분히 복구됐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운영하는 대형 로켓 뉴 글랜이 발사대에서 엔진 시험 중 폭발사고를 일으켜서 발사 인프라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구축과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계획 모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블루 오리진의 발사대가 사실상 완전 파괴됐다라고 전하며 복구에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제프 베이조스가 운영하는 아마존과의 사실상 형제 회사인데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서 블루 오리진은 당분간 추가 발사 시험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블루 오리진이 개발 중인 달 착륙선을 활용해서 오는 2028년 달 탐사선을 보내려던 연방 항공우주국 나사도 결국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13: 일본의 인구 감소세가 최악의 수준으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에 발표한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총인구는 1억 2,304만 9,5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인 2020년 조사 때보다 309만 6,500여 명이 감소한 수치로 1920년 인구 센서스를 시작한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20세기 이후 일본에서 인구가 5년 동안 300만 명 이상 자연 감소한 것은 태평양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은 당시 군인 약 200만 명과 민간인 약 100만 명 등 3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 태평양 전쟁과 비슷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당시 전쟁이라는 사건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에 가까웠으며 현재 일본의 인구 감소는 구조적 악순환에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한번 시작된 감소 추세가 스스로를 강화하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인구의 감소세는 점점 그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010년 1억 2,8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서며 해마다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2010년 4,941만 명, 2015년 5,107만 명, 2020년 5,183만 명 등 전체 인구 자체는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계 춘수환율은 2025년 0.8명으로 일본의 3분의 2
2: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달러라고?
18: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2: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18: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2: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19: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2: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19: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20: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21: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22: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21: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22: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21: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2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3: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2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틴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6: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어머, 이렇게 월요일이 일이라고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서요. 뭔가 깨끗하게 출발하는 느낌, 이 6월에 느끼셨습니까? 어머, 6월은 이거 가고 나는 외롭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이상하게 아우 이렇게 외로워지지? 이런 분들 계시다면요, 카나다의 시인 루피 카우르는요, 이 외로움을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때야말로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다시 뭔가 연결을 해라. 고독은요, 결국 자기 발견과 기쁨을 되찾는 강력한 길이 될 수 있고요. 그 길로 가기 위한 시그널을, 깜빡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 몇 시간 동안 혼자 보내면서도 완전히 만족스럽고 평온한 그런 주말을 혹시 가지셨나요? 그래요. 6월에는요, 무엇보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정한 기쁨을 되찾기 위해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그 초대장을 날려보자고요. 2월의 첫 곡은요, 내가 첫째고 라스트고 에브리씽이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베리 와이슬의 You My First, My Last, My Everything.
1: We got it together, didn't we? We've definitely got our thing together, don't we, baby? Isn't that nice? I mean, really, when you really sit and think about it, isn't it really, really nice? I can easily feel myself slipping, slipping more and more waves. That super world of mine.

0: 6월 1일 첫날 여러분 어떻게 출발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옷을 잘못 입고 왔나 봐요. 왜 스웨터를 입고 나와가지고 어우 더워라. 이 벗을 수도 없고 어떡해요. 이제 레이어로 이제는 맨 안쪽에는 정말 시원한 걸 입어야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울 거라고 누가 미리 예상을 하던데, 어머 왜 이렇게 쌀쌀해 아침 저녁으로 이랬다가 이제 점점 6월 또 불타는 7월 8월로 가게 생겼습니다. 레이어를 잘 입어야 되는데 사람의 아름다움의 30%는 선천적인 매력이지만 나머지 70%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완성된다고 하죠. 그 사람 분위기 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 분위기라는 거는 이목구비가 예쁜 것만은 절대 아니거든요. 매일 아침 나를 위해서 그래도 빗질을 하고 또 내가 가진 옷 가운데서 가장 오늘 나라고 어울리는 그런 단정한 옷을 혹은 매력적인 옷을 가진 것 중에서 입는 거예요. 나중에 입어야지. 아껴뒀다가 못 입는 옷 여러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다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안 입는 거는 과감히 또 정리를 해주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그 다정한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 나만의 독보적인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게 아니라 내 삶을 대하는 당당한 태도가 바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뭔가 좋은 옷을 입었어도 왜 이렇게 자세가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요. 희한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자신감을 갖는 게 바로 그 어떤 비싼 크림보다 또 화려한 옷보다 나 괜찮은데 거울 보면서 그래 그동안 뭐야 눈도 좀 내려오고 처지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를 좀 타독거려주면서 허리도 꼿꼿하게 펴지며 또 자신감이 있으면요 눈빛도 덩달아서 반짝인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최고의 메이크업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 여러분 모두 아시죠? 6월달에는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주고 아까 그 요즘 나 외로운가 봐 이상하지 왜 이러지? 이런 분들은 어쩌면 그게 시그널이래요. 내 자신이 뭔가 나랑 소통을 못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그 외로움으로 분출이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는 언니가요 이상해 요즘 나 외로워 이랬는데 약을 먹었더니 우울증도 날아가고 잠도 너무 편안하게 잘 잤다 누군가가 권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마그네슘이랑 글리시네이트 이걸 먹으니까 뭔가 확 컨디션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걸 먹어볼까 생각을 하면서 꿀차도 좋고요. 또 몸에 좋은 것들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 것들도 챙기면서 6월에는 건강하게 기분 좋게 우리 차차차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탱자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오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7: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6: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8: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9: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0: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굿모닝 차차차 게스트는 바로 북경의술원 진수림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진수림 원장님께서는 북경중이대에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또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 질환, 그 외에도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하고 계십니다. 현재 아침 뉴스 7시 55분, 저녁 뉴스 5시 55분에 건강 칼럼을 진행 중이십니다. 올림픽과 윌턴에 위치해 있죠. 북경의술원의 진수림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예. 너무 궁금했어요.
1: 예, 저는 그래도 네.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네. 목소리 들으면서 아, 잘 계시는구나. 네, 예, 골프도 치시는구나. 어머, 그리고 골프 알고 있었죠. 예.
0: 네, 골프 친다고 얘기를 가끔 하나요?
1: 네.
0: 골프 좋아요. 치시죠?
1: 칩니다.
0: 네. 네. 네. 잘 치실 것 같아요.
1: 네. 재밌게 네. 치고 있어요.
0: 침을 네. 한땀 한땀 놓는 그 섬세함으로 아주 뭐 정말 그러실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을 오늘 준비하셨나요?
1: 요새 조금 요 대기압이 낮잖아요. 날씨도 네. 흐리고 예 기온 네. 차이도 많고
0: 그쵸.
1: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네. 되는 대로 네. 어지럼증에 대해서 양방과 네. 한방학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1: 네.
0: 그때 옆에 뭔가를 붙잡지 않았으면 어머
1: 넘어질
0: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1: 예, 예, 맞아요.
0: 근데 그래서, 예. 이 MRI나 CT를 모두 찍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러는데
1: 네, 네. 어지럼증의 한 10% 정도는 이 학기에서도 네. 아직 원인 불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진짜 임상에서 보면은 제일 많이는 한쪽 귀, 우리가 귀가 양쪽에 있잖아요.
0: 네.
1: 한쪽 귀는 정상인데 네. 다른 한쪽 귀가 이제 한쪽 귀의 그 내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귀에다가 전달을 하거든요.
0: 네.
1: 우리 뇌에서. 그러면서 네. 이제 빙빙 도는 어지러움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0: 네.
1: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MRI나 CT 촬영을 해도 다 정상이라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그게 평형 감각 기관인데,
0: 네.
1: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어지럽다 그래요. 근데 네. 양방에 자꾸 신경내과 가도 네. 약도 없고 그냥 조금 저기 운동 좀 하시고 뭐 건강 관리 좀 하시라는 이런 조언 외에는 아무 저기 치료도 없고 그러시거든요.
0: 네. 네. 근데 요즘은 뭐 하도 뭐 유튜브로 검색하고 네. 뭐 찾아보고 뭐 이러셔가지고
1: 네.
0: 보통 어지럽다 이러면 달팽이관에 내가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1: 네.
0: 달팽이관하고 연관이 있나요?
1: 달팽이관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저기 체지 PT에도 많이 물어보고 네, 그러시잖아요.
0: 네, 네.
1: 예, 예전에는 뭐 유튜브에 검색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크롬이나 체지 PT 많이 여쭤보는데
0: 네, 네.
1: 그거는 우리가 이학 정보는 아니에요.
0: 네.
1: 여행 정보, 맛집 네. 정도는 거기에 여쭤봐도 괜찮은데
0: 네.
1: 그냥 1호 정보 같은 거는 진짜 걸러서 인식을 하셔야 본인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우리 환자 한 분은 체지피에다 물어봤더니 콜레스테롤 약을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0: 네.
1: 자기가 10년 드시던 양약을 끊으셨어요. 근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피검사를 해보니 300 이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이런 이료 정보는 절대로 네. 문의하시고
0: 네.
1: 3조 정도는 괜찮겠지만 드시던 양약을 의사 선생님하고 인원도 없이 혼자서 끊는 거는 절대 위험합니다.
0: 위험하죠. 네. 네. AI 선생님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
1: 네.
0: 큰일 납니다. 특히 드시던 약을 끊는다는 건
1: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네. 네.
0: 그렇다면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1: 네. 아직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을 양방에서도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아주 가장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걸 양방학적으로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 그 양방에서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거든요. 있거든요. 첫째는 말초성 어지럼증입니다. 이것이 임상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추성 어지럼인데 이거는 조금 치료가 어렵고 위험한 어지럼증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달팽이관이라 그러죠. 귀 속에 있는 그 전정기관 문제로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양방에서 귀납하는 거고 한방학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의 바이블 있잖아요. 우리 한의학의 전통 이술에는 바이블이 황제의 내경이거든요. 거기에도 어지럼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중국어로 하면은 주펑떼오쉔 예수이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어지럼증은 간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간장하고. 네, 네. 예, 그다음에 또 오시주어 부조시엔.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는 허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허하신 분들 그리고 몸이 쇠약하신 것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탄저 부조시엔. 그러면은 모든 어지럼증은 담과 음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네. 한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0: 아, 선생님 중국말 하실 때 진짜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 양방학적으로 또 한방학적으로 어지럼증을 잘 분석해 정리해 주셨는데요.
1: 네네.
0: 주변에 보면 어지러운 게 달팽이관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는데
1: 맞아요.
0: 달팽이관은 뭔가요?
1: 예. 달팽이관 하도 어디 가서 가만히 네. 사우나에도 앉아있으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달팽이관이라는 거는 우리의 청각기관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요 달팽이관 내부에는 청각 세포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청각 세포 안에는 림프액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양방학적으로 에나타미 해부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요 달팽이관 안에는 세 개의 소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소낭 안에는 작은 모래알 같은 그런 돌덩이들이 작은 돌덩이라 그래야 되겠죠?
0: 네.
1: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그리고 머리를 돌릴 때마다 요 칼슘 덩어리들이 이쪽 저쪽으로 쏠리면서 몸이 기울어진 상태를 뇌에 전달을 하게 돼 있어요.
0: 네.
1: 그럼 우리 뇌는 그걸 캐치해가지고 요 사람이 어지럽지 않게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게
0: 네.
1: 해주겠죠.
0: 네.
1: 예, 근데 요런 아마 요 칼슘 덩어리들 때문에 이석증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나
0: 네.
1: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석증이라는 귀이자 그 다음에 돌석자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석증이라 그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예 이런 평형 감지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어지럼증은
0: 네.
1: 다른 어지럼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어지러워도 1분 2분 어지럽다가 멈추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어지러운 게 몇 분씩 막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면은
0: 네.
1: 이거는 예 달팽이관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네.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이석증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 네.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 하면은 이석증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요 청각기관인 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어지럼증은 귀쪽 안에 뇌에 반고리관으로 된 조직 파편이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온 걸 우리가 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지럼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가 여러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가만히 어지러울 때는 어지럽지 않 가만히 앉아 계실 때는 어지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침을 맞겠죠. 그럼 침을 맞으면은 침대 이렇게 옷 가운 갈아입고 누우실 때 어지러워요. 원장님 잠깐만 제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러거든요. 아니면 침치료를 하고 나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워요 이러시거든요.
0: 네.
1: 그럼 우리 간호사님이 꼭 도와주셔야
0: 네.
1: 이제 침대에서 편안하게 일어나시는데 우리가 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백미러 같은 것도 보고 옆으로 머리를 돌려서 옆미러도 보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석증으로 오는 어지럼증 환자분은 혼자서 운전을 하고 올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예,
0: 네.
1: 왜냐하면은 운전을 하면서 이게 돌릴 수가 없어. 어지러워서. 그럼 큰 사고가 나죠.
0: 네,
1: 예, 그래서
0: 네.
1: 그렇게 그 정도 내가 백미러를 볼 수 없다 이러면은
0: 네.
1: 아, 이거는 이석증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이다. 혼자서
0: 네.
1: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보통
0: 네.
1: 한 3, 4일만 치료받고 혹시 네. 많이 어지러우신 분들은 일주에서 2주 정도 치료받으면은 네.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이제 네. 혼자서 운전을 하고 올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지러움증 환자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가슴이 두근두근다 그러고 또 식은땀이 난다 그러고 속이 메슥메슥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어지러움 때문에 오시는 케이스를 보면은 네. 제가 항상 제가 원장실에 모시고 들어가서 여쭤보거든요. 네. 이런 어지러움이 처음이었습니까? 그러면은 몇 년 전에도 있었죠. 근데 네. 한국에 나간 김에 모두 수술을 하라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재발을 했더니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이러시는데 네. 양방에서는 요거 애플 수술이라 그러거든요. 네.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 머리 우쪽에 앉으셔가지고 네. 예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서 고 이석을 빠져나온 걸 이렇게 평양을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네. 딱가닥하고 집어넣는 수술인데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환자분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술을 하셨다가 이제 몇 년 후에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그 어지러운 게 강도가 몇 배는 더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재발이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수술을 하지 않을 걸 권해드립니다.
0: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어지러움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온다고 하셨는데 네. 또 어떤 어지럼증이 있나요?
1: 그 메니에르스 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인터뷰 많이 하시니까 네. 예, 그것으로 오는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 메니에르스 병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어지럼증 외에도 난청이라 그러죠. 귀가 네. 잘 들리지 네. 않는 거. 그다음에 이명, 우리가 티나이더스. 예, 귀에서 네. 소리 나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귀가 꽉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가 왜 비행기를 탔다가 고도 높은 고도에서 내려오면 네. 귀가 멍멍하고 꽉 찬 거 있죠. 네.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보통 메니에르스 병으로 오시는 어지러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예, 이런 병이 오는 그 원인을 보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네. 아니면은 외상을 당하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어지러운 거는 다 허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랬죠. 네, 네. 허혈이라 그러거든요. 네. 피가 부족한 거. 그다음에 네. 이제는 이제 5마일알지아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양방에서 이런 그런 메니에르스 병으로 오는 어지럼증 환자들 보면은 제일 많이는 이뇨제를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그 귀 속 내의 안쪽에 그 나트륨 이온의 축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뇨제를 처방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약들은 혈관 확장제입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허혈 때문에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은 혈관이 우리가 이제 수축하면서 오는 허혈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혈관 확장제를 쓰겠죠. 그래서 이뇨제도 좋고 혈관 확장제도 좋고 양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에 이런 양약들을 잡수셔도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어지러워서 잡수셔도 한 2주 한 달을 잡수셔도 아무 별로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이럴 때는 한 번쯤은 한방치료를 생각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0: 네. 우리 북경의술원의 진수림 원장님께서는 북경 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 학위를 받으셨기 네. 때문에 한방뿐만 아니라 양방 한방을 모두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 질환, 그 외에도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한방에서는 이런 어지럼증을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1: 네. 어지럼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거든요.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뇨제를 사용하고 그렇지만 저는 한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보통 우리 그 반아백출탕이라는 방제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양약을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몇천 년 내려오는 이런 방제인데 여기에다가 이거 옛날 방제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항상 그 차전자와 같은 그런 이수 삼습약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감해서 환자마다 그 어지러움증이 온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환자한테 꼭 맞게 맞춤형으로 한약을 해드리면은 예 환자분들을 잡수시고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볼 줄 알았으면은 원장님한테 빨리 오는 건데
0: 네.
1: 예 그동안 그냥 여기저기 다니시고 양방만 이전을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0: 네.
1: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뇨제를 사용했던 환자분들 그리고 양방에서 이제 혈관 확장제를 사용했었던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료를 해보고 귀비탕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유명한 방제인데 요 귀비탕은 혀와 귀와 혀를 보호하는 약제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약제들을 더 덤으로 추가해가지고 한약을 해드리죠. 그리고 아주 급한 환자분들은 우리 이런 한약을 한의원에서 탕약실에서 직접 다리기 때문에 급한 환자분들은 아침에 오시면은 오후에 약을 픽업해서 바로 그날부터 약을 드실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0: 네.
1: 오시는 분들이 모두 좋아하십니다.
0: 아,
1: 네.
0: 주변에서 보면요.
1: 네.
0: 어지럽다가 이러다가 중풍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1: 네, 네.
0: 걱정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1: 네. 네. 뇌경색으로 그 오는 어지럼증은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양방에서는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뇌의 그런 구조적이나 아니면 기능성 이상으로 오는 그런 병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뇌졸중 아니면은 뇌종양 이런 퇴행성 뇌질환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모두 우리가 중추성 어지럼증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으로 오는 어지럼증의 약 한 20% 정도는 우리 뇌의 그 소뇌 그다음에 간뇌 여기에 있는 그런 뇌하고 연관이 있는 어지럼증인데 이런 어지럼증이 환자분들 오면은 제가 여쭤보면은 그동안 많이 어지러웠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계시다고 오셨어요 하면은 그동안 빙빙 도셨다 그래요. 그리고
0: 네.
1: 어지러지를 하셨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 어지러지라는 것도 아니고 매일 빙빙 도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날은 그랬다가 또 한 며칠은 좋아졌다가 그리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어지럽고 이러니까 뭐 이러다 그냥 말겠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뭐 그냥 넘어갔다가 지금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1: 이런 어지러지란 어지럼증은 내 몸이 나한테 구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0: 네. 네,
1: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건데 그걸 그냥 놔두시면은 이제 진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0: 네, 어지러지란 네. 것이 중풍이 올 수도 있다라는
1: 예,
0: 말씀이신
1: 예, 예,
0: 거죠?
1: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이런 환자분들 보면은 양방의 신경내과에 다녀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RI도 찍어보고 다 병이 초기에는 아무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경험이 많은 그런
0: 네.
1: 신경내과 양방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은 양방에서는 우리가 TIA라 그러는데 국소적 중추신경장애로 오는 이런 어지럼증인데 요거는 몇 밀리 따지면은 사실 양방에서는 중풍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민간에서는 중풍이 살짝 왔다 갔다 그러죠. 예,
0: 네.
1: 왜냐하면 72시간 안에 보통은 막혔던 혈관이 열리면서 다시 정상 상태로 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한쪽 팔이 힘이 없고 뭐 커피잔을 들었는데 떨어뜨렸다 아니면 뭐 단추를 잠그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잘 안 드셨다. 그래서 병원에 예약을 하면 요새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멀전시를 가보셔야 되는데 병원에
0: 네.
1: 예약을 했더니 이제 뭐 한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하니까 일주일 동안에 이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뭐 괜찮은데 가서 뭐 하냐? 그리고는 어떤 분들은 또 가셨다가 뭐 예 다 정상입니다.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다 MRI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MRI 통해서도 뭐 별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양방 선생님은 예 조금 막힌 거 있는데 그동안 혈압약을 오래 드시면은 요 정도는 다 막혀요. 그런다고 그냥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0: 네.
1: 문제는
0: 네.
1: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0: 네.
1: 몇 달 후에 아니면 한 6개월, 1년 후에 중풍이 오시면은 크게 온다는 거죠.
0: 네.
1: 예, 그래서 이사 선생님 말씀을 하셔도
0: 네.
1: 다시 한번 왜 옛날 속담에 우는 애 젖도 주라 그러잖아요.
0: 네.
1: 자꾸 선생님한테 징징하셔야 돼. 이거 괜찮을까요? 아니면 또
0: 네.
1: 진짜 많이 걱정되면은 세컨 오피니언도 뭐 조금 받아보시면
0: 네.
1: 괜찮겠고 예,
0: 네.
1: 그래서 진짜 이런 큰 중풍을 맞는 일은
0: 네.
1: 없었으면 하는 게 예, 제가 예. 그동안 임상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바람입니다. 네. 네.
0: 병원 가도 의사 선생님이 아, 나 아파요 이렇게 엄살을 좀 떨어야지 안 그러면 네. 대충 어머 좀 뭐 이러면 어, 노화예요. 예. 그거 다 겪는 거니까 괜찮아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 맞아요.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안 되죠. 그래서 네. 심장병이 있고 진짜 혈압약을 오래 잡쌌고 부정맥이 있고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유전이라는 건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네. 그리고 집 안의 내력에 네. 이런 중풍이 있으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각별히 예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0: 네, 중풍이 오면 정말 큰일이죠.
1: 네, 네, 네.
0: 어지럼증 이 증상을 방치하면 정말 안 되겠네요.
1: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중추성 어지럼증은 말초성 그런 어지럼증이나 다른 어지럼증보다는 치료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냄새가 드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평소에 체하기를 잘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잘 체하니까 그냥 체하면 어지러운 체해서 그냥 어지러운 줄 아셨다고 그러는데 네. 보통 체하면은 우리가 식은땀이 나거나 뭐 속이 메스꺼리거나 구토 증상은 있어도 네. 이렇게 어지러지하는 증상은 거의 많이는 없으시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진맥을 해보면은 네. 굉장히 현맥이라 그래요. 우리가 네. 간하고 상관이 있는 현맥을 현맥이라 그러는데 네. 현맥이 잡히면서 맥이 아주 약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맥이 뛰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네. 입을 아 해보세요 하면은 혓바닥을 보면은 아주 황태가 옆게 그냥 쫙 껴 있는 것을 보는데
0: 네.
1: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0: 네. 예. 황태 이러니까 북극 황태국이 생각이 나는데
1: 시상하시군요.
0: 이 혓바닥만 잘 닦아도 굉장히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1: 예, 근데 저는 예. 우리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네. 제가 우리 앞에서 전화 받는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하죠. 처음에 처음이십니까 할 때면은 항상 진단을 받으려면은 네. 혓바닥을 닦지 말고 오시라고. 예, 왜냐면 네. 아침마다 요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혓바닥을 칫솔로 빡빡빡빡
0: 예, 긁는 게 나오잖아요.
1: 닦는
0: 예.
1: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본연에 예, 아. 밤새 자면서 내가 혓바닥에 끼는 게 아. 백태인지 네. 그 백태가 얼마나 두꺼운지
0: 네.
1: 아니면 지금처럼 황태인지 네. 황태가 앞쪽에 끼는 건지 아니면 뒤쪽에 아. 끼는 건지 중간에 끼는 건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0: 네.
1: 혓바닥을 닦지 말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아. 그다음에 네. 또 양약을 잡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잡수시던 양약을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0: 네.
1: 또 최근에 한 네. 피검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피검사를 네. 갖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럼 환자분들이 이제 진짜 어떤 분으로 오셨다가 어머 잊어버리고 혓바닥을 습관이 되셨으니까
0: 네.
1: 다 닦고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0: 내일 올게요.
1: 네. 그러면 그날엔 봐드리고
0: 네.
1: 그리고 다음에 이제
0: 다음에 오실 때.
1: 침 맞으러 오실 네. 때는 그때는 이제 혓바닥을 닦지 말고 오시라고 말씀을
0: 네.
1: 드리죠.
0: 아, 우리 북경 의술원은요 너무 안에 정말 잘 돼 있어서 아주 상쾌합니다. 그리고 환자와 또 거기서 또 일해주시는 분하고
1: 네.
0: 또 이렇게 가족 같은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1: 네.
0: 환자로서 아픈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1: 네.
0: 정말 물론 의술도 뛰어나시지만 그런 에너지가 너무 좋은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1: 예.
0: 북경의술원 바로 올림픽과 윌턴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진수리 원장님께서는 북경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질환 그리고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1: 네.
0: 북경의술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지럼증을 치료하시나요?
1: 네. 좋은 퀘스천입니다. 이런 어지러움증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양방보다는 아까도 제가 양방약이 10%에서 20% 정도는 효과를 보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1: 이런 양방보다는 한방에서
0: 네. 네.
1: 전통 이술로 효과가 훨씬 더 좋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런 내상병, 속병은 침으로는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무릎 통증, 어깨 통증, 이런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은 침으로 되겠지만 이런 어지러움증, 중풍, 두통, 그다음에 만성 기침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런 병들은 거의는 저는 한약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약을 치료하면 보통 환자분들은 한제를 잡숴도 어지러운 게 없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지러운 게 없어지면은 그다음에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네. 원장님 내가 사실은 요 뭐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불면증도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여쭤봐요. 요새는 한약이 워낙 가격도 좀 비싸니까 네. 재료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제가 그리고 제가 쓰는 한약은 굉장히 특별히 좋은 한약들만 저는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 괜찮다 그러면은 두 제를 달아서 잡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이번에 첫 번째는 어지러운 걸 치프 컴플레인이니까 그것부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뭐 자꾸 저기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위축성 위염에 뭐 장피 화생이다 이런 병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그런 걸 네.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이제 추가로 조금 네. 한약을 좀 한두 제 더 잡술 수 있는 그런 네. 경제 여건이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환자분들은 다 오케이를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시면은 어지러운 거는 많이 없어지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을 치료해달라 그러면은 네. 불면 어지러운 거 한제 갖고 조금 여우가 그 나머지가 조금 완전히 깨끗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음에 약을 할 때는 어지러운 거 30%,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이 있으면은 거기다 산조인이나 네. 백자인이나 이런 약을 넣어가지고 이제 네. 불면증을 치료하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산치자나 황련, 그 다음에 당귀 미라 그러는데 당귀 뿌리로 된 거거든요. 그런 약들을 넣어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를 하면은 환자마다 거의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번처럼 이렇게 한약을 깨끗하게 네. 한약 다 한제를 드시고 거기다 물까지 넣어가지고 헹궈서 잡수셨다고 네. 예전에는 한약이 잡수면은 뭐 설사도 많이 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몇째 잡 뭐 몇 봉지 잡수셨다가 그대로 냉장고에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깨끗하게 잘 먹었고 벌써 약을 3일, 4일 정도 먹으니까 아 내가 이게 병이 낫겠구나 이런 네. 느낌이 계셨다 그러시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또 잡수시고 좋으시면은 이제 또 남편이 오시고 옛 네. 남편이 오셨던 분들은 이제 부인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님이 또 이제 불임이라고 예 네. 결혼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출하 해보는데도 안 된다고 네. 예 그럼 이제 따님이 오시고 그래서 거의 소개로 예 네. 많이 오시죠. 예 네. 그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0: 네,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불임인 경우는 정말 그렇죠.
1: 많아요. 예, 예. 요새는 네. 워낙 결혼도 늦고, 네. 예, 그리고 결혼해도 바로 아기를 가지는 분들보다는 네. 조금 어느 정도 자기네 여유가 있으면 아기를 가지려다고 하다 보면 이제 33세, 35세, 네. 37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요새는 굉장히 현명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용히 한 1, 2년을 조용히 기다리다가 네. 3년이 돼도 애가 없어. 네. 안 생겨. 그러면 이제 네. 그때는 친정 엄마든 시어머니든 이제 손목을 잡고 오시죠. 그래서 최근에 네. 저번 달에 오셨던 분은 5월 달에 예 엄마가 오셔가지고 원장님 그분은 꼭 3개월에 한 번씩 한약을 잡사요. 네. 그래서 3개월 전에 오셨었는데 따님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도 생일 선물로 자기가 한약을 해드린다고 네. 그래서 한약을 먹었는데 따님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이번에 불임하는 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몸이 많이 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초를 다져놓고 그래서 이제 임신이 잘 되도록 네. 예 자궁을 좀 필드업하는 거 예 네. 그런 걸 약을 먼저 한제 해잡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아기가 안 생기면은 네. 그때 오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럼 원장님이 네. 예 진단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네. 약을 잡수시고 아기가 생겼다고 네. 이번에 이제 엄마가 저 며칠 전에 오셨다가 약 한제를 먹고 아기가 생겼는데 원장님 제가 너무 바빠서 케이크도 네. 못 사 들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도 네. 있습니다.
0: 오늘 보니까 중국에서는요. 네. 애를 워낙 안 낳잖아. 옛날에는 한 집 하나 아이 예. 너무 엄격하게 해서 막 숨겨서 키우고 이랬는데
1: 맞아요. 네.
0: 요즘은 중국도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안 나니까
1: 맞아요.
0: 예. 그래서 내놓은 게 콘돔을 가격을 세금을 팡 때려가지고 콘돔을 못 쓰게 14%나 올렸다고 그런 뉴스가 있어서
1: 아유 그거 진짜 웃긴다. 좋은 말씀이에요. 네. 아기를 낳지도 네. 않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콘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임신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둘째 언니가 산부인과 네. 닥터거든요. 네. 근데 환자가 없어. 아유, 산부인과에. 어떡해. 그러니까 유산하는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는 뭐 요새 그 저기 그 아기 받는 거 있죠. 그것도 네.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로 이제 가야 어떡해. 되겠다고.
0: 아니 우리 한인타운도요. 젊은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좀 예. 북경의술원 가가지고 부림도 고치시고요. 네. 자 우리 진수림 원장님께서는 북경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질환 그리고 부림,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징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올림픽과 윌턴에 위치한 북경의술원 전화번호 323-733-8887 323-733-7233 하네요. 예. 네, 323-733-8887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아프신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1: 모두 건강하면 네. 너무 좋죠.
0: 네. 네. 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1: 아이고, 예,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십니다.
2: 부당 침품의 명가 김영수 침품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품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1: 너무너무 좋습니다.
1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0: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437-9911 02-385-1005 헬스코리아.
1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나이 든다는 게요, 점점 주변에 가셨더라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디바 패티김 선생님이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그 비보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뵈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옛날에 TV에서 보면 막 이렇게 육감적이고 뭔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키도 크시고 막 그럴 것 같고 그러는데, 굉장히 단아한 모습에 굉장히 그 성숙한 여성,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요계에서는 바로 기록윤 선생님과 이 패티김 두 분의 진짜 이혼마저도 멋지게, 헤어질 때도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세련되게 이혼 기자회견을 열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기록윤 선생님이 세상을 암투병 때 떠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고별 그런 콘서트를 하실 때 그렇게 탁 무대에 와서 그렇게 노래를 탁 하면서 그 가는 길을 또 배웅하는 그 장면이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진한 감동을 줬죠. 자, 패티김 선생님의 노래, 사랑은 생명의

우리 진수리 원장님 병원 가시면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신가요? 우리 그리스 홍님이 진수리 원장님 오랫동안 컬럼하셨는데 예전보다 더 젊고 예뻐지신 비결과 드신 보약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는데 어머나 제가 다음에 어떤 다시 한번 진수리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티김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하와이 연정 들으면서 잠시 후에 2부에서 우리 후니 씨와 함께 굿모닝 차차차 2부에서 만나 뵐게요.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9: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0: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어우 대감님이 나오시네요. 기침을 하셔가지고 마이크 킨 거 모르셨어요?
1: 저 커프 눌렀어요.
0: 네?
1: 이 커프 눌렀어요.
0: 근데 다 나왔어요.
1: 어 뮤트 되잖아요.
0: 아니에요. 다 나오는데?
1: 되잖아요.
0: 네. 어허. 네.
1: 이리 오너라.
0: 굿모닝 차차차 2부 우리 훈이 씨와 함께 출발합니다. 훈이 씨 주말 잘 보내셨어요?
1: 아, 네. 주말 뭐 눈뜨니까 월요일이네요. 아 네. 진짜
0: 아니,
1: 기분 나빠.
0: 너무 빨라.
1: 너무 빨라. 이번 주말 너무 빨랐어요.
0: 그렇지만 뭐 2026년이 벌써 6월 이제 반은
1: 그러니까요.
0: 이제 좀 있으면 아직 반이 뭐 끝났네. 해피뉴이어 한지가 어제 같은데.
1: 아 그러니까 벌써 6월이라는 게 너무 슬퍼요.
0: 지나가.
1: 너무 슬퍼요.
0: 어제 어떤 언니가 그러시더라고. 60 넘어가면 네.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너무 빠르대요. 그냥
1: 그 나이별로 고속철도래, 그 나이별로 속도라 그러대요. 그렇죠. 40대면 뭐 40km, 50대면 50km. 아 근데 저 큰일이에요 진짜.
0: 왜요?
1: 이번 올해 한 게 없는데
0: 네.
1: 벌써 6월이니까
0: 아, 그래도 뭐 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무사고로 잘 여태까지 네. 잘 살아낸 거를
1: 잘 살아낸
0: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1: 아니 왜냐면 여름이죠 이제 6월이면
0: 네.
1: 여름용 몸매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
0: 어머 그렇지.
1: 너무 슬퍼요. 아직 몸매가 안 이루어졌는데
0: 겨우 뺐는데
1: 나름
0: 더워지고 있다. 슬금슬금 살이 찌고 있지.
1: 여름에 여름 몸에 만들어야 되는데 조각
0: 네.
1: 파야 되거든요 조각을 지금.
0: 아~
1: 지금쯤은 네. 거의 완벽하게 나와야 될 시기인데
0: 아니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는 뭐 어? 몇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뭐 몇 달째? 그래봐야 2주예요. 2주.
0: 2주였어요? 네. 네. 아니.
1: 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실제로 볼게요. 지켜볼게요. 기대하고 있어요.
1: 아 뭐 기대까지 네. 하십니까?
0: 아니 그래도 한다고 했잖아요.
1: 저 주말에 좀 빠져. 주말에 운동 열심히 했는데.
0: 그럼 무슨 운동했어요?
1: 네? 뭐 농구도 하고. 뭐 이거 지금 운동도 하고 뭐.
0: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관절.
1: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 아 쩔뚝거리면 걸어요 또.
0: 네. 뭔지 한번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아. 너무 열심히 해서 병원 신세지고
1: 맞아요. 하루 운동 일주일 쉬고
0: 나가고
1: 그래.
0: 네. 맞아 맞아. 살살 하시면서 근력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늘 순매남은 네. 여름에 짜증나게 만드는 순간.
1: 사실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여름이면은 즐겁고 좋은 일이 많은데
0: 네.
1: 여름에 그게 여름이라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여름인데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0: 네.
1: 물론 낭만의 계절일 수 있죠.
0: 네.
1: 사랑의 계절이기도 하고.
0: 여름은
1: 와우.
0: 사랑의 여름은. 계절 막 이랬는데.
1: 여름에 또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즐거움이
0: 그렇죠.
1: 많은 그렇죠. 그런데
0: 네.
1: 조금
0: 현실은
1: 짜증나는 순간 탑10을 오늘 준비해봤거든요.
0: 네.
1: 여러분들 여름을 맞이해서 이런 거를 한번 조심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10위부터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여름이 짜증나는 순간 10위. 밖에 나가자마자 땀이 쫙 무는 거 알죠? 이런 날씨 있잖아요.
0: 네.
1: 정말
0: 진짜 그래도 LA는 진짜 나은 거예요.
1: 그나마 좀 낫지 LA는. 그죠?
0: 동부는 와. 저는 LA 맨 처음에 뉴욕에서 여기 이사 올 때 거기 네. 더워서 어떡하지 친구들이 다 그러는데 여기가 진짜 시원한 거야.
1: 아 여기는
0: 동부는 가만히 있어도
1: 습하지가 않으니까
0: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LA는 그늘 가면 시원한

0: 나는
1: 저는
0: 여기가 천국이야.
1: 베가스에서 한 2, 3년 살았거든요.
0: 네.
1: 와, 거기는 땀 나는 게 아니라 따갑잖아요, 몸이 진짜. 엄청 따가워요.
0: 그냥 사우나 들어가는 것 같아.
1: 낮에 120도, 밤에 100도. 밤에도 이글이글. 눈 뜨면요, 밤에 그 그라지 땅 밑에서 이렇게 이글이글한 게 보여, 밤에.
0: 네.
1: 아, 너무 싫어요, 그거.
0: 근데 어떻게 살까 하는데 또 다 적응하고
1: 또
0: 사시더라고요.
1: 살죠, 사람이니까. 근데 짜증은 납니다. 밖에 나가자마자 더울 땀이 쫙 날 때. 자, 9위. 이거 진짜 우리 차주들 싫어하죠. 근데 요새는 차가 좀 좋아져갖고 차를 문을 열었는데 차 아래 찜질방인 거.
0: 어, 특히 가죽
1: 시트. 짧은 거 반바지 같은 여성분들이
0: 입었을
1: 때 쫙쫙 붙잖아요.
0: 수건 와. 갖고 다녀야 돼.
1: 핸들. 핸들 엄청 뜨겁고.
0: 아, 뜨거워.
1: 선글라스를 안에 넣고 전 넣고 다니는데 선글라스 얼굴 데워본 적 있으세요?
0: 어, 진짜?
1: 선글라스 프레임이 너무 달궈져갖고 딱 썼는데 여기가 익어버렸어.
0: 메탈로 된 거? 어,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1: 저는 예전에 네. 차 안에서 담배 필 때 네. 그 뭐죠? 일회용 라이터를 두고 내렸는데요. 터졌어요. 안에서. 폭발.
0: 어머나.
1: 제 친구는 콜라를 들고 갔는데 깜빡 잊고 네. 그대로 놔두고 내린 거예요.
0: 네.
1: 폭발.
0: 콜라도 폭발.
1: 콜라 폭발하면요. 이거 답 없어요. 이거 디테일한데 가서 세차장 가셔야 돼요. 그 끈적임이 예술입니다.
0: 주의해야 되겠다. 여름에
1: 절대 여름에 콜라 네. 이거를 안 딴 캔을 넣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0: 아, 그렇군요.
1: 폭발합니다.
0: 네.
1: 자, 근데 요새는 이게 또 차들이 잘 나와가지고 미리미리 네. 이렇게 또 환기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0: 있어요?
1: 이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0: 좋은 차 타고 다니는구나.
1: 네. 그렇다고 8위. 모기는 안 보여. 분명히 눈에 보이는 벌레는 없어. 근데 소리 나는 거. 이거 이거 네. LA는 사실 덜 하잖아요. 여기는 네. 모기가 다른 데에 비해 별로 없는데
0: 그래요.
1: 중부 동부가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0: 와우, 밖에서 좀 폼 좀 잡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막
1: 날파리,
0: 아무리 옆에
1: 모기,
0: 뭐 해도요.
1: 뭐,
0: 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1: 그거 저 얼마 전에 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네. 드래곤플라이 있죠? 잠자리. 드래곤플라이.
0: 네, 네.
1: 그 모형이 있어요. 파는 게 이만에 걔를 걸어 넣어요. 이렇게
0: 네,
1: 핀으로.
0: 네.
1: 그럼 모기가 안 와요. 친환경이야.
0: 허수아비랑 비슷하구나.
1: 허수아비인데 이게 진짜 안 와요.
0: 진짜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
1: 드래곤플라이, 그러니까 잠자리, 네. 잠자리가 모기를 잡아먹거든.
0: 네.
1: 얘들이 무서워서 안 온대요. 한번 해보세요.
0: 네, 네. 잠자리.
1: 잠자리. 네. 7위. 짜증나는 여름 7위. 이거 나 진짜 많이 싸웠는데 에어컨 온도 가지고 둘이 싸울 때.
0: 아, 이거 많아요.
1: 이거 진짜 많이 싸워요.
0: 남자분들은 더위를 더 타서.
1: 그렇죠. 이대로 더 낮추고 싶고 더 세게 틀고 싶은데
0: 추워하고.
1: 아니 봐봐요. 추우면 네. 입으면 되잖아. 더운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0: 그냥 각방 써요.
1: 아이, 각방 써도
0: 네.
1: 그렇다고 제가 뭐 벗고 있겠어요?
0: 네.
1: 아무튼 근데 이거 진짜 자동차에서도
0: 네,
1: 춥다
0: 맞아.
1: 덥다 이거 많거든요.
0: 네, 에어컨 알러지 있는 분도 계시고.
1: 에어컨 알러지가 뭐예요?
0: 에어컨만 세면 막 몸이 안 좋은 거죠.
1: 아, 그거는 저 필터가 더러운 거 아니야?
0: 아니 그거 말고 실제로 네. 에어컨 바람 못 쐬는 분 계세요.
1: 왜요?
0: 그건 에어컨 바람
1: 체질이 안 맞나? 그럼 선풍기인데요? 그러니까 에어컨 나오는 그 냉각 냉매 그게 안 되는
0: 네,
1: 거구나.
0: 네.
1: 아, 저는 하여튼 에어컨에다가 선풍기에다가 이 실링 팬까지 틀어야 돼요. 셋 다 틀어야 되기 때문에.
0: 아, 그러니까 서로 온도가 맞아야 되는데.
1: 네,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추우신 분들은. 그냥 좀 하나 걸쳐 입어주세요. 더운 사람은
0: 네.
1: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0: 서로 벗으면 되지.
1: 번다고 시원하진 않아.
0: 아니 그렇군요.
1: 그렇잖아요.
0: 네.
1: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옆에 분이. 자, 6위 갈게요.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 커피 같은 걸 시켰는데
0: 네.
1: 나오자마자 얼음이 확 녹아버려갖고 밍밍하게 될 때.
0: 아, 특히 아이스콘
1: 먹을런데 녹아버리잖아요.
0: 그냥 녹아버린.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1: 진짜
0: 팜스프링에서.
1: 아, 팜스프링 장난 아니죠.
0: 아, 그냥 녹아서 뭐.
1: 장난 아니지.
0: 줄줄줄줄.
1: 얼음을 넣어도 그냥 쓱 없어져 버리잖아요.
0: 네, 네.
1: 아, 너무 싫어 그런 거. 일단 맛이 없어지니까.
0: 그렇죠.
1: 그냥 싫고 아이스크림은 손에 줄줄 묻는 거 너무 싫습니다.
0: 네.
1: 자, 짜증나는 여름이 될 때 5위.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네. 옷이 등에 착 붙을 때. 이거는 벗을 때 제일 짜증나지 않아요? 더워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붙어갖고 안 벗겨질 때 막.
0: 생각만 해도.
1: 너무 싫어 진짜.
0: 아니 그거 말고요. 저는 이상하게 겨드랑이 땀이 잘 나는 편이에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1: 저는 별로.
0: 네. 근데 이제 네. 볼링을 치고 스트라이크를 해서 야! 이러는데 여기가 겨드랑이가 다 젖어가지고
1: 그거
0: 그런 적 있었어요.
1: 안 쓰세요? 데오드랑?
0: 응?
1: 데오드랑 잔 쓰세요?
0: 그거 몸이 안 좋대요.
1: 아,
0: 전 몸이 안 좋은 건 안 해요. 좀 보이면 어떡해.
1: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0: 좀 젖으면 어때.
1: 그치 뭐 좀 젖으면 어때.
0: 그거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어쩐지.
0: 네.
1: 그래요. 저 어릴 때부터 쓰던 버릇이라고 저는.
0: 네.
1: 그거 안 하면 운동하니까 저는 네. 운동할 때 그거 안 하면 몸에서 그 땀 냄새는 게 싫으니까.
0: 아, 우리 동양인들은요 땀 냄새 네. 안 나는 것 같아요.
1: 그래도 나기는
0: 나긴
1: 나죠.
0: 나요? 네. 그 하나도 안 나던데.
1: 저쪽 분들에 비해서는 덜한데 확실히 네. 그래도.
0: 네.
1: 그리고 지금은 제가 담배 안 피서 그런데 담배 필 때는요.
0: 네.
1: 담배 피시는 분들 땀 나는 사람 그게 정말 안 좋아요.
0: 그렇죠.
1: 그 찌든 내가 있어요.
0: 어.
1: 그 지금은 요 담배 안 피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 자, 뭐 겨드랑이 땀 좀 더 많다면 어때?
0: 네.
1: 자, 4위 갈게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샤워하고 나왔는데 다시 더워서 땀 날 때. 막 시원하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건 아까 그랑 겹칩니다. 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면 땀이 안 나. 근데 못 틀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땀이 나는 거예요.
0: 네.
1: 저도 와이프랑 처음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0: 아.
1: 와이프는 추위를 많이 타고 저는 더위를
0: 네.
1: 타고. 근데 샤워하고 나왔는데 바로 더울 때는 좀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게 좋아요. 이게 제 아이도 그렇고 저도 찬물 막 해도 네. 나오면 더워요. 여자분들도 그렇죠. 화장할 때 더울 때 있잖아요.
0: 네.
1: 그죠? 얼마나 짜증납니까?
0: 몸을 좀 식혀주지 뭐. 전기세가 좀 너무 나서
1: 아,
0: 그냥 물 받아가지고 네. 예, 욕조에 들어갔다 앉았다 몸은 좀.
1: 그리고 나오면 또 덥지 않아요? 안 그런가? 저희는 좀 그래. 하여튼 나왔는데 샤워하고 나왔는데 더우면 좀 짜증 납니다.
0: 네. 네.
1: 이건 어쩔 수 없지. 3위 이걸 뭐라 그러지? 아열대라고 그러나?
0: 아 밤에.
1: 밤에 저 더워서. 잠이 안 올 때. 아. 이불을 덮으면 덥고 안 네. 덮으면 또 허전하고.
0: 허전하고 이제 얇은 거 같고.
1: 이럴 때는 저 양털 이불 또 올가리노를 입어야겠지.
0: 아,
1: 덮어야겠구나.
0: 네.
1: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에어컨을 끄자니 좀 덥고 키자니
0: 춥고
1: 선풍기를 틀고 자려니 위험하고. 아, 우리 옛날에 있잖아 선풍기 틀고 자면 네. 죽는다고.
0: 아 그런 얘기
1: 돼도
0: 있었죠.
1: 안 되는 얘기지만
0: 말도 안 되는 거죠.
1: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0: 네.
1: 아 키고 자는 것도 좀 그렇고
0: 괜히 또 바람 들어온다 이래서
1: 얼굴 부어요 또 쐬고
0: 네.
1: 자면
0: 네.
1: 그래서 하여튼 밤에 야열 때 그 더울 때는 정말 짜증나죠.
0: 온도를 잘 컨트롤해야 되겠어요. 자 여름에 짜증날 때
1: 2위 아까 미옥 씨가 말한 거다. 에어컨 시원하게 틀었어. 그리고는 딱 봤는데 전기세 일렉트릭 빌이 딱 왔는데 가격이 네.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때.
0: 그렇죠.
1: 요새 또 티어를 하니까 그렇죠.
0: 네.
1: 어느 순간 그 티어만 넘으면
0: 그거 잘
1: 엄청
0: 돼.
1: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 쓰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
0: 네.
1: 근데 좀 조심해야죠. 자 1위 대망의 1위.
0: 네.
1: 여름에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순간 탑 10의 1위.
0: 네.
1: 나는 막 짜증나 죽겠는데 옆에서 아우 난 여름이 제일 좋아.
0: 난 여름 좋아.
1: 이렇게 아주 그냥 순진 천진난만하게
0: 여름이 너무 좋아.
1: 나는 막 짜증나 죽겠는데 땀나서 흘리고 막 불쾌지수 올라가야 돼. 난 여름이 제일 좋아요 이러면 짜증나죠.
0: 아, 그래도...
1: 전 솔직히 여름보다 겨울이 좋아요.
0: 그래요?
1: 솔직히 일단 겨울은 네. 옷을 입기도 편해요. 패션적으로
0: 네.
1: 그렇죠? 꾸미기가 편하고 그리고 늘 저희 얘기하지만 추우면 입으면 돼 뛰면 돼 근데 더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옷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LA는 진짜 멋을 낼 수가 없어.
1: 그렇죠. 너무 비슷하니까요. 날씨가. 근데 물론 남자 입장으로서는 여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0: 왜요?
1: 여성분들의 그 아웃핏이
0: 조금 뭔 얘기야.
1: 조금 더 요들요들해지고 좀 더 짧아지고
0: 네.
1: 조금 더 보여 이렇게
0: 그래요.
1: 노출의 계절이 되면 남자도 마찬가지.
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간의 피부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많이 이렇게
1: 네.
0: 네.
1: 아니 맞아요. 근데 이제
0: 다 가리지 마시고
1: 아이,
0: 어디 뭐 파티할 때 보면 막 오피스 룩 입고 막 다 정장을 너무 이렇게 가리고 오시는데 그 외국 분들 파티 가면 막 다 드러내고 막 그러잖아요. 시원하게.
1: 아 그것도 뭐 본인이 또. 네. 자신 있는 분들은 하는 거고.
0: 네. 아니 자신 없어도 미국 분들은 쭉쭉한 분들 뭐 상관없이.
1: 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네. 보통 이제 여름에 리조트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수영장이나 바닷가는 가잖아요.
0: 네.
1: 동양인 분들은
0: 네.
1: 그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0: 좀
1: 거리끼 하는 게 있는데
0: 네.
1: 외국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0: 네.
1: 정말 아저씨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스피도 네. 네. 짧은 그 삼각 그거 있고. 막 되게 귀엽게 막 다니고
0: 네.
1: 아주머니들도 그냥 진짜 막 툭툭해도 막 비키니 입고 하시거든요. 그걸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자기 옷인데 뭐 자기인데. 근데 유난히 동양분들은
0: 왜 그럴까요?
1: 그걸 안
0: 몸에 남을
1: 민망하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0: 네.
1: 편하게 입으면 되잖아요.
0: 나 배 나와서 어떡하지? 가만있어 봐. 나 비키니 입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1: 아이 좀 어때?
0: 어때?
1: 뭐 우리가 다 진짜.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죠?
0: 자연미.
1: 자기가
0: 인간미.
1: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고.
0: 네.
1: 맞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미남 미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네.
1: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0: 그렇죠.
1: 근데 살은 빼긴 빼야 돼 저는.
0: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좀 서로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름이 다가왔네요 벌써 진짜.
0: 네. 아, One Summer Night. 아, 추억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Tonight. 네.

0: 여름날의 추억은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모기향 틀어놓고 옛날에 들마루라고 그러죠? 마당에서
1: 평상?
0: 응, 거기서 자고 별 보고.
1: 아, 그러셨어요?
0: 네. 왜요?
1: 네? 아니요.
0: 시골에 가면
1: 부러웠어.
0: 그리고 시골에 가면요. 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거. 할머니가 이렇게 네. 자고 있으면 할머니 무릎이고 자면 할머니가 부채질을 계속 해주시.
1: 아, 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아, 시골에 가면.
1: 근데 거기 모기 엄청 많잖아요, 그 밤에.
0: 그러니까 부채질 계속 해주시는 거.
1: 아, 부채가 모기 오지 말라고.
0: 모기도 쫓고
1: 더위도 쫓고. 네. 아. 할머니 언제 주무셔?
0: 할머니는. 잠이 없으시오.
1: 할머님은 잠이 싫다 하셨어. 아, 또 할머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0: 네. 자, 그만 차차차.
1: 뭔가 좀 재밌는 거 하고 싶다 여름에. 여름밤 네.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런 거 야영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에.
0: 야영? 캠핑, 캠핑 좋죠. 네. 아, 그리고 여름밤에는 귀신 얘기도 하고 귀신 놀이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우리 여름 때 한번 저거 할까요?
0: 뭐요?
1: 저거? 공포괴담? 요런 거 한번 할까?
0: 공포기단?
1: 네.
0: 아. 실제로 해봐요, 네. 한번.
1: 저 진짜 많이 알아요.
0: 아, 그래요?
1: 진짜 많이 알고, 저 많이 겪은 게 있어요.
0: 귀신 봤어요?
1: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0: 정말? 진짜 많아요. 네. 네. 김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김모닝?
0: 갑자기 귀신 들어왔어.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에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9: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0: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9: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0: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9: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0: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9: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오늘 기침을 많이 하시네.
1: 아 제가 아니, 주말에 저한테 목이 약간 쉬었어요.
0: 뭐 하느다가 그랬어요? 네?
1: 바람 맞으면서 운동했더니 그런가 봐.
0: 네. 아니
1: 섹시하잖아요.
0: 네. 바이타민 C 메가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0: 그게 바이타민 C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1: 바이타민
0: 저도
1: C는 뭐?
0: 네, 세종의 그 리포존 바이타민 C를 구입을 꼭 해야 되겠다.
1: 아, 너무 좋죠?
0: 네. 우리 혈관 청소부 세종 바이오텍의 데이비선 사장님 오늘 게스트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5: 네, 안녕하세요. 한미옥 씨, 한우 씨 반갑습니다.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1: 반갑습니다, 대표님.
0: 아... 우리 대표님 청소 비즈니스로
1: 요새도
0: 바쁘세요?
1: 계속 예, 바쁘시죠?
5: 아니 저 한우 씨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뭐 부채도 짓고 하고 기침도 하고 왜 이러세요?
0: 글쎄 말이에요. 오늘
1: 아, 그러니까요.
0: 응. 네. 잘 관리하셔야 돼요.
5: 네, 요즘 뭐 다들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면서
0: 네.
5: 우리 6월의 또 첫날을 맞았으니까
0: 네.
5: 우리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6월도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고
0: 네.
5: 또 우리 한미옥 씨가 저한테 청소 비즈니스 잘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셨으니까
0: 네.
5: 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6월 달에도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데 한미옥 씨, 한우 씨 제가 지난번에 요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 제가 네. 지난번에 우리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한국 사람의 노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네.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얘기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1: 83.
5: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 아마 뭐 대부분 아실 텐데 83세, 남성은 81세, 또 여성은 86세.
0: 네.
5: 그러니까 예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니까 5살 이상 누나랑 결혼하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려요.
0: 아, 그렇군요.
5: 그래서
0: 진짜,
5: 네.
0: 그러면,
5: 지금 방송을 네. 예, 듣는 우리 모든 청취하시는 분들, 또 우리 네. 한은 씨도 한미옥 씨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1970년도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1970년도로 사셨던 분들이 많은데
0: 네.
5: 제가 자료를 보다가 1970년도에 한국 사람의 수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5: 남자가 59세
0: 환갑도 못 치고
5: 여자가
0: 네.
5: 66세 평균이 와. 62세
0: 네.
5: 어떠세요?
0: 네 진짜 요즘은 60이면 청년이잖아요.
1: 그렇죠. 청년이죠. 와.
5: 그러니까 남자가 59세가 평균 수명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지난번에 어떤 우리 고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를 타고서 부부가 같이 가다가 여보 이제 그분들은 70대십니다.
0: 네.
5: 여보 남자가 59세가 평균 나이였대.
0: 네.
5: 당신은 10수년을 더 살고 있으니까 우리 정말 감사해야겠다. 그런 네. 말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5: 네, 맞습니다. 우리가 100세를 사는데 요즘에는 83세 평균 수명이요. 그런데 네. 놀랍게도 1970년도에는 한국 사람의 특히 남자의 평균 수명은 59. 여자는 66세. 제가
0: 네.
5: 그 우리 교회에 형님 중에 70세 되신 형님이 계십니다.
0: 네.
5: 근데 교회 시니어 모임에서 갔더니 70세라고 그랬더니 막내라고 커피 심부름 시켰답니다.
0: 아, 맞아.
1: 야, 70세인데 막내 커피 심부름.
5: 그, 그래서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모두가 웰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살다가 웰다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5: 우리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또 우리 한미옥 씨, 한욱 씨, 한훈 씨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다른 제품들은 다 생략하고요.
1: 네.
5: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송보감도 얘기, 뇌보감도 얘기하고 비타민 리포존 비타민 C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5: 오늘은
0: 네.
5: 요즘에 문의가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제품 중에 세종 후코이단 특히 요즘에는 5월 달에는 후코이단을 한국에 보냈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0: 네.
5: 제가 후코이단에 대해서 뭐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후코이단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 그 저도 요새 주변에서 하도 후코이단 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대표님. 오죽하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좀 잘 아냐고. 근데 오늘 그런 분들 우리 대표님 말씀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5: 후코이단의 애창가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1: 그렇죠.
5: 후코이단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분도 많은데 제가 오늘 후코이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훈인 씨도 그렇고 미옥 씨도 그렇지만 후코이단은 잘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워낙에 귀한 제품이고 가격도 비싼데 제가 오늘은 몇 분에게 후코이단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0: 네.
5: 후코이단은 기본적으로 8년 전에 우리 세종 후코이단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크게 알려지고 또 상담도 많습니다. 자, 먼저 8년 전에 우리 미옥 씨한테 훈이 씨한테 제가 맨날 귀찮게 질문했었습니다.
0: 네.
5: 후코이단은 일본 말이다 아니다 맨날 질문했었습니다. 그 우리 저 한은 씨가 알면서도 이거 일본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던 것도 제가 기억나는데
0: 네.
5: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일본 말이 아니고 성분 이름이다. 제가 조금 부연하면
1: 네.
5: 1900년대 초반에 스웨덴의 클라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후코이단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의 클라인 박사가 처음 발견할 때 이름을 후코스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코스라는 이름에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전미사, 요건 이제 다당류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후코스라는 말과
0: 네.
5: 이단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후코이단이라는 말로 네.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0: 분위기가 일본말 같아서 다들 그렇죠. 일본말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 그렇죠.
0: 확실히 일본말이 아닌 걸로.
1: 네,
5: 맞습니다.
0: 근데 이 후코이단의 원료는 바닷속의 해조류에서 추출한 네. 거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그쵸. 나요.
5: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갈조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브라운 씨 위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후코이단은 원료가 이 바닷속에 있는 갈조류,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갈조류의 아주 극미량의 성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원료가 되는데 요 갈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은 그 최근에 현대인들이 100세를 살면서 암 발생률이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대한 효능 또 항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중에 이 후코이단이 항암에 대한 기대치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을 찾게 되는데 뭐 우리가 면역력 그러면 뭐 비타민 D도 좋습니다. 뭐 유산균도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홍삼 제품도 면역력에 좋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여러 제품들 중에 후코이단이 항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면역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후코이단의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 그러면 대표님 일단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했을 때 후코이단의 효능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5: 후코이단의 효능은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항암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첫 번째 꼭 기억할 것 요거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아포토시스 효능 아포토시스 후코이단 효과 요건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으니 한우 씨가 대답을 잘해주셨습니다.
1: 그쵸.
0: 아퍼 이러면서
5: 뭐였죠?
0: 아포토시스
5: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요게 이제 몸 안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정상 세포를 죽이는 사멸하도록 돕는 효과다 해서 아포토시스
5: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포토시스는 제가 그때 그리스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 네.
5: 우리 몸 안에 생길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AI에 들어가셔서 뭐 아포토시스 후코이단 효능 이렇게 치시면 항암에 대한 이야기 또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의 효능은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항암 면역력에 대한 효능이 후코이단은 탁월히 많다. 두 번째 후코이단은 소화기 계통에도 아주 유용한 작용을 합니다.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사장님 제가 면역력 때문에 후코이단을 먹고는 있는데요. 제가 원래 소화 기능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후코이단을 먹는데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후코이단 이유인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후코이단은 인체의 그 피부 또 이런 구강에 또는 장에 이런 점막 기능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의 위나 장 자극을 통해서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에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코이단은 아마 우리 한우 씨나 저 미옥 씨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항응혈작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0: 네.
5: 피가 뭉치는 것을 막아준다. 아, 그러니까 네.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세 가지
1: 네.
5: 아포토시스, 소화기 계통, 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후코이단이 뭐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서플리멘트로 개발이 돼서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세종 후코이단은 8년 전에 처음 개발이 돼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최근에는요 한국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후코이단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세종 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중의 후코이단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함량, 후코이단이 워낙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함량이 최고 함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이렇게 비교하면 금방 비교할 수가 있고요.
1: 네.
5: 두 번째는 순도, 그러니까 고순도의 후코이단이 좋은 건데 우리 세종 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은 함량과 순도 면에서 아주 좋은 후코이단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게 400mg이 고순도 후코이단이고요. 100mg은 표고버섯 고농축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도 항암에 아주 좋은 거 다들 아실 텐데요.
0: 네.
5: 그래서 세종 후코이단은 정리하면 캡슐로 되어 있고 우리 정상적인 분들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드실 때는 아침, 저녁 한 캡슐씩 드시면 되고요.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두 알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병 중이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 저희하고 직접 상담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양을 조금 늘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세종 바이오텍에 전화를 주셔서 상담하시면 좋고요.
1: 네.
5: 가격은 후코이단이 비싸잖아요.
1: 네.
5: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그 저 연세 높으신 어른들 중에 우리 세종 송보감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후코이단 얘기를 권해드리면
0: 네.
5: 후코이단이 좋은 걸 몰라? 비싸서 탈이지? 비싸서 못 먹는 거야?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세종 후코이단은 2개월짜리가 한 병에 2개월분인데 두 병, 그러니까 4개월분이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이 380불로 돼 있어서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뭐 후코이단이 고급이고 비싼 건 저희 다 알지만 4개월에 380불, 사실 이것만 해도 가격이 굉장히 사실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착해요,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네.
1: 또 저희 방송을 또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방송 때만 주시는
0: 네.
1: 특별한 세일 정보 오늘 또 뭐 알려주셨겠죠? 그렇죠?
0: 네.
5: 네, 준비를 했고요. 그 후코이단은 뭐 이렇게 투병 중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드시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1: 네.
5: 분들은 막 5박스, 10박스 이렇게 구입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단순히 이제 면역력으로 드시는 분들은 뭐 한 박스, 두 박스 가족들이 같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부터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까지 온 가족 면역력으로 드시는 분이 있는데 후코이단은 잘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든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6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후코이단에 대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10분으로 할까요? 좋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세일 정보를 드리는데
0: 네.
5: 요 세일은 아마 우리 훈이 씨도 잘 몰랐던 세일일 거예요.
1: 네.
5: 아주 그 좋은 세일 정보를 준비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만 구입을 하셔도 잘 들으세요.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만 구입을 하셔도 선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5: 선물은 5월달 가정의 달 인기 1등이었던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치매 예방, 또 깜빡깜빡하시는 우리 중년들, 우리 한미옥 씨도 먹어야 되는데,
0: 네.
5: 세종 뇌보감이나 또는 기관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1: 네.
5: 세종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원하시는 제품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1: 오, 네. 그냥 한 박스만 구매하셔도 선물을 이렇게 한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0: 이거 너무 좋은데요?
5: 코코이단 네. 한 박스를 구입하시면
1: 이야.
5: 세종 뇌보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선택하면 선물로 드릴 거고요.
1: 네네.
5: 사장님, 우리 집에는 그래도 조금 더 두 박스를 구입하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박스를 구입하시면 잘 들으세요. 두 박스를 구입하면 일단 한 박스를 드려서 2 플러스 1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뇌보감, 아까 설명했죠? 뇌보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선택하시면 한 박스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1: 우와! 세종 후쿠이다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0: 더 주시고,
1: 거기다가
5: 네.
1: 또 세종 뇌보감 또는 기관지 청보감 한 박스를 주신다. 대박이다.
5: 네. 제가 지금 전화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화를 주시는 순서대로
1: 네.
5: 저희가 사장님 저는 후쿠이다 한 박스만 주세요. 그리고 선물로 뇌보감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0: 네.
5: 아니면 저희는 온 가족이 드셔야 되니까 후쿠이다 2 플러스 1으로 주시고 뇌보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213LH4입니다. 383-8899 213-383-8899

0: 1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1: 네, 13383-8899 13383-8899 LH사가 윌셔 6가 버질길에 있죠?
2: 네.
0: 네, 네, 그렇습니다.
2: 자, 오늘 세종옥구에다 한 박스만 구매하셔도 선물로 두뇌보약 세종 뇌보감 또는 가래기침 기관지 너무 좋은 세종 기관지 청보감 중에 한 제품 택일해서 한 박스를 선물로 받을 수 있고요.
1: 세종 후코이단 두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세종 뇌보감 그리고 세종 기관지 청보감을 한 박스 주신대요.
2: 와, 이거 저도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0: 이거는 미국은 물론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를 예. 포함해서 네. 제가 있는 동부나 뭐 어디든지 아틀란타, 시애틀 어디든지 무료 배송 다 해드리고요. 사장님, 한국에도 배송해 줄 수 있어요? 5월달이 지났는데요. 해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우리는 회사가 있어서 한국에도 어디든지 오늘 후코이단 꼭 필요하신 가족이 있다면 선물하세요. 그러면 후코이단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고 보너스로 세종 뇌보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 3박스를 드리는데 요거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LH사입니다. 213-383-8899 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사장님 후코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하시는 분도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입을 상담하시는 분도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 네. 아니 대표님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후코이단 제품 세일은 자주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들은 이렇게 네. 또 크게 주신 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특별히 오늘도 후코이단 설명도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셨고 엄청난 특별한 세일 정보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후코이단은 바다의 진주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성분이 됩니다. 최근에는 후코이단이 이제 항암 기능, 면역력 또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배송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6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행복과 건강은 그 다음에 한미옥 씨 어떻게 되죠?
1: 돈으로 렌트되지 않는다.
0: 네.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모두 6월달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1: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이셨습니다.
2: 네.
1: 아, 몸에 좋은 것들 챙겨 먹어야 돼요.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확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2: 아, 그럼요. 이런 후코이단 같은 경우 이렇게 또 네. 특별한 세일이 있을 때
1: 그러니까.
2: 한번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혜택.
1: 면역력을 높이는데 너무 좋다잖아요.
2: 그럼요.
1: 네. 213-383-8899 383-8899
2: 88? 네.
1: 후코이단 세일 잘 없는데
2: 진짜요.
1: 이럴 때
2: 두 박스 하시면 한 박스를 주신대요.
1: 거기다가 뇌보감이나
2: 아니면 기관 청보감. 와, 이런 세일 정말 좋지 않습니다.
1: 네.
2: 이거 꼭 놓치지 마시고요.
1: 네.
2: 여름 다가오는 여름 꼭 구매하셔가지고 면역 확 올리세요.
1: 누이 오다 주웠어. 이러고 탁 던져주시면
2: 괜찮네.
1: 네.
2: 이런 누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1: 아, 오빠 오다 주웠어 이러면서.
2: 그러니까요.
1: 서른도가 부릅니다.
2: 누이.

0: 바로 6월에 LA로 오시죠.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바로 6월 27일 토요일.
1: 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한국 홈쇼핑 웹사이트죠. shop.koreatimes.com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홈쇼핑 월드 LA 매장, 그 다음에 부에나팍 매장에서도 구매 및 픽업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버스 대절하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0: 네, 버스로 단체로 가니까 워낙 지난번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1: 너무 좋죠. 운전 안 하시고 편하죠. 그래서 네. 이번에 아주관광이 함께하십니다. LA는요 아주관광 앞에서 당일 정오에 만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정오에 뵙니다. 한남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한남체인에서 네. 주차장 정오에 만나시면 되고요.
0: 네.
1: 27일 토요일 정오에 LA와 OC에서 여러분 아주관광을 네. 통해서 버스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티켓 구입이나 또 자세한 버스 출발 일정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692-217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아니 근데 잠깐 이거 네. 이날 예약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버스?
0: 어, 그럼요. 미리 예약하셔야
1: 미리 예약하셔야 돼요. 제가 네. 아시는 분이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전화해서 예약 주세요.
0: 그럼요. 예약하셔야 돼요.
1: 네. 네. 자, 2부 함께 하십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4: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6: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4: 엄마 집밥이 최고지.
1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4: 엄마가 해준 은대구 조림에,
1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3: 밥 한 그릇 더요.
1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3: 웨스턴 도마 칼국수.
1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후니 씨, 다운타운에 가면 올베라 스트릿이라고요. 유서 깊은 타키토 노점인 시엘리토 린도라는 그 타코집이 있는데요.
1: 네.
0: 최근에 뭐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뭐 세상을 떠나고 재정적인 위기로 네. 여기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 그렇죠. 거의 뭐 90년 넘게 하신 덴데
0: 네.
1: 이분들이 이제 재정적 위기를 맞이해서 아 어렵다 하면서 온라인 이제 모금을 한 거죠. 고펀미로.
0: 이게 이제 휴업을 하게 되면서
1: 그렇죠.
0: 그래서 아 힘들다 이러자 고펀드미로 했는데 세상에 5일 만에 4만 달러 이상이 후원금이 모였다고 그래요.
1: 그쵸.
0: 그동안 얼마나 맛있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이 집 없어지면 안 돼 이러고 이렇게 뭐 모아줬을까.
1: 90년 가까이 된 친구니까 뭐 사실은 네. 야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네요.
0: 네 그러니까 아.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네. 힘드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좋은 일들이 월드컵도 있고
1: 네.
0: 잘 될 거예요.
1: 아무튼 이제 뭐 많은 여름 다가와서 많은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부터 네. 파이팅 하시고요.
0: 비틀즈의 In My Life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탱자 한미옥이었고요.
1: 훈연이 한훈이었습니다.
0: 내일 뵐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 선거 당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투표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식 투표함 중 한 곳을 이용해 미리 투표하거나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plan.la.gov를 방문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에이치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9: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8: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9: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8: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에이치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9: 언제나 에이치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3: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렌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3: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4: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승인.
5: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0: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익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바쁘게 달려온 오전이 지나고 하루의 중심에 서는 시간 오후 1시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을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뿐이다. 네, 하루 중 가장 나른해지기 쉬운 이 시간이면 우리는 종종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감사를 건네고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나누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친 오후를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결국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닐 영이 불러준 Heart of Gold 너무나도 멋진 노래죠. 예,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멋진 내용입니다. 나는 외로 이 아름다운 마음 Heart of Gold를 캐내는 광부다. 아름다운 마음을 캐내는 광부다. 내가 그걸 드러낸 적은 없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줄곧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난 여전히 아름다운 마음을 찾고 있어요. 네, 닐 영의 자작곡, 이 곡을 발표한 때가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전쟁과 시의 늪에 빠져 아름다운 마음이 실종된 당시 미국, 네, 그런 이 나라가 안쓰러워서 이 곡을 썼다는 그런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예, 골드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 예, 소중한 가치를 나타낼 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금, 예, 금을 캐내는 광부, 아름다운 마음을 캐내는 광부. 예, 어떻습니까? 이 꼴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이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에서 Heart of Gold라는 표현을 자주 즐겨 썼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쵸. 아름다운 마음이란 뜻을 담아서 대문호답게 금을 부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정말 고귀한 그런 품격을 예, 파악했다는 거죠. 예, 금. 요즘에 금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예, 골드가 엄청 예, 비싸요. 자산 가치로 뭐 금을 사들인다. 뭐 많은 사람들이 예, 돈좀 있는 사람들 예, 골드바를 사서 쟁여놓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쵸. 올림픽에서 골드를 몇 개나 따나 뭐 올림픽 경기에서도 금메달이 엄청난 가치를 예,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아름다움을 캐내는 그런 광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금메달만 중요합니까? 은메달도 중요하죠. 동메달도 중요하죠. 예, 메달은 다 귀한 것 같아요. 예, 올림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메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늘 거창한 행복 바랍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엄청난 거에서 뭔가 엄청난 걸 이루어야만 행복한 것 같고, 또 돈을 많이 예,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건네는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런 표현들, 그런 말 한마디 그런 거에서 이 행복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 우리를 채워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당연하게 여겼던 주변의 모든 것들에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그런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사랑을 좀 달달하게 표현하는 그런 오후 시간으로 채워가는 해피 투게더가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후도 행복으로 가득 채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터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렌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1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볼까요? 아, 오늘 인터뷰가 없어요. 예, 뭔가 이렇게 체인지가 돼가지고요. 오늘 1부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음껏 음악도 틀고요, 여러분들께서 청해주시는 곡들로 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많이 많이 유튜브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다 함께 웃어볼까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행복해집니다. 기분 업. 다 같이 웃어봐. 사랑과 평화입니다.

아유, 이 노래 들으면서요, 기분도 업되고 저절로 웃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예요. 다 같이 웃어봐. 사랑과 평화 노래였습니다. 소피아님 응원해주러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해피투게더 2월 첫날입니다. 어우,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러게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이제 후반기 시작입니다. 2026년 6월 첫날입니다. 아, 6월 첫날인데요, 여러분들. 6월 한달 동안 무조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 한달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준비한 특별 콘서트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두두두두두두.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와! 서른더 선생님입니다. 서른더 씨의 이 콘서트가 있어요. 예,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 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작년에 조항조 콘서트 너무 좋았다. 예, 이런 반응 뜨거웠어요. 예, 근데 올해는 서른더 씨의 이 무대가 되겠습니다. 예, 1983년 데뷔 이후에 40년 이상, 정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예, 작사 작곡 했다는 거. 예. 정말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 동안 진행되고요. 서른도 씨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아주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가까운 친지들은 물론이고 뭐 골프 동호회도 좋고 그리고 뭐 친목회도 좋습니다. 뭐 동문회도 좋고요. 뭐 단체로 이렇게 표를 예매해서 관람하시면 너무나도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티켓 예매와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예, 라디오 서울 1650.com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운전이 좀 부담되신다. 나는 좀 버스를 이용하고 싶다. 편안하게 좀 판타지 스프링스 예, 리조트에 좀 가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공연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관광버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이 서른도 티켓 판매처와 버스 출발 일정을 보니까요, Father's Day 선물로 오, 굉장히 뭐큰 선물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 홈쇼핑 웹사이트 알고 계시죠? shop.koreatimes.com으로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 예, 보실 수 있겠고요. 홈쇼핑 월드 LA 매장 세라노와 팔갑니다. 그리고 비엔나팡 매장도 있죠. 이곳에서도 예, 티켓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관광 예, 올림픽길에 위치하고 있어요. 버스가 아주관광 버스로 출발을 합니다. 자, LA 아주관광 앞에서 정오에 출발 예정이고요. 오렌지 카우니 쪽에서도 예, 버스가 출발합니다.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예, 정오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예, 버스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요, 서른도의 노래 듣습니다. 서른도 노래입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와우, 신나라. 트위스트 추고 싶은데요.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오!

그리고요 이 공연 때 서른도시 공연 때 무대 뒤에서 백댄서로 우리 학창 시절에 교복을 입고 이 노래에 맞춰서 예 아주 무대가 아주 흥겹고 재밌을 것 같아요. 춤을 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교복을 입고 춤을 춘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시니어면 어떻고 또 젊은 우리 친구들이면 어떻습니까? 폭발적인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입었었던 그 교복 입어보고 싶은데 깜짝 등장 해볼까요? 기회를 안 줄 것 같네요. 근데

0: 네, 사랑의 트위스트 서른도씨 노래였습니다. 6월 27일 LA로 옵니다. 네,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정말 이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씨의 예, 공연이 있습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 홀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티켓 예매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단발머리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저요. 저 학교 다닐 때 단발머리였어요. 중학교 때는 갈래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갈래머리였고 고등학교 때는 단발머리 싹두. 예. 아 참 조용필이 단발머리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참 학창 시절에 그 모습들,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때의 내 모습도 가물가물한데요. 내가 어떤 모습이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도 좀 새침대기였지만 그래도 재밌는 학교 생활을 했답니다. 그때 그 교복 입었을 때 그 뭐 여름에 입은 하복도 있고 겨울에 입은 동복도 있었잖아요. 여름에는 하얀 교복이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뭐 권색 치마? 스커트? 검은색이었나? 네, 그렇게 입고 항상 이렇게 빳빳하게 다리였었던 다림질해서 입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동복 같은 경우는 허리를 좀 잘록하게 좀 보이고 싶어서 날씬하게 보이고 싶어서 막 줄여 입었던 그런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 교복 시절 까마득하네요. 그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죠 여러분들. 교복 이번 공연에서 교복 입고 트위스트를 추시는 이 백댄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추억 속에 담길 수 있다는 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콘서트 서른도씨 콘서트 꼭 보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인상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9: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0: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1: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11: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2: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4: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28분 지나고 있네요. 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로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지요, 여러분? 선피아님, 저는 고딩 때 교복 자유라여서 중학교 때 입었어요. 예술학교였다고. 커트머리에 회색 교복. 아, 그쵸. 우리 피아니스트 소피아님. 예쁘셨겠어요. 커트머리도 잘 어울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교복 시절 까마득합니다. 그래도 좋았던 추억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교복 시절이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기억뿐이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추억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노래도 좋아요. 학교 다닐 때 이힐리베티히 많이 불렀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신승훈이에요.

0: 신승훈이 불러준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해피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6월의 첫날이군요. 6월달도 행복으로 친절 행복으로 철철 넘치시길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해피님들 또 저희 라디오 서울 1650 애청자 여러분들 행복이 철철 넘치는 6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Atmospheric carbon dioxide levels have reached the highest point in human history.
0: EBS 창사 특집 최후의 인류가 오는 4일 첫 방송 된다고 합니다.
1: Climate refugees are emerging across the globe in growing numbers.
0: 자, 최후의 인류라는 이 다큐 형식의 특집 방송인데요. 일부 선 공개한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존자 7인이 실험 기지를 찾아 나선 그 영상이에요.
2: Access restricted to selected personnel only. Rendezvous at the temporary outpost in the Tucson Basin, Sonoran Desert, Arizona.
0: 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문명화되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물 한 모금 마시고 자유롭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됐어요. 네, 배우 유승호의 말입니다. 자, 오늘입니다. EBS 창사 특집 최후의 인류 제작 발표회에서 대단한 환경운동가들처럼은 못하더라도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해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회를 말했습니다. 자, 최후의 인류는 기후재난으로 지구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한 근미래를 배경으로 직업도 생존 기술도 각기 다른 7명의 출연자가 이 과학을 활용해서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실험에 도전하는 정말 아주 멋진 다큐네요. 과학 생존 리얼리티입니다.
3: Moselle and Vaal Rivers, complemented by captivating.
4: 살아남고 싶은 마음.
0: 과학의 예능을 대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다큐 예능인 것 같아요.
4: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 희생 아닐까요?
0: 미국 애리조나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됐고요. 실제 과거 8명의 대원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2년 동안 자급자족하며 생존하는 실험이 진행됐던 이 거대 밀폐 생태계 실험 시설, 바이오스피어 2에서 촬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5: 이거 연고 바르세요.
6: 오래 먹으면 안에 미네랄 같은 거 없어가지고
5: 할리퀸 한국.
0: 기획과 연출을 맡은 이미솔 PD는 여자 PD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더라고요. 이미솔 PD는 주로 과학에서 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찾는 사람인데 이 과학을 프로그램으로 만들다 보니까 설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느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하지 말고 체험하게 하자. 과학이 없으면 못 사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7: 나는 화학에 미쳤고 즐겁게 지내는 거에 미쳐있다라고.
8: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콜레포가.
0: 재밌을 것 같아요. 최후의 인류는 예능적 세팅 속에서도 EBS 특유의 이 다큐멘터리적인 깊이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PD는 이 리얼리티에 탈을 쓰고 있어서 예능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다큐멘터리적으로 접근했다. 처음에는 예능처럼 유쾌하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장엄하고 장대한 다큐멘터리처럼 끝나게 된다. 조금 더 쉽고 즐겁게 콘텐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능적인 요소를 사용했지만 이 프로그램이 가진 메시지는 굉장히 EBS적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네요.
9: 밖에서 막 거친 지형을 이렇게 헤쳐나갔던 기억이 많이 미국 우주항공연구를 하는 ENSA에서 지구과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Indirect observation. 네, 이번 프로젝트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7명의 대원이 뭉친 독특한 출연진의 조합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우 유승호, 코미디언 이은지, 가수 겸 배우 비비 등 엔터테이너 군단을 비롯해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또 화학과 장홍재 교수, 미국 우주항공연구기관 소속의 지구과학자 김한결 박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겸 웹소설 작가 이낙준 등 전문가들이 최후의 인류로 선발돼서 호흡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 중에 비비의 캐스팅 과정이 눈길을 끌고 있네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선공개된 이 영상을 보면서 관심이 확 갔습니다. 이런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EBS 창사 특집입니다. 최후의 인류라는 요 검색어 해보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음악 어떨까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요. 직소입니다. Sky High. Wow.

0: 징스의 스카이 하이 듣고 계십니다. 원래 이 곡은 1975년 홍콩과 호주가 합작해 만든 액션 영화죠. 이 스카이 하이의 주제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자체보다는 주제가인 이 노래가 훨씬 더 오래 기억되는 명곡으로 예, 남게 됐습니다. 70년, 80년대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 또 스포츠 중계 등에서 오프닝 시그널 음악이나 효과음으로 정말 자주 사용되었던 음악입니다. 시니사이저 사운드와 웅장한 스트링 그리고 하이 스카이 하이 하고 터지는 이런 후렴구 정말 이 음악 듣고 있으면 속이 다 후련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듣는 사람의 가슴을 확 트이게 해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스카이 하이였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2: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9: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0: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9: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0: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9: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0: 올림픽과 클렌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8: 수제 만두 생각나면
9: 신우랑 올케랑.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네, 스카이하이 노래 너무 좋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의 새 수급 규정이 오늘부터 발효되면서 수십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 축소 또는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캘프레시는 연방 식품 보조 지원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주 전역에서 약 27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2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앞두고 LA시장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이 현직 시장인 캐런 베스와 LA 시의원 니티아 라만 그리고 후보 스펜서 프렛은 일요일 LA 전역을 돌며 막판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등록 유권자 약 2,300만 명 가운데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약 13%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남은 이틀 동안에 내일까지네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투표일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베세라 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의가 임박한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다시 교착할 조짐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다 된 이 잠정 합의안을 승인하는 대신에 이란의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손쉬운 목표 달성을 장담했다가 벽에 부딪히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트럼프표 용두사미 전쟁 외교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샌프란도 밸리에서 발생한 81살 한인 여성 방화 살인 사건이 약 3년 만에 해결된 가운데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LA 경찰국 한인 여성 수사관이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한 공로로 LA 시의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이 한인 여성 수사관의 포기하지 않는 3년의 미제 사건 결실입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이 우편 투표용지 소각 사건과 투표소 훼손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며 선거 방해 가능성을 조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등록국은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 시민복지국 청사 내에 공식 투표함에서 일부 우편 투표용지가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해 LA를 강타한 팰리세이즈 대형 산불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운동가이자 작가인 사만다 에튜스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캐런베스 시장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불태운 성냥을 켠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산불 대응 실패 책임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 발언은 6월 2일 예비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9: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1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6: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6: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6: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6: 이름처럼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격이 급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느긋한 편이신가요? 저는 좀 느긋한 편인 것 같아요. 몸에 늘 시계를 지니고 다니는 시계토끼처럼 인생에서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 짜여진 시각에 맞춰서 해야 하는 계획들이 있고 또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저도 이런 면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쯤 시간이 흐르는 것과 무관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 저마다의 삶과 저마다의 속도가 있지요. 다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과 걸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몸도 마음도 좀 여유롭게 행복을 가득 담고 발걸음 가벼이 살아가는 6월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와, 멋지네요. 이 노래 로라 제이님께서 청해주신 곡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곡이라서 첫 곡으로 제가 얼른 검색해서 띄워드렸어요. 로라 제이님 멋진 노래 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넬라 판타지아는 나의 환상 속에서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 이탈리아어인데 전 세계인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예, 대표적인 파페라 명곡입니다. 이 곡의 원곡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정말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1986년도 영화 이 미션의 메인 테마 곡입니다. 이 가브리엘의 오보헤입니다. 근데 이 음악에 이제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사라 브라이트만이 제일 먼저 이렇게 엔니오 모리꼬네에게 허락을 받아서 가사를 담아서 예. 파페라로 불렀어요. 근데 여러 가수가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 포레스텔라가 불러준 넬라 판타지아 들어봤는데요. 청해주셔서 덕분에 정말 아름다운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 가브리엘 신부가 이 무장한 그 과라니족 원주민들 앞에서 정말 긴장감을 깨고 오보에를 연주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에 쓰였던 음악입니다. 넬라 판타지아. 예. 가브리엘 오보에. 그 원래 이 곡은 가사가 없는 정말 순수한 연주곡이었어요. 뭐 영화의 OST로 삽입되면서 정말 유명해지고 여기에 또 가사를 담아서 사라 브라이트만이 불러서 더 유명해진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엔니오 모리꼬네가 거절했대요. 자신의 영화 음악이 이렇게 가창곡으로 변형되는 걸 굉장히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처음 뭐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라 뭐 10번 정도 거절을 했는데 아 그때마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사라 브라이트만이 막 찾아가서 예, 3년 동안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면서 설득했다고 해요. 예, 결국에는 허락을 받아내서 이탈리아어 가사를 붙인 넬라 판타지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곡은 그녀의 1998년인가요? 예, 98년, 1998년 앨범에 예, 수록되면서 폭발적인 예, 반응, 사랑을 얻게 된 음악입니다. 그 이탈리아어 가사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인류애가 넘치는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웅장하게 터져나오는 이 고음이 굉장히 큰 감동을 주지요. 나의 환상 속에서 나는 한 의로운 세상을 봅니다. 가사 내용이 그래요. 그곳에서는 모두가 평화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죠. 나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들을 꿈꿉니다. 깊은 곳까지 구름이 흘러가는 그곳처럼. 이런 가사예요. 가사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예, 감동적이고 또 영화도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 선교의 마인드가 깔려 있는 그런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겠죠. 예, 미션의 OST 넬라 판타지아 청해 주셔서 2부 첫 곡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십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는 이게 웬일입니까? 뭔가 이 스케줄이 변경된 거를 모르고서 스케줄을 안 잡았더니 2시간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좋은 음악 들으면서 또 마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2시간을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시간은 뭐 다른 방송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음악이 흐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흐르고 소통의 즐거움이 있는 예, 그런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3: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4: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2: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2: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7: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8: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아,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는데 제가 놓쳤네요. 아, 참 멋진 피드백이네요. 짜여진 시간 안에서 해야 할 책임감도 있지만 좀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자연의 변화도 보면서 살아가면 세상이 좀 더 평화스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소피아님의 이 피드백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네, 지구 뭐 크게는 지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예,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평화스러울 것 같아요. 예, 표현해 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좀 더 마음을 넉넉하게 갖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평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공감합니다. 자연의 변화도 보면서요. 아, 꽃이 폈네. 어머나, 날씨가 좀 더워.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되나 봐. 뭐 작은 거 하나에도 작은 거 하나 그 변화에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 노래 듣겠습니다. 좀 나른한 시간이죠, 여러분. 월요일은 좀 보통 요일보다 조금 더 피곤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커피가 급 땡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0: 맨하탄 트랜스퍼의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고 해요. 1940년도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1940년 미국의 보컬 그룹입니다. 잉크스퍼츠가 처음에 발표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예, 노래라는군요. 원곡은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예, 요 노래만 제가 여러분들께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예, 맨하탄 트랜스퍼가 1975년에 그들의 데뷔 앨범에 이 곡을 아카펠라와 그 사부합창 스타일로 리메이크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도 정말 세련되고 경쾌한 버전으로 예, 재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바의 의미는 자바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네요. 자바. 예, 미국에서 커피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슬랭이라고 합니다. 소고라고 해요. 이 첫 소절에 그 통통 튀는 베이스라인 함께 흘러나오는 I love coffee, I love tea 이 가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익숙한 시그니처 멜로디입니다. 혼성 4인조의 이런 완벽한 하모니가 예, 돋보이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간중간에 커피가 끓거나 잔을 부딪히는 듯한 리듬감 그 리듬감을 이 목소리와 스캣으로 표현해내면서 그러니까 스캣이라는 건 의미 없는 음절로 노래하는 그런 재즈 창법을 말합니다. 예, 스캣송이라고도 하죠. 예, 스캣으로 표현해내면서 이렇게 듣는 재미가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랫말은 커피와 차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고요. 이렇게 오후 2시 같은 이런 나른한 오후나 이럴 때 들으면 좀 경쾌하면서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커피를 좋아하고 차를 좋아한다 라는 가사 예, 그리고 난 자바 자이브 그러니까 자바 제이브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커피춤을 사랑하고 그것도 날 사랑하죠. 예, 걔도 날 사랑해요. 예, 이런 표현 뭐 커피컵 뭐 한 잔의 커피 뜨겁고 정말 진해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주전자에 가득 잠긴 이런 자바 제이브 예, 자바 제이브라는 이 커피 노래 차분하면서도 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그런 스윙 리듬이 좀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준비한 노래가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오, 이 노래 진짜 좋지 않습니까? 가사도 너무 좋고요. 아침에 내리는 커피 향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껴요. 커피 고맙당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한
0: 가사 너무 좋아요.

네,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심수봉 목소리로 들어봤네요. 아,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가사도 좋고요.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 마릴린 먼로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그녀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1926년 6월 1일 100주년입니다. 20세기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섹시 심볼이자 할리우드 아이콘이죠. 마릴린 먼로.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7년 만에 외출 등의 영화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단순한 배우를 넘어서 현대 팝아트와 대중문화에도 깊은 영감을 준 인물입니다.

자,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LA 곳곳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아카데미 뮤지엄은 어제 이 먼로의 영화 경력과 삶을 조명하는 특별전 마릴린 먼로 헐리우드 아이콘을 개막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6월 한 달 동안 아스팔트 정글 또 나이아가라 7년 만에 외출 뜨거운 것이 좋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등 예, 마릴린 먼로의 대표작을 특별 상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로의 생일인 오늘 오전 11시에는 헐리우드 TCL 차이니즈 띠어러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먼로 본수 재헌정 씨과 함께 그 손도장, 발도장, 기념식, 또 생일 케이크 커팅, 축하 노래 합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팬들은 먼로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생일 행사에서 불러서 화제가 되었던 해피 버스데이를 함께 부르고 또 장미 백송이와 이 케이크를 놓는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하네요. 차이니즈 띠어러는 이 먼로와 배우 제인 러셀이 1953년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홍보 행사 당시 남긴 이 손도장과 발도장이 보존되어 있는 헐리우드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이와 함께 줄리앙 속션은 오는 4일 미공개 사진과 대본, 손글씨 메모, 또 화장품 등 마릴린 먼로 관련 기념품 약 200점을 경매에 붙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1926년 6월 1일 LA에서 태어난 먼로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뒤에 모델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화배우로 성장했습니다. 마릴린 먼로 1962년 36세 나이로 정말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미 대중문화와 헐리우드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들어볼까요? 노래 정말 오래된 노래죠. 짐 리브즈 노래입니다. Here have to go.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네, Here Have to Go 들어봤습니다. 짐 리브즈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들었나요? 이런 시간이 아니면 듣기 어려운 시간, 듣기 어려운 노래예요. 오늘 와 해피 투게더 이거 웬일입니까?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자, 서자님 감사해요. 예, 신청곡을 주셨다고요? 제 시간에 준거 맞으시죠? 해피 투게더 시간에 예, 1시부터 3시까지.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만 신청곡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못 보고 스쳐갔나요? 제가 이렇게 찾아도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한번더 청해 주시면 제가 얼른 준비해서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엽이 불러준 그 애라는 노래.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 애가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라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정엽 하면은 저는 그 불후의 명곡에서 노래를 불렀었던 그 짝사랑이라는 노래가 저는 제일로 인상 깊어요.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서 불렀잖아요. 짝사랑. 요즘에 정엽 씨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엽이 불러주는 노래 그 애, 그 사랑. 고맙습니다.

진짜 좋네요. 노래가 어쩜 이렇게 감미로워요. 달달한 노래. 그 사랑, 사랑의 자입니다. 그 애가 아니라 그 애. 그 사랑이라는 노래. 정엽 씨의 정엽의 따뜻한 목소리로 감미롭게 달콤하게 들어봤습니다. 감사해요. 서자님 고맙습니다. 자, 서자님께서 추천해주신 곡 바로 듣도록 할게요. 토니 올라앤도입니다. 넉두리 타임.

0: 네, 럭비 타임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아주 좋은 명곡을 청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화요일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346 메가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그대 향한 사랑 김동규입니다.
1: 하룻밤의 꿈이었던가.
0: 샌디 성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대가 큰 6월입니다. 예, 서지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화이팅! 외쳐주셨어요. 와, 고맙습니다.

0: 네, 김동규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아, 멋지네요. 참 그대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극 드라마였죠. 장희빈을 표현한 노래 맞죠? 네, 거의 OST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듣고 싶은 노래 다 들어보네요. 지금 이거 저도 가끔씩 꺼내드는 곡이에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곡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맞습니다. 슬프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노래.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자님께서 기대가 큰 6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 화이팅!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예,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3: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샵.koreatimes.com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대요. 예, 태평양 시각으로 현재 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화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346 메가 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 공동 제공으로 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이에요. 와, 시간 정말 빠릅니다. 서자님 덕분에 이 노래 듣습니다. 우리의 태극전사들, 우리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힘을 보탭니다. 울셔 잔디광장에서 여러분들 많이들 모여서 우리 응원하자고요.

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3: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승인을
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0: USA.com.
1: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2: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 하겠어.
1: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2: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1: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2: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잃고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1: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3: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4: 베티니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오늘은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정한 세계 우유의 날입니다. 네, 사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6월을 우유의 달로 지정하면서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체로도 영양식인 우유, 조금 더 영양 있게 건강하게 먹으려면 골든 밀크 레시피를 기억해 보세요. 골든 밀크는요, 우유에 강황, 생강, 계피, 후추 등을 더해서 끓이는 따뜻한 음료를 일컫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항염 성분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핵심 재료 강황에는 커큐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는 장 점막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라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요. 바로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지방 성분이 흡수를 도와서 체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에 후추는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높이는데도 또 도움을 주고요. 계피와 생강은 말할 것도 없이 항염 작용에서 그만이죠. 그래서 우유에 강황, 생강, 계피, 후추 등을 더해서 끓이는 따뜻한 음료 골든 밀크는 이렇게 염증을 막아주는데 탁월한 음료인 것입니다. 특히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골든 밀크를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아침에 이 우유를 좀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들깨 넣어보세요. 들깨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서 혈관 건강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꿀을 소량 추가하면 바이타민, 미네랄을 보충하면서 맛도 더 좋아지니까 아침에 든든한 한 끼 식사 됩니다. 들깨는 삼패하는 게 조금 관건이잖아요. 가루보다는 통 들깨로 구매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고요. 섭취 전에 갈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맛으로 따지면 검은깨 우유 빠뜨릴 수 없죠. 네, 이 검은깨 흑임자를 넣으면 케라틴이 풍부하고 단백질이 많아서 특히 모발을 윤기 있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과 뼈 건강 개선 효과도 물론 덤으로 얻을 수 있고요. 다만 검은깨는 찬 성질의 음식이라고 하죠. 평소 배가 차거나 위장 질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계 우유의 날입니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우리 TK님 말씀처럼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말들을 보내셨습니까? 날씨는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통계님처럼 힘차게 한 주로 시작해야 되겠죠? H님도 들어오시고. 자, 마치 월요일 아침 햇살처럼 반짝이는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워, 아유 비즈니스가 그냥 그래 하면서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오면서 그 자동차 창밖을 보니까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고 새 달의 첫날입니다. 와, 이 날씨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웃을 일이 더 생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변함없이 오늘도 나른한 오후에 시원하고 달달한 커피 한잔 하듯이 저와 함께 나누는 음악 몇 잔들 함께 하시면서 월요일 오후에 나른함을 날려줄 이 귀한 시간 여러분 함께 즐기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친 오후를 좀 산뜻하게 활기시킬 것 같은데요. 문제들 많으시죠? 야, 나는 문제 하나도 없어. 그러시면서 남은 오후를 보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6월의 첫날, 오늘 월요일입니다. 6월 1일 첫 곡으로 황규용의 나는 문제 없어. 자, 문제 투성인 게 우리 하루살인데 문제 없다고 이렇게 노래라도 한 곡 들으시면 기운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좀 부려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TK님 들어오시고 통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신청곡 주시고, 우리 저 H님, 이틀 결석하셨다고 일하시느라고 밤에 일하시고 낮에 주무시고 신청곡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 힘차게 출발했고, 사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렌트비 다 정리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이제 렌트비를 내려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 이놈의 렌트비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살다 보면 뭐 말씀드리지만 못 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연기 좀 하시고, 때로는 뭐 레이피도 무시고, 그 이후에 각종 페이먼들 카드값도 내야 되고, 정말 바쁜 줄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철님 어서 오십시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어쩌겠습니까. 이 오후를, 지친 몸을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기대면서 좀 위로받는 그런 좋은 시간 좀 월요일에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스튜디오 안이 되게 덥습니다. 그거 아시나 봐요. 우리 통계님이 신청하셨네요. 여름 안에서 서연.

네, 아이고 오늘 날씨만큼이나 우리 통계님 이곳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워졌습니다. 오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여름 노래. 아이고 덕분에 우리 통계님 역시 한국에 있는 음악 부장님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자, 좋은데 시원한 안내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메가밀리언 잭팟 뭐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기분이 좋죠. 꼭 내가 안 타더라도. 자, 그 잭팟이 이번 화요일입니다. 내일이죠. 메가밀리언 잭팟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하고도 4,600만 불이랍니다. 뭐 상상도 못할 금액이고, 그래도 이렇게 더울 때는 혹이라도 마음속으로 야, 이거 내가 당첨되면 다 띄고 받아도 1억 불 이상 받을 텐데 뭘 해야 되나 라고 고민 한번 해보는 것도 뭐 그런 좋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내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가밀리언 잭팟이 3억 4,600만 불입니다. 행운을 찾으시는 분 혹이라도 모르는 일일까요? 아이고 샌디님 주말에 열심히 일하시고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연들을 생각하신다고 해서 힐리님이 주신 신청곡입니다. 귀연 양원식입니다.

네, 기계가 조금 또 투정을 부린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아, 이 친구도 날이 더우면 이렇게 투정을 부르는데 다시 들리네요.

0: 네, 에이치미 신청곡 양현식의 귀연이었습니다. 자, 가사 말대로 내게 남은 모든 사랑을 여러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제가 드릴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 마음 진심이니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저 SK 김종호님께서 유튜브를 두 개를 더 올렸어요. 엊그제. 그런데 우리 비비안님은 또 댓글도 멋지게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TK님의 신청곡이네요. Perhaps Love, John Denver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입니다.
1: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0: 네, 멋진 콜라보였습니다. 존 덴버 그리고 플라시드 도밍고. 우리 샌디님 말씀처럼 아름다운 이중창이었습니다. 비비안님, 아 브레이크 타임이 유튜브 키면 안 되는데, 아이고 키는 바람에 임종호님 당신 듣는 바람에. 그 유튜브 보셨지만 당신에 나오는 임종호님은 아주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깨끗한 말쑥한 정장에 아주 뿔테 안경을 끼시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당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 가슴이 뭉글뭉글 님들과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임종호의 당신. 네, 그 여러분 SK 그 노래자랑 가요무대라고 치시면 그 안에 임종호님의 모든 노래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어요. 4년을 기다리다가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아이고 커밍순이에요. 4년이 어떻게 다음 주가 돼버렸어요. 오늘 사실 매주 월요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부 이 시간에는 최세영의 파워스포츠. 오늘도 제 기억으로 멕시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잔뜩 해놨는데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어서 못 오신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캔슬이 되는 바람에 제가 헐레벌떡 위원님 오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날라오세요. 그래서 날라오셨습니다. 숨 좀 고르고 계시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마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연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1: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3: 슈퍼자동차 덴트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아 이거 오늘은 이 노래 끝까지 다 듣고 싶어요. 아 왜 그런지 아시죠? 커밍순 이거 지금 게시판에도 스포츠 축구 제일 좋아해요. 비비안님이 그러셨더니 4강에 들었을 때는 잔디방장에서 빨간 티셔츠 입고 응원했다고. H님은 4강 들었을 때 한국 갔었는데 대단했다고. TK님 우리 다 같이 통했어요. 오동통통했어요. TK님 처음에는 16강부터 이겨요. 체코 1대0으로 이겨요. 자 TK님 말씀하신 대로 1대0 기억해 놓겠습니다. 저는 2대0이라고 했는데 만일에 우리나라가 체코한테 1대0으로 이기면 선물 바로 보내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H님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며 비비안님 오필승 코리아, TK님 오필승 코리아 꼬레야. 아 예. 길가에서 막걸리 나눠줬다고. 로라님 어서 오세요. 오필승 코리아입니다. 우리 TK님 6월 11일 체코와 목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제가 뭐 월드컵 얘기를 안 떠들을 수가 없어요.
1: 계속 떠드세요. 예, 계속 떠드세요. 벌써 항상 들어도 좋아요.
0: 맨 신청곡 오던 게 쫙 바뀌어서 이제 월드컵 얘기로 쫙 난리가 났어요.
1: 아니 근데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KBS에도 출연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거기 원고를 지난 원고를 가지고 지난주에 해가지고 그 농구 얘기를 조금 실수를 했어. 2대2인데 그 1대2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 예, 죄송하다고 예. 아, 예, 예. 정정을 해드리고 네네네. 농구 얘기는 나중 얘기 지금,
0: 지금
1: 농구 얘기가
0: 생겼어.
1: 축구 얘기해야 되는데
0: 지금 다.
1: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 대표팀이 지난 주말에 그 1차 평가전 했잖아요.
0: 네네네.
1: 평가전이라기보다도 연습 경기를
0: 그렇죠.
1: 다뤘는데
0: 예, 예.
1: 트리디나드 토바고
0: 네.
1: 이제 토바고라고 그럴게요. 토바고.
0: 네네.
1: 트리디나드라는 섬과 토바고라는 섬이 음흠. 합쳐서 트리디나드 토바고가 됐는데
0: 네.
1: 일단 5대0으로 대승을 거뒀어요.
0: 예, 그렇죠.
1: 5대0으로 대승을 거뒀고 뭐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했지만
0: 네네.
1: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일단 전문가들이 판단한 걸 좀 보니까
0: 네.
1: 손흥민이 두 골 넣으면서 컨디션 난조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다.
0: 아, 예, 예.
1: 골 맛을 봤다는 얘기죠.
0: 그렇죠.
1: 음식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0: 그럼요. 예,
1: 골도
0: 예.
1: 넣어본 놈이 넣어요.
0: 예, 예.
1: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그다음에 여러 선수가 득점에 기여를 했어요.
0: 네.
1: 다섯 골 들어가는 동안에 손흥민 두 골 넣고 황희찬도 넣고
0: 네.
1: 이재성도 넣고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참여하면서 공격력이 좋아졌다.
0: 네.
1: 그다음에 3월 평가전에 두 번 다 졌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감이 팍 생겨버렸다.
0: 네.
1: 2패하고 나서 이제 2승을 했는데
0: 네, 네.
1: 일단 중요한 게 토바고라는 나라가 100위든 90위든 60위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맛을 봤다는 게 중요한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네,
1: 그래서
0: 중요하죠.
1: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분위기 상승에 도움이 됐지만은 일단 팀 사기가 많이 올라갔고
0: 아, 그렇죠.
1: 빠른 공격 전환으로 강점인 스피드,
0: 예.
1: 압박, 역습이 잘 됐다.
0: 예, 예.
1: 따라서 월드컵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문제점이라면
0: 네.
1: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상대팀이 좀 약한 것이었다 하는데 뭐 꼭 그렇게 따질 거 없어요.
0: 뭐.
1: 대학팀도 고등학교 팀하고 연습을 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일단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근데 나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조유민 수비수 선수죠.
0: 네, 햄스트링이 왔다고.
1: 예, 그래가지고 월드컵 아웃이에요.
0: 아, 예.
1: 참, 본인한테는 엄청난 데미지인데.
0: 그게 햄스트링이라는 게 어떤 그 농구 이번에 그 돈치치가 그랬었죠. 루카
1: 네,
0: 돈치치가
1: 네,
0: 그 바람에 레이커스 떨어졌지만
1: 네.
0: 한번 오면 그 몇 달은 가나 봐요.
1: 거의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돼요.
0: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참 뭐 농구 얘기를 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라 조유민이 부상을 당해서 본인은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0: 아, 그거 4년 기다렸다가 겨우 뽑혔는데.
1: 월드컵 한번 나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대치 선수 중에 3명 중에 누가 들어오는 건지 그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0: 네네.
1: 일단 그러나 월드컵 출전 불가기 때문에 수비진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0: 아,
1: 이렇게
0: 그렇죠.
1: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문제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
0: 네네.
1: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게 분석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한국이 체력이 좋은 팀, 그러니까 체격이 좋은 팀,
0: 네네.
1: 그 상대할 때 고전할 수도 있어서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손흥민을 갖다 체격 좋은 선수들이 집중 막 그러게 되면은
0: 네.
1: 고생을 할 수도 있다
0: 그렇죠.
1: 이런 얘기인데 체코가 사실 좀 강팀이잖아요.
0: 아니 근데
1: 피지컬이 크잖아요.
0: 저희 네. 같은 경우도 상대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중에 1순위는 손흥민일 거예요.
1: 그렇죠.
0: 2순위가 이강인일 거고.
1: 그렇죠.
0: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막느냐인데 또 뭐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봤지만 손흥민 커버하는 바람에 공간이 비니까
1: 그렇죠.
0: 찬스가 나는 거죠.
1: 옛날 LAFC가 손흥민 오자마자 그럼요.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하여튼 악재라 그러면은 이제 일단 뭐 팀 분위기는 좋았지만 조유민의 부상이 네.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다. 뭐 근데 수비수 하나 빠진다고 또 그만큼 뭐, 급에 그 급이 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0: 글쎄요. 제가 그 평가전에서 가장 눈여겨본 거는 아마도 조규성 선수가 이번에 골을 넣지 않을까.
1: 그렇죠.
0: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조규성 넣을 것 같아요.
0: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1: 네.
0: 조규성이나 누구나 센터링을 올리면 주로 공중으로 헤딩을 합니다. 조규성이 이번에 처음으로 땅으로 박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뭔가 연습을 한 거구나.
1: 그렇죠.
0: 그러니까 땅으로 박으면 네. 확률이 그만큼 좋아지고 골키퍼가 잡기가 어려운
1: 골키퍼가
0: 상황이에요.
1: 일단 조규성이 점프를 한다 그러면은 높이
0: 위로 받다가 그날도 밑으로 가니까
1: 대가리 박아내 버리잖아요.
0: 꼼짝을 못 하잖아요.
1: 머리 박아.
0: 아, 이 친구가 유럽 가서 뭘 좀 깼구나.
1: 예.
0: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아요.
0: 조심스럽게.
1: 제가 이게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흥분해 가지고
0: 예, 예.
1: 머리 박아를 좀 해야
0: 아,
1: 되는데.
0: 그럼요. 아, 뭐 그거는 괜찮아요.
1: 그래서 자우지간 아, 그랬어요. 다음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연습 경기 한 번 더 있잖아요.
0: 목요일 날 있을 거예요.
1: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근데 이제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엘살바도르도 FIFA 랭킹이 100위권이에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토바고하고 비슷해요.
0: 근데 조금 다른 게 엘살바도르는 남미 쪽이니까
1: 그렇죠.
0: 축구 스타일이 약간 멕시코 쪽에 비슷하다.
1: 가깝죠.
0: 그래서 잡은 것 같아요.
1: 뭐 그렇죠. 만나도. 그렇게 보면 되죠.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두 번째 이제 연습 경기 뭐 다음 회장이 누가 되든 건 관계없고 회장도 떠났고
0: 네.
1: 근데 홍명보 감독도 어찌 보면 한 사람에 대한 부담은 털어버린
0: 아, 그럼요.
1: 거 아니에요.
0: 네,
1: 자기를 선임해 준 게 정몽규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책임감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0: 네.
1: 아마 자유롭게 멋진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자, 11일이면은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이 되죠. 목요일인데 7시에 이제 경기를 보게 되는데
0: 네네네.
1: 뭐 여러 가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보고 뭐 우리 이제 잔디광장
0: 네.
1: 여기서도 보고 그리고 앉아서 볼 수 있는 데도 또 있더라고요. 그 주님의 영광교회
0: 예, 예.
1: 거기서도 7시에 하는데 거기는 LED로 다 쫙 깔아놨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의자가 천 개 아니에요. 아, 천
0: 예.
1: 개가 아니지.
0: 예.
1: 만 개지 만 개. 만 명이 들어가니까.
0: 아, 저도 지금 좀 고민이 있어요.
1: 예.
0: 여러 군데서 같이 보자고 지금 콜이 들어와서
1: 글로 오세요. 저
0: 어디로 가야 되나?
1: 주님의 영광교회로 와요.
0: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1: 네.
0: 그 이게 각자 팀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 친동생 팀들 뭐 그런데 아마 저는 친동생 팀하고 봐야 될 거 왜냐면 제 친동생이 축구 광이라
1: 아...
0: 그 친구는 어느 정도간이 저희 2002년도에 자기가 그

0: 빨간 티를 20장, 30장 사가지고 네. 자기 집에다가 다 티셔츠 나눠주고.
1: 아, 다음 주에는 빨간 거 입고 나와야 돼.
0: 그렇죠. 네. 네. 그런 그 뭐야 그런 분위기라서 어쨌든 간에 아 이거 정말 왔습니다 이제.
1: 그럼요. 드디어 왔는데 자 이제 다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팀이 이제 체코인데.
0: 네네.
1: 체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에는 멕시코 얘기하겠죠.
0: 네네.
1: 멕시코 얘기하긴 좀 이른가? 멕시코 얘기
0: 아, 멕시코 얘기는 체코 끝나고 하는 것도 괜찮은
1: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어차피 네. 월요일 왜냐면 제가 월요일만 나오니까
0: 아 그렇죠
1: 그런데 일단 체코 다음 주는 그럼 멕시코를 얘기하도록 하고
0: 네네네.
1: 체코 얘기인데 체코가 42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0: 네네네.
1: 그리고 우리하고 다섯 번 경기를 치렀는데
0: 네.
1: 한국이 1승 2무 2패 두 번째 조금 부족했죠 기록이 있는데요. 저 항상 그 우리 저 도니 씨가 말하도록 말하는 게 이제 그 남미 축구보다는 유럽 축구에 좀 강하다
0: 네, 네,
1: 그런
0: 네,
1: 얘기
0: 네,
1: 해주시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1: 저도 그렇게 봐요. 똑같은 전문가들
0: 아, 예, 예.
1: 뭐 전문가들 얘기도 똑같고.
0: 네, 네.
1: 그래서 신체 조건은 갖고 있지만 그리고 공중전 얘기가 나오는데
0: 네.
1: 조금 전에 얘기한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가 나온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0: 달라질 있잖아요. 수
1: 달라질
0: 있죠.
1: 수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이 승산을 승부를 볼 수가
0: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죠.
1: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이제 저쪽이 그 체코 팀이 단단한 수비력을 갖고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강한 신체 조건을 이용한 공중전 및 세트피스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유럽의 복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0: 그렇죠.
1: 일단 우리가 충분히 연습이 됐고
0: 네.
1: 또 가볍게 털어버릴 거다 털어버렸고
0: 네네.
1: 조규성 하나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까 그
0: 조유민
1: 네, 조유민 선수가 이제 부상당한 햄스트링 부상당한 거 외에는 악재가 없다고요. 우리가 또 그러고 체코보다 이동 거리도 짧고
0: 네.
1: 적응 훈련도 충분히 했고
0: 네네.
1: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32강은 죽어도 갈 것 같아요.
0: 아 무조건 가죠.
1: 전 뭐 안 안 되면 나라도 좀.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준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란 그 사람 자체의 뭐 전술이나 이런 거를 탓하기 전에
1: 네.
0: 그 사람이 선수만 잘 뽑아도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봐요.
1: 그러면
0: 전략이 필요 없이
1: 네네.
0: 그 포지션에 어울리는 선수만 배치를 하면 개인 기량들이 워낙 뛰어나니까
1: 맞아요.
0: 물론 뭐 조직력이라 하면 우리 옛날에 진짜 조직력을 하려면 6개월 1년을 합숙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그건 안 돼요. 이젠 그럴 수가 없어요.
1: 그럴 수가 없죠. 각자
0: 그쵸?
1: 팀이 있는데
0: 팀이 있다가 헤쳐 모여서 해서 그래서
1: 맞아요.
0: 월드컵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잘하는 팀들이 올라갈수록 잘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조합이 네. 맞아지는 거죠.
1: 오늘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제 뭐 축구 얘기만 하다
0: 네.
1: 보니까 야구 얘기 안 할 수는
0: 네네.
1: 없는데 야구 얘기가 지난주만 필라델피아 3연전에서 첫 경기 로블레스키 투수가 상당히 잘 던져요.
0: 네네.
1: 그래가지고 7이닝 점수 하나만 내주고
0: 네.
1: 스트라이크 아웃을 9개 삼진을 9개를 잡아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원정 경기에 강하다는 필리스를 1차전에서 승리를 해서 눌러버렸는데
0: 네.
1: 2차전에서는 위기의 사나이 투수다 사사키
0: 네.
1: 왜 위기의 사나이냐면은 이 친구가 계약 금액이 작아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속아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인데
0: 네.
1: 참 그 곱상하게 생기고 참 착한데
0: 네.
1: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지 한 방 맞으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0: 아.
1: 그런데 다행히 사스키가 잘 던졌어요. 6이닝 1실점 호투를 했지만
0: 네.
1: 팀이 4대3으로 역전패당하면서 일단 물거품이 돼버리고
0: 네네네.
1: 말았죠. 아무튼 그러나 사스키도 잘 키워서 이제 뭐 20대 중반
0: 아, 그럼요.
1: 25밖에 안 됐는데
0: 네네.
1: 좋은 그런 선수를 갖다가 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어제죠.
0: 네.
1: 낮 경기로 펼쳐진 경기에서 야마모토가 3진 자그마치 10개를 잡았어요.
0: 아, 잘 던지더라고요.
1: 아, 굉장히 든든해요.
0: 네.
1: 키도 그렇게 안 치고
0: 네.
1: 안 크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5이닝 무실점 했고요. 타선이 폭발하면서 9대1로 대승을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어제까지 38승 21패로 현재 전체적으로 내셔널리그에서는 아 근데 1위가 아니에요. 내셔널리그에서 아틀란타 브레이비스가 36승 18패예요.
0: 네.
1: 그래서 선발 투수가 단단한 팀이다 보니까
0: 네.
1: 결국은 1위 자리는 현재
0: 예,
1: 놓쳤지만
0: 예,
1: 그러나
0: 예.
1: 아무튼 서부 지구 우승은 일단 뭐 결정 1위는 결정이
0: 네, 그렇죠.
1: 지금 다저스가 아 죄송합니다. 파드레스가 쫓아오긴 하는데 그 6점 경기 차이예요, 벌써. 초장에는 경기 초자반에는 다저스가 그 좀 밀리지 않냐 하는 네,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 샌디에고 못 따라오네요.
0: 못 따라오는 거.
1: 물론 지금 3분의 1이 끝났으니까 아직은 네. 모르겠어. 특히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그 저 아유 저서 스타들 뉴스
0: 올스타 게임
1: 올스타 뉴스 갑자기 생각이 오늘 좀 정신이 없어 올스타 경기 끝나고 나면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네. 일단 서부지구 우승은 가능하고 네. 가을 야구는 가겠지만은 네. 이 샌디에고가 생각보다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재밌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네.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쉬운 소식이 있다면 김혜성이 결국은 물러났어요.
0: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0: 너무 빨라요. 네. 공을 보는 선관이 많이 모자라요.
1: 그렇죠. 네. 끝까지 안 보죠.
0: 아니 그리고 일단 첫 타석에서 무조건 휘두르잖아요.
1: 근데 김혜성의 문제가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스타가 누구든지 되고 싶어해요. 근데 그건 실력으로 스타가 돼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0: 김혜성 체격은요. 네. 내야수니까 그렇죠. 자기는 이지로를 따라가요.
1: 그렇죠. 홈런 생각하지 말고
0: 단타로
1: 포인트 찔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저도
0: 단타로
1: 그 했어요.
0: 타율을 올리고 네. 발 빠르니까 네. 딱 어울리잖아요.
1: 그러면은 1번 타자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0: 왜 이렇게 풀스윙을 해야 되냐고요.
1: 공만 보면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고 휘두르더라고요.
0: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1: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게 네. 강정호 전 선수가 김혜성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 큰 팀에 가지 말아라. 큰 팀에 가면 선발 기회가 없다.
0: 그렇죠.
1: 그랬는데 결국은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혜성 선수가 트리플 A로 내려갔으니까 잘 연습을 해서 네.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아무튼 또 좋은 얘기는 이정우 선수가
0: 예.
1: 6타수 5안타를
0: 돌아왔어요. 몰아떼기를 시작했어요.
1: 미쳤어요.
0: 예, 미친 것 같아요.
1: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정우 선수가 2할 때에서 갑자기 3할 때로 올라섰는데 네. 이정우 선수가 좀 업앤다운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아무튼 바람의 손자 이정우가 잘해주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렇게 하고 오늘 뭐 벌써 시간이 금방
0: 네.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어요.
1: 일단 3분의 1이 끝나가고 있는데
0: 네.
1: 전체적인 순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0: 네네.
1: 오늘 저걸 얘기를 안 했네요. 그 농구 얘기. 농구 얘기 3일 날 결승전이죠. 뭐 다 아시겠죠. 오클라호마하고 뉴욕 닉스 대회인데
0: 네네.
1: 이게 지금 어디가 이길 것이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참관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전문가들은 그 샌안토니오 스포츠 쪽에 비중을 많이 두더라고요. 한 5% 정도 네. 두고 있는데 뭐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네. 그거는 이제 3일 날 또 김빠질까 봐 미리 알지 못 드리는데 경기를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보니까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탐파베이 레이스가 34승 18패.
0: 네.
1: 아메리칸 리그 아주 최강 팀이 되고 있고요. 불펜하고 선발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양키스가 네네. 32승 22패.
0: 네.
1: 그다음에 클리블랜드가 32승 24패.
0: 네.
1: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4등
0: 네.
1: 4위에 올라가 있고 그 내셔널리그에서는 아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6승 네네. 18패가 됐어요.
0: 네네.
1: 그 선발진이 그렇게 든든하다고 그래요.
0: 네네.
1: 그렇게 돼 있고 다저스가 34승 20패로 2위에 올라가 있고
0: 네.
1: 그다음 밀워키 브루어스가 31승 25패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31승 22패로 물러나 있다 네. 하는 그런 소식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스타전이 끝나고 나서의 그 경기가 네. 향방을 나누는
0: 가을 야구로 잘해야죠.
1: 네. 네, 그렇게 하고요.
0: 네.
1: 아무튼 뭐 제가 오늘 늦게 와갖고 기회를 못 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무조건 빨간 티셔츠 입고
0: 네, 알겠습니다.
1: 오필승 코리아 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비비아님이 2대 0으로 이길 거라고 저하고 같은 의견이네요. 기록해 놓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0: 시간
1: 고맙습니다.
0: 내주셔서
1: 네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8: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9: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8: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9: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8: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9: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8: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9: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6: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7: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8: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7: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8: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네, 라디오 눈의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라님하고 비비안님 말씀처럼 여우도 보이고 또 고슴도치, 야 이런 동물농장이네, 동물농장. 예, 한인타운이 좋으시다고. 네, 라디오 눈의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1부에서 우리 최세영 의원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순서가 밀리는 바람에 광고도 좀 오랫동안 많이 나간 부분도 있고, 여러분 깊은 양해 드리시고, 신청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부 시간에 차례대로 들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1부는 지금 시간이 녹록진 않아서 저희 시그널 음악 잠시 들으시면서 2부에 넘어가서 2부에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모든 노래 함께 꾸미는 그런 편안하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봉짝으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된 AM 1650 K-FOX,
11: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우리 TK님의 신청곡 서른도의 누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로라님 얘기처럼 비비안 씨를 닮은 노래라고 이쁜 모습, 이쁜 마음을 지니신 비비안 방장님 존경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3주 남짓 남았습니다. 아, 6월 27일이죠. 우리 판타지 스프링스 스페셜 이벤트 홀에서 우리 지금 이 노래를 함께 하신 서른도 씨를 직접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만일에 방송국에 전화하셔도 되고 저희 한국 홈쇼핑 웹사이트에 들어오셔도 되고 또 홈쇼핑 월드 LA 매장입니다. 세라나오 8가 그리고 부에나파게도 매장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아주관광 올림픽에서 이제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LA는 아주관광 앞에서 정오에 또 오렌지 카운티는 한남체인 주차장 정오에서 이렇게 버스까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무쪼록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여러분께서 꽉 잡는 것도 하나의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부 시간 역시 여러분과 함께 풀로 여러분이 주시는 청곡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야기들 또 제가 준비한 몇 잔의 노래들 함께 꾸미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성하라고 비비아님이 알려주셨어요. 바람에 띄운 사연.

네, 순철님의 신청곡 바람에 띄운 사연 김성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비비아님 옛날엔 비둘기에 다리 묶어서 소식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 바람에도 보냈군요. 네, 아, 또 우리 채희 씨가 부른 바람의 소원이란 노래 있지 않습니까? 로라님, 아, 낭만적이라고 바람에 띄워보낸 사연, 애절하고 진솔한 낭만적인 사연, 그 사연은 받은 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호중 씨의 찐팬입니다. 항상 우리 김호중 씨의 노래를 신청해 주시는 샌디님의 신청곡 만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노래 우리 샌디님 덕분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뭐 이 나이가 중년이 되고 되면 가장 관심사가 이 혈당, 혈압,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받는 간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과자들 좋아하십니까? 저는 과자 되게 좋아합니다. 또 음료수 또 역시 좋아합니다. 그 과자나 음료수 섭취량을 조금만 줄이는 것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평소 섭취하는 열량의 한 10% 정도만 줄여도 건강 지표가 훨씬 좋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근데 뭐 항상 보면 몸에 좋은 식당들이 이렇게 우리 입맛에는 그렇게 땡기지 않는 식단들이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 튀김 종류서부터 이런 것들은 좀 콜레스테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아마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자 5개 먹을 거 3개만 먹고 음료수 2잔 마실 거 1잔만 줄여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라디오 서울 1650.com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국내외 뉴스가 빠른 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얼마든지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자, 비비안님, 정이 들어서 이제 그렇다고. 아, 예, 완전 비타민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로라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댈 위한 멜로디, 임영웅입니다.

네, 항상 우리에게 조용한 편안한 분위기의 노래를 많이 들려주는 우리 임영웅 씨가 아주 밝은 그런 노래를 발표했네요. 자, 좋은 노래였습니다. 아이고, SK 사장님 조끼 멋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신청곡 주십시오. 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마침 우리 SK 임종호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저께 그 SK 가요무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 임종호님의 노래들을 볼 수 있는데, 당신이란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불러주셨어요. 비비안님이 임 대표님 반가워요, 노래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이번 6월 20일 날 SK 쟁탈전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 노래자랑 타이틀송을 우리 임종호님이 또 만드셨어요.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랬어요. 가사 바꿔서 우리 임종호 사장님이 노래 직접 하셔서 유튜브에 올리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청을 드릴 정도로 아주 귀에 와닿는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SK 쿨링 노래자랑 캠페인 송이라고 제가 붙일까요? 함께 하시죠.

아이고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흥겹다고. 나이스. 아 신난다고 다 그러시네요. 비비안님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기대돼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예선을 거쳐서 12명이 본선 진출하는데 저도 어떤 분들이 신청하셨는지 또 그분들의 노래 실력이 어떠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제 노래 첫사랑 들려주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오늘 바로 따끈따끈하게 우리 에스쿨린 가요무대 사이트에 올라왔던 다른 노래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노래는 많이 소개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우리 달달한 목소리의 임종원님의 당신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이 오후 시간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네, 달달한 우리 임종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제시카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SK 사장님 목소리 참 젊으시다고. 아, 예. 비비안님이 아주 출근 전 퇴근 후에 멋진 영상 보느라 요즘 기쁘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시카님. 오늘도 랩탑 안 가져와서 남편이 갖다주고. 아이고 예 그러셨군요. 가끔 있죠 뭐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5천원 만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임종원님이 쑥스럽게도 제 노래 신청해 주셔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제 첫사랑 2009년도에 발표했던 노래 17년 만에 다시 불러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또제 노래 한번 듣게 돼서. 아, 우리 비비아님 레이크타워 서치하시다가 짱짱님 유튜브 발견해서 얼마나 반갑던지. 아, 그러셨군요. 자, 세인트님, 아이고 아저씨, 6월의 시작이네요. 여긴 최고 온도가 32도입니다. 아이고 어마무시하게 덥네요. 오늘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오늘도 Have a nice day. 아, 첫사랑 노래들은 좋다고. 우리 피오 로라님은 제 노래 들으면 막 울고 싶게 가슴이 아프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더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6: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7: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8: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9: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8: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9: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8: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9: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7: 수제 만두 생각나면?
8: 신우랑 올케랑.

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네, 로라님 함께 하시죠. 에어 서플라이입니다. Without You. Yeah.

네,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오늘의 에어 서플라이 아주 절규하는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도 그렇고 아름다운 옛날 노래 첫사랑 얘기가 나오고 제가 첫사랑 노래 불렀더니 우리 순철님도 생각난다 나의 첫사랑.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내도 잊혀지지 않는 우리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슴 깊이 남아있는 이별의 추억들도 있죠. 다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마법처럼 피어올라서 우리 마음을 두근거리기도 하고 네, 비비안이 도망간 그분일까요? 군에 계실 게 아닌가. 이렇게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추억들의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낯설지 않은 그런 멜로디 또 우리의 세월들이 스며든 그런 따뜻한 음색들이 우리의 지친 하루를 좀 부드럽게 감싸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흐르는 음악에 마음을 한번 맡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최안순이네요. 산까치야.

0: 네, 최한순과 함께한 산까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철님, 아이고 오빠한테 두들겨 맞고 떨어져 나갔다고. 아이고 그런 또 추억이 있으셨네요.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년이면 만나게 되겠더라고요. 꼭 재회하는 일이 오시길요. 순철님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통해서 들으시는 한 곡 한 곡의 노래들이 다 구구절절이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때 추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여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인데 가끔 여러분의 댓글을 보거나 하면은 거기에 약간 부합되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좀 더 뜻깊고 기억나는 순간들을 제가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지앙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5: Air.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6: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6: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5: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6: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8: 공로로 갈까요?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9: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0: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2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22: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단 것이 없네.
2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네, 여러분 정겨운 노래 한암석의 밤에 떠난 여인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너무 많은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지루하지 않은 즐거운 월요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 5500.
2: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3: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 하겠어.
2: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3: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2: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4: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2: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4: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5: 배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6: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7: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승인.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1650,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하나님께서는 인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모세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바로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한 지 4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방인의 땅에서 번창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번창하고 있으니 만일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겠구나. 그래서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출애굽기 1장 22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였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아이인 것을 알고 죽이지 않고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간 동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세를 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장성하여 80이 되었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전공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돼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냐, 그것을 기도하고 결정한 다음 하나님이 뜻인 거로 깨달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따라갔다가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방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험에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다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다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 풍랑에 당한 것을 알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벌을 받아서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고 당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만나 대화할 때도 내 생각이 앞서서 말을 쉽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말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사업을 할 때에도 내 전공 분야가 뭔지 선택해서 그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은 기도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약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선자여 제사장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드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자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실로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루 종일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시면 먼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지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자녀를 더 안 주시면 다시 자녀가 없는 그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본이 다시 처하게 되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약속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먼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드린 대로 주신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한나에게 삼남이녀를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가 첫째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들 넷 딸 둘을 낳은 그런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본받아서 한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 옆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운명이 부모의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늘 속썩이고 반항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정말 자녀에서 얼마나 기대하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동역자로 평생 사도 바울을 도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서 이 내용을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귀한 목회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주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하여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녀교라는 이단에도 빠지고 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20년을 쉬지 않냐고 계속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20년 후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신학자가 되었고 중세에 기포라는 곳에서 목회사역을 잘 감당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후에 그를 존경하여 그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하여 그 이름 앞에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자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여 영국과 온 유럽의 붕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그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가 자녀를 19을 낳았어요. 요즘까지 절주사 시대에 이런 분이 와야 표창장을 받는데 19을 낳았고요 이 존 웨슬리는 1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7번째 태어났는데 이 가정은 어머니가 늘 온 자녀를 앉혀놓고 매일 저녁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훌륭하게 다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평생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분당 쪽에서 큰 사역을 하고 계신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 그의 책을 보면 그의 저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양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양어머니가 계십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는 평생에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귀한 교훈이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교훈대로 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에 힘쓴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큰 종으로 존경받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여섯 가지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효자가 잘되는 법이 없습니다. 불효한 자녀들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효도한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게 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늘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르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3 때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으면 벌써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어머니는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눈물로 다시 잔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일정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말씀합니다.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모든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자녀들에게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운명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좀 삐뚤어나고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TV에서 한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가난 말기로 죽어가는데 딸 둘이 자기들의 간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교회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박종호 장로님,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와 함께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서울대 음대를 같이 다녔는데, 우리 박종호 장로님 말에 의하면 서로가 대학에서 1등이들 그렇게 다투면서 공부를 했는데, 조수미 씨는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고 본인은 유학을 로마로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그러한 클래식 음악의 그러한 연주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본인은 찬양 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던 중에 2016년 55세 때 몸이 조금 불편해서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간경화의 간암 말기라고, 간의 4분의 3이 암으로 꽉 찼는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딴 사람의 간이 오기 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죽는구나. 살 방법은 다른 사람의 간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을 너무 많이 떼면 간이 나중에 자라지만은 간을 준 사람이 또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것도 간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 사람의 간이나 맞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이 다 맞아가지고 간이 수술해서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간이 수술 잘못하면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 둘이 우리가 아빠한테 간을 내놓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몸이 이렇게 비대해서 120kg, 그래서 간도 큽니다. 간이 그래서 1kg가 간이 맞붙어야 되는데 한 사람 간을 갖고는 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두 사람 간이 필요하니까 딸 둘이 아빠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간을 내놓겠다 한 것입니다. 야, 그러니 딸 둘이 옆에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고 본인은 그 딸 둘이 간을 떼어서 자기 준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두 사람 간을 떼어서 붙여서 한 사람에게 준 첫 번째 수술인데 27살 난 둘째 딸이 먼저 수술합니다.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1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려다 보니까 딸도 몸이 건강하고 몸이 체격이 좋아서 간이 커가지고 그 간 둘째 딸 간 하나만 반 잘라갖고 붙여도 살 수 있게 돼갖고 첫째 딸은 수술 받으려고 누웠다가
둘째 딸 가만히 식도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살고 딸도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딸이 이 술을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내가 잘못되면 나도 죽는구나, 술을 통해서 술을 받다 죽어도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사인을 하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더랍니다. 그래도 본인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아빠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빠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그 말 듣고 아빠가 울고 엄마가 울고 다 울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희생으로 아빠를 살리고 아빠가 이 찬송을 이것을 간증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간증 마칠 때 부른 찬송으로 우리 한번 함께 듣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평생 살기를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하는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세상에서 어머니는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품어주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귀한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저희 어머니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한국전쟁을 지내는 격변기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을 낳으셨고 또 기르시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던 그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곳 낯선 땅에서 정말 외로운 현실 속에서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정말 어려운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이라면 자신의 꿈보다 그 가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면서 희생한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왔지만은 사실 자녀들은 때로 그 희생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어머니 희생적인 사랑과 이 수고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말하지 못하는 그 희생과 눈물과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들의 그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때로는 자녀들이고 가족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숨겨진 눈물, 그 희생, 헌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수고는 정말 보석보다 귀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귀한 어머니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죠.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죠. 저는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상, 가장 이상적인 이 아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그 값어치가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근데 이 현숙한 여인 그럴 때 이 현숙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조용하고 얌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힘있고 용맹한 군대 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강력한 용사와 같다.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은 와, 강력한 용사들 아닙니까? 영적 전투를 치르는 강력한 용사와 같이 이런 어머니들 때문에 그 자녀들 세대들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을 다 부양했고 그 가정을 지킨 어머님.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그랬습니다. 세우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랑, 어머니의 이 사랑이 가정을 세웠고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그 가족들을 살려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된 거죠. 이 사랑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어머니는 한결같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잠언 31장에 이 현숙한 여인은 그 지혜로 가정을 돌보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누가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인가? 우리 귀한 어머니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잘 세워주실 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수고, 헌신 누가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머니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헌이라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어머니는 첫째로,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세워줍니다. 잠언 31장 12절에 보면 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평생 남편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때 참 많은 부담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상처도 받고 지쳐서 돌아올 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이 정말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줘야 그 가정에서 새 힘을 받고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이 어머니의 역할, 이 남편, 이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현숙한 여인은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정을 붙들기 위해서 남편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물론 같이 밖에 나가서 다 일하고 같이 수고하죠. 그러나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아내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보, 수고 많이 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정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세워진 건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남편들은 확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봐요. 수고 많았어요. 여보, 정말 당신, 참 당신 때문에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남편들은 힘을 얻는다니까요. 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사실 안 알아줘도요, 아내들이요, 어머니들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가정의 남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 가정의 남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내가 세워줄 때,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 잠언 31장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녀 키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늘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사실 할머니가 좀 되면, 할머니가 될 정도 되면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여유가 없이 아이를 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또 후회도 되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 되면 아이들이 벌써 다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뭐가 다 준비가 잘 돼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모들 없어요. 다 부족함에도 그 자녀에게 말 한마디, 그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평생 자녀를 정말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에디슨은 발명왕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이 어머니가 편지 한 통을 받았답니다. 그 선생님이 편지를 주면서 어머니만 보셔야 돼요. 아이한테 보여주지 말고 어머니만 보셔야 됩니다. 그 편지를 읽은 에디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에디슨아 선생님이 너는 너무 천재라서 이 학교에서 같이 가르칠 수 없으니 집에서 가르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에디슨을 격려해 주었답니다. 그 어머니의 그 격려가 유명한 발명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귀댁의 자녀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이 낙오자가 될 뻔한 이 아들을 보석으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말, 격려의 말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준비가 돼서 대단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현숙한 어머니는 남편을 말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말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현숙한 어머니 아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잠언 31장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리길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가정을 끝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잠언 31장 27절에 보면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살피고라고 하는 말에는 깨어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어머니들의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한 그 수고가 오늘의 귀한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도 식탁을 준비하고 가족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먹을 것을 책임집니다. 그 잠언 31장 14절에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가족은 자고 있어도 어머니는 먼저 깨어 있는 거죠. 이 모습 속에 희생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피곤해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잠언 31장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21절에 보면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냐며 이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집안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가족의 삶을 따뜻하게 품은 거예요. 따뜻하게 지친 마음으로 돌아와도 집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따뜻함 뒤에는 말하지 못한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이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가정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아픔을 보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바라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현숙한 여인은 자신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은 이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가정교회 목녀님들 보면 참 귀한 어머니들이에요. 교회 와서 정말 우리 목원들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아픈 성도를 위해서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교회 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하고 또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정말 우리 교회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세워진 거고 살리는 교회로 세워진 거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보면은 하여튼 그룹방마다 전부 쓰레기통이 아주 넘쳐나 월화 수목 금토 주일까지 쓰레기통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넘쳐나면 넘쳐나. 어제도 우리 체육대회 하면서 전부 돌아보니까 전부 먹는 거예요. 전부 이곳은 선수들만 뛰고 뒤에서 전부 먹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땀만 흘리면서 전부 성도들은 다 먹고 있는 거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해요? 다 어머니들이 준비해서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 정말 그룹에도 아 정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이 어머니들이 이 품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룹이 행복한 듯이 우리 교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헌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천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열매로 나타난다는 자 잠언 31장 29절로 31절에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의 삶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요 밖으로는 이웃과 공동체로 하여금 이 신뢰와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 칭찬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는 칭찬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오랫동안 묵묵히 그냥 사랑해온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섬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자녀들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오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남편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내가 이렇게 정말 귀하게 수고하고 섬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 열매가 맺어진 그런 삶의 구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건강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 보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어머니, 그 여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정을 세웠고,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사람을 살렸고, 그 믿음, 그 헌신이 바로 따뜻한 공동체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조용하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 그 헌신, 그 희생,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어머니들 정말 수고, 그 수고에서 너무 귀한 그 헌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사랑, 묵묵히 책임을 지는 사랑,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 끝까지 품어주신 사랑, 우리 예수님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의 완전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만일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부족한 어머니, 나는 부족한 아내, 이런 생각이 좀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괜찮아, 너 수고했어, 너 최선을 다했어, 그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들을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의 열매를 기뻐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기에 바로 당신이 계셔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수고에 감사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진 것,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세임을 얻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면 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석같이 귀한 어머니들 세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0: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 이후 지금 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미크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 지금 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시라. 같은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죄악에서 있었던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몸으로서 주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가신 이후로 지금 우리에게도 죽음이 오지만은 죽음을 능히 이기고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부활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의 앞서신 예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리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금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고린전서 15장 12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첫 번째로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첫 번째 그 사건의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나 이제 오늘날 말하는 주일 새벽에 막달라인 여성들이 여러 명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궁금하여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굴은 돌로 막혀 있었지만은 그 돌이 굴려가고 그 안에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두 천사가 나와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산 사람을 왜 죽은 자에서 찾느냐? 그리고 천사들이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 여성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모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 히브리어에는 참 많습니다. 이 여성들이 놀라서 이 말씀을 이 눈을 확인하고 천사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뛰어 달려가서 사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았습니다. 굽히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과연 예수님은 아니 계시고 그를 덮었던 세마포만 보인 것을 보고 돌아와서 기이 여기며 제자들과 함께

0: 이제 두려움으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장면이 성경에서는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그 언덕을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제자 중두 사람이 오늘 되어진 일, 지금 되어진 일 서로 의논하면서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돌아보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당신은 그 소문을 모르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이제 제갈 길로 갑니다. 우리들은 엠마로 가서 우리들이 하던 일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어부의 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26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살을 때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값없이 모든 사람이 부활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값을 치르시고 고난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의 정체성을 가지되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부활에 있기까지에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함께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맹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그 의지를 괴롭게 하고 그 근육을 수고롭게 한 후에야 큰 책임을 맡긴다고 하는 그런 진리에 가까운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살핀 선지자, 선현자들의, 지혜자들의 그러한 결론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고난을 받아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서 고통의 길, 고난의 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갈 때에, 더 예수님을 가려 할 때에 그두 제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떡과 음료를 가지시고 축사하실 때에 그에게 주실 때, 그들에게 주실 때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제서야 그분이 바로 모시고 다녔던 예수님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일갈 때에 그한 분이 주신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줄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뭡니까? 감동이 되었다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성경을 들어 말씀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들이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살아서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 이들은 그냥 있을 수 없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열한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나눌 때에 이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현실을 영으로 보는 것처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너무너무 기뻐요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은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주문을 하셨습니다. 생선 한 조각을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 이것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마랑 바와 같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설명한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섰던 제자들도 증인이지만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흐르는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인 겁니다. 49절에 보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들은 잠시 기다리며 120문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열흘쯤 지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입히우셔서 방언으로 각국의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퍼져서 오늘까지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베다니아까지 나가셔서 거기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셨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그들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나신 예수님, 죽음을 맛보고 일어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영생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얻으신 대로 삶을 영생의 삶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들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 원수가 우리를 가까이 있지만은 원수에게 우리는 먹힌 바 되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산 소망이 되시고 생명 있는 자의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묘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심판의 자리에서 앞으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불러 일으키실 때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들은 종교적 행위에 종교적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영생이 있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의 이 땅에서의 모든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비록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게서 택함을 입어 오늘도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비록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일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가져야 할 당연한 과정이라고 볼때 오늘의 삶은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흙에서 난 것이 아담이라 하면 하늘에서 난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 오늘 사는 내 생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살아있는 부활의 삶을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의 하나의 과정이지만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신분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장차 우리가 거할 것을 주님은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가셔서 우리가 거처할 곳이 많은데 여러분 한분한 분이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거할 곳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제 무덤에 먼저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 오실 때 불러일으키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다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형체가 하늘나라의 형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 천국을 갈수 있다고 하는 고린도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죽었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 안에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형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보자가 돕는 자가 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는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셔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같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이 땅에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예레미야 이사야 3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생명사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완전한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어디든지 막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라. 27절에 보니까 평안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현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생활에서 완전한 생활로 가질 수 있도록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은 오늘 이 시간 현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늘 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신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도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증인된 삶을 살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인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마침표를 찍지 아니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을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의 삶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정체성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소망 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자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일진데 다시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볼때 오늘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면서 바로 그삶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 일어나 먼저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나팔 소리를 들으며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게 한다고 했을 때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에게는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에벤에셀의 은혜로 회복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멸해버린 사건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고통의 멍에를 메야만 되었고 그들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끝난 일들이 일어나기만 했어요. 그런데 에벤에셀 시대는 다릅니다. 에벤에셀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축복이 임하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가보대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벤에셀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가보 시대에 있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벤에셀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보면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변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가봇 시대가 가고 에벤에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가봇의 원인을 알아보고 또 에벤에셀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엘리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엘리는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엘리는 몸도 늙었지만 마음이 더 늙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한나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는 기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의 영이 막지 아니하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희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 제단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 제단은 불 꺼진 제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이가봇 시대가 도래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대단히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중간에서 하나님을 드리는 제물을 빼앗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성막에 수정되는 여인들과 음탕한 짓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셨어요. 블레셋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맞이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니와 비니아스는 싸움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바로 98세였는데 그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한 종말입니까? 그때 엘리의 큰 며느리 그러니까 비냐스의 부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비극적인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오자 충격을 받고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이 느껴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가봇 시대에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회를 떠나버릴 때 거기에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만 있었어요. 불행과 비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를 마감하시고 에벤에셀의 시대를 새롭게 여시기 위해서 신실한 종 한 사람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에요. 그는 어머니 한나는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은 젖을 때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건 생활을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세요. 사무엘의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엘리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거죠. 즉 미스바 성회를 열었던 겁니다. 성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본문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솥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게 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이가봇 시대를 청산하고 에벤에셀로 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 한나의 자녀 교육을 한번 비교해보고 느끼고 배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가봇이냐 에벤에셀이냐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는 자식들에 대해 무관심했고 한나는 자식을 거룩하게 키웠던 사람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으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장을 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를 짓밟고 신성을 못하겠어요.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오면 새살 칼고리로서 솥에서 찔러내어 구워먹고 삶아먹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불경죄에 속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22절에 보면 소위 제사장들이란 사람들이 회막문에서 즉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수정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안타까웠거나 슬퍼하지 않고 무관심했어요.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하는 정도만 이야기했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정말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에서는 그들에게 대해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살도 찌푸리지 않았다면서 갈 때까지 간 증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뜻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키웠다 이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수정을 들어 구별된 생활을 했던 거죠. 결국 제사장 엘리에게는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냐스는 전쟁에 나가다가 법규도 빼앗기고 자기들도 전사해서 나라를 망하겠지만 사무엘은 큰 회개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으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해요. 잠언서 13장 24절에 초자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엘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고 한나는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함을 짓밟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요 그 자식을 멸망케 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 찬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전혀 그와 반대였죠. 한나는 기도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년에 자라며 수정을 드는 일을 했어요. 웬만하면 서원은 그렇게 했지만 몇 년만 더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터인데 한나는 젖이 떨어지자마자 냉정하게 떼어서 성전으로 보내버리고 말아요. 결국 그 아들이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고 나라도 구원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백스나드에서 받은 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만 차지해야 될 그 마음의 지성소에서 아들이 차지한 것을 보시고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아들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요한 레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여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간절히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가 숫자한 사람인 줄 알았겠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사무엘상 1장 16절에도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한나는요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며 억울하고 분한 것을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불평하거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수듯이 쏟아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나는 참 믿음의 기도를 드린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종 엘리의 초원한 말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한 말씀을 보면은 주여종의 기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는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어두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한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엘리의 자식들은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배하고 법궤도 다 빼앗기고 나라를 망쳤지만 기도의 사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영적으로 큰 회개운동, 기도운동, 부흥운동으로 일으켜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이가봇 시대를 만들고 에벤네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문은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무엘이 이가봇 시대를 막아 에벤네스로 가는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에벤네스의 비결은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먼저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엘리 때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사무엘 때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거죠.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를 접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치르고 몰려왔어요. 그들은 철병기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 그들은 금식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발꿈 소리를 듣게 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 사이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내생 병력에 혼비백상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의 기념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승리를 주심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사무엘 시대에서 계속적인 에벤에셀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실 때는 큰 승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에벤에셀의 역사가 각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은 먼저 우상을 청산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솥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2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게 있게 말지니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깊은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우상을 버릴 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자식보다 명예보다 또한 직위보다 지위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모이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이 모였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사사시대 전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부었다. 이 의미는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물을 부은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았다 이런 의미예요. 물 쏟듯이 그들의 죄악을 마음에서부터 토하고 다 쏟은 물처럼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사람들의 회개운동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과정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하나님도 깨끗한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모여야 에벤네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라 할지라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길이 금방 사그라지고 말잖아요. 그러나 함께 모아놓을 때 힘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부흥운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을 때 일어나요. 저도 기도해보니까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힘이 나요.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정해 기도를 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가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뜨겁게 일어납니다. 모두가 큰 권능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세상 일이 바쁜지 요즘의 성도들은요, 모으기에 힘쓰지를 못해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은요, 눈꽃 쓸데없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눈과 코는 뜨고 살아야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요, 눈과 코를 뜨지 못해요. 산 사람만 눈과 코를 뜨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 일에 눈꽃 쓸데없이 바쁘다가는요, 하나님이 이가봇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토록 눈과 코를 감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주를 위해서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시대에는 모임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가봇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무엘 때는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에벤네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5절에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탁을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여 영원한 호흡이에요. 기도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는 나와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국가를 살리는 위대한 힘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기에서 미스바로 올라왔어요. 그들은 철병기로 무장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성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기다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사무엘의 기도의 태도를 배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묵상으로 말없이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고 사근사근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급할 때는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통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피땀 흘리면서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던 것. 바른 예배는 젖 먹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 있는 예배, 그 피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공로에 의한 예배만 참된 예배인 거예요. 온전한 번제의 예배, 완전 희생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가봇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에벤네셀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든지 늘 그것을 통해서

0: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 저 하찮은 새들까지도 다 먹여주시고 있는구나. 예수님은 들에 있는 들풀을 보시면서도 그냥 무심히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려. 내리면 아궁에 던져질 저풀들도 내 아버지께서 잊지 않고 저렇게 입혀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아름다운 꽃을 보시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셨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요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세요. 에베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영원한 승리예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줬어요.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랬어요. 평안이 임했어요. 14절 끝부분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앞으로 일주일이 이번 전쟁 종식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어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이란과의 종전 MOU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향후 일주일 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추가로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의 합의 레드라인입니다. 결코 이건 양보 못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게 이란의 핵무기 금지, 이란의 무침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발굴 및 제거. 네, 이렇게 사안이니 많지 이란이 양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고수한다면 글쎄요. 일주일 내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란 전쟁 관련해서보다 일반적인 미국 소식을 좀 더 많이 전해드릴까 합니다. 플로리다주가 어제 생성형 AI 챗봇인 챗GPT 운영사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있네요. 이 OpenAI가 범죄자는 돕고 어린이에게는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위험을 은폐한 채 챗GPT를 주시하고 또 대중에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는 게 플로리다주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특히 총격사건의 용의자들이 챗GPT를 사용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며 범죄를 계획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지난 4월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한 플로리다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이 사람이 범행 전에 챗GPT를 통해서 상당한 조언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플로리다주 검찰은 OpenAI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내부 문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다퉈야 합니다. 자, 지금의 연방이민법을 보면 입국 후에 1년 이내에 망명을 신청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은 경우, 또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그 예외도 인정이 되는데요. 한편 기간도 기간이지만 불법 입국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미국법은 하지만 정작 망명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것들을 직접 자신이 입증해야 합니다. 인종이나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집단 소속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극히 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무척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방안이 더해진다면 이런 과정 절차도 물론이지만 1년이 지나서 망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가 없이도 신청을 그냥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망명 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딱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에서 어린이 백신 정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독감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 100명당 독감 환자가 최소 9명에서 최대 14명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독감 백신 효과가 직접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어제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인 자마에 2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이의 백신 접종률과 독감 확진율 간 관계를 분석했고, 이런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어린이 100명당 9에서 14명의 독감 환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에서 매년 수십만 건, 많게는 100만 건에 가까운 독감 환자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독감은 매년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이죠.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감염 취약 집단이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그 예후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소아 백신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독감 백신 효과의 근거에 대한 논쟁도 일었었습니다. 연구팀은요, 연방 정부가 백신 효과의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독감 백신이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국방부인데요. 이번에는 기자들의 공보실, 즉 프레스 오피스 출입까지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몇주 전부터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공보실을 보안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보 담당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자들이 공보실을 출입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이번 조치. 국방부 출입국 기자들은요, 사실 얼마 전부터 국방부 청사 내 대부분 공간에 대한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보실까지 보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야말로 언론인들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완전히 차단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국방부는 점점 폐쇄적이 되는 듯 합니다. 미군의 장성 진급 인사에서 여성과 흑인이 배제당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피트 하겟세스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해군 준장 후보자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당초 해군 고위 제독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선정했던 후보자 가운데 7명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가 빠진 인사 가운데 2명은 흑인 남성이었고요. 두 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결국 해군 준장 후보자 최종 22명 가운데 여성은 단한 명도 없고요. 남성들 가운데서도 흑인 등 비백인은 겨우 두 명이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의 현역 장교를 분류해 보니까요. 여성이 21%, 소수 인종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급에서는 여성, 소수 인종 찾아보기 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장성에 진급하기 위해서는 이 선발위원회에 의해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은 이 제시된 후보자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후보자 탈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안에는 지휘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도덕적이고 정신적 또 신체적 직업적 결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국방부 규정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피트 하겟세스 장관은 어떤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여성, 흑인
이렇게 물론 백인 남성도 포함됐습니다만 22명 가운데 7명 거의 30%를

을 그냥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본사는 현재 뉴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저지에 있는 본사를 텍사스주로 옮긴다는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스에 있는 미국 법인 본사를 그것도 올해 안에 빠른 시일 안에 텍사스주 플레이노로 이전하기로 하고 최근 미국 법인 직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다고 하네요. 플레이노에는 미국 법인의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소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텍사스주 인근 오스틴에는 반도체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테일러라는 곳에서는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이 연내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사 이전은 이들 사업을 포함해서 미국 사업 전체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제 혜택이 많고 부동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텍사스주의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편 2020년대 들어서 테슬라와 오라클이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주로 옮겼고요. 글로벌 빅테크가 잇따라서 꼭 캘리포니아 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뉴저지주 등 어디든 결국은 향하는 곳은 텍사스주라는 게 다시금 현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7233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옥로로 갈까요?
4: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9: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1: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0: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1: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2: 99세까지 팔팔하게.
13: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4: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고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지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자, 스포츠 관련 소식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스타들 참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자매 선수 하면 네, 윌리엄스 자매 떠오르게 되죠. 비너스 윌리엄스, 서리나 윌리엄스 역시 뭐 굉장한 승수들을 쌓았습니다만 서리나 윌리엄스의 기록이 참 대단하긴 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해서 아직도 더 뛸 수 있을 텐데 많은 팬들이 조금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모두 23차례에 걸쳐서 그랜드슬램 단식 우승 기록을 보유한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서리나 윌리엄스. 그런데요, 코트에 다시 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 영국 런던에 있는 퀸스클럽에서 열리는 HSBC 챔피언십 복식 경기에 출전하면서 다시 팬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 복귀전이 될 전망인데요. 이미 어제 아침에 자신의 오랜 후원사인 나이키가 제작한 짧은 영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복귀를 암시한 서리나 윌리엄스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총 23차례나 우승하면서 여자 선수 최다 그랜드슬램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서리나 윌리엄스. 하지만 오랜만에 복귀전이기도 하고 또 시동을 슬슬 건다는 측면에서 복식으로 일단 복귀전은 마련한 듯하고요. 그래서 팬들은 언제 단식에서 그녀의 우뚝 서서 모습을 또 볼 수 있을까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스가 은퇴 후에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은 바로 국제 테니스 청렴기구의 도핑 검사 프로그램에 윌리엄스가 다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요, 은퇴 선수가 공식 대회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이기도 합니다. 네, 이로써 모든 테니스 선수는 국제 테니스 청렴기구의 도핑 검사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구나라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MLB 관련 소식인데요. 이정후 선수 보느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경기를 유튜브로 좀 찾아보셨다면 계속 실망하셨을 거예요. 거의 한 달 이상 볼 수가 없었는데, 네, 크지는 않지만 이 허리 근육통 문제로 전력에서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5월 말일을 기점으로 해서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부터 다시금 무대에 섰던 이정후 선수. 그런데요. 그동안 쉬면서 도대체 뭘 먹고 어떤 운동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몰아치기를 합니다. 15타수 11안타라는 정말 괴물같은 몰아치기를 선보이면서 2할 6푼 8리였던 시즌 타율을 며칠 사이에 단숨에 3할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2할 초반대 타율에 잠시 머물면서 비판도 받았는데요. 이제 완벽하게 지원했고 현재 타율만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사실 최근 투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5연패를 했고 지구 라이벌 전 10연패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정후 선수가 타선의 물꼬를 확실하게 터준 덕분에 대승을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감독이 얼마나 이쁠까요? 네, 원래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였다라면서 굳건한 신뢰를 보냈다고 하고요. 정교한 타격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허리 부상에 대한 걱정을 완전하게 씻어줬습니다. 네, 이제 월드컵 개막 불과 열흘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관련 소식 전해드리려고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멕시코에서는 지금 파업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멕시코 교사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강성 교사 노조원들은 어제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주요 도로를 무려 2시간 넘게 행진한 후에 시내 중심에 있는 소칼로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한순간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망치, 쇠뭉치 등등이 등장했고요. 또 곳곳에서는 최루탄까지 터졌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도 들을만합니다. 은퇴를 앞둔 교사들이 기금 고갈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시위를 벌이겠다라고 밝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들의 생존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앞으로 정말 딱 열흘 후에는 월드컵이 열린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월드컵 기간 동안 시위가 이어질 경우 대회의 안전 문제로서 큰 우려를 낳고 있겠죠. 실제로 어제 시위를 벌인 교사들은 경찰에 의해 진압되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를 지금 막아? 오케이. 그럼 월드컵 때 보자. 라고 말이죠. 월드컵 때 시위를 벌이게 되면 사실을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정부의 어떤 대응도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한국이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월드컵 제대로 치를 수는 있겠나 하는 우려, 열흘 앞두고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6: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시날로아주 전 주지사 등 전현직 멕시코 관리 10명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기소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연방 법무부는 지난 4월 루벤 모야 전 시날로아 주지사를 포함한 전현직 멕시코 관리 10명을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며 이것이 정말 멕시코를 도우려는 합법적이고 진정한 관심인가 아니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내 극우 세력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인가 라며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누군가의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뉴욕타임스 베이징 특파원 추방 문제와 관련해서 그 기자가 대만 총통을 인터뷰하면서 대만을 국가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뉴욕타임즈는 공공연하게 중국의 대만 지역을 국가라고 불렀다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만을 중국은 중국의 대만 지역이라고 부른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 문제 때문에 지난 2월에 베이징 주재 뉴욕타임즈 기자 비비안 왕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또 보복 차원에서 미국 주재 신화통신 중국인 기자 이 한 명의 비자를 취소해버리는 등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15: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약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8.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5: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고 오는 건 아닙니다. 가볍게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6: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에 빠져듭니다. 화려한 슬롯머신 사운드, 테이블 게임장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 조금 더 머물고 싶어집니다.
5: 누군가에겐 제팟의 짜릿함,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6: 그리고 그 사이엔 선택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혹은 게임 사이 가볍게 즐기는 한 끼 식사까지. 이곳에선 모든 순간이 더 특별해집니다.
5: 펀은 계획이고 펀널은 예상밖의 경험입니다. 지금 헤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당신만의 펀널을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헤라스소칼.com에서 확인하세요.
7: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2: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3: 한국 시각으로 1일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발사체 추진제, 즉 화약이죠. 이 화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예정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사고로 5명이나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요, 이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직원들이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에 애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위로와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그룹 차원의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지만 일단은 엎질러진 물이고요. 또다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그룹 측에서도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대책을 전면 점검하겠다.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수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자, 관련 전문가들의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우세론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부의 초점은 승패보다 격차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고 보면서도 서울과 부산, 충남 등 주요 격전지에서는 보수층 결집과 정권 견제론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북지사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서는 이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최종 결과는 민주당 압승론 아니면 접전론 요 사이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김영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상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또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만큼은 부산시장 선거가 접전 양상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3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20, 30대, 언더덕 효과, 그리고 후보의 자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2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30대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가 비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는데요. 결국 해당 세대의 투표율이 각 후보의 유불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총선이 아닌 지방선거인데도 멀리 있는 우리들에게 또 미국 언론에서도요, 여러 면에서 주목받고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선거가 분명한 듯 싶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주목됩니다. 네,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별을 했었는데 그걸 폐지하려고 하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현행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 단서 규정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중환자실이나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시행 규칙에 따르면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까지 받는데요. 하지만 이 규정이 부부나 직계가족 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같은 해당 내용이 알려진 후 사생활 침해다, 성범죄 우려가 있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확산됐습니다. 그럼 오늘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바로 어제 다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단 기존의 개정 취지였던 부부 사용 같은 병상 효율화 관련해서는 단서 규정을 추가로 해서 예외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한국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서인지 요즘 캐나다와 한국 간의 경제 협력 관련 얘기들이 많네요. 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퍽 하얏트 호텔에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고 하죠. 코트라 주관으로 한국 캐나다 첨단산업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됐습니다. 여기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산업부 차관, 방사청장, 또 캐나다 측에서도 에너지 광물 부장관을 비롯해서 양국 주요 방산, 수소 분야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에 또 한화가 빠질 수 없죠. 한국과 캐나다의 방산 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고요. 또 현대차도 캐나다 수소 프로젝트 등 수소 분야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건의 MOU까지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과 높은 기술력이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결합한다면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강 비서실장 단순히 이 모임에만 참여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네, 한국 기업의 잠수함 수주 전 지원 사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면서 체중 부담이 적어서 무릎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라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이 자전거.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이 자전거만큼은 권장되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관절에 실리는 체중이 아무리 적어도 이 무릎이 잘못된 궤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운데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호소하는 사람들 적지 않죠. 대부분은 내가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서 그런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이는 단순한 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무릎을 곧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운데 많은 경우 무릎을 양옆으로 쩍 벌린 채 그렇게 페달을 밟는 이른바 팔자 페달링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오히려 무릎을 금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자전거 페달은 360도 수직 원 운동을 하죠. 정면에서 봤을 때 골반, 무릎, 발목이 일직선에 가까운 궤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죠. 네, 무릎이 선로를 벗어나서 즉 바깥으로 벌어진 채 페달을 계속 밟는다면 무릎 주변 관절과 인대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지고요. 그래서 뻐근해지는 겁니다. 시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전근이 중요합니다. 바로 무릎이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궤적을 잡아주는 대표적인 근육, 허벅지 안쪽에 붙어있는 내전근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내전근을 탄탄하게 만드는 운동 두 가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 아니면 작은 공도 괜찮습니다. 끼운 다음에요,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5에서 10초 동안 조입니다. 이렇게 10번씩 2, 3세트 반복해줍니다. 자, 이번엔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뒤에 무릎 사이에 역시 가벼운 수건을 돌돌 말아 끼웁니다. 이 무릎 사이 수건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네, 허벅지 안쪽을 어느 정도 긴장시켜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역시 10회 정도씩 2, 3세트 반복합니다. 허벅지 안쪽이 긴장되는지 수시로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내전근을 키워주면 무릎 걱정하지 않고 자전거 신나게 탈 수 있습니다.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2: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1: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2: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1: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5: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6: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5: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6: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5: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7: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7: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9: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9: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제1교포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 SBG가 도요타를 제치고 일본 전체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22년 만에 1위 자리 교체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 중심축이 전통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산업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도쿄증시에서 SBG의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46조 엔을 돌파하며 도요타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주가가 4배 가까이 폭등하며 거둔 성과입니다. 최근 이 그룹이 프랑스에 최대 14조 엔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난 2003년 12월부터 1위에 올랐던 이후 줄곧 정상자리를 지켜왔던 도요타는 최근 주가 상승세가 둔화하며 왕좌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인 2024년 3월까지만 해도 이 두 기업의 시총 격차는 50조 엔에 달했지만 AI가 주식시장을 지배하면서 격차는 순식간에 역전된 것입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이 SBG의 도약을 이끈 핵심 동력으로 오픈 AI와 ARM 홀딩스를 꼽습니다. SBG가 투자한 오픈 AI는 기업 가치만 16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BG 산하의 반도체 설계 대기업 ARM은 AI의 추론 기능과 에이전트형 AI 확산에 따른 고성능 CPU 수요 급증으로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능가하는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은 데 이어서 미국 상장 절차 착수도 오픈 AI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엔트로픽은 기업 공개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장 신청서 초안을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SEC 심사가 완료되면 상장할지 결정할 선택권을 갖게 된다며 실제 상장 공모 여부는 시장 상황과 기타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엔트로픽 측은 밝혔습니다. 공모 주식 수와 공모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엔트로픽은 지난달 6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해 기업 가치가 9,650억 달러로 인정받으며 지난 3월 8,520억 달러로 평가된 오픈 AI를 앞지르는 수준입니다. 오픈 AI도 현재 증권 당국에 제출할 투자 설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양사는 서로 먼저 IP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초대형 상장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IPO 순서에서 앞서야 하지만 자금 조달에서 그만큼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걸프 해역에서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의 공격을 받고 폭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화물선 한 척이 이라크 움카르스 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해역을 지나던 중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화물선이 아라비아만, 즉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던 중 해당 선박에 우연히 공격을 입고 큰 폭발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두 번째 발사체도 같은 선박을 강타해 폭발이 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격은 드론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라크 해상순찰대 대원은 로이터에 첫 번째 폭발로 인한 피해를 점검하던 중 드론이 머리 위에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강력한 폭발음이 나면서 유조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선박 내 화재는 이후 진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직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피해 선박의 신원에 대한 정보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2: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연방정부 소속 변호사 1만 명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연방정부 변호사 수는 약 3만 7천 명으로 2024년 말 비해서 17%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채용이 약 3,200명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를 떠난 변호사는 1만 명을 넘어서서 2024년 말 재직자 기준으로는 약 5명 가운데 1명꼴로 연방정부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를 떠난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퇴직이나 이직 외에도 대규모 인력 감축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거나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사임한 것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변호사 수가 증가한 연방기관은 단 한 곳, 국토안보부뿐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 관련 인력이 오히려 21%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변호사 감소로 행정부 정책을 법정에서 방어하거나 규제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관에 대한 해고와 강제 퇴직도 이어지면서 미국의 외교력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서비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2천 명의 외교관이 미국 외교계를 떠났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외교관 인력은 13,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주요 지역의 미국 외교 인력 공백은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195개 대사직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석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중요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과 카타르에도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도 현재 없습니다. 대사가 없는 많은 미국의 해외 공관들은 대사 부재 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대사 대리가 업무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 대리는 주재국 대통령이나 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고 영향력과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재국 정부 고위 인사와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대사로 지명된 후보자 명단을 살펴봐도 직업 외교관은 8%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 네, 폴란드에는 666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66이란 숫자, 네, 악마 숭배를 퍼뜨린다는 종교계의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운행을 멈췄었는데요. 이른바 이 지옥행 버스, 666번 버스가 다시 부활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버스 회사 플릭스버스는 폴란드 북부 해안 관광 도시인 헬로 향하는 666번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플릭스버스는 유럽 등에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 회사인데 해당 버스는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와 수도 바르샤바 북부 헬반도를 잇는 장거리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폴란드에서 이 구간에 666번 버스가 다시 등장하는 거 3년 만의 일입니다. 네, 이 숫자 666은 기독교에서는 짐승이나 사탄 등을 상징하는 불길한 숫자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심지어 이 버스가 향하는 종착지, 앞서 잠깐 얘기할 때마다 약간 걸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헬 반도입니다. 네, 스펠링은 H-E-L인데요. 어쨌든 철자와 발음이 아주 비슷하죠? 지옥을 뜻하는 헬과 유사한 헬 지역으로 향하는 666번 버스. 그래서 마케팅으로도 주로 활용되면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폴란드 내 보수와 캐톨릭 단체는 사탄주의를 퍼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심이 강한 캐톨릭 국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북지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때아닌 모래폭풍이 발생했다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는데요. 아마 이 뉴스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하얼빈 일부 지역에서 오후 대여섯시쯤 태풍에 버금가는 초속 35.4m의 강풍이 불면서 모래폭풍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SNS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수십 미터 높이의 모래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그 사이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뿌옇게 변한 하늘 아래 나무들은 돌풍에 그냥 맥없이 쓰러지고요. 폐기물은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 등도 영상과 사진을 통해 퍼졌습니다. 네, 중국 기상당국은요. 5월에 하얼빈에 모래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워낙 황사가 심한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하얼빈이요. 1961년 이래 세 번째로 높은 5월 낮 최고 기온인 섭씨 35.3도를 기록한 가운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풍이 발생했고 이에 마침 주변 지역에서 날아온 모래가 강풍과 만나면서 이 거대한 모래 폭풍을 발생시켰다는 기상대의 설명입니다. 6월 2일 오늘은 네, 멀리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455년 오늘 반달족이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세가 반달족의 왕 게이 세리쿠스와 마주앉아 단판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말로 통하지 않았고요. 도시는 끝내 약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파괴였는데요. 이때 무분별한 파괴를 뜻하는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이 저물어가던 시대의 한 상징적인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9세기 말로 빨리 건너오죠. 1886년 6월 2일 오늘은요. 현직 대통령이던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백악관에서 혼례를 올린 날입니다. 미국 역사상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치른 대통령이 있었던가? 네,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유일무이한 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897년 오늘은요,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자신의 사망 소식이 잘못 전해진 것을 두고 한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네, 죽음에 관한 기사는 크게 과장됐다라고 재치있게 적은 것이죠.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명언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실제로 마크 트웨인은 이후에도 한참은 더 살고 191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언제나 글을 쓰는 일은 놀이였지 노동이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글을 쓰는 게 마치 당구처럼 나는 즐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마크 트웨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타고난 것일까요? 또 달리 생각해보면 놀이가 되기까지 노동이었을 때 참 충실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한우이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커먼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관련 소식은 이란 소식 먼저 전해드린 후에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일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MOU 완성 및 합의 시점을 향후 일주일 내로 당신이 그걸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추가로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종전 MOU에는 휴전을 60일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종전 합의를 레드라인으로 이란의 핵무기 금지, 이란에 묻힌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발굴 및 제거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문제가 있지만 아마 당신도 봤듯이 내가 아주 빠르게 반전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중동 상황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화 인터뷰 이후 이란이 미국 화물선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앞서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인데 전쟁 해법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미국 화물선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움카스르항 인근 바다에서 사리스카호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오만해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 리안스타호를 미군이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리스카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공격으로 해당 화물선에는 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협상이 실마리

0: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으로 이들은 종전협상의 키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지난달 종전안을 논의했던 바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휴전과 관련한 영내 전개 상황과 흐름을 논의했다고만 전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이란이 중재국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을 중단하겠다고 타스님 뉴스에 기사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 보도 2시간 반 정도 뒤에 통화 사실을 발표했지만 통화는 그 이전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로서는 종전협상의 분위기를 급냉한 이 보도가 당혹스러운 처치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을 불신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교환하고 있다라고 말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군부와 연계된 타스님 뉴스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처지입니다. 지금 이란 내부의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돕도록 개인적으로 촉구했다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종식을 도와달라라고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 험악한 말을 퍼붓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확대로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이 중단 위기에 이르자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것인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분통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1: 대체 지금 뭘 하는 거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퍼부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갔을 거다. 내가 널 구해준 거다. 이젠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 감옥 얘기는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네타냐후를 자신이 도왔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격을 확대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다시 벼랑에 몰리자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실제 이란은 레바논 공격을 포괄적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해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에 네타냐후는 알겠다. 다만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 목표물 공습 계획을 물렸고 헤즈볼라도 상호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모두 통화했고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 중 가장 험악했던 것으로 평가된 이 통화 후에도 네타냐후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 내 목표물을 타격할 거라며 뒤끝을 남겼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한편 지난 5월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6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최대치였던 4월에 520만 배럴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수출 증가는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으로 미국산 원유 수요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 정유사들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글로벌 기준유인 브렌트유 대비 큰 폭의 할인 가격에 거래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억제를 위해서 방출 중인 전략 비축유 일부도 수출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하루 평균 245만 배럴을 수입해 두 달 연속 최대 수입 지역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1: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5: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의 날입니다.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LA시장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모두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얼마나 몰리게 될지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 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소는 문 열었습니다. 잠시 전 7시부터 오늘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마감 시간 전에 줄을 선 유권자면 누구나 투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주무장관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 전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라면 이를 우편으로 전용 수거함을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선거 당일인 오늘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인정되며 선거일 기준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6월 9일까지 선거사무소에 도착하면 투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편을 보낼 경우 우체국 안에서 직원에게 직접 소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체국이 가깝나 투표소가 가깝나 뭐 할 수도 있는데 투표소에 갖다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또 각 카운티에 설치된 안전한 공식 수거함에도 오늘 저녁 8시 투표 마감 전까지 투표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것 역시 주지사 선거와 LA 시장 선거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를 이끄는 LA 시장 자리를 놓고 3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초 예측과 달리 캐런 베스 현 시장이 미세하게 앞선 가운데 니티 알라만 시의원 그리고 TV스타 스펜서 프렛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낮았던 현지 시장의 위기와 함께 리얼리티 스타인 프렛 후보의 깜짝 돌풍 그리고 막판에 가세한 라만 후보의 추격이 맞물리면서 이번 LA 시장 선거 역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흥미진진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역시 뜨겁습니다. 하비에르 바세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2위 자리를 놓고 민주당의 톰 스테이어 후보와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피말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는 당적과 관계없이 1위와 2위를 차지한 후보 두 명이 11월 본선에 진출하기 때문에 2위까지 지금 2위 자리를 놓고 민주당의 톰 스테이어,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체 투표율은 20% 미만입니다. LA 카운티는 10% 안팎으로 다소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선거관리국은 발표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아직 수거되지 않은 투표지가 많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선에 진출하는 후보들은 오늘 밤 혹은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우편 투표 집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주말까지도 승자를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비선거를 맞아서 LA 메트로가 유권자들을 돕기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실시합니다. LA 메트로는 오늘 하루 메트로 버스와 전철은 물론 공유 자전거, 소형 셔틀버스인 메트로 마이크로까지 모두 무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오늘 교통카드나 별도의 결제 없이 개찰구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당국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유권자들이 오가는 길에 쉽게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주요 메트로 역사 10곳에 공식 우표 투표 수거함을 따로 또 설치해놨습니다. 11월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이번 선거에서 LA 시장,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런 굵직한 격전지가 많은 만큼 무료 대중교통 지원이 유권자들의 투표소 발걸음을 한층 더 가볍게 하고 그리고 투표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매년 투표 당일에는 무료 운행이 실시가 됐었었죠.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연방부터 주, 카운티, 시에 이르기까지 12명의 한인 정치인 및 후보자들도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인 정치력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현직 의원 2명과 도전자 1명이 출마했습니다. 주목받는 곳은 캘리포니아 40지구입니다. 현역 영킴 의원이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선거구 재조정으로 41지구에서 옮겨온 같은 공화당 소속 17선 중진 켄 켈버트 의원과 맞붙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한인 후보 아트 딜러 출신인 에스터 킴 바렛까지 가세하면서 남가주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 후보가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 예측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연방하원 47지구에서는 데이브민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재편된 선거구, 현역 프리미엄 그리고 강력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선거전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한인 후보들의 도전이 이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출신인 제인 킴 후보는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보험료 급등, 보험시장 위기를 핵심 이슈로 내세우면서 진보 진영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 66지구에서는 렌초 팔로스 버디스 시장 대행 폴 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당선될 경우 현재 공석인 한인 주 하원 의원 자리를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 상원 26지구에는 전직 경찰관이자 목회자인 샘 신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 상원 26지구입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해 리를도쿄, 차이나타운, 필리피노타운 등이 포함된 대형 선거구에서 다문화 커뮤니티 표심 공략에 샘 신 후보는 나서고 있습니다. 또 보수 기독교 지도자인 최안 목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김영 후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최안 목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직접 이름을 투표지에 적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가운데에서는 오렌지 카운티의 슈퍼바이저 4지구 선거에 프레드 정 플럴튼 시장이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프레드 정 플럴튼 시장은 플럴튼과 부에나팍, 브레아, 라하브라, 플라센티아, 스탠튼 등 북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슈퍼바이저 예비 선거에 출마해 결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프리어 법원 판사직에는 현직 검사인 아이린 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면서 검사 경력을 쌓아온 그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었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슈프리어 법원 판사직에는 앤 조 검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18년 동안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70건 이상의 배심원 재판을 담당한 베테랑 검사입니다. LA 시장 선거에는 한인 후보 2명이 출마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인 앤드류 킴 후보는 치안 강화와 행정개혁, 이민자 권익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정신건강 전문의 수지 킴 후보 역시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당선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존재감 확대에 의미를 두는 선거라는 평가가 많지만 대도시 시장 선거에 한인 후보가 동시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또 강석희 얼바인 시의원 후보와 조이스안, 최용덕,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는 예비선거 없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한인 정치권은 이번 예비선거 결과가 향후 한인 정치력 확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내 한인 선출직 공직자는 연방원 2명, 주상원 1명, 시장 3명, 시의원 6명, 판사 8명, 교육위원 10명 등 30여 명 수준입니다. 그러나 연방 센서스 기준 캘리포니아 한인 인구가 57만 명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은 한인들의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정치권도 관심이 커진다며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가 많은 만큼 한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투표소 운영하는 곳도 상당히 많고 오늘 오후 8시까지 지금 이미 투표소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8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되니까 한 표 행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투표용지 받으신 분들은 뭐 집에서 작성하시고 근처 투표소에 반납하셔도 되고 인근 우편 투표 수거함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민자 사회와 기업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성일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은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 모두 다는 아니다 라면서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습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영주권 신청자들은 모두 미국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내용과 약간은 다른 온도 차이를 보이는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이번 해명 자료에서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밝히지 않아서 여전히 혼란스럽다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방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서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민서비스국 직원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 없이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모든 망명 신청자를 인터뷰했던 이민서비스국의 오랜 관행이 바뀌게 됩니다. 이는 망명 제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올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 간담회 후속 조치로 접수된 민원, 건의사항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후속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1438건의 민원, 건의사항 전체에 대해서 1차 답변을 전달했고 이 중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 검토에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수령, 운전면허증 1종 보통 갱신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청해왔던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근데 이 같은 추진한다라고 지난해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친생 가족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고 입양 기록이 전부다. 이 미국 입양 한인 제니퍼 안트 존스 씨가 최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에 보낸 뿌리찾기 사연 중에 하나입니다. 주 씨는 부산의 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홀트 아동복지회로 인계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입양인들 뿌리찾기 다큐멘터리를 이 한인 입양 미국 입양 한인 주양이 씨가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인 남매가 나란히 해군 사관학교에 진학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항상 이맘때 되면 대학 결과가 발표될 때쯤 되면은 이런 소식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뉴저지인데요. 뉴저지주 에지워터의 맥스웰 나 군이 올해 해군 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나가 현재 해군사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남매 모두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동시 합격했지만 최종 해군사관학교 진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해군으로 복무했던 할아버지 영향으로 모두 해사를 선택했다는 것이 가족의 설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총영사관은 LA지역 중고등학교 정규 선택과목으로 채택된 K-POP 교육과정 수강학생들이 K-컨텐츠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산업연계 프로그램을 개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팀별로 K-POP 그룹의 컨셉과 음악 방향성, 팬덤 전략, 글로벌 마케팅 계획 등을 발표했으며 전문가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라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은 LA 통합교육구와 협력해 K-POP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LA 지역 중고등학교 4곳이 해당 과정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지의 LA 통합교육구 국장은 학생들의 관심사를 학습과 진로 탐색으로 연결하는 게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K-POP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음악, 마케팅, 컨텐츠 제작, 법률, 회계 등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어제 오후 남가주 지역에 규모 4.1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오후 3시 34분쯤 케른 카운티 캘리포니아 시티 인근 에드워즈 공군기지 북쪽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3.7마일로 조사됐으며 진앙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팜데일 지역에서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첫 지진이 발생하고 약 20분 뒤인 오후 3시 56분에는 같은 지점에서 규모 2.6위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추가 여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남가주를 방문했다가 스카이다이빙 사고로 숨진 타히티 국적의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소방당국과 스카이다이빙 업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 방문한 숙련된 스카이다이버 3명이 개인 장비를 착용하고 자유하강을 하던 중 이들 가운데 2명이 공중에서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타히티 푸나우이아에 거주하는 57살이 파스칼 피에르 파탱 씨가 215번 고속도로 동쪽 방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다이버 1명은 고속도로 서쪽 방면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함께 뛰어내린 세 번째 일행은 부상 없이 무사히 착륙했으며 사고 당시 세 사람 모두 낙하산은 정상적으로 펼쳐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리프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당국이 청소년들의 불법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주행, 특히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폰타나 경찰서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주택가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청소년이 앞바퀴를 들거나 주행 중 일어서는 등 위험한 묘기를 부리며 질주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뒤쫓는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으며 그중 한 명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로를 벗어나 홍수 조절용 수로로 도망쳐 경찰을 따돌렸습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도망쳤지만 경찰은 일주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청소년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불과 15살이 소년으로 이미 대담하게 네 차례나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당시 소년의 부모는 아이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청소년은 전기 오토바이를 압수당하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도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의 치안 당국에는 공공도로에서 고출력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타는 청소년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불법 전기 오토바이를 타도록 방치했다가 아들이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는 등 관련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자녀에게 전기 자전거를 사준 한 학부모는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명확한 안전수칙을 주지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처음부터 복잡한 도로가 아닌 흙길이나 언덕에서만 타도록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5년 로스앤젤레스 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된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지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바람을 타고 최대 9마일이나 날아가 LA 카운티 주민 3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산불이 진화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잔해 정리구역 주변 대기에서 독성 금속이자 발암물질인 유가크롬 나노입자가 고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이 나노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흡입 시 혈액순환계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으며 주로 천식과 기관지염 그리고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화재 당시의 강력한 고온이 일반 금속을 더욱 위험한 독성 상태로 변형시켰으며 기류 모델을 분석한 결과 이 발암성 입자가 바람을 타고 6마일에서 9마일가량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이 직접 덮치지 않은 샌페르난도 밸리 남부와 베벌리 힐스, 웨스트 할리우드는 물론 산타모니카, 베니스, 브렌트우드, 웨스트우드를 거쳐 LA 중심부까지 33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평소보다 수백 배 높은 수치의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유가크롬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독성이 낮은 상태로 변해 화재 발생 약 8달이 지나서야 정상 수치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도심과 인접한 산불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잔해 수거 지역 주변의 대기질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기 상태가 완전히 안전한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실내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고 야외 운동을 자제하는 등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인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사인 아래에 사는 주민들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과 무법천지 소동, 위협행위의 고통을 호소하며 시 당국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통 카메라 분석 결과 올해 2월 기준 2주 동안 이 지역을 통과한 차량은 32,300대에 달해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과 영상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주택가 마당까지 침범하고 도로를 막아서는 것은 물론 수풀의 노상방뇨까지 일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화재 안전입니다. 지난 2025년 초 발생한 펠리세이즈 산불 당시에 불법 주차된 관광객 차량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피해를 키웠던 악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불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도 많은 관광객이 대피는커녕 담배를 피우며 할리우드 사인을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주민들이 하루에 수거한 담배꽁초만 500개가 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좁은 길에 엉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서행해야 했고 취재진이 불법 주차 차량의 소동을 촬영하려 하자 일부 남성들이 카메라 기자를 밀치며 위협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무면허 노점상들이 버리고 간 오물과 쓰레기로 위생 문제까지 심각해지자 해당 지역구 의원이자 현재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화장실 등 기초 인프라 구축과 노점상 단속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대형 공연장인 할리우드 볼처럼 주요 진입로를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하는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주말과 공휴일 주차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불법 주차가 여전하자 캐런 베스 LA 시장은 불법 주정자 단속과 견인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이곳에 살며 소셜미디어와 내비게이션 앱 때문에 동네가 무법천지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시 당국이 그동안 주민들을 방치해왔다며 실질적인 단속과 셔틀버스 도입 등 책임있는 대책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남가주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자, 한국도 이제 지방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잠시 뒤에 한국 소식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7: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먼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먼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먼 213-503-1669 213-503-1669
7: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움 운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8: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강원도 접전지역을 돌면서 핀셋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란잔부를 청산하고 일 잘하는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YTN입니다.
1: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아침 일찍 달려간 곳은 당의 전통적 험지 강원도였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접전지 영월을 찾아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영월은 군의 비명도 해달라는 거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 22분의 국회 대국민 기자회견에선 내란을 무려 20번 부르짖으며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했고 나아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유능한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코스피 8천, 9천, 1만의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1: 민주당은 또 1년 전 대선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꼬집었습니다.
4: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된 당대표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감옥을 다녀온 이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1: 민주당은 막판 보수층 결집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동참했던 상식적인 국민 역시 결집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구동성 외치는 초유의 야당 심판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을 돌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에 지방 정부마저 내주면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YTN입니다.
5: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아침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연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국이 박빙 승부라며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된다. 더 거칠게 폭주할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6: 모두가 주식만 외치는 모습은 주식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권의 실상을.
5: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년과 미래세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짙어진 2030 청년층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7: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5: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접전 지역으로 꼽는 충남을 또다시 찾아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청양에선 실망했더라도 한 표를 달라 후보들이 떨어지면 땅치고 후회할 거라고 울컥했는데 재보선 출마를 포기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붉은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 말없이 힘을 보탰습니다.
8: 부부싸움하고 화난다고 문단속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강도가 들어서 내 재산이고 내 생명이고.
5: 장 대표는 이어 공주와 당진 등 격전지 충남 곳곳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달라 기적을 만들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9: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5: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읍소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부터 무당층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샤이보수의 결집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언제나 격전지 수도 서울시장을 두고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유세전도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외친 정 후보에 맞서 오세훈 후보는 최후의 보루 서울을 부르짖었습니다. YTN입니다.
10: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과 국회 합동회견으로 세과시에 나섰습니다. 정원호와 민주당 구청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이재명 정부의 힘을 보탤 수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11: 서울시민 여러분, 투표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용산 효창공원역 회견에서 서울을 글로벌 탑3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4년만 더 뛰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마지막 안전판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 저 오세훈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10: 간절한 호소에 이어 두 후보는 경쟁자의 약점도 부각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서울 절반인 12개 구를 돌며 숨가쁜 유세전을 펼쳤는데 특히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짚으며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무얼 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13: 10년 무능, 무책임, 무사한 일 오세훈 시장을 바꾸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10: 오세훈 후보도 서울 13개 구를 구석구석 누비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선 대통령 후광에 기댄 인물 대신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2: 수도 서울을 책임지기에는 정은호 후보는 너무도 준비가 안 된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10: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여야 모두 서울 판세를 초박빙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단 한 번에 불의의 사고로 선거운동도 거듭 멈춰서면서 후보별 장단점을 판단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서울 말고도 격전지가 있지요. 광역단체장 16곳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까지. 늦어도 내일 모레 이 시간이면 이곳들의 승패 대부분 결정될 텐데요. 양당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대6곳을 접전지역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양당의 접전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4: 광역지자체 16곳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최대 격전지로 꼽는 건 단연코 서울과 부산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압승의 기준, 국민의힘은 최악의 면할 가늠자로 불리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 등의 동남권은 반전이 가능한 접전지역으로 꼽힙니다. 경선이 곧 당선이라던 전북의 경우 이번엔 무소속 돌풍을 막으려는 민주당과 반청 깃발을 든 김관영 후보의 신경전이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진다면 역사상 첫 패배이자 정청래 리더십에도 흠집이 불가피합니다.
15: 무슨 대통령이랑 무슨 교감을 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라고. 그 명백한 거짓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16: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 사퇴합니다.
14: 국민의힘이 보수의 상징 대구 승리를 자신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며 자신을 보수의 회초리로 써달라는 김부겸 후보의 눈물 섞인 호소에
17: 내가 몸을 갈아서라도 이 대구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14: 추경호 후보는 보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오만한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18: 행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 그것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차지해서
1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에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관심입니다. 특히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
19: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2: 213-383-3838 213-383-3838
2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4: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25: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0: 회사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4: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3: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4: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3: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4: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3: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4: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3: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요. 새벽 시간대에 하수도를 들락거리는 남성들이 계속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하수도에서 남성 7명이 어느 날은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새벽입니다. 새벽 2시, 3시경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남성 8명이 하수도에 들어갔다가 2시간, 3시간 정도 뒤에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삽을 들고 있었고 헤드램프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뉴욕 경찰과 환경보호국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하수도 전체를 조사했지만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장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수도 시설 역시 손상된 곳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관공서 직원들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들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현재 하수도에 버려진 보물을 찾는 탐사꾼 혹은 도시 탐험가들로 추정되고 있고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뉴욕 경찰은 전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일이 혹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범죄자들은 항상 경찰을 따돌린다라고도 지적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마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먼로 코스프레 세계 신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이 팜스프링에 마릴린 먼로 동상이 크게 있죠. 주최 측이 팬들에게 제공한 복장, 1955년 7년 만에 외출해서 선보인 흰색 드레스 금발 가발이었는데 이 옷과 이 가발을 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팜스프링에 모여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집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마릴린 먼로 기네스 기록은요 1037명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전통의술에서 치료의 기본이 되는 천년약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모든 약재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인체를 통하여 검증된 약재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복용하는 대부분의 양약들은 개발된 후 동물 실험 그리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환자에게까지 사용되는 기간이 보통 10년,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 중에서 사람한테 적용된 임상 실험은 매우 제한적이고 기간도 1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약은 시판이 된 후에도 부작용 때문에 판매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약들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인체 실험을 통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검증된 한약들입니다. 서양 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이학자 히포크라테스는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로 연구를 하였지만 본인은 계피나 대왕 같은 생약을 아주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중에 많이 나오는 효소 제품이나 건강식품들도 천년 약재에서 추출했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한약재들입니다. 지금은 양약들도 많은 부분을 자연 식물에서 성분을 뽑아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아스피린도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추출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북경중의대에서 약재 성분 분석과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혈압을 내리는 약재와 남미 지역에서 사용해온 정력제도 순수 자연 식물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빠른 것을 여러 가지 임상 실험에서 입증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예전부터 사용해온 효능이 입증되고 안전한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배 한의사들은 이런 약재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여 전통의술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홈쇼핑 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3: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망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8: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8: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망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3: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망과.
9: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일 화요일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날입니다. 오늘 유권자의 힘 보여줄 수 있는 날입니다. 선거 관련 이야기, 투표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먼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과 MOU 합의 시점을 묻자 일주일 내로 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추가로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된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이란과 미국이 논의 중인 MOU에는 휴전을 60일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일주일 내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 이란이 미국 화물선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앞서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에 공격을 가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인데 전쟁 해법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6: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미국 화물선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 움카스르항 인근 바다에서 사리스카호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오만해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 리안스타호를 미군이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리스카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공격으로 해당 화물선에는 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도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여기다 레바논 상황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핵물질 처리는 물론 호르무즈 개방에 레바논 사태까지 갈수록 꼬이면서 좀처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5: 이란 외무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 핵심 인사들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통화한 상대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으로 이들은 종전 협상의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다르 장관은 지난달 29일 미국을 방문해 마콜루비오 국무장관과 종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휴전과 관련한 영내 전개 상황과 흐름을 논의했다 이렇게 짧게만 보도한 상태입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

0: 영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격을 확대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다시 벼랑에 몰리자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실제 이란은 레바논 공격을 포괄적 휴전합의 위반으로 규정해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에 네타냐후는 알겠다, 다만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 목표물 공습 계획을 물렸고 헤즈볼라도 상호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모두 통화했고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 중 가장 험악했던 것으로 평가된 이 통화 후에도 네타냐후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 내 목표물을 타격할 거라며 뒤끝을 남겼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네타냐후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의 약점을 단단히 쥐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알았다 라고 했다고 보도는 나오지만 어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에 따르면 어젯밤 마루아니에, 시디킨, 야테르, 만수리 등 레바논 남부 여러 마을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가해졌으며 데빈 마을에는 매우 격렬한 폭발이 있었다라고 보도됐습니다. 또 남부 소도시 토울에서 이스라엘이 차량을 공습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공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자국을 향해 로켓 두 발을 발사해 포탄을 요격했다, 요 정도만 짧게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 갈릴리의 군 주둔지에서 헤즈볼라의 드론이 충돌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이스라엘군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헤즈볼라 측과 통화했다며 앞으로 양측이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지만 이 이야기가 무색하게도 바로 양측 간의 교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측이 헤즈볼라를 공습했다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5월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6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최대치였던 지난 4월 하루 평균 520만 배럴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같은 미국산 가솔린의 수출 증가는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으로 미국산 원유 수요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 정유사들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글로벌 기준유인 브렌트유 대비 큰 폭의 할인 가격에 거래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류마티스 관절염,
8: 어깨와 허리 통증,
7: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8: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7: 진통제 없이
8: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9: 선거 당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투표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식 투표함

0: 곳을 이용해 미리 투표하거나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plan.la.gov를 방문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의 날 밝았습니다. 오늘 6월 2일, 오늘 6월 2일 화요일 LA 시장 선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뭐 관심을 끄는 선거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날입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소 1시간 전인 7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요. 마감 시간 전까지 줄을 선 유권자면 누구나 투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주무장관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 전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면 이를 우편이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오늘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됩니다. 6월 2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이 되고 선거일 기준 7일 이내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니 개표소에 6월 9일까지 우편 투표가 도착해야 합니다. 오늘 우편을 보낼 경우 우체국 안에서 직원에게 직접 소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 가장 안전합니다. 각 카운티에 설치된 공식 우편 투표 수거함에도 오늘 저녁 8시 투표 마감 전까지 투표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LA 시장 선거입니다. 주지사 선거는 하비에르 바사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톰 스테이어 후보,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 이렇게 3파전 피말리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지난달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지난 4월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하비에르 바사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선두로 치고 올라선 가운데 민주당의 톰 스테이어 후보와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피말리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는 당적과 관계없이 1위와 2위를 차지한 후보 두 명이 11월 본선에 진출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주지사의 뒤를 잇게 됩니다. LA 시장 선거에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를 이끌 수장 자리를 놓고 세 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현 시장과 니티아 라만 LA 시의원 그리고 TB 스타인 스펜서 프렛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낮았던 캐런 베스 현 시장의 위기와 함께 리얼리티 스타 프렛 후보의 깜짝 돌풍 그리고 막판에 가세한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라만 후보의 추격이 맞물리면서 이번 LA 시장 선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흥미진진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체 투표율은 20% 미만, LA 카운티는 10% 안팎으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아직 수거되지 않은 투표지가 많아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요? 네. 내일 또 저희 모닝뉴스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선거를 맞아서 LA 메트로가 오늘 하루 동안에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실시합니다. LA 메트로는 오늘 하루 메트로 버스와 전철, 공유 자전거, 소형 셔틀버스인 메트로 마이크로까지 모두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교통카드 별도의 결제 없이 개찰구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당국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유권자들이 오가는 길에 쉽게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주요 메트로 역 10곳에 공식 우표 투표 수거함도 따로 설치했습니다. 11월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이번 선거에서는 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 이렇게 굵직한 격전지가 많은 만큼 무료 대중교통 지원이 유권자들의 투표소 발걸음을 한층 더 가볍게 할 것으로 메트로 측, 선거관리위원회 측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이맘 선거 때가 되면 LA 메트로 무료 운행을 하고 있었죠. 오늘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연방, 주, 카운티 그리고 시에 이르기까지 12명의 한인 정치인 그리고 후보들이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인 정치력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 하원 선거에는 현직 의원 2명과 도전자 1명이 출마했습니다. 주목받는 곳은 캘리포니아 40지구로 현역 의원인 영킴 하원 의원이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선거구 재조정으로 41지구에서 옮겨온 같은 공화당 소속 17선 중진인 켄 켈버트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한인 후보, 아트 딜러 출신의 에스터 킴 바렛까지 가세하면서 남가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화당 표가 분산될 경우 민주당 후보인 에스터 킴 바렛이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연방하원 47지구에서는 데이브 민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재편된 선거구, 현역 프리미엄, 강력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도 한인 후보들의 도전은 이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출신인 제인 킴 후보는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보험요급 등 보험시장 위기를 핵심 이슈로 내세우면서 진보 진영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66지구에서는 렌초 팔로스 버디스 시장 대행 폴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당선될 경우 현재 공석인 한인 주 하원 의원 자리를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상원 26지구에는 전직 경찰관이자 목회자인 샘신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해 리를로교, 차이나타운, 필리피노타운 등이 포함된 대형 선거구에서 다문화 커뮤니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보수 기독교계 지도자인 최한 목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김영 후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지사 선거에서 최한 목사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최한 목사의 이름을 투표지에 쓰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가운데 한인사회 최대 관심사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 선거입니다. 프레드 정 플럴튼 시장이 플럴튼, 부에나팍, 브레아, 라하브라, 플라센티아, 스탠튼 등 북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슈퍼바이저 예비선거에서 결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셸 박스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가 슈퍼바이저를 지냈던 이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 내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이며 한인 유권자 영향력이 상당히 센 곳입니다. 프레드 정 시장이 결선에 진출할 경우 한인 정치력 확대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LA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판사직에는 현직 검사인 아이린 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판사직에는 엔조 검사가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LA 시장 선거에는 한인 후보 2명이 출마했습니다. 변호사인 앤드류 킴 후보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의 수지 킴 후보가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비록 당선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존재감 확대에 의미를 두는 선거라는 평가가 많지만 대도시 시장 선거에 한인 후보 2명이 동시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한인 정치권은 이번 예비선거 결과가 향후 한인 정치력 확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되니까 소중한 유권자 한 표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선 그 설명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해명을 해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서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직원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망명 지원 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신청자들이 왜 1년 기한을 넘겨 망명을 신청했는지 이를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추방 절차에 넘겨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뉴저지주의 한인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고층 아파트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뉴저지주 포트리 지역 메인길에 위치한 15층 높이의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475 아파트 건물 뒤편 주차장 인근에서 이 아파트 입주민인 80대 중반의 한인 노인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족사 또는 극단적 선택, 타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장모, 생후 2주 된 아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8살의 용의자를 검거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3살 아동은 보호기관에 인계됐습니다. 모데스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어제 오후 남가주 지역에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오후 3시 34분쯤 케른 카운티 캘리포니아 시티 인근 에드워즈 공군기지 북쪽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3.7마일로 조사됐으며 진앙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팜데일 지역에서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첫 지진이 발생하고 약 20분 뒤인 오후 3시 56분에는 같은 지점에서 규모 2.6의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추가 여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남가주를 방문했다가 스카이다이빙 사고로 숨진 타히티 국적의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소방당국과 스카이다이빙 업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 방문한 숙련된 스카이다이버 3명이 개인 장비를 착용하고 자유하강을 하던 중 이들 가운데 2명이 공중에서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타히티 푸나우이아에 거주하는 57살이 파스칼 피에르 페팽 씨가 215번 고속도로 동쪽 방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다이버 한 명은 고속도로 서쪽 방면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함께 뛰어내린 세 번째 일행은 부상 없이 무사히 착륙했으며 사고 당시 세 사람 모두 낙하산은 정상적으로 펼쳐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리프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당국이 청소년들의 불법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주행, 특히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폰타나 경찰서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주택가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청소년이 앞바퀴를 들거나 주행 중 일어서는 등 위험한 묘기를 부리며 질주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뒤쫓는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으며 그중 한 명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로를 벗어나 홍수 조절용 수로로 도망쳐 경찰을 따돌렸습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도망쳤지만 경찰은 일주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청소년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불과 15살이 소년으로 이미 대담하게 네 차례나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당시 소년의 부모는 아이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청소년은 전기 오토바이를 압수당하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도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의 치안 당국에는 공공도로에서 고출력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타는 청소년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불법 전기 오토바이를 타도록 방치했다가 아들이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는 등 관련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자녀에게 전기 자전거를 사준 한 학부모는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명확한 안전수칙을 주지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처음부터 복잡한 도로가 아닌 흙길이나 언덕에서만 타도록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5년 로스앤젤레스 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된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지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바람을 타고 최대 9마일이나 날아가 LA 카운티 주민 3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산불이 진화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잔해 정리구역 주변 대기에서 독성금속이자 발암물질인 육각크롬 나노입자가 고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이 나노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흡입시 혈액순환계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으며 주로 천식과 기관지염, 그리고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화재 당시의 강력한 고온이 일반 금속을 더욱 위험한 독성 상태로 변형시켰으며 기류 모델을 분석한 결과 이 발암성 입자가 바람을 타고 6마일에서 9마일가량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이 직접 덮치지 않은 샌페르난도 밸리 남부와 베벌리 힐스, 웨스트 할리우드는 물론 산타모니카, 베니스, 브렌트우드, 웨스트우드를 거쳐 LA 중심부까지 33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평소보다 수백 배 높은 수치의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육각크롬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독성이 낮은 상태로 변해 화재 발생 약 8달이 지나서야 정상 수치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도심과 인접한 산불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잔해 수거 지역 주변의 대기질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기 상태가 완전히 안전한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실내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고 야외 운동을 자제하는 등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인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사인 아래에 사는 주민들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극심한 교통 체증과 무법천지 소동, 위협 행위의 고통을 호소하며 시 당국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통 카메라 분석 결과 올해 2월 기준 2주 동안 이 지역을 통과한 차량은 32,300대에 달해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과 영상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주택가 마당까지 침범하고 도로를 막아서는 것은 물론 수풀의 노상방뇨까지 일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화재 안전입니다. 지난 2025년 초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 당시에 불법 주차된 관광객 차량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피해를 키웠던 악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불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도 많은 관광객이 대피는커녕 담배를 피우며 할리우드 사인을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주민들이 하루에 수거한 담배꽁초만 500개가 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좁은 길에 엉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서행해야 했고 취재진이 불법 주차 차량의 소동을 촬영하려 하자 일부 남성들이 카메라 기자를 밀치며 위협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무면허 노점상들이 버리고 간 오물과 쓰레기로 위생 문제까지 심각해지자 해당 지역구 의원이자 현재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화장실 등 기초 인프라 구축과 노점상 단속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대형 공연장인 할리우드 볼처럼 주요 진입로를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하는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주말과 공휴일 주차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불법 주차가 여전하자 캐런 베스 LA 시장은 불법 주정자 단속과 견인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이곳에 살며 소셜미디어와 내비게이션 앱 때문에 동네가 무법천지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시 당국이 그동안 주민들을 방치해왔다며 실질적인 단속과 셔틀버스 도입 등 책임있는 대책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남가주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이 가든그룹에서 발생한 대형 화학물질 탱크 과열 사태로 대규모 강제 대피가 이뤄진 가운데 한인들을 포함한 피해 주민들과 사업자들이 숙박비, 생활비 등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달한 비용을 부담하고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수만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면서 이 호텔 숙박과 식비,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개인이 우선 부담해야 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사용 불가 보상 조항 적용을 제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화재나 폭발 또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제 대피만으로는 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이 보험 약관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사례라며 일반적으로 주거지나 사업장에 물리적 손해가 발생해야 보험이 적용되는 구조라며 위험이나 위협으로 인한 대피는 정부의 공식 대피 출입 통제 명령 조항이 있어도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상 결과가 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초기에 보상이 거절될 것으로 안내받았지만 이후 추가 검토와 언론 보도 이후 보험사가 해당 청구를 승인하고 디덕터블까지 면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비슷한 상황의 주민들도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끝까지 청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 주민들은 각종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보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보상 가능성에 대비해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11개 한인은행들이 중동전쟁과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한 경제와 경영 환경 속에서도 가장 최근 분기별 신용도 평점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분기마다 전국 금융기관에 대한 별평점을 발표하는 금융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은 금융기관에 대한 별평점을 2026년 1분기 영업실적과 자산건전성, 수익성, 신용도 등 다양한 경영평가 지표를 토대로 발표했습니다. 한인은행을 포함한 연방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에 가입된 전국 4,278개 시중은행들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대부분 별 5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유니뱅크만이 이제 별 2개로 보통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경계에 위치한 카지노 타운 프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프림이 새로운 운영자를 맞아서 재도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라스베가스 기반의 트럭 정류장 여행센터 운영업체 LV 페트롤리움이 프림 지역 카지노와 호텔, 상업시설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크리스 로치 CEO는 호텔과 카지노, 트럭 정류장, 상점 등 출구 주변 시설 전체를 운영하면서 프림을 다시 살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프리미엄 두피 모바일 케어 브랜드 봄케어가 뷰티 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전 제품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봄 헤어 측은 최근 발표된 코스메틱 이 올레 어워드에서 브랜드의 핵심 라인업 두피 영양제, 두피 토너, 리바이탈라이징 스케일 샴푸 등 세 가지 제품 전 라인이 최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연료 및 완제품 기술성과 혁신성을 평가하는 전 세계 뷰티 업계에 좀 너무 오바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전 세계 뷰티 업계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봄 헤어입니다. 이번에 수상한 봄 헤어 리바이탈라이징 라인은 샴푸로 두피 환경을 깨끗이 정화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모발 건강을 채워주는 3단계 시스템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봄 헤어는 수상을 기념해서 성원을 보내준 미주 한인들을 위한 특별 감사 이벤트를 공식 웹사이트 봄헤어.com에서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문화 특별 강좌를 성황리에 마쳤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자개공예, 매듭공예, 판소리, 클레이 아트, 캘리그라프 등 5개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수강생들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우리 가락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가 연세 글로벌 CEO 동문회가 공동 주최한 2026 연세대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가 지난달 30일 오쿼리 골프클럽에서 열렸습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144명의 동문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대회에서는 홀인원이 기록돼 화제를 모았고 시상식, 래플 경품 행사 공동 진행됐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8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 안경 거만과.
8: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9: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0: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9: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0: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9: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법기구의 무기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겠다며 구상한 기금이 이번 중간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잇따르자 기금 조성 철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1: 사법 피해자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기구 무기화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겠다며 구상한 기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기록이 유출됐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법무부가 기금 조성을 맡기로 했습니다. 17억 7,600만 달러, 우리 돈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2: President Trump is a great American who has endured more than 10 years of non-stop harassment and weaponization. No American should be targeted for political reasons and every citizen deserves fair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of the law.
1: 하지만 이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사당 폭동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을 지원할 거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기금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무효화 절차에 나섰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기금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경우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무제한으로 제출해 저지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 Then he settled the suit with himself to create a $1.8 billion slush fund so he can cut checks to cronies and Jan 6 foot soldiers. He pardoned them and now he wants you to pay him.
1: 공화당 상원 의원 10여 명도 백악관에 기금 조성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등 불만을 드러냈고 일부 의원들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과 언쟁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반발이 거세지면서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을 백지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여론 악화에 사법 피해자 기금 논란까지 겹칠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뒤흔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 법무부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세금 관련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이면 합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내후 외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성전환자, 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 정책이 불법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윌킨슨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이 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그룹 트랜스젠더를 해치려는 의도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린 현역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피텍세스 국방부 장관은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고 성전환 관련 의료지원 절차도 중단하는 한편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전역 조처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보자라고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25% 보복 관세를 부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복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무역대표부는 브라질이 디지털 무역과 전자결제 서비스, 특혜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였다며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두고 이나시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몇 차례 건설적인 회담을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의 일반 직장인은 사실상 감사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지만 고소득층과 일부 저소득 세액공제 신청자들에 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국세청 데이터북에 따르면 연소득 20만 달러 납세자 세무감사 비율은 0.1% 수준으로 1,000명당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신고자의 경우 감사율 3.3%로 30명당 1명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초고소득층으로 갈수록 IRS 감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장려 세액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율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호황 패턴이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당시 상황과 기묘하게 닮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CNBC의 보도인데요. 월가 시장 분석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하트넷은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달 29일 지수 편입 종목 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기업은 20곳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짚었습니다. 인터넷 산업 거품이 극에 달한 2000년 3월 닷컴 버블 정점 때에도 20개 종목만이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 비슷한 패턴이 읽힌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기능을 개인 컴퓨터에 탑재하는 새로운 칩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6% 넘게 올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도 견인했습니다. 이 닷컴 버블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한 곳이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삼겹살과 소주 파티 할 것으로 지금 소주 회동 할 것으로 알려졌고 한 예능 프로에도 출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젠슨 황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한국이 원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연례 AI 컨퍼런스를 서울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4: 아시아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 컴퓨텍스의 주인공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공개한 AI PC용 슈퍼칩 RTX 스파크였습니다. 황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를 넘어 인텔과 AMD의 안방인 개인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PC와 노트북에 AI 칩을 탑재해 가정마다 과거의 슈퍼컴퓨터급 AI 연산 능력을 보유하고 AI 비서를 운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5: Microsoft and Nvidia meticulously optimized everything so that this computer literally runs everything the world has ever created. Plus, it now runs agents.
4: 이는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기인한 AI 거품론을 잠재우고 PC 시장에 AI 칩이란 새 필수 부품을 끼워 넣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발표는 엔비디아 주가를 6% 넘게, 동반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 넘게 끌어올렸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동반 상승과 사상 최고치 마감까지 견인했습니다. AI PC용 칩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가 탑재될 전망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6: And all of my partners in Korea had a very good year this year. I want to go congratulate them, thank them. Next year is going to be incredibly busy.
4: 황 CEO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SK하이닉스가 자랑스럽고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미국과 타이완에서 개최되어온 연례 AI 컨퍼런스인 GTC를 한국이 원하면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며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한편 이 플로리다주가 챗 GPT를 개발한 회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등 챗 GPT의 잠재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YTN입니다.
7: 지난해 4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명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의 용의자는 지역 보안관의 아들이었습니다.
8: Unfortunately, her son had access to one of her weapons. And that was one of the weapons that was found at the scene.
7: 수사 결과 용의자가 범행 전에 챗 GPT와 오래 대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총기 정보와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의 파급력, 형량 등을 묻자 챗 GPT는 자세히 답변했습니다. 범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상 함께한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이런 대화가 돌이킬 수 없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샘 알트먼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 People are getting hurt. Parents are getting deceived and they need to pay for it. They need to pay for it by opening up their checkbook and changing the program to ensure that there are parental controls and that we are not endangering our kids.
7: 83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에서 플로리다 주 정부는 인간 생명에 미칠 위험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샘 알트먼 대표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챗GPT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면서도 막대한 부를 얻으려는 기업의 욕심이 이런 피해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1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213-388-7979 213-388-7979
15: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자, 스포츠 소식 짧게 전해드리고 모닝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1-4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는 미로키와의 경기에서 4타수 1안타 기록하면서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지만 팀은 2-16으로 대패했습니다. 미로키 지금 중부지구 선두팀이에요. 한국 축구대표팀의 이강인 선수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메달을 걸고 2연패를 달성한 이강인 선수 이제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월드컵 이제 분위기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대표팀 멕시코에서 경기하거든요. 근데 멕시코에서 지금 도심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네요. 2026년 6월 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선거일입니다. 유권자의 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0: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6: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0: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6: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0: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9: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9: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8: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9: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3: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2: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5: 엄마 집밥이 최고지.
1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4: 밥 한 그릇 더요.
1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4: 웨스턴 도마 칼국수.
1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 Good morning, Dom. Yeah, I'm just outside of the Sac County Elections Office right now, and it looks like somebody is just dropping off their ballot right now. This is the official ballot box for this poll.
19: 네, 오늘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연방 상하원에서부터 주의원, 카운티 공직자, 그리고 시장과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오늘 선거에는 12명의 한인 현역 의원 및 신예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현직 의원 2명과 도전자 1명이 출마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캘리포니아 40지구입니다. 현역인 영킴 의원이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선거구 재조정으로 41지구에서 옮겨온 같은 공화당 소속이며 무려 17선의 중진인 켄 켈버트 의원과 영킴 의원은 맞붙게 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한인 후보인 아트 딜러 출신의 에스터 킴 바렛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남가주 최대의 격전지로 캘리포니아 40지구가 떠올랐습니다. 또 주정부 차원에서도 한인 후보들의 도전이 이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출신인 제인 김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보험료 급등과 보험시장 위기를 핵심 이슈로 내세우면서 진보 진영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 가운데 한인사회 최대 관심사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 선거입니다.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은 플러튼, 부에나팍, 브레아, 라하브라 그리고 플라센티아, 스탠튼 등 북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슈퍼바이저 예비 선거에서 이제 결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판사직에는 현직 검사인 아이린 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등을 담당하면서 검사 경력을 쌓아온 그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판사직에는 앤 조 검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18년 동안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70건 이상의 배심원 재판을 담당한 소위 베테랑 검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는 한인 후보 두 명이 출마했습니다. 변호사인 앤드류 김 후보는 치안 강화와 행정개혁, 또 이민자 권익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정신건강 전문가인 수지 김 후보 역시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강석희 어바인 시의원 후보와 조이스 안, 최용덕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는 예비선거 없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한인 정치권은 오늘 예비선거 결과가 향후 한인 정치력 확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Google is seeking approval from the U.S. government to release up to 32 million mosquitoes in California and Florida as part of their debug program. The initiative.
19: 네, 미국의 모기를 무려 3,200만 마리 풀어버리겠다라는 구글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이 모기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향후 2년간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최대 3,200만 마리의 모기를 방사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기로 인한 병을 막겠다라면서 모기를 풀겠다? 네, 괴상한 소리로 들리겠습니다만은 방사하겠다라는 모기는 사람을 물지 않는

0: 수컷모기이기 때문에 수컷모기는 대량 방사되고 사람을 물 일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모기 개체 수는 감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작업을 구글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지금 매우 진지합니다. 실제로 구글은 최근 3,200만 마리의 불임 모기 방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방 환경보호청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만드는 이 IT 기업이 왜 뜬금없이 모기를 키워서 방사한다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글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즉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글의 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은 사업적 목적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 목적입니다. 겉보기에는 모기 방사 이 프로젝트는 생물학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그 본질은 초정밀 AI와 로봇 공학이라는 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왜 구글이 이런 사업을 하는 의문이 해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기 개체 수를 줄이는 원리 자체는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볼바키아라는 그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를 야생에 풀면 이 수컷과 짝짓기를 한 암컷이 낳은 알은 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를 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불가능한 수컷 모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기의 무슨 특수 부위를 잘라내는 등의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감염을 시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일은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기술을 대규모로 쓰지 못했습니다. 모기 한 마리에 그렇게 감염을 시킬 수 있지만 수천만 마리씩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어떻게 단순한 일이 되었냐라고요? 네. 여기에서 구글의 기술이 등장합니다. 수억 마리의 모기 중에서 사람을 무는 암컷 100% 걸러내고 사람을 물지 않는 수컷 100% 골라내는 작업이 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일일이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정밀하고 그야말로 대규모 노동 집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암컷이 그냥 섞여서 방사되면 오히려 전염병을 더 퍼뜨려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술을 투입합니다. 그게 바로 AI의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입니다. 모기의 날개 모양이나 크기, 미세한 신체 특징 등을 AI가 0.1초 만에 바로 분석해서 암수, 성별을 완벽하게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AI가 이 작업을 해놓으면 이때부터는 구글의 두 번째 기술, 자동화 로봇 기술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던 모기를 사육하는 기술이나 또는 유충 관리하는 일 또는 위치 추적기를 탑재한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구글에게 이제 이 프로젝트는 생물학 실험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AI와 로봇 시스템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생명체를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대한 기술 테스트인 셈입니다. 자, 그럼 구글은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네, 구글은 이 기술이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글이 뭐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첨단 기술이 나오는 세상에서 구글은 지금 같은 검색 사이트 그리고 뭐 유튜브 정도만 갖고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지금 미래의 의료 생명공학 프로젝트인 문샷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문샷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모기 방사 작업은 그 문샷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기존의 살충제를 뿌려서 모기를 없애는 그런 방식이 아닌 자사의 이 기술로 거대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쥐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구글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 모기 방사 계획은 그냥 단순한 모기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어마어마한 시험대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1: Google is seeking approval from the U.S. government to release up to 32 million mosquitoes in California and Florida as part of their debug program.

0: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가만히 보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조기 타결론을 연일 띄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에서는 협상 전면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외교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도 하고 또 물가도 빨리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합니다. 반면에 이란은 그런 미국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이스라엘이 자꾸 레바논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 종전에 나도 합의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우리 헤즈볼라를 계속 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린 종전 못하지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협상 중단을 위협하면서 이란은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 걸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까지 했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자, 막판에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치열한 종전 협상 현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띄운 승부수는 일주일 내 협상 타결이란 낙관론이었습니다. 이란의 협상 중단 선언으로 국제 유가가 꿈틀거리자 시장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동시에 합의가 임박했다고 공표해 판을 흔들려는 이란을 향해 빨리 대화에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2: I think the oil market is going to be very well supplied on the other side of this and that we could see prices come down very quickly.
1: 반면 이란이 내놓은 대미 협상 중단 카드는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반출과 제거는 이란으로선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를 포기하라는 굴욕적인 요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빌미로 미국에 제동을 걸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유가를 자극해 더 유리한 조건을 뜯어내겠다는 속내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지만 당장 전면전이 터지거나 일주일 만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모두 낮습니다. 미국은 전면전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재발이 두렵습니다. 이란도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미군과의 전면전이란 체제 붕괴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진실은 극단적인 타결과 전쟁 사이에 위태로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두 나라는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간헐적인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기싸움을 벌인 뒤 물밑 중재를 통해 다시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완벽한 종전 대신 60일간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임시 개방 같은 제한적인 임시 합의로 서로의 체면을 살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3: 걸프 해역에서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의 공격을 받고 폭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화물선 한 척이 이라크 움카르스 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해역을 지나던 중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화물선이 아라비아만, 즉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던 중 해당 선박에 우연히 공격을 입고 큰 폭발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두 번째 발사체도 같은 선박을 강타해 폭발이 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격은 드론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라크 해상순찰대 대원은 로이터에 첫 번째 폭발로 인한 피해를 점검하던 중 드론이 머리 위에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강력한 폭발음이 나면서 유조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선박 내 화재는 이후 진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직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피해 선박의 신원에 대한 정보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서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긴급 자료를 발표하면서 영주권 신청자들 대부분이 미국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에서 다소 달라진 톤으로 해명했습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과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이민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주권 신청자들이 앞으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다 돌아가서 신청하고 본국에서 대기해야 한다라고 발표해 이민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상위기관인 국토안보부는 이번 해병자료에서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도 이번 조치는 이민심사관들이 오래전부터 보유해온 재량권을 상기시키는 안내에 불과했다라며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사실상 기존 발표를 상당 부분 수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누가 영향을 받게 될지 또 어떤 경우에 미국 밖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해서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든그루브에서 발생한 대형 화학물질 탱크 과열 사태로 대규모 강제 대피가 이루어졌던 가운데 한인들을 포함한 피해 주민들과 사업자들이 숙박비와 생활비 등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화재나 폭발 또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강제 대피만으로는 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인 웬디 안 씨는 보험사 측은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입장이다라며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 오염 관련 항목은 일반적으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이나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 또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과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갱신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청해온 이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확대하면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미국 휴대전화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학 졸업생들의 초기 소득을 비교해 조사한 결과 MIT가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칼텍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학 졸업 4년 후의 연봉을 기준으로 미국 대학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MIT 졸업생들의 졸업 4년 후 평균 연봉은 16만 2천 달러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칼텍이 15만 3천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3위는 세뮤얼 메릿 대학 14만 8천 달러, 4위는 스탠포드 대학 13만 7천 달러, 5위는 하비머드 칼리지 13만 7천 달러, 또한 롱비치 인근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오브 헬스 사이언스는 12만 달러로 14위, 그리고 LA에 위치한 찰스 드루 유니버시티 오브 메디슨 앤 사이언스는 11만 3천 달러로 2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북가주의 골든게이트 유니버시티는 11만 6천 달러로 21위, 그리고 LA 동부 클레어몬트 맥키나 칼리지는 11만 1천 달러로 3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와 연세 글로벌 CEO 동문회가 공동 주최한 2026 연세대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가 지난 30일 리버사이드 오크 쿼리 골프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남가주 전역에서 144명의 동문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홀인원을 기록한 참가자가 나와서 화제를 모았으며 시상식과 래플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인은행들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가장 최근 분기별 신용도 평점 조사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은 1분기 영업실적과 자산 건전성, 신용도 등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어제 소위 별평점을 발표했습니다. 별평점, 이 별 다섯 개는 최우수, 그리고 네 개는 우수, 그리고 세 개는 좋음으로 이 비교적 이 좋은 평점으로 세 개 이상은 이 받게 되지만 별 두 개부터는 사실 좋지 않은 평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부 지역에서 운영하는 11개 한인은행 가운데 유니뱅크를 제외한 10개 한인은행이 올해 지난 1분기 기준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실 대출이 급증하고 순이익은 급감한 유니뱅크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별 두 개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0: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9: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0: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9: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0: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1: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2: 정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2: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의약품, 소위 말해서 마약류죠. 이 의약품 불법 약물을 처방받고 자기가 직접 가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매니저를 보내서 대리 수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15: 서울 서부지검은 싸이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은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16: 이어서 이래가지고 월드컵 제대로 치를 수는 있겠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월드컵 개막을 열흘 앞두고 멕시코 교사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강성 교사 노조원들은 어제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 주요 도로를 2시간 넘게 행진한 후 시내 중심에 있는 소칼로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한순간 폭력적으로 변해서 망치와 쇠뭉치가 등장했고 곳곳에서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이들은 은퇴를 앞둔 교사들이 기금 고갈로 인해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시위를 벌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멕시코에서도 이제 앞으로 열흘 후 월드컵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시위가 벌어질 경우 대회에 큰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시위를 벌인 교사들은 시위가 경찰에 의해서 진압되자 후퇴를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월드컵 때 보자! 라면서 월드컵 시기에 그 시위를 더 크게 벌일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멕시코, 이래가지고 월드컵 제대로 치를 수는 있겠냐? 라는 우려가 지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치매 검사 성적표를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자꾸 검사 받는 게 그게 더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최근에 또다시 받은 후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꾸 검사 받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SNS를 통해서 신체 검사 결과가 방금 나왔는데 결과가 극도로 좋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닷새 전이었던 지난 26일 메릴랜드주에 있는 똑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이미 한 차례 받았었고 백악관은 그 검진 사흘 뒤인 29일 밤 10시 44분에 3페이지짜리 검진 결과 요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인 밤 10시 44분에 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이상합니다만 여하튼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로부터 또 며칠 후에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지능력 검사 결과를 또다시 공개하면서 또 자랑을 했습니다. 고난도 인지검사 결과 나는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아서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점은 좀 다릅니다. 고 딕 체이니 전 부통령의 주치의였던 조나단 라이너 박사는 대통령이 왜 닷새 만에 또다시 치매 검사를 받은 것이냐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세 차례나 치매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자꾸 받을 필요가 과연 왜 있는 것이냐라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치매로 의심되는 모종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검사를 받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치매 검사는 몬트리올 인지평가라고 해서 MOCA, 모카라고 불리우는 아주 기본적인 초보적인 수준의 치매 검사입니다. 이는 경미한 인지장애와 아주 초기의 치매를 진단하는 10분 정도 길이의 선별 검사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의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의 검사가 조금 있고 그리고 단순한 질문, 또 시험지를 단순한 질문의 시험지를 주긴 주는데 호랑이와 코끼리를 그려놓고 어느 게 호랑이고 어느 게 코끼리냐라는 식의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난도의 시험을 받았다, 검사를 받았다라고 말했지만 웬만한 성인이라면 30점 받는 게 힘든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검진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이너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심장동맥 CT 검사를 했는데 불과 반년 만에 또다시 CT를 받은 이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검사 성적표를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자꾸 검사받는 그게 더 의심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 스토리였습니다.

0: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면서 체중 부담이 적어서 무릎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라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이 자전거.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이 자전거만큼은 권장되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관절에 실리는 체중이 아무리 적어도 이 무릎이 잘못된 궤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운데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호소하는 사람들 적지 않죠. 대부분은 내가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서 그런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이는 단순한 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무릎을 곧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운데 많은 경우 무릎을 양옆으로 쩍 벌린 채 그렇게 페달을 밟는 이른바 팔자 페달링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오히려 무릎을 금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자전거 페달은 360도 수직 원 운동을 하죠. 정면에서 봤을 때 골반, 무릎, 발목이 일직선에 가까운 궤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죠. 네, 무릎이 선로를 벗어나서 즉 바깥으로 벌어진 채 페달을 계속 밟는다면 무릎 주변 관절과 인대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지고요. 그래서 뻐근해지는 겁니다. 시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전근이 중요합니다. 바로 무릎이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궤적을 잡아주는 대표적인 근육, 허벅지 안쪽에 붙어있는 내전근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내전근을 탄탄하게 만드는 운동 두 가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 아니면 작은 공도 괜찮습니다. 끼운 다음에요.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5에서 10초 동안 조입니다. 이렇게 10번씩 2, 3세트 반복해줍니다. 자, 이번엔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뒤에 무릎 사이에 역시 가벼운 수건을 돌돌 말아 끼웁니다. 이 무릎 사이 수건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네, 허벅지 안쪽을 어느 정도 긴장시켜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역시 10회 정도씩 2, 3세트 반복합니다. 허벅지 안쪽이 긴장되는지 수시로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내전근을 키워주면 무릎 걱정하지 않고 자전거 신나게 탈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8: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스타벅스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론은 스타벅스의 5월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그저 단순한 하나의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건에 한국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YTN이 좀 이유를 그리고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12: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한 첫날 SNS에 올라온 인증글들입니다. 회원에서 탈퇴하고 앱까지 삭제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업 총수까지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건 5.18 민주화운동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벤트가 공개되자마자 왜 하필 이날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13: 그것이 고의적이냐 위법하냐는 둘째치고 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냐는 거죠. 사측 자체가. 그것이 사태의 본질인데 전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12: 상품명과 디자인 요소로서의 탱크는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겹치며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읽혔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까지 더해지면서 민주화의 상처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14: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12: 여기에 과거 멸공 논란으로 형성된 오너의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15: 회장님의 과거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스타벅스의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적절한 프로모션과는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12: 결국 이번 논란은 기업의 마케팅이 재미와 화제성을 넘어 사회적 기억과 정서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1: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뉴저지에 있는 본사를 텍사스주로 옮깁니다. 삼성전자는 뉴저지주 잉글루드 클리프스에 있는 미국 법인 본사를 올해 안에 텍사스주 플레이노로 이전하기로 하고 최근 미국 법인 직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플레이노에는 미국 법인의 이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또 인근 텍사스주 오스틴에는 반도체 공장이 운영 중에 있고 이 테일러에는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이 연내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본사 이전은 이들 사업을 포함해서 미국 사업 전체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제 혜택이 많고 부동산 비용이 저렴한 것도 텍사스주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테슬라와 오라클이 본사를 텍사스주로 옮긴 것을 비롯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지금 텍사스로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백신 정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감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 100명당 독감 환자가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최대 14명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백신의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어제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자마에서 2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이의 백신 접종률과 독감 확진률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이런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백신을 접종하면 어린이 100명당 9명에서 최대 14명의 독감 환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미국에서 매년 수십만 건, 많게는 100만 건에 가까운 독감 환자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독감은 매년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어린이들은 감염 취약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소아 백신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독감 백신 효과의 근거에 대한 논쟁도 일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린이 독감 백신을 맞히지 않는, 접종시키지 않는 부모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연방정부가 백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연구는 독감 백신이 어린이들에게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나 아니었으면 감옥 갔을 사람이 감이 어따 되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방금 전에 제가 연기한 것처럼 그렇게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네탄야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격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탄야후 총리를 향해서 나 아니었으면 벌써 진즉에 감옥에 있었을 사람이 어따 대고 라는 말까지 하면서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 열지 말았어야 할 뚜껑을 열었다라는 반응에서부터 할 말을 제대로 했다라는 반응까지 다양한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가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 세간의 의혹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셈입니다. 나 아니었으면 감옥 갔을 사람이 감이 어따 대고 라는 식의 이 격론은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이 정치적 지원을 했다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쳤다라는 표현과 함께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비난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서 이 네타냐후 총리는 알겠습니다. 다만 상황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이번 통화가 두 정상의 대화 중에 가장 험악한 대화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이 F자가 들어가는 욕설도 많이 섞여 있었다 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금 종전 협상 중이니까 제발 레바논 내에 있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좀 중단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네타냐후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나 아니었으면 진짜 감옥 갔을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격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 아니었으면 감옥 갔을 사람이, 이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가 궁금했던 점이 명쾌하게 해결된 측면도 있습니다.
0: 제1교포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 SBG가 도요타를 제치고 일본 전체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22년 만에 1위 자리 교체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 중심축이 전통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산업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도쿄 증시에서 SBG의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46조 엔을 돌파하며 도요타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주가가 4배 가까이 폭등하며 거둔 성과입니다. 최근 이 그룹이 프랑스에 최대 14조 엔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난 2003년 12월부터 1위에 올랐던 이후 줄곧 정상자리를 지켜왔던 도요타는 최근 주가 상승세가 둔화하며 왕좌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인 2024년 3월까지만 해도 이 두 기업의 시총 격차는 50조 엔에 달했지만 AI가 주식시장을 지배하면서 격차는 순식간에 역전된 것입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이 SBG의 도약을 이끈 핵심 동력으로 OpenAI와 ARM 홀딩스를 꼽습니다. SBG가 투자한 OpenAI는 기업 가치만 16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BG 산하의 반도체 설계 대기업 ARM은 AI의 추론 기능과 에이전트형 AI 확산에 따른 고성능 CPU 수요 급증으로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1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9: 213-383-3838 213-383-3838.
2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1: 너무너무 좋습니다.
2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5: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2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어제 생성형 AI 챗봇인 챗GPT 운영사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penAI가 범죄자들을 돕고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위험을 은폐한 채 챗GPT를 출시하고 대중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라는 게 플로리다 주정부의 주장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이번 소송에서 총격 사건의 용의자들이 챗GPT를 사용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면서 범죄를 계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한 플로리다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범행 전 챗GPT를 통해서 상당한 조언을 받은 것으로 실제로 알려지면서 플로리다 주 검찰은 OpenAI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가 이번에는 기자들의 공보실, 즉 프레스 오피스 출입까지 모두 제한해버렸습니다. 공보실을 보안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보 담당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자들이 공보실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번 조치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얼마 전부터 국방부 청사 내 대부분 공간에 대한 출입이 금지됐지만 이번에는 공보실까지 완전히 보안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언론인들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장성 진급 인사에서 여성과 흑인이 배제당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말 해군 준장 후보자, 즉 원스타 후보자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당초 해군 고위 제독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선정했던 후보자 가운데 7명을 누락시켜버렸습니다. 제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인사 가운데 2명은 흑인 남성이며 2명은 여성이고 나머지 3명은 백인 남성입니다. 그 결과 해군 준장 후보자 22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게 됐으며 남성 중에서도 흑인 등 비백인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군의 현역 장교를 분류해보면 여성이 21명, 소수인정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스타들, 즉 장성들은 대부분 백인들 차지인 셈입니다. 국방부에서 전통적으로 장성에 진급하기 위해서는 선발위원회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데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은 선발위원회가 제시한 후보자 가운데 지위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도덕적, 정신적, 신체적, 직업적 결함이 있어야만 제외할 수 있다라고 국방부 규정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이 이유 없는 후보자 탈락 조치는 이 규정에 어긋난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연방정부 소속 변호사 1만 명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연방정부 변호사 수는 약 3만 7천 명으로 2024년 말 비해서 17%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채용이 약 3,200명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를 떠난 변호사는 1만 명을 넘어서서 2024년 말 재직자 기준으로는 약 5명 가운데 1명꼴로 연방정부를 떠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를 떠난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퇴직이나 이직 외에도 대규모 인력 감축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거나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사임한 것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변호사 수가 증가한 연방기관은 단 한 곳, 국토안보부 뿐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 관련 인력이 오히려 21%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변호사 감소로 행정부 정책을 법정에서 방어하거나 규제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관에 대한 해고와 강제 퇴직도 이어지면서 미국의 외교력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서비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2천 명의 외교관이 미국 외교계를 떠났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외교관 인력은 13,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주요 지역의 미국 외교 인력 공백은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195개 대사직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석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중요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과 카타르에도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도 현재 없습니다. 대사가 없는 많은 미국의 해외 공관들은 대사 부재 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대사 대리가 업무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 대리는 주재국 대통령이나 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고 영향력과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재국 정부 고위 인사와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대사로 지명된 후보자 명단을 살펴봐도 직업 외교관은 8%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은 최근 뉴욕타임스 베이징 특파원 추방 문제와 관련해서 그 기자가 대만 총통을 인터뷰하면서 대만을 국가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뉴욕타임즈는 공공연하게 중국의 대만 지역을 국가라고 불렀다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만을 중국은 중국의 대만 지역이라고 부른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하이리밋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그리고 더 강렬하게. 이제 하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을 경험하세요.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가 놓이는 순간,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높아진 배팅, 커지는 긴장감, 그리고 짜릿한 승리의 순간까지. 평범한 재미로는 부족하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게임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새롭게 오픈한 하이리밋 게이밍의 새로운 명소, 하라스 리조트 서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펀을서 만나는 가장 특별한 플레이. 펀은 잊으세요. 펀을 선택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erassocal.com/espanol에서 확인하세요.
7: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213-388-5600
8: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13-388-5600 213-388-5600
9: 융자 나왔어요.
19: 우와 빠르네.

네, 바닷가에서 밤새 밀려온 얇은 해무와 또 얇은 구름으로 인해서 LA의 아침은 오늘 같은 분위기를 내는 경우가 참 많죠. 5월에는 그런 분위기를 내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5월의 회색빛, 즉 May Gray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현상이 또 6월이 되면 이름만 바뀝니다. 6월의 새사람이랄까요? 네, 즉 June Gloom이라고 합니다. So true. Funny how it seems, always in time, but never in line for dreams. June Gloom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쉽게 풀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요즘 떼창이라는 말 자주 쓰시나요? 콘서트장에서 관객들이 가수의 노래를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장관, 바로 한국의 떼창이 유명하죠. 가슴이 찌릿하고 벅차오르곤 하는데, 그런데 이 떼창 열풍이 저 멀리 일본의 한 오래된 찻집에서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인근에 있는 70년 전통의 노래 찻집 도모시바라는 곳인데요. 이 노래 찻집이요, 이 가라오케 또 노래방에 밀려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면서 백발의 어르신들로 연일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불편하게 거기까지 가서 왜 그럴까? 이럴 수도 있지만요. 혼자 가라오케 룸에 앉아 노래를 부르면 편하긴 하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잖아요. 초고령화 시대,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는 노년층들에게 이 노래 찻집은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타인의 온기를 느끼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광장이었던 거죠.
4: 그래, 나 여기 살아있다. 우리 외로워하지 말자.
3: 이렇게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노래 찻집.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지만 역시 사람은요, 목소리를 맞추고 눈빛을 나누면서 함께 화음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인가 봅니다. 자, 이 아침에 여러분은 마음의 화음을 누구랑 맞추고 계십니까? 혼자 계십니까? 네? 아, 저 탱자가 있잖아요. 차차차 해보자고요. 오늘은 왠지 해물하고 저쪽에서 바다에서 습기를 보내줘서요. 흐린 날씨, 따뜻한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워지는 아침입니다.
4: 아,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이 말 대신 그대 없인 못 살아.
3: 어제 피튀김 씨의 가짜 뉴스가 잘못 나가서요. 정말
4: 피튀김 언니 오래 사시겠어요. 근데요, 오늘 또 뜬 게 김수희 씨 별세 이러면서 요즘 왜 그렇게 가짜 뉴스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패트김 씨 아주 건강하게 한국에서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대 없인 못 살아. 같이 떼창으로 우리 따뜻하게 대표 볼까요?

패티김 언니의 그대 없인 못 살아 들으셨어요. 아우 내가 진짜 못 살아 진짜. 어제 그 패티김 선생님의 가짜 뉴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떠가지고요. 오늘 아침엔 또 김수희 씨 별세 이래서 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있을까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 은행 다니는 사람이 또 뭐 국세청 직원도 가끔 사기도 당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뭐지 뭐에 잘못 꽂혔는지 잘못 그렇게 방송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 크로스 체크를 하고 팩트 체크를 하는데 가끔 그렇게 확 잘못 조그만 각도에서 잘못 나가면 그 생각이 그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패티김 선생님은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 계시다고 그래요. 한국의 시간이 지금 새벽이라 그렇지만 시간만 맞는다면 전화 연결해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좀 이러고도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워낙 요즘 AI로 만들어진 가짜들도 있고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검색해보고 또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에 다시 한번 또 체크업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요즘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잊어버리고 두고 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우버에서 올해로 10회째 맞이한 분실물 인덱스를 발표했습니다. 승객들이 차에 두고 내리는 가장 흔한 물건부터 눈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물건까지 순위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특이한 올해의 분실물 탑10을 보면 틀리, 그것도 치아가 딱 두 개만 남은 틀리가 발견이 됐고요. 또 브레스트 밀크, 어머니들이 아기를 위해서 모유를 짜잖아요. 그래서 모유통에 모유, 그리고 실제 머리카락 가발이겠죠? 그리고 범죄자용 전자팔찌도 있었고요. 또 산소통, 그리고 뜯지 않은 미니 냉장고, 그리고 구두 한 짝. 어떻게 구두 한 짝을 두고 갈까요? 살아있는 물고기와 마네킹, 심지어는 나무 두 그루와 살아있는 나비 한 박스를 두고 내린 승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승객들이 가장 자주 잃어버리는 단골 분실물은 역시 휴대폰이에요. 아, 이거 진짜 한번 잃어버리면 정신없죠. 거기다가 지갑, 가방, 열쇠, 이어폰, 옷. 옷은 뭐 저도 식당 가면요. 옷 자켓을 그 의자 뒤에다가 걸어놓고 그냥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옷도 좀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는 언니 집에 차에 두고 와, 식당에 두고 왔군요. 그 언니 식당에. 그래서 또 그거를 받으러 가야 되고 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실 때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 노트북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단골 분실물이었다고 하는군요.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도시는 뉴욕이 1위로 꼽혔네요. 우리 로스앤젤레스는 몇 순일까요? 건망증이 심한 도시 1위 뉴욕, 그 다음에 마이애미,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순위였다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대도시에 살다 보면 정신없어요. 특히 뉴욕은 막 진짜 LA는 너무 한가진 동네입니다. 그에 비하면. 근데 일주일 중에서 가장 물건을 많이 잃어버린 날이 언제일까요? 네,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방심해서 그럴까? 일요일에 가장 물건을 많이 잃어버렸고요. 1년 중에 가장 분실물이 많았던 날은 7월 17일이었다고 그러는군요. 얼마 전에 이렇게 모였어요. 누구네 집에. 외로운 진짜 싱글들이 모여가지고 오빠 언니들 이렇게. 근데 한 오빠가 야 나 집에 간다 하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다시 전화가 오지 뭐예요. 그 열쇠 없냐? 없는데 택시 전화해봐. 혹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탄 택시에 다시 물어봐. 없대요. 그래서 어떡하나

0: 야단났다 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오기를 집에 있더래요. 열쇠가 그대로. 근데 그걸 위해서 담을 넘어서 집을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 담 넘다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다. 큰일 납니다.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가면 안 돼요. 사다리도 올라가지 말라 그러죠. 뉴저지의 그 고층 노인 아파트에서는 80대 한인이 추락사를 했다라는 뉴스도 보입니다. 그래요. 한 스텝이 자칫 잘못 한마디가 때로는 엄청난 결과를 나오기도 합니다. 자, 차분하게 차에서 내리실 때, 어디 떠나실 때 혹시 두고 내린 물건은 없는지 뒤를 한번 꼭 돌아보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지난 10년간의 그 레전드 분실물 중에서는 살아있는 바닷가재, 그리고 이혼 서류, 연어 머리, 거기에다가 엉덩이 보형물도 왜 엉덩이 빵빵하게 하는 그런 거를 바지에다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표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근데 엉덩이 보형물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방석처럼 쿠션이 되니까 엉덩이 빵빵하게 넣으면 방석을 따로 들고 다니는 언니도 계신데 그럴 필요 없이 아예 부착이 되니까. 근데 이게 왜 택시에 그 빠졌을까? 들고 갔던 걸까? 아무튼 10년간 가장 황당한 분실물 중에 뽑혔습니다. 엉덩이 보형물. 저도 옛날에요. 이렇게 브리지어 안에도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근데 어느 집에서 밤새 놀았어요. 야, 가자고 일어났는데 툭 나오는데 그 하늘색에 그 패드가 탁 떨어져서 아니 이게 어떻게 나왔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간수를 잘 못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황당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럭키비키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요즘 AI 제미나이도 자주 들려서 틀리대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챗GPT를 쓰다가 이게 말도 안 되게 틀려서 제미나이가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서 글로 옮겼습니다. 더블 체크를 자주 하시면서, 그리고요 똑같은 연도와 그 사주를 보기 위해서 생일을 넣었는데 저의 제미나이와 또 다른 사람의 제미나이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 챗GPT나 AI를 어떻게 길들이느냐, 이것도 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럭키비키님 감사해요. 탱자나무처럼 힘든 이민자의 피난처와 보금자리 같은 굿모닝 차차차 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어렸을 때 비 오면 항상 우산 잃어버렸는데 LA에서는 비가 자주 안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뉴욕에서도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쪽도 진짜 이 우산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LA에서는 우산 장사가 너무 안 되겠어요. 그죠? 아, 오늘 같은 날씨는 그래도 비는 안 내리지만 왠지 이 습기가 바다 쪽에서 몰려오는 해물하는 게 있어서요. 아침에는 좀 쌀쌀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싶은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해주시죠. 1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안녕하세요.
4: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0: 이런 음악 들으면 힘이 불끈 솟지 않습니까? 꿀 한 스푼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에 힘이 불끈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비즈니스 초대석 건강과 젊음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텔로유스의 건강상담 코치 정인수 코치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코치님 오늘 네. 앞머리를 잘 마르셔서 너무 귀여우십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인상이 편안하시고 네. 건강해 보이시는데 예전에 그렇게 아프셨다고요.
1: 아, 제가 2014년에 난소암 네. 을 발견돼서 다 네. 드러내고
0: 네.
1: 네, 키모테라피 닥터분이 16번 하라고 그랬는데
0: 네.
1: 12번 하고 나서 그거 계속해다가는 죽겠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내가 닥터한테 못하겠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네. 영양 섭취를 좀 잘하면서 푹 쉬고
0: 네.
1: 그다음 몇 년 뒤에 환갑 여행 갔다가 무리한 환갑 여행을 해갔고요.
0: 네.
1: 집에서는 아이고. 평상시
0: 네.
1: 뭐 2,000보, 3,000보밖에 안 걷던 사람이 네. 뭐 4만 보씩 걸었어요.
0: 네.
1: 여행 가서
0: 네.
1: 그리고 밤에 잠잘 때도 여행비 아끼려고 호텔 방에서
0: 네.
1: 두 명이 자야 되는데 네 명씩 자고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데 잠이 안 와요.
0: 어머나
1: 한 달 동안 너무 아파갖고
0: 극기 훈련하고
1: 네. 뭐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뭐 한의원 다녀도 못 고쳤어요.
0: 네.
1: 한 달 내내 아프다가 텔로유스 소개받고 먹고 네. 일주일 만에 다 고쳤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그래갖고 먹기 시작한 게 이제 거의 almost 8년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서 지금 텔로유스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게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아직은 못 먹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네. 텔로유스란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네. 궁금해신 분.
1: 네, 텔로유스는 네. 그 우리가 텔로미어 생각하면은 그 우리가 수명 이렇게 연장할 때 텔로미어가 끈이 풀리면은 일찍 죽는다. 운동화 네. 끈이 이제 플라스틱인데 그게 풀리면 네. 끈이 풀리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텔로미어를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 텔로유스는 텔로는 뭐 영원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0: 네.
1: 유스는 젊다라는 표현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1: 이제 건강하고 젊고 활력 있고
0: 네.
1: 내 인지 능력과 내 네. 감정적인 그런 상태랑 내 육체적인 네. 것이 젊었을 때처럼 계속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0: 그렇죠. 네. 모두가 바라는 거죠.
1: 네네. 그래서 네. 텔로유스 네. 제품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0: 네.
1: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활력을 되찾고
0: 네.
1: 또 건강한 바디, 건강한 네. 몸과 건강한 정신.
0: 네.
1: 그거를 같이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0: 네.
1: 그 지금 많은 닥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싱클레어 박사가 노화가 곧 질병이다. 라고 네. 말씀하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노화를 어떻게 하면은 영노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0: 네.
1: 이게 텔로유스인 겁니다.
0: 아, 이게 그러니까 줄기세포랑 연관이 된 그런
1: 네,
0: 거잖아요.
1: 그거를 어떻게 네. 생각하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란을 우리가 먹으면 계란 후라이가 되고
0: 네.
1: 또 찌면은 계란 반숙이 되는데
0: 네.
1: 여러분 계란 후라이일 때 탁 깨면은 그 프라이팬에 그 하얀 끈 같은 게 나오잖아요.
0: 네.
1: 고기 있죠.
0: 네, 네.
1: 그래서 고기에서 어미닭이 잘 품으면
0: 네.
1: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런데 걔네들은 탯줄도 없어. 영양분을 어떻게 걔네가 갖냐. 그래
0: 네.
1: 봤더니 연구를 했더니
0: 네.
1: 그 자체 안에
0: 네.
1: 생명 창조 탄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거를 얘가 11일째부터 팍 크거든요.
0: 네.
1: 11일째부터 크면
0: 그 자체로 네. 온도만 네. 맞춰서 품어주면
1: 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제 네. 어미 닭이 알을 낳으면 그걸 빼서
0: 네.
1: 그 부화기에 넣어요.
0: 네.
1: 그래갖고 이제 부화기가 적당한 온도와 이제 그 상태를 만들어주어서 10일이나 9일에 빼갖고 거기에서
0: 네.
1: FTE, Fertilizer Tissue Extract, 부화수정란 추출물을 빼내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그 기술력은
0: 네.
1: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고
0: 네.
1: 그리고 옛날에는 그 뭐 흰자에서 뽑았는데 지금은 그 흰자 껍데기 고 있잖아요. 그 껍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0: 네.
1: 추출하는 기술력이 있어서
0: 네.
1: 거기서 그거를 이제 FTE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0: 그 FTE가 그게 줄기세포인
1: 네네네.
0: 거죠?
1: 네네네. 부화수정란 추출물. 거기다가 다른
0: 네.
1: 재료가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그런 뭐 혈관 또 메모리, 그다음에 네. 감정, 네. 그다음에 우리 피부 네. 여러 가지 관절까지 다 서포트해주는 좋은 네. 그런 재료가 들어서 네. 그것이 잘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정말 눈이면 눈, 메모리면 메모, 기억력, 뭐 치매나 네. 그다음에 피부, 손톱, 발톱, 신장, 방광 모든 티슈가 결국은 세포로 이루어졌고 우리 텔루이스를 먹게 되면 이거는 만능세포, 줄기세포가 만능세포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부분에 가서 고장난 부분을 가서 고쳐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를 먹으면서도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야, 너 얼굴 되게 이뻐졌다 막 어메이징하다 그래요.
2: 지난번보다 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1: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2: 진짜 피부가 어쩜 그렇게 팽팽하시니까.
1: 나이에 비해서는 팽팽하죠. 네.
2: How old are you?
1: 아, 내년에 70입니다.
2: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근데 밖에서는 50대 후반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죠?
1: 아이 그런 거 안 물어봐요.
2: 안 물어보고 그냥 건강한 정인숙 코치님이신데 이 텔로유스는 실제로 본인이 정말 이거는 불치병이다. 원인도 모르는 이상한 병에 시달려서 너무 아픈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걸 먹고 네. 나서 그 친구도 네. 바로 정인숙 코치님처럼 그런 네.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줄기세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1: 그 줄기세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신생아는 100이 나온다고 치면은요. 네. 30대는 20%로 팍 줄어요.
2: 네.
1: 그리고 50대는 12.5%로 팍 줄고요.
2: 아이고야.
1: 네, 80대는 0.5%예요.
2: 아예 안 나오는군요.
1: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똑같이 등산을 갔다. 네. 젊은 사람들은 한잠 자고 일어나면 네. 거뜬하잖아요.
2: 네.
1: 근데 나이 든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2: 네.
1: 제가 한번 줄다리기를 우리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줄다리기를 네.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50대였는데요.
2: 네.
1: 줄다리기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몸이 아파갖고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아 내가 초등학교 때랑 아, 네. 중학교 때 행보랑은 다르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2: 네.
1: 회복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2: 대충 하시지 어떻게든 우리 팀 이기려고 괜히 몸 쓰셨다가
1: 네, 네, 그렇죠.
2: 회복력이 진짜 빨라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나이가 들면
1: 네,
2: 있을수록.
1: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우리 회사는 네. 매주 목요일, 토요일 네. 아침 9시 45분에 비엔합학 네. 오피스에서 네. 이제 강사들이 텔로이스에 네. 대한 설명을 하고요.
2: 네.
1: 그리고서는 이제 이론적인 어떤 네. 과학적인 증거 네. 그런 걸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체험 사례 시간에 나오는데요. 서로 네. 그 체험 사례 내용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눈이 너무 안 보였는데
2: 네.
1: 예를 들면 이제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래서 네. 이쪽 눈은 완전히 멀었어.
2: 네.
1: 그래서 한쪽 눈으로 사니까 굉장히 운전을 못 하잖아요. 한쪽 눈으로는 못 하잖아요.
2: 네.
1: 남의 차 얻어 타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이
2: 네.
1: 말기 암인데 이제 죽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죽고 막 돌아다니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2: 네.
1: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거 먹고 네.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럼 나도 좀 거길 데려가 주세요. 해서 그분이 네. 80이 넘으신 분인데 오셨어요.
2: 네.
1: 들으시고선 이 자기 옆집 사는 그분이니까 사서 먹었는데
2: 네.
1: 그분 말이 한 달 됐는데요. 자기 너무 어메이징하게 눈이 이제 뭔가 윤곽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보인대요.
2: 네.
1: 그리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기 잘못된 부분, 그 잘못 스트로크 얻은 부분도 이제는 뭔가 찌릿찌릿하는 게 기운이 난다는 거. 그리고 밤에 일단 잠을 잘 자게 됐고 불안증, 네. 우울증, 분노
2: 네.
1: 내가 왜 스트로크가 왔을까 나는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고
2: 네.
1: 그런 분이 이런 분노가 사라지면서 네. 나을 거야 그런 어떤 확신이 드니까 네.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말씀하시면 네. 너무 감격스럽죠.
2: 요즘 그렇게 불면증
1: 네.
2: 그리고 불안증 그리고
1: 네.
2: 우울증까지
1: 네.
2: 노화되니까 이제는 뭐 10년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1: 많죠.
2: 그렇거든요.
1: 네네.
2: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또 네. 암이라는 그런 선고를 내려받았을 때 얼마나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셨겠어요.
1: 근데 저는 또 그게 또 감사한 게 저는 이제 단순 네. 무록이라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2: 네.
1: 나 저기 기도해 나 어느 병원에서 메시에 수술 시작한다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또 우리 성당 교인들한테 말하고 네. 갔는데 깨나 보니까 저보고 당신 단순 모록이 아니라 네. 난소암이라서 5시간에 걸쳐서 다 드러냈어. 나 그래서 그것도요. 저는 참 감사하다고 느낀 게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아유 뭐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근데
2: 모록인 줄 알았더니 네. 암이어서
1: 네. 네. 네. 아. 그게 아주 나중에 닥터 만나보고 나니까 네. 그 모록 안에 있던 암이요. 아주 네. 나쁜 암이래요. 어그레시브한 암이라서 저는 무조건 키모해야 된대요.
2: 네.
1: 그래서 저는 키모를 했죠.
2: 네.
1: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긍정적이라서 저는 네. 아예 개나 소나 다 걸리는 암 괜찮습니다. 이런 경험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2: 코비드 이후에 네. 암도 늘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주변에 네. 아프신 분들도 좀 많으시게 된 것 네.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줄기세포란 말이에요.
1: 네.
2: 근데 여기서 바로 세포 신호라는 게 주요 핵심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 네네.
2: 이 세포 신호가 뭔가요?
1: 아,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은 이제 우리는 우리 눈에 손, 손톱, 머리카락, 눈썹 보이지만 우리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적대해서 보면은 세포가 다 동글동글동글해요.
2: 네.
1: 근데 세포는요 서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네. 세포에 신호 전달 물질이 있고요. 신호
2: 네.
1: 분자.
2: 네.
1: 그다음에 신호 수용체가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신호 수용체는 우리가 동그란 그 세포라고 치면은 바깥에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2: 네.
1: 뭐 그런 식으로 있어요.
2: 네.
1: 그다음에 신호 분자는 동그란 게 막 왔다 갔다 하죠.
2: 네.
1: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많이 있다면
2: 네.
1: 우리가 예를 들면 나 무릎이 아파. 그러면 네. 얘가 신호를 보내요. 나 무릎 아프다 하고 보내면 줄기세포가 어디서 만들어져 나오냐면요. 골수에서 만들어져 나와요.
2: 네.
1: 그래서 우리가 텔로이스를 일단 먹으면 우선 염증 50% 줄여주고요.
2: 네.
1: 스트레스 레벨 50% 줄여줘요.
2: 네.
1: 그리고 나면은 일하기가 훨씬 쉽죠.
2: 네.
1: 그래서 우선 골수와 이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2: 네.
1: 어린아이나 젊은 애들은 온몸에서 줄기세포가 다 만들어지는데
2: 네.
1: 어른이 되면 거의 대퇴부 골수에서 많이 만들어진대요.
2: 네.
1: 그리고 어린아이가 만약에 뼈가 부러졌어.
2: 네.
1: 그럼 뼈가 그 골수가 빨갛대요.
2: 네.
1: 근데 뭐 80, 90 먹으신 분이 뼈가 부러지면 골수가 그냥 누리끼리 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일단 이 텔로이스를 먹으면 골수, 뼈를 튼튼하게 먼저 만들어주고
2: 네.
1: 그래서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2: 네.
1: 그런데 그 먹는 양하고 그 먹는 횟수에 따라서 줄기세포의 양이 이제 1200%, 2400%, 3600%,
2: 네.
1: 심지어 나는 말기다. 그런 네. 경우는 이제 자기가 아, 나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
2: 네.
1: 더 봐야 돼. 우리 손주 결혼하는 거 봐야 돼. 그런 분들은 좀 양을 더 많이 드시고 횟수를 많이 들어서
2: 네.
1: 무지 빨리 회복되는 거를 저희가 봤어요.
2: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가 벌써 이제 9년째 되는 회사인데요.
2: 네.
1: 아, 이게 양과 횟수에 따라서 이 효과가 다르구나. 그래서
2: 네.
1: 프로그램을 3개월로 네. 끝내면서 그거를 4번 했을 때 내
2: 네.
1: 얼굴이 하나도 안 젊어지고 내 몸이 젊어지지 않고 그 우리가 쓰는 난이 있어요.
2: 네.
1: 뭐 신체 변화에 대해서 뭐 관절, 네. 무릎, 뭐 피부 덮는 양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으면은 네. 머니백 개런티를 해줍니다.
2: 와.
1: 그만큼 자신이
2: 와.
1: 있어요.
2: 네,
1: 네, 네.
2: 머니백 개런티요?
1: 네, 네, 네.
2: 와. 그 실제로 머니백 해주세요 이런 분 계신가요?
1: 아니 근데 저희 네. 회사 제품은 정말 일주일만 먹어도 얼굴이 네. 달라지니까 예를 들면 2주 전에 이제 닥터 오셨을 때 오신 분들이 네. 2주 후에 네. 오셨어요.
2: 네.
1: 근데 이제 그때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이걸 구매하시면 여기를 한번 오셔서 5번 정도는 들으세요. 그러면
2: 네.
1: 이게 긴가민가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할 때 여기서 와서 이론적으로 좀 들어보고
2: 네.
1: 그다음에 많은 체험사를 하죠. 그러니까
2: 네.
1: 세로토닌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고 멜라토닌 네. 호르몬은 잠을 자게 한 호르몬인데
2: 네.
1: 호르몬 밸런스가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2: 네.
1: 진짜 낙엽이 막 굴러가도 깔깔깔깔 웃었고
2: 네.
1: 조금 뭐 슬픈 드라마 보면 눈물을 뚝뚝
2: 흘렸죠.
1: 흘렸는데
2: 네.
1: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지잖아요.
2: 제로몬 아무리 떨어도 웃지도 네. 않아. 네.
1: 그런데 네. 이걸 먹으면 감정이 네. 그 사춘기 시절로 가요. 어느 날
2: 네.
1: 제가 지금
2: 네.
1: 코미디 프로를 보고 깔깔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저희 남편이 네. 방에서 일을 하다 말고 나와서
2: 무슨
1: 뭐가
2: 일이야?
1: 이렇게 웃기냐고.
2: 네.
1: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또 드라마를 너무 잘 만드니까 어떤 네. 슬픈 드라마에서 울었더니 아니 당신은 내일 모레 저거 다 가짜인데 왜 우냐 해서 여보 그냥 진짜라고 믿고 울어주는 것도 예의야.
2: 근데 사실 그런 네. 일들이 드라마긴 하지만 실제 네.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네네. 공감을 하시면서 네. 우신 거 그거 네. 건강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카타르시스.
1: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먹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옛날에는 다 80, 90 넘으면은 네. 뭐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런데 감정적으로 네. 아 우리 가족이 있구나 우리 손주가 있구나 그 행복하대요. 네. 내 교회 간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네. 온다고. 그래서 이게 네. 감정적으로도 젊어지는 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불면증이나 네.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 우울증이랑 네. 조울증 패턴으로 너무 가족들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 네. 무릎 통증, 네. 그다음에 손가락 관절. 네. 근데 이것도 퇴행성이 있고 류마티스가 있어요. 네. 그런 분 다 효과를 보고요. 어. 그다음에 현재 키모테라피를 하거나 네. 방사능 치료에서 밥을 못 먹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같이 병행하세요. 네. 병원에서 하라는 거 다 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거 병행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미세스 형 말 듣고 나 다 이거 제품 프로덕을 잘 섭취하면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의사한테 씩씩하게 딱 했대. 의사가 너무 좋아하고 다 끝났는데 네. 이제 어저께 제로 나왔어서 딱 종이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네. 너무 행복하죠. 아,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랑 네. 같이 잘 코합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약이 아니라 네. 아주 슈퍼 후드입니다.
2: 네, 후드예요. 슈퍼 후드야. 네네네. 진짜 줄기세포를 왕성하게 네. 만들어주는. 네네. 근데 이 상담 방식도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텔로유스는.
1: 근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성격, 네. 그다음에 파운드, 그다음에 자기 몸무게. 생활 태도, 뭐 밤에 네. 새벽 3시까지 유튜브 네. 보고 네. 12시까지 자고 뭐 그런 분도 있고 다 틀려요.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장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어떤 네. 분은 장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분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치니까 네. 그분한테 딱 맞는 이렇게 네.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좋게 네.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좀 자세한 그분의 본인의 갖고 있는 그런 네. 개인적인 부분을 제가 아. 좀 잘 들어주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네, 개인 맞춤 네. 관리 네네. 플랜이군요. 네네. 야, 타주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아플 때는 뭘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네, 싶은 맞죠. 마음이 있었는데 네. 네, 타주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미국 내에서는 네. 제품이 300불 이상이면은 프리 쇼핑이니까 네. 제가 다 이제 회사에서 다 보내주는 네. 거긴 하지만 네. 성심성의껏 네. 다 연락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 네. 이게 또 비즈니스로서도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1: 제가 이 비즈니스를 almost 이제 8년이 되는데 네. 맨 처음에

0: 내가 아팠으니까 그냥 안 아프려고 먹고 잠을 잘 자고 밥을 먹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만사가 형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 아,
0: 제가 보니까 잠잘
1: 네,
0: 자고 밥잘
1: 맞아.
0: 먹고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1: 네,
0: 대출하면은 일단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1: 기본은
0: 네,
1: 깔고 가는
0: 기본은
1: 거야,
0: 돼요.
1: 진짜.
0: 그리고 나서 뭐 자기가 운동을 한다거나 또 음식도 잘 이왕이면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건전한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1: 안
0: 가고
1: 가고
0: 갈
1: 하지
0: 곳만
1: 말아야 할
0: 가고
1: 걸도 하지
0: 안 하고
1: 말고
0: 그러면은 이제 가정생활도 행복해지잖아요.
1: 네.
0: 예. 그러다 보니 이걸 하다 보니 결국 많은 분이 좋아지시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너 일을 열심히 했구나 하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커미션 뭐 월급 그런 식으로 돈을 받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 자, 제 나이가 내년이면 60, 지금 현재 69인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 제가 도와준 분들 중에서 자기가 건강이 회복되니까 언니가 어떻게 된 거야? 누나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갖고 가족들이 다 먹고 또 친구들이 먹다 보니 자기도 이렇게 사이드로 인컴이 생기고 요즘에는 우리가 텔로펫이라고 강아지를 위한 슈퍼푸드가 나왔는데 네,
1: 고양이는
0: 고양이, 강아지, 뭐 붕어, 카나리아, 뭐 햄스터 다 돼요. 붕어도 애들이 막 병들면 가루를 이렇게 하면 걔네들이 먹거든요. 그럼 얼마 안 있어서 한 열흘만 있으면 그이 붕어에 그 비늘 벗겨진 자국이 새 비늘이 나오고요. 또 강아지들 왜 시름시름 앓고 입맛 없어 누워 있는 애들이 요걸
1: 노견들.
0: 먹이에다가 노견들 주면은 어떤 개는 또 까다로운 애는 안 먹어요. 그러면 고구마를 삶아서 개를 이제 껍데기 버리고 이 파우더를 듬뿍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완자를 만들어서 5개씩 먹여요. 안 먹는 건 냉동실로다. 그러면요 허리 디스크로 꼼짝 못하고 또 수술비가 2만 불 드는 아이들이 드림이라고 있거든요. 걔가 지금은 펄쩍펄쩍펄쩍 뛰고 다니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해. 이거 제 친구거든요. 저희 아들네 강아지도 플로리다 사는데 숲에 산책하다가 물렸어요. 벌레한테 귀를.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뽑아내는데도 애가 시름시름 앓아서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얘를 빨리 먹여라 그랬더니 그 아이는 까다롭지 않아서 자기 먹이에 줬는데도 잘 먹어서 정말 뭐 열흘도 안 돼서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해피하고 그러니까 집에 애완견은 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완견 가격은 비싸질 않아요. 그래서 내 강아지가 좋아지면 그거를 내 친구한테 소개하고 또 친구가 친구를 소개해서 쏠쏠하게 젊은
1: 비즈니스가
0: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되더라고요.
1: 나도 이거 먹고 깡총깡총 깡총깡총 여러분
0: 아니
1: 깡총깡총 뛰시고
0: 깡총깡총 뛰게 되는 게 보세요. 내가 지금 20년 젊어졌어. 그러면 신나는 음악 나오면 사람 없으면 흔들게 돼요.
1: 자동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또 건강해져.
0: 그렇죠.
1: 그러니까요, 아프면 입맛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잠도 안 오고 이게 그 악순환이 되는데 한번 이제 그거를 잘 리드를 해서 무드를 만들면 계속 선순환이 될것 같아요. 건강한
0: 그렇죠.
1: 삶에.
0: 아, 이거는 너무 이게 정말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어떤 분은 양로병원에 고관절 부러져서 똥오줌을 다 받아냈는데 어느 날 100살 먹은 할머니가 들어오는데 너무 건강하신 거야. 고관절은 비록 부러졌지만 그리고 따님들이 다 74, 72, 뭐67 그런데 너무 건강한 거야. 머리숱도 많고. 아니 이 가족은 왜 이래요? 했더니 우리는 텔로이스 7년 먹었어요. 어머, 나 당장 오더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더했는데 그분이 3주 만에 걸어 다닌 거야. 그래갖고서는 자기 그 고관절 부러진 사람들 많았는데 자기만 이게 걸어 다니고 그 사촌 언니도 그거 보더니 야, 나도 먹을래? 막 그러고. 그래서 이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너무 행복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비즈니스가 돼갖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 리타이어 하신 분들, 뭐할일 없나? 근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제, 물론, 설거지하는 것도 시켜주지도 않아요. 65 넘으면. 그런 분들도 이제 여기저기 고장나신 분이 고장이 이제 다 없어지고 젊어지면은 하지 말래도 비즈니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라이트 타임에 나온 그런 라이트 프로덕트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은 전화번호 714-742-4855, 714-742-4855
2: 1755 정인수 코치님께 연락하시면 되고요. 텔로클럽.com이 있어요. TELOCLUB 클럽. 텔로클럽 TELOCLUB.com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치님이 계속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시나 봐요. 네.
0: 너무너무 재밌고요. 네, 네. 저희 가족 사례를 얘기하면 저희 네. 남편은 75살인데 네. 2023년 9월에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신장 수치가 37 펑셔널밖에 안 한다.
1: 네.
0: 저희 그때 너무 놀랬죠.
1: 네.
0: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거 비싸니까 당신만 먹어. 그래서 안 먹어서 여보 우리가 건강하게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때부터 열심히 먹었는데 6개월
1: 네.
0: 뒤에
1: 네.
0: 신장 하나가 펑션이 57로 올라갔고요.
1: 네.
0: 지금 2년 반이 넘었는데 이제 올 9월 되면 3년째죠. 지금 펑션이 61%로 올라갔어요. 신장 하나인데.
1: 네.
0: 그리고 우리 사돈은 59년 7월생인데 급성 치매가 와서 굉장히 네. 애를 먹었는데 우리 네. 이제 충청도에 사세요.
1: 급성 치매는 갑자기 막 응? 이름도 에, 생각 안 나고 에,
0: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냉장고에 뭘 두는 모르고 예를 들면 딸이 엄마 나 서울 가니까 몇월 며칠 몇 시에 도착할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이 엄마 갈비찜 너무 좋아하니까 갈비찜 해줄 때 엄마 걱정 마 그랬는데 딸이 갔어요. 네.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또 고속버스 타고 가서 택시 타고 엄마네 집에 갔는데 불이 꺼진 거야. 깜깜하게 엄마 문 열어 띵동띵 엄마가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서 너가 웬일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딸이거든요. 그, 네. 그 딸이 그 우리 며느리는 둘째 딸 돌아와서 엄마 큰일 났다 너 빨리 엄마 더 망가지기 전에 가 뵈라. 그래서 며느리가 울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 치매래요. 저 가서 얼굴 더 요양원 가시기 전에 자기가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요양원을 왜 가니 해서 제가 이걸
1: 59년생밖에 안 됐는데
0: 네. 그래서 그것도 3년 전 얘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프로덕을 보내줬죠. 플로리다 사는 며느리한테서 며느리가 이제 그걸 들고 가서
1: 네.
0: 3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엄마를 진짜 열심히 먹였는데
1: 네.
0: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자기 손녀 이쁘다고 끌어안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미고
1: 네.
0: 그래도 안 놔줬는데
1: 네.
0: 이거 드시고는 정신이 너무 똑똑해져갖고
1: 네.
0: 혼자서 다 드시고 뭐 아무튼 너무 좋아지니까 우리
1: 네.
0: 손녀도 그렇고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어메이징하다. 어머니 이거 대단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먹어요.
1: 네. 네. 온 가족이 먹고
0: 네.
1: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비즈니스가 장전이 되면서
0: 네네.
1: 자 건강관리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상담 그리고 타주 비즈니스 문의도 714-742-4855 714-742-4855 텔로클럽.com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정희수 코치에게 연락 주세요. 714-742-4855 714-742-4855입니다. 자 오늘 텔로 유스 건강상담 코치 우리 정인숙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끝 마무리 인사 주실까요?
0: 네 오늘 이렇게 라디오 서울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키모테라피 할 때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주변을 보면 너무 암 환자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프면서 오래 살 것이냐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냐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는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인생에서 나야 그런 생각하면서 사니까 더 인생이 편한 것 같아요.
1: 네.
0: 네.
1: 내 주인공은 나야.
0: 네.
1: 나를 위해서.
0: 네.
1: 텔로 유스.
0: 응.
2: 네. 정 코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2: 네.
1: 아, 다시 기운 차려서 열심히 한번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정인수 코치님이셨습니다.
2: 자, 굿모닝 차차책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츠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태원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사이라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굿모닝 차차차 1부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후니와 함께 또 찾아뵐게요. 2부에서 만나요.

0: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 세종 송보감.
0: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 세종 송보감.
0: 쌩쌩 돌아라 하하.
1: 세종 송보감이잖아.
2: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3: 213-383-8899 383-8899
4: 세종.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7: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즈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12: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14: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5: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6: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7: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8: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9: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18: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9: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18: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2: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23: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4: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2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2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26: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27: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26: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7: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26: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7: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26: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7: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26: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6월의 달력, 한 해의 허리가 접힌다. 계절의 반도 접힌다. 중년의 반도 접힌다. 마음도 굳게 접힌다. 동행길에도 접히는 마음이 있는 걸 헤어짐의 길목마다 피어나던 하얀 꽃. 따가운 햇살이 등에 꽂힌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동행길에 같이 하는 2부의 남자 우리 훈이 씨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만나는 화려한 남자 훈이 현훈입니다.
3: 네, 6월의 달력이라는 목필균 시인님의 시로 출발했어요. 한 해의 허리가 접히는 이때 진짜 다 접히네.
4: 슬퍼요. 6월이나 이게 슬퍼요.
3: 이제 월드컵도 있고 신나는 한 달이 될 텐데.
4: 신나고 싶네요 지금. 지금까지 좀 뿌려놓은 씨들 좀 많이 좀 수확이 됐으면 좋겠어요 6월달에 여러분들.
3: 네, 우리 훈이 씨는 네. 오늘 약간 이 흐린 날씨 때문에 그런지 훈이 씨가 슬퍼요 이런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봐요.
4: 그래요?
3: 응.
4: 아 6월달에가 슬퍼요.
3: 에너자이저가
4: 아 오늘 좀 슬픈
3: 날도 있는 거지.
4: 그러니까요.
3: 위로해 줄게요. 뭐가 슬퍼? 뭔 일 있었어?
4: 위로 아래로.
3: 오다가.
4: 위로 아래로.
3: 어? 네?
4: 아, 뭔 일이 있진 않아요.
3: 네, 그냥
4: 늘 너무나 잘 지내.
3: 위로를. 네?
4: 위로. 아, 그냥 하는
3: 소리죠. 위로 한번 날라가요.
4: 네. 네. 아, 이제 슬슬
3: 네.
4: 여름이 다가오니까 마음의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 어떻게 하면 더위를 이길까?
4: 그렇죠.
3: 잘 견뎌야죠.
4: 그럼요.
3: 살아내자.
4: 여러분, 원래 이게 좀 바뀐 걸 말씀을 드려야 돼.
3: 네.
4: 원래 저희가 화요일 날
3: 네.
4: 그리스 신화를 말씀을 하잖아요.
3: 네.
4: 지금 12부작을 하고 있는데.
3: 네.
4: 이 대장정의 끝에 사실은 우리가 또 여신을 모시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3: 네.
4: 그렇게 안 되니까
3: 네.
4: 제가 좀 그리스 신화를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 네.
4: 오늘은 다른 분이 오시잖아요.
3: 그죠? 오늘? 오늘 오시죠. 그래도 괜찮아요.
4: 괜찮아요.
3: 슬퍼하지 말고 여신 좀
4: 아니요,
3: 풀어주세요.
4: 여신은 내일 오십니다.
3: 아, 내일 오십니까?
4: 네.
3: 아, 네.
4: 자, 여러분 그리스 신화 우리가 12부작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9화요 9부.
3: 네.
4: 거의 다 왔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웅
3: 헤라클레스
4: 헐큘레스 헤라클레스 얘기를 해봤죠.
3: 네.
4: 그냥 괴물 때려잡고
3: 네.
4: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다 해내고
3: 인간을 결국에, 위해서 막 좋은 일도 해주고
4: 그렇죠. 결국 인간이 신까지 돼버린 최고의 반신반인 헐큘레스까지 얘기했는데 이게요
3: 네.
4: 그 시대에도
3: 네.
4: 신들이 굉장히 인간 세상에 깊숙이 들어있는 시기거든요 이때가.
3: 네.
4: 전쟁이 인간은 아시죠? 태초부터 전쟁은 항상 있었다는 거.
3: 네.
4: 하여튼 제가 마음에 안 들어.
3: 왜
4: 그런 전쟁인
3: 그래?
4: 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서로 좋게 가면 되지.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항상 전쟁이
3: 네.
4: 있었는데
3: 네.
4: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두 명의 신. 지난주 힌트를 드렸죠.
3: 네.
4: 아시 형제들 아테네와 아레스.
3: 아레스? 아시 형제들이 문제입니다.
4: 네, 이 아시들이 문제야.
3: 네.
4: 둘 다 전쟁의 신입니다.
3: 네.
4: 아테나 그리고 아레스.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3: 네.
4: 한 명은 훈입니다. 머리로 싸우고요.
3: 네.
4: 한 명은
3: 몸으로 싸워.
4: 몸으로 싸워. 힘으로만.
3: 아.
4: 근데 진짜 웃긴 게 아테나랑 아레스 태어나는 것부터 이상해요.
3: 네.
4: 제우스가
3: 네.
4: 이거 좀 너무 웃긴 얘기인데 제우스가 너무 어느 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 뭐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
3: 네.
4: 아이고 머리가 너무 아파. 미치겠어. 어떻게 머리가 너무 아파. 대장장이가 보통 머리 아프면 의사나 약사가 와야 되는데
3: 네.
4: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토스가 제우스시여 기다리소서 어디 머리를 그냥 도끼로 쪼개버려요. 머리가 아프다니까. 신들은 레벨이 달라.
3: 대장장이들이 뭐 수술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 들어요.
4: 그래도 신들은 레벨이 달라요. 머리가 아프다니까
3: 도끼를
4: 이마 까다당. 도끼를 이마 까다당. 도끼로
3: 그래서요.
4: 제우스 머리를 까. 그러니까 퍽 하더니
3: 제우스가 시원하다 그래요?
4: 갑옷을 입은 창을 든 여신이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3: 머릿속에서.
4: 그게 바로 아테나.
3: 아테나시.
4: 아테나.
3: 아.
4: 그래서 안테나라고 그러나 우리가?
3: 안테나가 그 아테나인가요?
4: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이게 머리가 아프다니까 도끼로 이마를 딱 까니까 아테나 튀어나왔습니다.
3: 네.
4: 근데 그래서인지 이 아테나의 전쟁 여신은 힘보다는 머리, 지혜를 써요.
3: 지혜로 싸우는구나.
4: 전쟁이 나도 일단 무조건 돌격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희생으로
3: 전략을 짜서
4: 전략으로 이길 수 있을까.
3: 그래야 돼. 고민해. 우리가 배워야 돼.
4: 이게 이제 아테나 스타일.
3: 힘쓰지 말고.
4: 힘쓰지 말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공부 잘하는 그 뛰어난 공부 잘하는 애 아니면 전략가, 정치가 이런 분들을 아테나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3: 네.
4: 근데 또 다른 전쟁의 신 아레스.
3: 아레스.
4: 아레스는 그냥 체질 태생의 전쟁이에요.
3: 그냥 몸부터 나가.
4: 그냥 모든 게 피, 분노, 격투, 돌격. 그냥 묻지마 돌격.
3: 네.
4: 노빠꾸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3: 노빠꾸.
4: 노빠꾸 새 말로 노빠꾸. 일단 아레스.

0: 뚫게 맞고 온 유일한 신입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뚜까라고 그러죠. 뭐 뚜까라고 했다고 네. 그러는데 네. 영웅에게 얻어 맞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창피해.
1: 아니 곰도요. 저쪽 들깨들이 뭉쳐 있는 데 가면 그 무리 속에서
0: 맞아. 무리들에서 지거든요. 맞아.
1: 그러니까 힘을 합치면 그럼. 우리는
0: 그 곰인가 뭔가가 그 원숭이들 때한테 당하는 거 봤거든요.
1: 헉, 원숭이들도 뭉치면 이렇게 무서워요?
0: 근데 조그만 원숭이 말고 네. 좀 큰 원숭이 있잖아요.
1: 고릴라.
0: 아 고릴라 말고 그 약간 좀 얼굴 이렇게 유세윤 씨가 흉내내는 고슴이 뭐야 이렇게 얼굴 기축한 놈 있죠.
1: 긴팔 원숭이.
0: 그런 놈들. 하여튼 좀 사나운 놈들인데 네. 걔네들이 뭉치니까 맹수를 이기더라고요.
1: 와.
0: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신의 중에서 굉장히 좀 망신을 당했던 이제 아레스라서 네. 신들이 좀 싫어해요.
1: 네.
0: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아레스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는 네. 이런 교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힘만 쓰다고 되는 건 아니다.
1: 아.
0: 모든 걸 힘으로 할 수는 없다. 폭력이 다는 아니다. 이런 그래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레스를 만든 것 같은데 이 두 명의 신이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네. 이 성격이 두 명이 크게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 오.
0: 너무나 유명한 전쟁.
1: 뭐?
0: 트로이
1: 오,
0: 전쟁.
1: 트로이.
0: 우리가 그 많은 영화와 소설에서 봤던
1: 예.
0: 트로이 전쟁. 아테나는요 그리스 편이에요. 그리스는 네. 아테나 신을 섬겼죠.
1: 네.
0: 아레스는 트로이 편이에요.
1: 아.
0: 같은 전쟁인데도 아테나는 전략적으로 이거 어떻게 싸우지?
1: 네.
0: 하지만 아레스는 트로이 편으로 그냥 싸움 자체를 즐겨버려요. 다 때려부셔 뭐 이거. 여기서 이제 신들에도 재미가 나옵니다. 이제 누구는 머리를 썼고 누구는 주먹을 쓰죠. 누구는 질서를 좋아하고 누구는 혼란, 케이오스를 좋아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표현했던 건데
1: 네.
0: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 이렇게 표현한대요. 아테나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되고 싶은 모습이고 아레스는 인간이 그렇죠? 빠지기 쉬운 모습이다.
1: 아...
0: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게 네. 분노, 화, 네. 돌격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거를 네. 참고 생각하는 건 어렵죠.
1: 네.
0: 그래서 이 인간이 되고 싶은 모습은 아테나의 모습이고 인간이 빠지기 쉬운 모습은 아레나의 모습이다.
1: 그래요. 확 그냥 콕 나면 그때는 시원하지만 뒷감당이 안 되고
0: 어릴 때는 그렇죠.
1: 힘들 수 있어요.
0: 어릴 때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법보다 빠른 게 주먹이라고.
1: 아니 언니 뉴스 보니까 어떤 남편이 술만 먹고 늦게 집에 와서
0: 네.
1: 부인이 이럴라면 이혼해 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0: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1: 미국에서 미국? 뉴스에 네. 났어요. 네. 오늘 불도저가 마침 집에 있었나 봐요. 그
0: 불도저?
1: 이렇게
0: 차?
1: 저기 집 무너뜨릴 때 하는 거.
0: 그게 왜
1: 그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을
0: 부셨어요?
1: 다 그냥 쪼개 버렸어요.
0: 남자가?
1: 뭐 뒤쪽
0: 술 먹고
1: 그냥 아니, 열받아서 아침에
0: 정신이 맨정신이 아니네.
1: 체포돼서 아니 그때 왜 자기 집을 왜 부숴?
0: 야, 그 욱해서
1: 화난다고?
0: 그 예전에 그 좀 그런 거 많았죠. 남자들 욱하면 싸워가지고 막. 뭐 리모컨 집어던지고 막
1: 전화기
0: 던지고 잿대로 던지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겁주려고
1: 네.
0: 자기 분 못 이겨서
1: 네.
0: 자기 손해야.
1: 자기 손해죠.
0: 아, 부셔갖고 부시면 자기 손해지 뭐.
1: 그럼 전화기
0: 손해야,
1: 특히
0: 전화기 네. 그다음에
1: 나는 집은 여자가 먼저 부셨어.
0: 그 여자분은요.
1: 남자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시더라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전혀 이제 던지는 게 없어.
0: 서로 그렇대요. 누가 한 명 던지면
1: 그 다음에 너도
0: 더 큰 걸 던지래.
1: 더 큰 걸 던지래. 아, 더 큰 걸 던지래.
0: 그래야 사람이 못.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싸우다가 여자가 싸우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에이씨 볼펜을 던지잖아요.
1: 응.
0: 그러면 어쭈 던져? 그러면 전화기든 뭐 좋은 거 비싼 거를 집어 던지래요. 그럼 다시는 상대가 던지는 걸 못 한대요.
1: 네, 저 아는 언니 한국에서. 테레비를 던져버렸대요.
0: 테레비 어떻게 던져요 저분이?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구나.
1: 베란다.
0: 부부싸움에서요? 네. 부부싸움은 TV를,
1: 야,
0: TV를 베란다로 던져.
1: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맞지
0: 그러니까
1: 못하려고.
0: 누가 맞지
1: 못하려고.
0: 야, 그건 너무했다.
1: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철 모를 때.
0: 아니 그래도 너무 아깝다.
1: 부시지 말고 말로 아테나처럼 싸워야 되겠네. 지혜롭게.
0: 저는 어릴 때 어머니랑 네. 싸우는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막 그러면 막 열받잖아요. 네. 어릴 나이에 학생 때 와 밥 안 먹어 뭐 이랬거든요.
1: 네. 밥 안 먹어
0: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야. 그건 아무한테 도움되지가
1: 맞아.
0: 않아.
1: 근데 막 이러는데 안 나가고
0: 화가 나니까
1: 한 번 더 불러주지 했는데
0: 화가 나니까 뭔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내가 자존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뒤에서 안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도 먹지 마 그리고 치워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결국 손해는 나야.
1: 맞아 그런 경우는 다 있을 거야.
0: 손해는 줘요. 굶주리면 나지 뭐.
1: 싸움은 싸움이고 밥은 먹고. 합시다.
0: 밥은 먹고 던지지 말고.
1: 이성적으로 싸워.
0: 이성적으로 소리 지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 나이 들고 소리 지르지 않거든요.
1: 아 근데 내가 아는 커플은 그렇게 싸워.
0: 누가요?
1: 그러놓고는 뭐
0: 커플이.
1: 그러면서 밤에는 꼭 그렇게.
0: 원래 또 그런 게 있죠.

0: 아니 근데
1: 그러면 또 그게 그렇게 좋다. 나 뭐 아흔 하면 또 변태들이야. 아, 진짜
0: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마. 네. 부럽네요. 아, 부럽네. 아, 네. 네.
1: 자, 지혜롭게 싸웁시다.
0: 이 와중에 시간이 1111을 가리키고 네. 있습니다. 네. 야, 아무튼 아. 어, 그런 것도 부럽다.
1: 네, 네. 카운트다운으로 한번 가볼까요? 파이널 그렇죠. 카운트다운.
0: 아무튼 여러분 다음 시간은요. 사랑의 여신 우리 아프로디테.
1: 네.
0: 그 황금 사과 요거 때문에 이제 트로이 전쟁의 원인 되는 이야기들 오, 여러분
1: 트로이 전쟁 얘기 너무 재밌죠.
0: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유럽이 부릅니다.
0: Final Countdown.

0: 오늘도 파이널 카운트다운이
1: 정말
0: 전역이 시작이 되겠네요.
1: 그럼요,
0: 오늘이 바로 가족 예비 선거일입니다.
1: 맞습니다. 오늘은 6월 2일 마지막 날이죠.
0: 네. 그래서 과연 누가 나중에 이제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튜디오에 나오셨던 아이린 리
1: 네,
0: 검사님도
1: 그 저지로 셋 넘버 14이었죠.
0: 네.
1: 넘버 14 우리 아이린 리
0: 네.
1: 검사님을 캘리포니아 슈퍼리어
0: 좋은 결과가 코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재판 판사로.
0: 네. 한국도 바로 지방선거가
1: 6월 3일이죠.
0: 이제? 네. 언제 시작이 이제
1: 됐죠.
0: 그렇죠,
1: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0: 한국은 지금 이제 새벽이니까.
1: 사전투표도 하셨고.
0: 네. 네. 그렇죠. 각 지자체.
1: 아, 요새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요.
0: 왜요?
1: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0: 선거 때문에?
1: 정책이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0: 네.
1: 여러분 파이널 카운트다운. 뭐.
0: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 국회의원 다 없애버리고 AI 시켜 그러는데.
1: 아, 진짜로 그런 얘기도 있어.
0: 판사도.
1: 아, 근데 아직까지는.
0: 아직까지는.
1: 네. 아이린 권사님은 하셔야죠.
0: 네. 네. 자. 부모님 차차차 2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1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2: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13: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주세요.

0: USA.com. 오빠 USA.com 진단 사이트 같아요. 미시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오빠.
1: 이제는 오빠? 좀 남자들이 길을 펼댄 것 같죠.
0: 어, 궁금한데요. 어. 오빠 USA.com 뭐가 있을까?
1: 그때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0: 네, 왜 뭐라는?
1: OPPA USA 이렇게 너무 웃기지 않아?
0: 오빠 USA.com이래.
1: 닷컴 너무 웃긴다.
0: 네. 남자들도 수다도 떨 시간이 필요해요.
1: 그럼요.
0: 정보견도 하고 오빠 USA.com
1: 정신건강에 다
0: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자. 머리 숱은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정들의 그 자존심과 같은 거죠.
1: 남자의 최고의 자존심이죠.
0: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노출의 계절, 스타일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의 완성은 얼굴, 그것도 바로 헤어, 머리가니까요.
1: 그렇죠. 혹시라도 외모에는 자신이 있다. 근데 헤어는 내가 자신이 없다. 이런 분도 오늘 귀를 쫑긋 여시고 방송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바로 탈모인의 희소식, 탈모 치료 의료기기.
1: 네.
0: 머리 빠짐이 줄고 머리가 새롭게 난다는 헤어붐. 지난 6년이 넘도록 방송에서 한결같이 소개했던 헤어붐이 바로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재탄생됐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오늘 그 기념으로 여러분, 그야말로 사상 유례 없는 특별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와이저 리빙 우리 K 시장님 모시고 어떤 특별가가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K 실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0: 아, 네. 아, 아니, 뭐. 오늘 희소식 갖고 오셨어요.
2: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아, 나는 풍성풍성해지는 네. 게 소원이다 라시는 분들에게는 네. 너무 좋은 가격에
0: 네.
2: 또 여러분들 저희들 와이저 리빙에서 소개하는 의료기기들 모두 다 무이자 네. 할부 가능하십니다. 오. 1년, 2년, 3년
0: 네.
2: 여러분들 물론 신용을 기반으로 한 거지만
1: 네.
2: 무이자 할부 대부분의 분들이 오셔서 네. 일시불로 하시기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1: 너무 좋죠.
2: 네. 네, 오늘 잘 들어보시면요. 네. 허, 이런 가격에 내 머리가 풍성해진다고? 네.
1: 그러니까.
2: 놀라실 거예요. 네.
0: 아, 검증된 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직접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아예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2: 네,
1: 그 전에.
2: 실제로 그렇습니다.
1: 그렇죠.
2: 간증도 하셨지만
1: 네.
2: 사실은 이런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하시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0: 네.
2: 이거는 방송을 통해서 간증만 하신 게 아니고요.
0: 네.
2: 그 어렵다는 FDA의 의료기기로도 메디컬 클래스로도 오. 받은 거고요. 대한민국도 제품입니다.
0: 아.
2: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식약처 의료기기로도
0: 네.
2: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0: 네.
2: 안전하고요. 여러분들
0: 네.
2: 효과면도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되는
1: 네.
2: 오늘 소개해 올릴 제품은 여러분들의 탈모 때문에 고민 많으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는
0: 네.
2: 헤어붐이라는 거예요.
0: 네.
2: 네.
0: 뭐 해보면 입소문이 나면서 구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 맞습니다.
0: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니까
1: 그렇죠.
2: 더 한층 놀랍죠.
1: 네.
2: 기존에 사실 이 헤어붐을 사용하시고 만족도가 높기는 하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불편함들이 계셔서
1: 네.
2: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블랙으로 또 새로 나왔는데요.
0: 네.
2: 한 가지는 두상이 좀 작으신 분들이거나
1: 네.
2: 예전에 거는 뒤에서 조절 장치가 없었어요. 이 뒤쪽 부분에서
1: 아.
2: 헬멧처럼 딱 생긴 거를 쓰기만 하시면 되는 건데
0: 네.
2: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뒤쪽에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의 두상
0: 아.
2: 크기에 맞게끔
0: 네.
2: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예전 버전은 한 자리에 앉아서만 했었어요.
1: 전화를 꽂아야 되니까.
2: 네. 네.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1: 네.
2: 선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배터리가 굉장히 용량이 많은 배터리를 일부 장착을 하면은요
0: 네.
2: 걸어다니면서 집안일 하셔도 돼요.
1: 아~
2: 그러니까 이동도 가능하고
1: 이게 굉장히 좋다.
2: 두상에 맞게끔 뒤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 두
0: 네.
2: 가지 보완이 네. 된 상태에서 색상도 또 너무 예쁜 블랙으로 새로 나왔답니다.
0: 네.
1: 저야 뭐 두상이 크니까 저는 사이즈는 상관이 없는데
2: 네.
1: 이게 이동이 안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
2: 그렇죠.
1: 한 자리에
2: 앉아
1: 가만히 있으려고
2: 30분 동안 앉아 계시는
1: 다른 걸 못 하잖아요.
2: 네,
1: 근데
2: 맞아요.
1: 이게 굉장히 편해졌네요.
0: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1: 뭐 효능이야 뭐 좋은 최고고 이제
2: 네.
1: 업그레이드까지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2: 네.
1: 그동안 불편했던 두 가지를 싹 잡았습니다.
2: 맞습니다.
1: 자, 일단 먼저 전화번호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 네.
1: 전화번호 두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튼,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또는 토렌스 계시는 분들은요. 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번호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LA 사시는 분들은 우리 K 실장님께 직접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3-831-5855번 213-831-5855번입니다.
0: 블랙 에디션으로 블랙 업그레이드가 에디션. 됐다니까요. 네. 사용하신 분들은 실제로 탈모가 치료가 되고 머리가 새롭게 난다 하면서 노벨상감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2: 맞습니다. 저희 네. 제품들 사용하시고 나서 네. 뭐 많습니다. 케겔기도 있고 허리벨트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만족도는 300%고요.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노벨상을 줘야 된다래요. 네. 얼마나 기쁘시면 본인의 불편함이 사라지시니까 네. 노벨상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 헤어붐은요. FDA에서 승인이 된 개인용 탈모치료 의료기기입니다. 네. 예쁜 야구 헬멧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냥 머리에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번 30분 동안 머리에 올리셔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는 여러분들 걸어다니시면서 이동도 가능하시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또 선으로 해서 앉아서 받으시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0: 운전하고 다니면서
2: 그럴까요? 운전하시면서
1: 출퇴근이라도
2: 아, 네. 그건 좀 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운전에 집중하셔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함 없이 더 한층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서 네. 헬멧형 탈모 치료기 이 파워를 어떤 그러면은 네. 원리로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궁금하시잖아요. 이거는 요 헤어붐을 머리에 쓰시잖아요. 이제 파워를 키시면 저출력 레이저가 켜집니다. 네. 그러니까 빨간 레이저가 여러분들 시야에 들어오는데요. 그 헬멧을 그냥 하루에 딱 30분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가 여러분들의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많이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좁고 이렇게 막혀가는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근은 튼튼해지면서 머리카락은 안 빠지고요. 굵어지고 또 발모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특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뭐든 혈기왕성하잖아요. 근데 모근이 튼튼한 것처럼 이 헤어붐을 쓰시는 순간부터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이게 과학적 원리로 증명이 네. 되기도 했고 젊을 때 튼튼한 모근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그 모근에서 처음에는 잔잔하게 올라오지만 이게 굵어진다라는 거예요. 튼실한 모근 네. 위에서 이제 잔머리가 올라오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용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네. 몇 주 정도 지나고 나시잖아요. 머리 빠짐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빠짐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네.
1: 아니 근데 우리 캐시전이 뵐 때만 네. 느끼는 건데 머리가 진짜 죄송합니다.
2: 저 열심히 쓰고 있어요.
1: 외람된 말씀인데 약간 샴푸 광고 모델 같으실 정도로
2: 아, 그런가요? 네.
1: 머릿결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2: 네.
1: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2: 그렇죠. 여러분들 이 가르마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네. 가운데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는 맞아. 느낌을 네. 가지실 때가 있으실 네.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시잖아요.
0: 그렇죠. 속 보이면서 속상해 정말.
2: 네, 속이 보이면서 속이 많이 상하게 네.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 헤어붐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레이저거든요. 그냥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셔서 쓰고만 계시면 되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모발을 풍성풍성하고 건강하고 굵어지게 만들어지는 의료기기입니다. 네.
1: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가 쉽게 말하면 쏴가지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2: 그렇죠.
1: 산소 영양과 영양이 산소를 공급이 네. 되니까 네. 탈모 치료되고 새로운 머리가 발모가 된다.
2: 그렇죠.
0: 맞습니다. 야. 이게 단순히 미용기기가 아니고 FDA에 승인받은
2: 의료기기예요. 이것은.
0: 네. 승인받기까지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웠겠어요.
2: 맞습니다.
0: 인정을 받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실제 임상으로 야 이렇게 좋아졌어라는 그게 뒷받침이 돼서 그래서 네.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토록 어렵다는 한국 식약처의 3등급 최고 의료기기 등급을 받은 거고요.
1: 네.
2: 미국에서는 FDA 그 메디컬 클래스 2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성이라거나 효과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면 임상실험이 있어? 라고 궁금해하시잖아요.
1: 그렇죠.
2: 당연히 임상실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서울대 병원하고요.
1: 네.
2: 경북대 병원 두 곳에서 임상실험을 했는데 하루 한 번 30분 기준으로 24주 동안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건 참가자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네. 참가자 전원이 100% 발모가 됐다는
1: 전원이요?
2: 거예요. 전원이요? 모두가 다 전원이. 네. 그리고 네. 머리카락도 12.6mm으로 굵어졌음이 임상 결과로 입증이 되기도 했고요.
0: 네.
2: 이게 바둑알만한 크기 면적에 몇 네. 가닥의 머리카락이 발모가 되는지를 24주 동안 임상실험을 한 결과예요. 실제로 정말 평균 17가닥의 발모가 된 것이 임상실험에서 발표가 됐고요.
1: 와.
2: 참으로 중요한 거는 모두 다 100% 발모가 됐다라는 점. 네. 아니, 이 점은 대단한 그러니까요. 박수를 받아야 될 점이에요.
1: 진짜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참가자 전원이 발모가 되지?
2: 전원이 와, 모두가 다 100%
1: 이거 네.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는 한 사실 90% 80%에도 엄청난 건데
2: 네.
1: 100% 자 하여튼 뭐 여러분 100%라고 근데, 합니다.
0: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용해서 머리가 갑자기 나지 않고
2: 네, 6개월 정도 이거는 6개월 최소 6개월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네. 이게 한국 제품이죠 메드 인 코리아.
2: 맞습니다. 헤어붐은 네. 메드 인 코리아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모국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1: 자랑스럽습니다. 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본사번호 562-529-5343 562-529-5343 LA는 213-831-5855번 213-831-5855번입니다.
0: 그렇다면 머리카락이 네. 덜 빠지고 발목까지 된다 하셔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엄청난 많은 후기를 받으신 걸 알고 있어요.
2: 맞습니다. 엄청나게 그 후기가 많이 들어왔죠.
0: 네, 네. 몇 분이 저희 방송국에 오셔서 생생한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중에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나눠보죠.
2: 네. 저희들에게 사실은 네.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1: 그렇죠.
2: 또 음성을 남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0: 네, 네.
2: 아내분이 남편 생일에 60세 생일에 선물을 하셨는데요. 남편분이 처음에는 뭘 내가 이런 걸 써야 되냐라고 네. 하셔서 근데 아내분이 말씀을 잘하셔서 이분이 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헤어붐을
1: 네.
2: 아내분의 선물을 받으시고 나서 열심히 쓰시고 나서 본인도 몰라보게 좋아졌지만 그 여타의 분들이 머리에 뭐 했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0: 네.
2: 거예요. 머리가 예전보다 많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네. 본인이 조금 귀하시더니 사용하시는 거를 남들이 자꾸만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졌다라고 칭찬들을 하시니까 이분이
1: 뭐.
2: 오케이
1: 알았어.
2: 이제 네, 머리에 이게 풍성해짐을 본인도 이제 인지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빠가 풍성해지니까 자녀분이에요. 나이가 어린 자녀분인데 이분이 네. 아마 조기 탈모 증세가 있었나 봐요. 아드님
0: 네.
2: 같이 쓰시고 또 부자지간에 네. 풍성해지셨다는 얘기를 저희들에게 후기로 주신 분도 계시고
0: 머리 부자 됐네.
2: 머리 부자 되셨죠.
1: 부자가, 머리 부자
2: 부자가 부자 되셨네요. 네. 그리고 또 하와이 사시는 분이 네. 이 헤어붐 쓰시고 나서 뉴욕에 있는 딸하고 사위집 방문했는데 딸하고 사위가 무슨 일이에요? 머리 혹시 이식하셨냐고
0: 그럴 정도로
2: 그럴 네. 정도로 풍성해지셨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1: 너무 좋은데.
2: 네.
0: 그러면 우리가 정말 후기 음성을 보내주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네. 그 중에서 몇 분만 좀 들어볼까요?
2: 네, 그렇죠.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주에서 지금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 현저하게 탈모가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뒤로 2주가 지나 4주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빗을 때마다 그 긴 머리카락들이 당연히 잔뜩 빠지고 많이도 빠진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머리를 확 세게 빗어도 한 2월에서 3월 정도가 빠지는 정도로 육안으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중입니다.
4: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한 묶음씩 빠지고 또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져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헤어붐을 만났는데 탈모 치료가 되고 머리가 난다고 해서 설마하고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붐을 사용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머리 빠짐이 확 줄더라고요. 머리카락만 안 빠져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사용하면서 앞부분에 머리카락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머릿결도 너무 좋아지고 윤기가 나서 그런지 요즘 친구들이 만나면 헤어붐 얘기도 안 했는데 뭐를 사용하느냐, 머리가 풍성해졌다, 두피 케어샵 다니냐, 그러면서 엄청 궁금해들 합니다. 여자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헤어붐 사용하고 나서 저는 머리카락 굵기도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너무 좋아져서 한번 믿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추합니다.
5: 헤어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50대 남성인데요. 헤어붐 사용한 지 5개월 전입니다. 설마하고 사용했는데 진짜 머리 빠짐도 줄고 몇 개월 사이에 눈에 띄게 머리가 나서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입니다. 저도 처음에 망설이고 고민했는데 제 평생에 헤어본 구입한 것은 행운이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제 집사람도 이제 같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네. 역시나 머리빠름도 확 줄었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0: 와, 이 모두가 탈모의 원인도 다를 텐데 네.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 그러니까요.
2: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탈모의 원인들은 각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2: 뭐 스트레스 외부 요인, 호르몬 변화도 있고 지금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분들 외에도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의 후기들이 많고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아마존이나 구글 서치해 보면은 탈모 예방하는 의료 기기들이라고 하면서 많이들 네.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제품들하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 올리는 헤어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네. 드리고자 합니다. 이 헤어붐을 만드신 공학 박사님이 나사에서 개발한 저출력 레이저가 탈모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드신 거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에 서치를 해보시고 그러한 제품들과 이거는 비교급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만한 거 제가 한 두세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로 대부분의 유사 제품은 레이저가 아닌 LED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불빛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불빛들이 아닙니다. LED도 빛이 나는 거죠. 네, 이 LED는 모근까지 그 빛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나 또 생산 단가에서는 저희들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어붐은 LED 없습니다. LED 빛이 아니고 100%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사용이 되는 저출력 레이저로 만들어서 최상의 프리미엄 레이저 탈모 치료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탈모에 효과가 있는 파장대를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이 모세혈관을 자극을 해서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모낭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파장대가 650nm 파장대인데요. 헤어붐은 의료 저출력 레이저로 탈모 치료에 가장 좋은 파장대만 선별해서 생산을 했다는 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타사 제품이 모두가 레이저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기는 한데 심지어 레이저 숫자도 훨씬 더 많은데 값은 아주 싸요. 근데 이 헤어붐은 69개의 레이저로 되어 있지만 조사 면적이 비춰지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그 다른 제품들하고 가격 면에서만 비교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0: 그래도 이번에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된 기념으로 우리 K 실장님이 뭔가 특별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2: 네, 그쵸?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 대표님께서 정말 특별한 가격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아마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네, 이 네. 헤어붐을 서치해 보시면 미주 판매가가 2,500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0: 네, 놀랄 준비하겠습니다. 판매가에서
2: 네. 1,000불을 네. 디스카운트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격은 1,500불에 드립니다.
1: 와~ 아이고 머리나.
2: 아이고 머리나.
1: 이야, 아, 농담이에요. 진짜로요?
2: 네.
1: 1,000불을 해주신다고요?
2: 네.
1: 와.
2: 그리고 요거는, 네, 요거는 딱 2주만 하신다라고 하니까. 요 가격으로는.
1: 못 하시죠, 네. 이거. 네. 와. 배송비도 무료 해주시고.
2: 네.
1: 대박이다.
2: 대박이죠.
0: 저도
2: 이 기회 놓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솔깃한데요, 진짜?
2: 네.
1: 이거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정말입니다. 그쵸? 온 가족이 다 쓰실 수 있고요. 우와. 누군가에게 소중한 풍성풍성함을 소망하는 누군가에게 큰 선물이 되실 듯 해보여요.
0: 아니, 제가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샀어요.
2: 아, 그러셨구나.
0: 제가 쓰려는 게 아니죠. 저는 제 아는 선배님이 머리카락이 너무 자꾸 빠지시고 키모하고 이러셨거든요.
2: 네.
0: 근데 이거 실제 쓰고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2: 네.
0: 근데 이런 가격은 정말 처음입니다.
2: 무이자도 됩니다.
0: 네. 네. 네.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 와이저 리빙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혹은 213-831-5855
2: 네.
0: 213-831-5855 55로 네. 연락 주시면 상담 그리고 주문 함께 도와드립니다.
2: 맞습니다. LA213으로 전화 주실 때는 미리 꼭 전화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LA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동치미국수로 유명한 길목 레스토랑 대각선으로 있는 네. 3층 건물 301호입니다. LA는 미리 꼭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거 숫자 혹시 가시면은 체험 가능한가요? 한번 써보실
2: 네,
1: 수 있어요?
2: 네. 당연히 체험 가능하십니다.
0: 오. 네.
1: 아니 근데 네. 제가 옛날 방송이 되겠지만 네. 키 작은 남자는 만나도 머리 없는 남자는 못 만난다고 할 정도로
2: 네. 그런 말이
1: 남자들은
2: 있어요.
1: 진짜 머릿속 예민하거든요.
2: 네.
1: 여러분들 진짜 혹시 고민하시는 네. 분들 또는 남편분이나 남친과 고민하시면 이거 한번 꼭 해보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1: 야, 1500불.
2: 너무 놀랍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끝자락에
1: 뭐요?
2: EMS 허리벨트예요. 네. 이거 네. 여러분들 이거 허리 뱃살 줄이기 위해서 네. 사용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네. 이거 20분 사용하시면 6시간 운동 효과 보실 수 있고요. 1분당 분당 7,500번의 강력한 자극을 줘서 여러분들 내장 지방 정리되고요.
1: 예.
2: 인치 줄어듭니다. 이것도 임상 실험에서 12주 동안 사용하신 분들이 이 허리 벨트 차시고 평균 6cm 그러니까 2인치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거.
0: 네.
2: 나는 머리도 풍성해지고 싶고 네. 허리도 날씬해지고 싶고 잘록해지고 싶다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체험 네. 가능하시고요. 아. 허리벨트도 아름다운 가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전화주세요. 562-529-5343 562-529-5343
1: LA 번호는 213-831-5855번 213-831-5855번으로 LA는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 방송 듣고 주문하시면 특별 헤어붐 업그레이드 버전 특별 오늘 할인 가격 혜택 보시면서 배송비 무료 그리고 1년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니까요.
2: 2년도 되시고 3년도 되십니다.
1: 오,
2: 저희 의료기기들은 다 무료 그러니까 네. 무이자로 가능하세요.
0: FDA 승인받은 의료기기입니다.
2: 맞습니다.
1: 가격 너무 좋습니다.
0: 네. 네. 자, K 실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헤어볼 쓰고요. 긴 머리 찰랑찰랑 바람에 휘날리는 거 이거 해봐야 되는데.
1: 아, 저야말로 고민이 많으세요.
0: 오랜만에 들어보죠. 둘 다 서시 부릅니다. 긴 머리 소녀.

0: 아니 남자들은 왜 긴 머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1: 그게 남자와 네? 다른 여성상이잖아요. 원래 태초에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기니까.
0: 그래서 남자들은 네. 자기들이 갖지 못하는 긴 머리를
1: 그쵸,
0: 뭔가
1: 동경하는 거죠.
0: 동경하니까 그런 거죠. 네. 가발 쓰고 다니까.
1: 아 근데 요새는 짧은 네. 머리가 되게 많아요.
0: 그래요? 네. 개성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1: 그럼 같아.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최고죠.
0: 근데 긴 머리 하면요, 그거 감고 말리고 너무 일이 많아.
1: 맞아요.
0: 여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1: 남자는 늘 면도한답니다.
0: 아, 네. 아, 맨날 그거 진짜 뚫고 나오는 거 면도하기도 그것도 일이겠네요. 진짜
1: 힘들어. 진짜. 저녁 때 얼마나 까칠한지 아세요?
0: 아, 어떡해.
1: 섹시.
0: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다른 게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목이 쑤시네.
0: 그러니까 눈물 날라고 그래.
1: 갑자기 섹시하게.
0: 자, 2부 네. 이 시간은요.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출 솔루션 럭셔리 아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곤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4: 홈쇼핑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5: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8: 아침에 맥다널즈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9: 맥다널즈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0: 후니 씨.
1: 네.
0: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1: Oh, that's jazz. 뭐 이런 거 아닌가?
0: 육땡.
1: 육땡? 오.
0: Route 66. 오. Get your kicks on Route 66.
1: 육땡에 1억을
0: 육땡. 아니 산타모니카 POA 가면 바로 루트 66 딱 네. 종착역인 거 아시죠?
1: 그쵸.
0: 네. 근데 이 루트 66의 센트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클라호마주의 루트 66에서 퍼레이드가 열렸는데요. 세계 네. 기록 신기록을 갱신했대요.
1: 아니 이게 클래식카 기념인데 네. 야.
0: 남자들은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1: 좋아하죠.
0: 맨 처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왔을 때도 90년대도 보였어요. 왜?
1: 뭐요?
0: 뷰익 막 큰 스포츠카 같은 거.
1: 뷰익?
0: 옛날에는 왜 이렇게 사이즈가 컸나 몰라요.
1: 옛날에 큰 차가 유행이었죠.
0: 네, 엉덩이 빵빵한 차.
1: 크고 넓고 막 네. 이런 거.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차는 그 차마다 다 아름다운 게 있는데 이 클래식카 모임이잖아요.
0: 네.
1: 클래식카 진짜 이쁜 거 아시죠? 이게 보관만 잘하고 메인터넌스만 잘하면.
0: 네.
1: 진짜 요새 차보다 이뻐요.
0: 아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오래된 클래식카를 누가 타고 계시길래 흑인분이
1: 네네네.
0: 와우 나이스 카 그랬더니 그게 자기 첫 차였대요.
1: 아,
0: 지금까지 몇십 년 타고 계신 거야.
1: 아 그건 좀 불쌍한 거 아닌가.
0: 아니
1: 그러니까 불쌍한 거 같은데?
0: 사람마다 네. 한번 꽂히면 영원히 가는 것처럼 이 차가 문제가 없는데 왜 가라 하면서 평생을 타셨대요.
1: 그 차 뭔지 아세요?
0: 깜짝 놀랐어. 뭐 모르는
1: 대단하다.
0: 차예요. 사진을 찍어둘 걸 그랬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새 걸로 늘 바꾸는데 존경스럽더라고요.
1: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클래식하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0: 네.
1: 그냥 차를 쭉 타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생각한 정말 클래식카 막 50년대 40년대 70년대 이런 이쁜 차 있잖아요.
0: 네.
1: 그 차라 퍼레이드 이번에 3,596대 3,596대의 클래식카가 모여서 행진을 했답니다, 여러분.
0: 아 이게 그래서 기록을 세웠는데
1: 기네스를 세웠죠, 기네스.
0: 왜냐하면 네. 이번 올해가 네. 바로 루트 66의 10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 그러게요.
0: 그래서 옛날 동부의 가뭄이나 또 대공황 때 이 66번을 타고 서부로 더 나은 꿈을 찾아서
1: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0: 네.
1: 와.
0: 온 거죠. 이 가보셨어요? 66?
1: 오클라마까지는 못 갔고요. 그냥 네. 근처만 가서 그 기념품 같은 정도로 샀죠.
0: 네. 아니 산타모니카 피해서 이제 쭉 타고 네. 그냥 윌셔로 해서 쭉 이제 가다 보면 있죠.
1: 저는 길 지나니까요.
0: 길 지죠.
1: 네. 무서워요 그런 거.
0: 근데 네.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1: 뭐요?
0: 가다 보면 옛날에 뭐 그런 거 보셨어요?
1: 뭐요?
0: 이거 어느 집이더라? 무슨 커다란 짬뽕을 놓고 이걸 다 먹으면 돈 안 받아 이런 것처럼 예, 예.
1: 먹방 챌린지?
0: 네. 네. 그 루트 뭔데요? 66를 지나가다 보면 되게 그 텍사스주 아마릴로 구간에 있는 비 텍산 스테이크하우스 레스토랑이 있대요.
1: 저 해볼만한데?
0: 네. 근데 여기 가면 72아운스 그러니까 2kg짜리 거대한 스테이크와 72아운스. 사이드 메뉴를 1시간 안에 다 먹으면 공짜.
1: 1시간?
0: 네.
1: 야, 제가 36가 48시간을 먹은 적은 있거든요.
0: 네.
1: 그냥 호텔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0: 네.
1: 그건 챌린징이 아니고
0: 네.
1: 거기 파는 메뉴가 제일 큰 건데 너무 먹고 싶어갖고
0: 네.
1: 근데 일하시는 솔버가 너 절대 못 먹어 그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니야 나 스테이크 너무 먹고 싶어 했더니 너 이거 절대 못 먹는다. 나 먹을 수 있어.
0: 네.
1: 와이프랑 있었거든요.
0: 네.
1: 너가 이걸 먹으면 내가 하우스에서 너 디저트랑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0: 그래서
1: 오케이.
0: 다 먹었어요?
1: 했죠. 다
0: 아,
1: 먹었죠.
0: 그랬구나. 세상에.
1: 할만한데?
0: 네.
1: 이거 가봐야겠는데요?
0: 야 루트 66 우리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바로 미국 땅에 있죠. 네. 자 누구든 아무튼 그렇게 재미를 좀 찾아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자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1: 벌써 그러네요.
0: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저희는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팀장 미옥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훈훈이 안녕했습니다.

0: 곡목을 소개를 했어요. 아. 아까는 나킹콜의 루트 66라는 곡을 들었고요. 지금 네. 이 곡은 허브 알퍼트의 루트 101이에요.
1: 101? 101번?
0: 101. 예, 101번.
1: 오, 노스 사우스.
0: 지금 101 달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1: 네. 네.
0: 차 막힘 없이 쫙 질주하는 그 느낌 이 곡과 함께 받으시기 바래요.
1: 루트 101.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아직 투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줄을 서는 번거로움 없이 6월 2일 화요일까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식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반납하세요. 기다리지 말고 미리 투표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plan.lavote.gov를 방문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8: 엄마 집밥이 최고지.
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7: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7: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7: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9: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11: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10: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11: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10: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4: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15: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16: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4: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오늘 예비선거 투표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모두 접전 양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와 LA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직 시장 캐런 베스가 26%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며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25%, 리얼리티 TV, 스타 스펜서 프렛이 22%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 맥 클링크는 두 달 전만 해도 3명의 후보가 모두 결선 진출 가능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 선거는 더욱 치열합니다.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 결과 전 법무장관 하비에르 베세라가 28%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민주당의 톰 스타이어가 22%,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이 21%로 2위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위 2명의 후보가 정당과 관계없이 11월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율은 주 전체 20% 미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약 10%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클링크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우편 투표가 많아 최종 결과를 알기까지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캘리포니아 중간선거 투표가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연방 하원부터 시장 선거까지 12명의 한인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연방 하원 40지구입니다. 현역 영 김 의원이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같은 공화당 소속 17선 중진 켄 캐버트 의원과 맞붙게 됐고 민주당 에스터 김 바렛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남가주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세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어 공화당 표가 분산될 경우 민주당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출신 제인 김 후보가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했고 렌초 팔로스버디스 시장 대행 폴서 후보가 주 하원 66지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에서는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이 결선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이 지역은 카운티 내 최대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힙니다. LA 시장 선거에는 변호사 앤드류 김 후보와 정신건강 전문가 수지 김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한인 선출직 공직자는 30여 명 수준이지만 한인 인구 57만 명과 비교하면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가 많은 만큼 한 표 한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투표용지 방화와 투표센터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LA 다운타운 시청 공공사회복지구 건물 밖에 설치된 공식 투표함에서 우편 투표용지 여러 장이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선거관리 직원들이 전기수거 작업 중 훼손된 투표용지를 발견했고 당국은 투표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롱비치의 세자르 차베스 공원에 마련된 투표센터에서도 선거 관련 기물이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연쇄 사건이라 투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등록국은 투표함 수거 주기를 늘리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센터에 제출하거나 선거일 당일 투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9일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습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대기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정책 변화가 아니라 심사관들이 오래전부터 보유해온 재량권을 상기시키는 안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이나 공공복지 사용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에게 왜 본국이 아닌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는지 묻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번 정책 변화가 고용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합법 이민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특히 미국 내 체류를 보장해주는 별도의 비자 신분이 없는 경우가 많은 가족 초청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탱크 과열 사고로 강제 대피한 주민들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호텔비와 식비 교통비 등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를 개인이 부담했지만 보험사들은 실제 화재나 폭발 같은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에 사는 에릭 게버는 약 600불의 호텔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정부가 집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업주 랜디안 씨는 시설에 직접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이 제한됐으며 도로가 막히고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해야 보험이 적용되는 구조라며 위협으로 인한 대피만으로는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초기 거절 통보를 받았다가 추가 검토와 언론 보도 이후 보험사가 청구를 승인하고 공제액까지 면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상황의 주민들도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청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피해 규모를 집계 중이며 주정부 및 연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직원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연방이민법은 입국 후 1년 이내 망명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대한 건강 문제나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등에는 예외를 인정해왔습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예외 사유 확인을 위한 인터뷰 없이도 거부가 가능해져 모든 망명 신청자를 인터뷰해온 이민서비스국의 오랜 관행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가을 기준 미결 망명 신청은 150만 건에 달하고 올해 3월 기준 이민법원 미결 사건 330만 건 가운데 약 230만 건이 망명 관련 사건입니다. 이런 적체로 인해 망명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미국에 머물며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으로 발생한 100만 건 이상의 망명 신청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망명 지원 단체들은 신청자들이 1년 기한을 넘긴 이유를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추방 절차에 넘겨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데스토에서 한 남성이 아내와 장모, 그리고 생후, 이 주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모데스토 경찰국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몬터레이 에비뉴 1600 블록의 한 주택에서 살인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파비올라 곤살레스 누녀스 씨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실비아 누녀스 비아로보스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파비올라 씨의 생후 2주된 아들 마테오 곤살레스도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택에 숨어있던 용의자 호아킨 에스코토를 체포했습니다. 에스코토는 파비올라 씨의 남편이자 마테오의 아버지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 있던 3살 아동은 다치지 않았으며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어제 대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무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오늘 오전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사고로 5명

0: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으며 회사 측은 로켓 추진체 공구에 묻은 화약 원료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무장의 부분작업무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한 검찰과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폭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도 전담팀을 꾸린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2: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안전모와 마스크를 쓴 감식반원들이 폭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폭발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구조물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내부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3: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부 추정 지역 조사, 그리고 인화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은 화약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 체결류들은 일부 약간 풀어진 상태에서 담아가지고선 세척 공실로 보내고 있고요. 세척 그 툴에 있는 것은 뭐 꽉 채워서 툴을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표면에만 묻어 있는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특별 안전 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후 작업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5: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6: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5: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6: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5: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6: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4: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5: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3: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3: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Me.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5: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피해자 기금을 무효화하기 위한 의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기금이 단 1센트도 지급되기 전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할 경우 무제한 수정안 제출로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애덤 시프, 마크 켈리, 엘리사 슬로킨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은 기금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피고인에게 세금이 지급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무기화 기금으로 명된 이 기금은 전임 정부가 사법기구를 무기화한 데 따른 피해배상 명목으로 17억 7,600만 달러 규모로 추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기록 유출 책임을 물어 국세청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는 대가로 법무부가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여 명은 11월 중간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백악관과 법무부에 기금 조성 계획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29일 이 기금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금 조성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6: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경계에 위치한 카지노 타운 프림이 새로운 운영자를 맞아 제도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기반 트럭 정류장 운영업체 LV 페트롤리엄이 프림 지역 카지노와 호텔 상업시설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크리스 로치 최고 경영자는 호텔과 카지노 트럭 정류장 상점 등 출구 주변 시설 전체를 운영하며 프림을 다시 살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프림은 한때 남가주 주민들이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길목에서 즐겨 찾던 관광과 도박 명소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문객이 감소했고 캘리포니아 부족 카지노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침체를 겪었습니다. 대표 카지노인 위스키 피츠는 지난해 문을 닫았고 대형 롤러코스터로 유명한 버펄로 빌스도 올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현재 프림밸리 리조트 카지노만 운영 중이지만 기존 운영사인 어피니티 게이밍이 오는 7월 4일까지 대부분의 임대 운영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로치 최고 경영자는 시설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3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카지노와 호텔 운영을 이어가고 위스키 피츠 재개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지노타운을 소유한 프림 가문은 아직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며 여러 운영업체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트럼프 이 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외교관들이 대거 떠나면서 외교력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서비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2,000명의 외교관이 사직했습니다. 전체 외교관 1만 3,000명 가운데 15%가 넘는 규모입니다. 현재 전 세계 195개 대사직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온 파키스탄과 카타르에도 대사가 없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직도 공석입니다. 키프로스 대사를 겸임하며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이끌던 줄리 데이비스는 다음 달 은퇴합니다. M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관들의 전문성을 좀 더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어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사망자 5명 가운데 20대 청년 2명이 지난 2월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입사한 지 석 달 남짓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의 DNA 긴급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유가족에게 통보하사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7: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가운데 20대 청년 2명은 비정규직 입사자로 확인됐습니다. 입사한 지 불과 석 달을 넘긴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8: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사망자는 모두 5명. 그 가운데 20대 청년 2명은 지난 2월 입사한 비정규직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사한 지 세 달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폭발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장에 투입 전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9: 정말 안타까운 청년 두 분은 지난 2월 26일 날 입사를 했었던 직원입니다. 충분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8: 대전경찰청은 폭발사고 희생자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안치된 희생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 부검을 진행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모두 요구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면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 유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장례식장에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경찰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DNA 긴급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여 유가족들에게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8: 대전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11: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1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1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군사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 막바지에 양측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며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계산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번 주말 이란 남부그루크와 게슘섬의 레이더 및 드론 통제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제수역 상공에서 미국 드론을 격추한 데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란 이슬람혁 명수비대는 즉각 쿠웨이트 내 미 공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나 미군이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양측 모두 공격 이후에도 휴전을 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확전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유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60일 휴전 연장을 담은 양해각서 초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자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미국과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군사적 긴장과 맞물리며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4지구 예비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플러튼 시장 프레드정을 포함해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에나팍 시장 변호사 코너 트라우트와 오렌지 카운티 교육구 이사 팀 쇼 그리고 라하브라 시의 의원 로즈 에스피노자가 함께 출마했습니다. 과반 득표로 곧바로 당선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 상위 2명이 11월 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 이 지역구 예비선거에서는 1위 후보가 약 3만 표로 35.8%를 얻어 결선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후보가 한 명 더 많아 득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선거구는 플러튼, 부에나팍, 라하브라, 브레아, 플라센티아, 스탠튼과 애너하임 일부를 포함합니다. 전체 유권자는 약 34만 명이며 이 중 아시아계가 21.7% 라티노가 33.9%를 차지합니다.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소수표 차이로 결선 진출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미국 미디어 재벌베리 딜러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업계 건물 MGM 리조트 인수에 나섰습니다. 딜러가 소유한 미디어 그룹 피플은 MGM 발행 주식 전체를 주당 48불 30센트에 사겠다는 제안서를 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격은 최근 한 달 평균보다 24% 높은 수준입니다. 피플은 이미 MGM 지분의 26%를 갖고 있으며 인수가 성사되면 지분율은 50%를 넘어섭니다. 딜러는 6년 전 MGM에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현실 자산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시장이 MGM의 가치를 크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84세인 딜러는 과거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이끌며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를 제작했고 루퍼트 머독과 함께 폭스 방송국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부채를 포함한 MGM의 기업 가치는 188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은 공소취소 권한을 담은 조작기소특검법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한이 클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후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공소취소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성과를 점검한 이재명 대통령. 검찰청으로부터 각종 가격 담합 행위, 전화금융사기,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 등을 보고받고 격려를 보냈습니다.
6: 왜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이렇게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고요.
5: 이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7: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8: 예.
7: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5: 청와대 관계자는 권한이 클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지만 여권의 조작기소특검법에 부여된 공소취소 권한이 쟁점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자신의 사건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지방선거 후 범죄 없애기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부끄러움도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특정 방송사가 매우 편파적이고 중립성을 잃은 경우 제재 수단이 있느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져 물었습니다.
7: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적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의 왜곡 조작에다가 그런데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5: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언론을 비난하면 그 자체로 겁박이라며 친명 언론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릴 기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채무 문제로 세상을 떠난 일가족 사례를 거론하고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9: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0: 올여름 가장 뜨거운 경기 월드컵 결승전을 어디에서 보시겠습니까? 집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재미는 다릅니다. 수천 명의 팬들과 함께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함께 환호하고 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함성까지 짜릿한 승부의 순간을 현장에서 함께 느껴보세요. 7월 19일 헤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D 이벤트 센터에서 펼쳐지는 FIFA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관람 이벤트. 시원한 음료와 함께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즐기세요. 올여름 단 한 번뿐인 결승전, 더 크게, 더 뜨겁게, 더 특별하게. 평범한 펀 말고 더 큰 즐거움, 펀을. 티켓 예매는 헤라스 리조트 소켈. 7월 19일 헤라스 리조트 소켈에서 만나요.
11: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12: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13: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3: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부와 남부 지역의 치안 및 노숙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인력 충원과 순찰 강화 방안이 포함됐으며 노숙자를 위한 임시 쉼터와 영구주택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경찰 예산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서는 최근 상가 절도와 차량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시는 경찰력 강화와 함께 커뮤니티 기반 범죄 예방 프로그램과 청소년 지원 사업도 병행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은 시장의 서명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14: LA 카운티 남동부 헌팅턴 파크의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LA 전역에서 짙은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소방국은 다수의 소방인력을 투입해 진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 도로 일부가 폐쇄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당국은 공기질을 모니터링하며 화재 원인과 유해물질 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인근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단축 운영에 들어가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진화 작업이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오늘 새벽 발생한 전산장애로 수많은 여행객이 출발 지연과 긴 대기 시간을 겪었습니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일부 터미널의 체크인 시스템과 탑승 수속 네트워크가 마비되면서 항공사들은 수기 처리로 전환해야 했고 여러 출발편이 예정 시각을 넘겼습니다. 수화물 처리와 보안 검색대에서도 승객들이 수시간씩 줄을 서는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공항 측은 사이버 공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부 네트워크 장애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항공편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연결편을 놓치면서 추가 비용 부담과 일정 차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항 당국은 시스템이 점차 복구되고 있으나 영향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일대 노숙자 캠프 정리를 둘러싸고 시, 정부와 인권단체, 그리고 지역 상인들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위생과 공공안전 문제를 이유로 일부 구역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대체 주거 대책 없는 강제 철거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상인들은 수년간 지속된 노숙자 문제로 고객이 감소하고 범죄율이 증가했다며 시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확보한 주거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서비스 우선 원칙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임시 쉼터와 상담 그리고 의료 지원을 제공하면서 캠프 정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수용 가능한 침상 수가 여전히 수요에 크게 못 미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는 다수의 시민이 참석해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8: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거친 언사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금 뭘 하는 거냐, 당신 미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내가 널 구해준 거다. 이젠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덧붙였으니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이 중단 위기에 몰리자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란은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통화 후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공습 계획을 철회했고 헤즈볼라도 상호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 내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배우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오늘 오전 지창욱이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추징받았다는 보도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소속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세는 전혀 없었다사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창욱의 한국 내외 연예활동 수익인식 시점과 출연료 정산 적법성 및 관련 법인의 비용 증빙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는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의 견해 차가 있었으나 부과된 추징금은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배우 지창욱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추징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창욱은 지난 3월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위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배우 지창욱과 관련 국내외 연예활동 수익 인식 시점과 출연료 정산 과정에서의 적법성, 그리고 기획사 및 관련 법인을 통한 비용 증빙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창욱 측은 연예활동을 위한 지출과 비용이라고 세무신고를 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적인 지출이나 세법상 인정 유무가 불분명한 비용으로 판단해 수십억 원 규모를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창욱 측은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나 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 과세 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견해 차이가 있지만 2008년 데뷔 이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 없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기에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창욱은 최근 연상호 감독의 새 영화 군체를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0: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내 나토 핵무기 운용 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등 6개 핵공유 참여국 외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로의 배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핵폭탄 탑재 가능 이중목적 항공기 기지가 유럽 최전방으로 대폭 확장됩니다. 마르크 리테 나토 사무총장도 나토를 공격하려는 세력에 대한 보복은 파괴적일 것이라며 러시아를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미국 정부가 유럽 내 나토 동맹국들의 핵무기 운용 자산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논의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독일과 이탈리아 등 기존 6개 핵공유 참여국 외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 국가 등으로의 배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현실화하면 미국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이중목적 항공기 기지가 유럽 최전방 지역으로 대폭 확장되게 됩니다. 최근 유럽 주둔 미군과 재래식 무기 배치를 축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방위 부담을 늘리는 대신 미국의 확실한 핵우산 의지를 입증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잇따른 핵 위협 행보가 그동안 미국 핵 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폴란드 등 인접국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역시 어떠한 세력이든 나토를 공격하려 든다면 그 보복은 파괴적일 것이라며 러시아를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다만 이번 논의는 고도의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핵공유 체제의 개편안 합의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매체는 전망했습니다.

0: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남 공주와 당진 등 격전지를 순회하며 막판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가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며 정권 견제를 호소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보수 성향이 강해진 20대, 30대 청년층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대 정권 수호 구도로 규정하사고 전국 접전 지역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2: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에 지방정부마저 내주면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 아침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연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국이 박빙 승부라며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된다. 더 거칠게 폭주할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4: 모두가 주식만 외치는 모습은 주식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권의 실상을.
3: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년과 미래세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짙어진 2030 청년층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5: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3: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접전 지역으로 꼽는 충남을 또다시 찾아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청양에선 실망했더라도 한 표를 달라 후보들이 떨어지면 땅치고 후회할 거라고 울컥했는데 재보선 출마를 포기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붉은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 말없이 힘을 보탰습니다.
6: 부부싸움하고 화난다고 문단속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강도가 들어서 내 재산이고 내 생명이고.
3: 장 대표는 이어 공주와 당진 등 격전지 충남 곳곳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달라 기적을 만들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7: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3: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읍소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부터 무당층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샤이보수의 결집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8: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0포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류마티스 관절염,
11: 어깨와 허리 통증,
1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1: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0: 진통제 없이
1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4: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5: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1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7: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노트북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린 연례 인공지능 회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발한 AI 노트북 RTX 스파크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이 노트북에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선보인 개인용 컴퓨터 칩이 탑재됩니다. 이 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창작과 게임 그리고 에이전트를 위해 개인용 컴퓨터를 재발명하고 있다며 새로운 컴퓨팅 혁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텔과 AMD가 주도해온 세계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4가 탑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타이베이 인근 식당에서 열린 한국 파트너 행사에 참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두산, 네이버 등의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또다시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복되는 안전 불감증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2019년 2월 잇따른 폭발 사고로 직원 8명이 숨진 곳입니다. 당시 두 사건 모두 관리자들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노동청 특별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4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반복되면서
18: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19: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18: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19: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18: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1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21: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21: 고려가요 청산물국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2: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2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2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23: 눈은 밝게
24: 얼굴은 아름답게
25: 불란서 안경 검안과
24: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2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3: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2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 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7: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6월은 모든 것이 찬란한 빛을 바라는 달입니다.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반년을 준비하는 6월. 자, 6월의 초록은 단순한 컬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녹아내리는 햇살이자 뜨겁게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다. 네, 릴리언 화이팅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의 푸르름이 한창인 오후 1시예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점심 식사 후에 살짝 밀려오는 식곤증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시간일 텐데요. 하지만 창밖을 보면 1년 중 가장 싱그러운 6월의 초록빛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요. 또 싱그러운 나무에 햇살이 비치는 반짝이는 햇살, 또 그 싱그러운 나뭇잎 좀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의 초록빛이 우리를 정말 반갑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졸음을 날려버릴 시원한 아이스 커피 같은 그런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0: 네. 칼 더글라스 노래였습니다. 쿵푸 파이팅으로 에너지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께 띄워드렸습니다. 아, 6월 둘째 날이네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6월의 오후 1시는 좀 유독 햇살이 다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1년에 딱 절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 열심히 달려온 좀 나 자신에게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거 어떨까 싶네요. 가장 뜨겁고도 찬란한 6월의 한낮입니다. 아,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시원한 바람 한 자락, 예,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해피투게더는 여러분께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싶습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에너지 신나는 노래입니다 라고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소피아님 감사해요. 아이스 커피 같은 해피투게더 화요일에 응원합니다. 이게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에너지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7: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 안과 찾으시는 분들 부쩍 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온몸의 장기 중에 유일하게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눈인데요. 여러분들의 눈 건강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자, 지금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한인 커뮤니티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쇼스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0: 네,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항상 웃음을 주시고 네. 에너지를 주시는 우리 김원정 쇼스트님. 자,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1: 눈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 좀

0: 안과 찾으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네. 눈 하면은 이제 그런 말이 떠오르잖아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1: 900냥이다. 맞아요.
0: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눈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나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따끔따끔하고 막 앞이 아플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평소에는 잘 눈 건강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네. 아 뭐 눈 운동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위아래 뭐 이렇게 동그랗게 막 원두 그리시고 막 그런 거 하실 때 가끔 있는데
1: 네 눈동자 굴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데서나 그러면 안 됩니다.
0: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예. 어느 순간 이제 예. 눈에 뭐가 문제가 조금 생기거나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 특히 남자분들에 비해 눈화장을 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걸릴 확률도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1: 네.
0: 그럼 이제 막 앞이 시리고 막 이렇게 부시고 막 따끔따끔하고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자꾸 이물질 같은 게 나올 때 요럴 때 이제 눈에 약간 이상 신호가 온 거고 안구 건조증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빨리 치료를 하시고 관리를 네. 하셔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네. 이제 발전하지 않거든요.
1: 네.
0: 근데 안구 건조증 증세가 나타나도 여러분들 이제 뭐 안과를 가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시지만 딱히 뭐 그냥 따뜻한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그냥 따뜻한 수건 같은 거
1: 스팀 타월
0: 네. 같은 거 눈에 좀 대고 있어라 뭐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세요.
1: 네. 네.
0: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뭐 각막염 결막염으로 가니까 그때 단계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안구건조증 단계에서 이렇게 따뜻한 그 수건을 대고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금방 씻고 자주 못하게 돼요.
1: 맞아요. 귀찮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점점점 안 좋아져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1: 네.
0: 이 안구건조증 단계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누리아입니다.
1: 바로 헬스코리아의 누리아의
0: 대표주와 헬스코리아의 또
1: 소문 자자합니다.
0: 네. 눈 건강하면 이제 네. 누리아이 딱 떠올리시는 분들 헬스코리아랑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은 네. 딱 떠올리시고 다 한 대씩 갖고 계세요.
1: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
0: 그럼
1: 누리아이.
0: 10년 넘었죠. 누리아이도.
1: 그죠. 네. 이 아이템은 정말 인기인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저도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굉장히 눈이 좋았는데 네네. 노안이 오면서
0: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안구건조증 증상 중에서도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예.
0: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1: 예. 그러니까 그게 안구건조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 책임진 게 눈 글자가 안 보이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침침하고 좀 이렇게 눈이 피곤하다거나
0: 뻑뻑하고
1: 눈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면서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0: 맞아요. 또 그게 안구건조증 증상이거든요. 근데
1: 네네네.
0: 물론 노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 나이 들었으니까
1: 그쵸.
0: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요즘은 신체 나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1: 네.
0: 눈 건강을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눈의 네. 나이도 다릅니다.
1: 맞아요.
0: 오히려 요즘은 어린아이들 중에
1: 네.
0: 학생들인데도 안구건조증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셔서 오히려
1: 네.
0: 더 눈이 건강하고 그런 건조증 증상이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 네.
0: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 바라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디바이스에 노출도 많이 돼 있고
1: 맞아요.
0: 그냥 깜빡깜빡 좀 이렇게 해줘야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지면서 눈이 건조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데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아이들이 뭘 많이 보잖아요.
1: 그 눈이 혹사를 당하는 거죠.
0: 근데 눈 건강을 지키고 네. 눈 안구건조증을 해결하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1: 네.
0: 잠을 많이 자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1: 숙면을
0: 취해야
1: 네.
0: 눈 건강에 가장 이게 기본적으로 네. 해야 될 행동인데
1: 네.
0: 그걸 잘 안 하고 있고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눈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더라도 3초, 5초 간격으로 깜빡깜빡 해줘야 되는데
1: 네.
0: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1: 맞아요.
0: 네.
1: 스마트한 기기 때문에 더 그렇죠. 요즘에는.
0: 일단 뭐 핸드폰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 한번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냥 끝도 없잖아요. 유튜브 그
0: 맞아요.
1: 보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0: 눈 딱 떴을 때 예. 바로 손이 핸드폰으로 가잖아요.
1: 그 문제예요.
0: 근데 그런 행동들도 좀 줄이셔야 됩니다.
1: 네.
0: 물론 누리아이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지만 그런 행동들도 좀 고치시면서
1: 네.
0: 눈 건강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누리아이는 그냥 그럼 얘가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라고 했는데
1: 네.
0: 어떻게 그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1: 또 궁금하네요.
0: 궁금하시잖아요.
1: 네, 네, 네.
0: 일단 요거는 이제 마사지 기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진동,
0: 공기압, 온열 요 세 가지 방법이 아. 체계적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1: 네.
0: 15분 동안 자동 프로그램으로 치료가 되는데 이게 시중에 이제 눈 마사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1: 네. 네,
0: 그것과 비교하지 말라고 저는 단호하게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그 까다롭다는 식약처에서
1: 네.
0: 인증을 받은 검증을 받은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입니다. FDA에도 등록이 돼 있고
1: 네.
0: 치료 의료 기기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마사저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이런 진동이나 공기압도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공기압이 이러는 게 아니라 다섯
1: 네.
0: 가지 공기압과 15가지 진동 그 기법으로 안구건조증 치료 그러니까 이거 임상 실험 결과가 다 있고요.
1: 네.
0: 그리고 한국에서는 안과에서도 치료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 의료 기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아이를 사용을 하면 체계적으로 그게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물론 그냥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백내장 그 초기 증상이 이제 나타나고 해서 안과에 가서 이제 수술 날짜까지 잡으셨던 분이
1: 네.
0: 요거는 이제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이분은 이제 누구 친구분 말을 듣고 오셔가지고 요걸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아, 눈 건강을 좀 책임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장만을 하셨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이걸 열심히 사용을 하신 거죠. 캔슬하셨대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저희
1: 대박.
0: 매니저님 붙잡고 이제 너무
1: 신기하죠.
0: 예, 좋아하시면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고 이분은 아마 좀 초기 단계였겠죠.
1: 아하.
0: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1: 네, 네, 네, 네.
0: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그분은 거의 그 누리아이 전도사. 저희는 제품마다 다 전도사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고 나서 예, 너무 이제 효과가 좋았으면
1: 그렇죠.
0: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주변에.
1: 그렇죠.
0: 근데 그분은 이제 누리아이 그 덕을 너무나 봤다고 헬스코리아 제품 중에서 그분한테는 가장 임팩 있게 다가간
1: 네.
0: 제품이 누리아였던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치료 의료 기기라고 하니까
0: 네네.
1: 그냥 뭐 이렇게 눈 마사지기가 아니라 치료 의료 기기 누리아이 지금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진동, 공기압, 온열 뭐 15분 동안 자동 프로그램으로 치료해 준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치료 의료 기기라고 하니까요. 뭔가 좀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0: 저희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돼요.
1: 진짜요? 아니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0: 라디오다 보니까 네. 이제 모양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1: 예.
0: 저희 healthkoreashop.com 그냥 구글에 healthkorea 한글만 치셔도
1: 네.
0: healthkorea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1: 네.
0: 거기 들어가시면 누리아이 제품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실 수 있고 사용법이랑
1: 네.
0: 이런 거 쫙 나와 있습니다.
1: 아하.
0: 유튜브에도 헬스코리아 검색하시면
1: 네.
0: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요게 그 딱 보면 그런 얘기들 하세요. 스키 고글 있죠. 예, 그렇게 생겨서 뒷부분은 벨크로 처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그 머리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1: 네,
0: 거기에
1: 네,
0: 딱
1: 네.
0: 맞게끔 본인한테 맞게끔 딱
1: 조절하게끔 되어 있고
0: 그렇죠. 일명 찍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1: 편합니다. 찍찍이
0: 딱 감싸요. 눈 전체를
1: 네.
0: 그러니까 눈 주변 전체를 넓게 감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좋습니다.
0: 여기서 이제 공기압, 진동 그리고 온열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노화로 인해서도 그렇고
1: 네.
0: 눈물샘이라는 곳에서 눈물이 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눈 주변에 또 마이봄샘이라고 기름샘이 있어요.
1: 어허.
0: 여기서 기름도 적절하게 잘 나와줘야 돼요.
1: 아,
0: 그래서 이제 눈물이 있으면서 거기에 기름샘이 나와서 코팅을 한번 해주면 눈이 이제 잘 있는 거죠. 눈물이 촉촉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기름샘에서 기름이 잘 안 나오게 되면 마이봄샘에서
1: 네.
0: 관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또 나오다가
1: 그렇죠.
0: 굳어지거나 이제 피지가 돼서
1: 네.
0: 막혀서 잘 못 나오면 눈물이 밖으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코팅을 한번 이렇게 해서
1: 입혀주는 게
0: 네,
1: 아니라
0: 눈에 딱 이렇게 머물고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 기름이 한번 코팅이 안 돼 밖으로 그냥 눈물이 주주주주. 그러니까
1: 아까워라.
0: 안구건조증 그렇죠. 안구건조증 증상 중에 예.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눈물이 많이 나면 난 물이 많이 나오니까 안구건조증은 아닌가봐 이러시는데 그것도 안구건조증 증세 중에 하나인 거예요.
1: 어머나 그렇구나.
0: 증상 중에 왜냐하면 네. 밖으로 다 나오다 보면 눈 표면에는 이게 드라이하고 물이 없는 거예요. 밖으로 계속 빠져 나가니까 그럼 보호막이 없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0: 한마디로 보호막이 없다 보면 그냥 작은 이물질이 조금만 들어와도 평소에는 그래도 이렇게 코팅이 돼 있으니까 네. 직접적으로 상처를 안 받지만 네. 이 눈이 상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1: 아, 그래서 눈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그렇죠. 어떤 때는 막 따끔따끔하고 뭐가 들어간 것 같고 막 그런 증상들이
0: 생기게 되고
1: 그런 거군요.
0: 그리고 이제 또 막 이물질 같은 게 자꾸 끼고 눈곱 같은 것도 자주 끼게 되고 네. 뻑뻑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눈꺼풀로 막 눈이 잘 안 떠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네.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일단 마사지 요법으로 이 주변을 잘 풀어주면서 네, 네, 네, 고개에 네. 따뜻한 온열 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 안과에서도 따뜻한 수건 갖다 대라는 게 그 피지들을 좀 녹이려고 그러는 거야. 막혀있는 관들에.
1: 그렇구나.
0: 그러면서 진동과 그 공기압으로 꽉꽉 눌러주면서 그 안에 녹으면서 이제 그게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눌러서 밖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와. 처음에 누리아이 좀 심하신 분들은 누리아이 사용하시면 저희가 물론 이제 위생적으로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같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시트를 드려요. 근데 그 시트에 묻어 나와요.
1: 오,
0: 그
1: 진짜?
0: 이물질이 안에서부터 나온 게. 그러니까 피자 세상에. 치즈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하면서 근데 계속 사용하시면 그 양이 줄어드는 거죠.
1: 그러니까
0: 나중에는 깨끗해지면서 밝은 세상.
1: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 누리아이를 하면서 그 확실하게 본인이 진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네. 어머 내가 눈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게 많아.
0: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1: 진짜 눈이 나오니까. 진짜 밝아진 기분이 들겠어요. 네네.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세요.
0: 누리아이를
1: 엄청 많이 하셨겠어요.
0: 그게 공부보다도 제가 경험을 했고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저도 사실 이렇게 이제 헬스코리아에는 건강을 위한 제품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잖아요. 뭐 마사지 체어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음흠. 거기서 제가 덕을 톡톡히 본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중에 하나가 누리아예요.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제품들은 다 사용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 직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으로. 어허. 만약에 이제 헬스코리아에 있다가 우리가 만약에 불이 났다. 막 농담으로 이제 그러니 그러면 이제 아끼는 제품 몇 개 이렇게 갖고 나간다 그럴 때 네. 세 개씩 꼽아보라고 얘기를
1: 먼저
0: 하거든요.
1: 어떤 제품일까 궁금해.
0: 저는 누리아이가 거기에
1: 어머나 어머나 누리 아니 가족에게도
0: 새로 나온 목 어깨 마사지기를 제가 추가했는데 그 마사지처럼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마사지처럼 약간 들고 나갈 수 있다면 물론
1: 우리 언정 씨 너무 재밌네요.
0: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하. 보통 누리아이는 다 저희 직원들도 누리아이는 그 탑3죠.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1: 그 정도로 효과가 좋고.
0: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네. 너무나 저도 눈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라식 수술하신 분들은 네. 이걸 사용해도 되나 또 걱정하시는데 네. 라식이나 라섹 수술하신 분들이 눈이 또 빨리 건조해져요.
1: 그럼요.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 눈물 도움도 많이 받는데 그건 또 이제 양이 점점 늘어나고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누리아이는 좀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라는 거.
1: 그렇구나.
0: 네.
1: 사실 이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도 네. 눈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0: 그럼요.
1: 규칙적으로 이렇게 누리아이로 마사지를 해주면
0: 네.
1: 정말 좋겠네요.
0: 이거는 제가 그냥 구급상자다. 눈 건강, 가족들의 눈 건강을 위한 구급상자다. 이건 꼭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말 진짜 안 들어요. 네. 게임하고 뭐 정신없잖아요. 이거 보느라고.
1: 그쵸.
0: 근데 이걸 딱 씌우면 본인도 좋은가 봐요. 코 골고 자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자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잠도 이렇게 스르르 깊이 있게 시원하니까 바로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1: 사실 눈이 좀 침침하거나 네. 눈이 좀 안 좋다거나 찌뿌둥하다거나 좀 컨디션이 눈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삶의 질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0: 그럼요.
1: 하루 종일 피곤하고 막
0: 맞아요.
1: 그래요.
0: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멍하고
1: 네.
0: 정신도
1: 집중도
0: 좀 뚜렷하게 안 되고.
1: 안 되고.
0: 맞아요. 네.
1: 기분이 완전 저하가 되는데 눈이 또렷하고 잘 보이고 눈이 피곤하지 않고 이러면 정말 이제 컨디션 업이 되죠.
0: 근데 우리가 눈빛으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힘이 없을 때 눈빛 눈부터 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눈에 힘이 팍 들어가 계신 분들 분들. 물론 저희 뭐 녹용인 홍삼 제품을 먹어서 태광천진단을 먹고 눈에 힘이 팍 들어갔다 막 어르신들 네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어허. 요거는 이제 평소 눈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특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눈 마사저들 많이 있지만 네. 뭐 그거 사용하시더라도 네. 눈 주변이 가장 시신경이나 여기 제일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화장품 중에서도 그 아이크림이 제일 비싸요.
1: 그렇죠.
0: 눈 주변을 항상 피하라 그러잖아요. 뭘 얘기할 때 그만큼 요 주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눈은 네. 저희가 감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관리 너무도 중요한데 이렇게 인증받은 검증받은 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를 사용하셔야 네. 저희 안전성 유효성 네. 이런 거 다 생각하시면 누리아이를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죠.
1: 아, 그러네요. 네. 설명 들으니까 정말 아, 이 누리아이는 진짜 가정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건강을 네. 위해서.
0: 눈 건강.
1: 네. 네. 과학적인 원리가 담긴 이런 프로그램화가 돼 있어서
0: 네.
1: 정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눈 주변 마사지만 해도 조금 눈이 시원한
0: 그쵸,
1: 감을 느끼는데
0: 주변.
1: 네. 네. 이 누리아이로 마사지를 해주면 진짜 100% 눈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0: 체계적 관리가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관리에 네. 정말 100% 효과가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헬스코리아 하면은 뭐 고객들 리뷰가 굉장히 많다. 누리아이도 네. 경험해 보신 분들, 사용해 보신 분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잖아요.
0: 네네.
1: 예. 뭐 김원정 씨도 뭐 효과 보고 계시고.
0: 저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제일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막 뻑뻑하고 모래알이 약간 굴러가는 것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뭐 막 이렇게 아무래도 깜빡깜빡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어떨 때 잠을 좀 못 자거나 그리고 나이도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노화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사용한 지 한 6년 됐거든요.
1: 네.
0: 그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나
1: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아니 30대 아니었어요?
0: 아유 저희끼리 또 너무 돋보기를 다들 네. 그 한 40대부터 사용하시는 주변에 그 저보다 어린 동생들도 많았는데
1: 네.
0: 제가 아직도 근데 요즘은 가끔은 껴요 사실 잠깐 잠깐은 끼는데 저는 정말 웬만해서는 다 작은
1: 보여요?
0: 것이도 웬만하면 다 보이는데
1: 부럽다.
0: 그게 이렇게 멀어지려고 했던 게 한 네. 5년 6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리아이를 아침 저녁으로 좀 사용을 하고
1: 네.
0: 매일 사용을 하고 했더니 네. 괜찮아지더라고요. 요거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마사지 체어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라비티 옆에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옆에서 그 마사지 받을 때 같이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뒤에 그라비티가 이제 저희가 또 H솔루션 마사지 체어가
1: 네.
0: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잖아요.
1: 네.
0: 이 두피 마사지까지 위쪽으로 다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벨크로 처리되어 있는 이 뒷부분이 이렇게 위로 밀려가지고 제가 잠들었는데
1: 네.
0: 벗겨져 있는 적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15분 프로그램은 워낙 금방 이제 끝나니까 마사지 체어에 몸을 맡기고 있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눈 건강까지 관리가 되는 거죠.
1: 하루에 15분입니다.
0: 네.
1: 누리아이로 여러분들의 눈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하네요.
0: 가격 저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불 할인된 가격
1: 네.
0: 399불.
1: 399불.
0: 네. 그리고 1년 워런티 드리고
1: 네, 네, 네.
0: 저는 지금 6년 사용하고 있는데 뭐 네. 전혀 문제 없고요.
1: 어허.
0: 거기다 지금 또 프로모션이 먹는 건강, 눈 건강까지 챙기시라고 저희 헬스코리아의 또 천호앤 케어 최고의
1: 네.
0: 눈 건강. 이건 이름도 눈 건강이에요.
1: 눈 건강.
0: 눈 영양제죠.
1: 네.
0: 뭐 눈에 좋다는 지아자한테인, 루테인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최고의 또 먹는 눈 건강
1: 네.
0: 제품인데 이름도 눈 건강인 한 달치가 70불이에요.
1: 네.
0: 근데 요거 그냥 드려요.
1: 와. 선물로.
0: 동안. 네, 선물로.
1: 와, 엄청난 혜택인데요. 그러면 누리아이가 399불
0: 네.
1: 무료 배송 가능하고요. 여기에 뭐 1년 워런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최고의 눈 영양제.
0: 네.
1: 요 70불 상당의 눈 영양제를 선물로 드린다고
0: 네.
1: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찬스가 되겠습니다. 자, 213-385-1005번이죠.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예약하시면
0: 네네.
1: 되겠습니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건강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린다고
0: OTC 하니까. OTC 카드 돼요.
1: OTC 카드 가능하고요.
0: 네, 플렉스 카드 다 돼요.
1: 플렉스 카드, 네. OTC 카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만 들고 가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누리아의 매장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 매장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네. 1층은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부에나팍은 한남체인몰,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몰. 네.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네.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거기 인방앗간 떡집 바로 옆에 있는데 가든그로브 요즘 찾아가셔서 또 목 어깨 마사지기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1: 네.
0: 네. 네. 그러니까 가든그로브 매장도 오렌지 카운티 그 얼바인에 계신 분들은 그쪽 매장 가시면 저희 뭐 제품 다 만나보실 수 있고 네. 또 그리고 가격이나 뭐 모든 거 다 똑같습니다. 저희 다 직영이에요.
1: 아, 가까운 네. 매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이 방송 듣고 가시면은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드립니다. 누리아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누리아이를 구입하실 경우 399불 플러스 택스입니다. 이거 구입하실 경우 $70의 그 최고의 눈 영양제, 눈 건강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코리아 하면은 마사지 줘요.
0: 마사지 줘요. 네.
1: 이것도 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0: 네. 그래서 그라비티가 이제 네. 대표죠.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이니까 요거 네. 지금 가격 이제 저희가 4,499불.
1: 4,499불. 4,499.
0: 한 달에 94불.
1: 아, 그래도 요게 너무 좋아요.
0: 네, 너무 좋은 거예요. 94불이면 이제 100불 조금 넘는 가격으로 네.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발 바닥 혈자리까지 꽉꽉 눌러주면서 종아리까지 다 관리가 되는 네. 그런 마사지 체어니까 네. 이거 체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시고 이런 네. 거 이제 조건 같은 거 다 따져 보시고 저희 풀 워런티 3년 드리는 것도 놓칠 수 없는 네. 헬스코리아만의 매력입니다.
1: 맞습니다. 디바 네. 마사지 체어도 너무 그쵸, 좋지만 이 그라비티도 정말 너무 네. 좋대는 거.
0: 처음 장만하시는 네. 분은 그라비티 정말 좋아요. 아,
1: 네. 그렇죠. 가격도 너무 좋고요. 네. 48개월 무이자 할부가 네, 가능하다는 무이자. 게 이건 난 너무 너무 좋아. 이게
0: 최고죠.
1: 최고예요. 네. 예. 그래서 월 94불 플러스 택스니까 100불 안 돼 있는 가격에 네. 예. 하루하루를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소개해주셨는데
0: 아, 이지바이크 선물 드려요.
1: 어, 그래요?
0: 네.
1: 이번에도?
0: 드립니다.
1: 오, 네. 좋습니다.
0: 이지바이크. 이지바이크도 250불 상당.
1: 비싼데.
0: 그렇죠. 발만 얹으면 운동도 하셔야 되니까 발만 아, 얹으면 자동으로 네. 운동이 되는 그러니까 하체 예. 근력 강화 운동 기구예요. 이거는 재활 치료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고 속도 조절이 다 되기 때문에
1: 네. 네. 이지바이크 선물로 드립니다. 네. 헬스코리아는 항상 선물이 푸짐해요.
0: 네.
1: 그것도 굉장히 고가인데 249불인데 네. 그러네요.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48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고요. 무료 배송 3년 워런티까지 해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지바이크까지 네. 249달러짜리의 이 고가의 이지바이크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듣고 가시는 분께만 혜택을 드립니다. 213-385-1005,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예.
0: 전화하세요.
1: 전화하세요. 급하네요.
0: 망설이지 마세요.
1: 네. 네, 선물 드릴 때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다 흥분을 하네요. 자, 오늘은 이지마이크 또 선물 주신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누리아이 눈 건강을 위해서 누리아이 제품 그리고 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까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0: 네.
1: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0: 항상 여러분들 네. 건강을 위해서 네. 노력하는 정말 헬스코리아 19년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찾아가셔서 제품도 네. 만나보시고 체험해보시고 네. 그러고 건강관리 더 잘하시기 바래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0: 홈쇼핑몰도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5: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6: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5: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9분 지나고 있네요. 자,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디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착한 맛 던지는 스톤게님도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넌센스 퀴즈를 올려주셨네요. 아무리 예뻐도 미녀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퀴즈인데요. 뭘까요, 여러분? 미남이라고 하네요. 그렇네요. 예, 미남을 미녀라고 부르진 않죠? 자, 통계님께서 청해 주신 곡 3분 55초간의 고백입니다. 조성민 노래 청해 주셨어요.

네, 통계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이 조성민이 불러준 3분 55초간의 고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미주 한인사회 우리 라디오 서울이 다가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대한민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서른도의 스페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신청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예, 자리가 한정도 있으니까요. 예, 빨리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뷔 40여 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다 함께 차차차 삼바의 여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한인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국민 가수입니다. 서른도와의 특별한 만남, 벌써부터 이 남가주 한인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요, 6월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를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인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 소모임, 또 동창회, 친목단체, 단체 관람으로도 손색이 없는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연은요, 약 90분 동안 폭발적인 라이브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고요. 티켓 가격은 VIP석 $200, 또 S석 $150, A석 $10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이 티켓 구입 방법도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 있죠. 홈쇼핑월드. 예, 홈쇼핑월드 매장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하고요. LA 지역은 뭐 팔가와 세라노코노에 위치한 그 LA 매장에서 예,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브이나팡 매장에서 예, 직접 편리하게 티켓을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브이나팡 지역, 이 지역,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예, 브이나팡 매장 홈쇼핑홀드로 가셔서 티켓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예, 거리가 좀 멀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예,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VVIP 버스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티켓 구매와 상세한 문의는요,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릴게요.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으로 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한국일보 쇼핑몰이죠. shop.koreatimes.com으로 방문하셔서 이 라디오 서울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향의 향수와 감동을 전할 이번 콘서트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사랑 서른도시 노래였습니다. 아 좋네요. 이번 뭐 공연은요 그 뒤에 백댄서로 교복을 입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댄스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교복, 예, 교복 시대를 지나오신 여러분들께는 아주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서른도 콘서트 기억하시고요. 예,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차기 주지사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예,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남가주 곳곳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는 4,200곳 이상의 투표소가 운영에 돌입합니다. LA 지역 646곳, 오렌지 카운티 180여 곳 등이 포함이 됩니다. 모든 투표소는 저녁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고요. 키오스크를 통한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투표소로는 앤더슨 멍거 패밀리, YMC와 또 중앙 루터 교회 등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브이나파 커뮤니티 센터와 메시아 루터 교회 등에서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등록 후에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LA 메트로가 6월 2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맞아서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메트로 측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선거일 하루 동안 버스와 전철, 메트로 자전거, 메트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이용을 위해 별도의 이 TAP 카드나 이 요금 결제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하철 개찰구도 자유롭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오늘 남가주 유권자들의 관심은 연방 하원 40지구 선거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 중진 의원인 영킴 연방 하원 의원과 켄 칼버트 연방 하원 의원이 같은 선거구에서 맞붙으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은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50에 따라 연방 하원 선거구가 재조정되면서 성사됐습니다. 주민 발의안 50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고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5개 연방 하원 선거구를 민주당에 보다 유리한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민주당의 노숙자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뉴섬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거리 노숙과 공공질서 붕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방치하는 것을 동정심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시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뉴섬의 이번 발언은 노숙자 정책에 대한 반성문이자 동시에 백악관을 향한 출사표로 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세대 대권 주자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향후 2년간 최다 3,200만 마리의 모기를 방사하겠다면서 미국 환경당국의 승인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번식 능력이 제거된 수컷 모기를 대량으로 퍼뜨려서 모기 개체수를 줄이고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확산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간추린 소식은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0: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 5500.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M 1050
6: 라디오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가꾸지 않으면 금방 시드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네, 이혜인 수녀님은 사랑을 가꾸지 않으면 시드는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 역시 사랑어린 그런 시선으로 다정하게 돌봐주지 않으면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또 지루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나 자신에게 또는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엠파이어 데이비인 노래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월스 함께 들었습니다. 참, 예, 사랑이라는 말참 좋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눈으로만 보면 지치고 지루해질 수 있는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네. 안 되는 건데, 그죠? 예. 하지만 뭐 마음의 렌즈를 살짝 바꿔보면 지금 이 순간 흐르는 음악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따뜻한 눈맞춤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들 창가로 들어오는 뭐 따스한 햇살 그리고 주파수를 통해 연결된 우리의 온기 우리 해피님들과의 나누는 그런 소통 따뜻함 응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이 온통 사랑스러운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거를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행복감, 따뜻함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정함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저도 해피투게더도 여러분들의 정다운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AM 1650 주파수 맞춰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항상 주파수 고정입니다. AM 1650.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요. 그 메인 화면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듣기 오늘의 뉴스 듣기 요거 클릭하셔서 뉴스도 들어보시고 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간마다 프로그램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진행자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 청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보이는 라디오

0: 잠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1: 김수정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2: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1: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0: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8: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신지요. 익숙한 일상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위대한 예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시선에 특별한 영감을 더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LA 이수 갤러리의 데이빌리 관장님과 함께 한국 현대 미술의 뜨거웠던 시작과 그 안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수 갤러리의 독보적인 컬렉터이자 기획자이신 데이빌리 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데이빌리 관장님은 오랫동안 오리온 바디숍이죠.
1: 예, 예. 예,
0: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시면서 예. 또 이런 예, 컬렉터로서 열정을 또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 예. 네. 뭐 저는 그 20몇 년을 하면서 네. 가장 한인 사회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들이 한인 사회에는 그런 그 우리 문화재나 미술을 알릴 수 있는 문화 사랑방이 없더라고요.
0: 네.
1: 갤러리는 많이 있지만 뭐 세미나는 거의 하는 경우가 제가 보질 못했고 전부 다 기획 전시를 많이 하니까
0: 네.
1: 근데 저는 그런 기획 전시보다는 그 한인 사회에서 그림이나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0: 네.
1: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문화로서 인문학으로서의 그 우리 문화 그림이나 도자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0: 네.
1: 여기는 아무래도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또 문화재나 이런 컬렉션이나 아니면 그림을 컬렉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한인타운에는 많지는 않죠.
0: 네.
1: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걸 모으다 보니까 주위에서 또 권유도 있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갤러리를 오픈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뭐 갤러리는 오픈해놨지만 뭐 오는 손님들은 없고 다행히 그 이런 개인적인 거지만 건물주가 이제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번다.
0: 예.
1: 여기는 돈을 아마 꼬나 박을 거다.
0: 아하.
1: 렌트비 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라. 그래서 그분도 그런 제 취지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래 한인 사회에
0: 네.
1: 문화사랑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하려고
0: 네.
1: 그 갤러리를 오픈했죠. 그래서 다행히 뭐 세미나도 여러 번 했고
0: 네.
1: 또 어느 단체에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그런 이벤트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그냥 해주고
0: 아, 공개하세요.
1: 공개 요번에 요번 토요일 날 연세대학교 80학번들
0: 네.
1: 한 30명이 오는데 거기 세 번의 연사가 세 분의 변호사세요.
0: 아, 그러시군요.
1: 세 분의 변호사가 오셔가지고 뭐 유산이나 뭐 교통이나 뭐 이민이나 이런 법에 대한 것을 이제 알리는 그 이벤트를 지금 이번 토요일 날 또 오후 5시에 하죠.
0: 네, 네, 네.
1: 그래서
0: 네네.
1: 그런 것을 한인 사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저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문화의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갤러리를 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좋아요.
0: 네,
1: 뭐 돈
0: 네,
1: 버는
0: 네.
1: 거는 없지만
0: 네.
1: 결국. 그 사람이 안 오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0: 예.
1: 있지는 않는데 제가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있으니까
0: 잡이 있으시잖아요.
1: 다른 잡이
0: 네.
1: 있으니까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좀 더 많이 알려서 한인 사회에서도 인문학이나 뭐 음악 같은 거는 많이 하지만 그 미술은 좀 아직까지도 한인
0: 그렇죠.
1: 사회에선 좀 약간 멀어져 있는 분야이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0: 네,
1: 좀
0: 네,
1: 친근감을
0: 네.
1: 느낄 수 있는 문화 사랑방이 될 수 있는 갤러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어우, 감사합니다. 예. 참 특별하신 분이세요, 우리 관장님은.
1: 그렇죠.
0: 한인사회의 문화사랑방.
1: 예.
0: 이거는 뭐 막연하게 뭐 꿈을 꾸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딱 갤러리를 오픈해서
1: 예.
0: 뭐 개방하고 또 많은 그런 문화사랑방 역할을 해오는 예. 그런 것이 사실 없잖아요. 타운에.
1: 솔직히 없죠. 특히
0: 예.
1: 그림이나 우리
0: 네네.
1: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마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제가 또 주안점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 집에 아마 그 가족분들이 아니면 아버지나 할아버지
0: 네네네네.
1: 때 그 문화재를 갖고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0: 네, 네.
1: 그런 것들이 그냥 그 바깥에 나와서 또 문화재 가치를 제가 알아봐서 네. 또 그것을 한국에 기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네. 한국에 제값을 받고 또 팔 수 있으시면은 제가 팔 수 있는 그 판로를 뭐 서울 옥션이나 뭐 마이 아트 옥션이나 이런 옥션에서 네네네. 아니면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크리스트 옥션 같은 데 제가 소개를 해줘서 뭐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0: 네.
1: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네. 네. 사실 옛날 그 우리 조선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예. 이제 물려주신 걸 가보로 이렇게 그렇죠.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1: 그렇죠.
0: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진귀한 건가? 진품인가? 이거를 좀 구분을 못 하셔서 그냥 뭐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니까 그냥 그렇죠. 집에 소장만 하고 있지 그 가치는 잘 모른단 말이죠.
1: 그렇죠. 저번에도 예. 한 달 반 전인가 그 예. 이 방송 듣고 라디오 방송 듣고
0: 네.
1: 한 분이 오셔서 그림이 본인의 어머님이 옛날부터 모아놨던 작품이라고 갖고 네. 오셨는데 그 중에서 두 점이 그 심지어는 안중식의 그림이더라고요.
0: 우와.
1: 그래서 그 두 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0: 네.
1: 가치가 이제 궁금해 가치가 얼마냐 그러더
0: 네.
1: 이거 한국 가져가면 한 15,000불 할 거다.
0: 와.
1: 그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전혀 몰랐는데 저도 그런 가치 있는 작품들이
0: 네.
1: 햇볕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0: 네.
1: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0: 네.
1: 그 다음날 뭐 커피도 갖고 오시고 그래서
0: 예.
1: 그 작품이 자기는 너무너무 새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죠.
1: 판매하시기 싫으시면은 원하시면 내 마이 아트 옥션이나 서울 옥션에 연결시켜 주겠지만 그렇지
0: 네.
1: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면은 프레임을 좀 새롭게 해서
0: 네.
1: 집에 잘 보관하셔서 또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이렇게 내려주셔도 괜찮지
0: 네.
1: 않겠는가.
0: 예. 와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알아봐 주신다는 거 구별을 해주신다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1: 그렇죠.
0: 관장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런 편이죠.
0: 그렇죠.
1: 예. 예.
0: 그리고 또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옥션도 소개를 해주시고
1: 그렇죠.
0: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타운에 없지 않습니까?
1: 저는 뭐 어떤 분은 또 그런 방송 듣고 뭐 돈 받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0: 예.
1: 무보수로 그냥
0: 그러니까요.
1: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0: 네.
1: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혹시라도 조선시대나
0: 네.
1: 아니면 그 당시 한 100년, 150년 전에 그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있다 싶으시면은
0: 네.
1: 저한테 연락 오시면은 제가 그 감정을 나름대로 감정을 해드립니다.
0: 네, 네, 네,
1: 제가
0: 네.
1: 감정하는 게 뭐 100% 맞다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한 제가 봐서 한 70% 정도 진품 같다 싶으면은 한번 그 서울 옥션이나 마이
0: 네,
1: 같은
0: 네.
1: 전문가한테 보낼 수가 있죠.
0: 아하. 네. 귀한 분이십니다.
1: 너무 좋아요. 보람을
0: 예, 보람
1: 잊을만 하면 1년에 한두 번은 보람이 생겨요.
0: 그렇게 또 의뢰해 주시고
1: 그렇죠.
0: 또 전화해 주시는 분들이
1: 그렇죠.
0: 계시다는 거죠.
1: 예전에는 또 문화재 환수하는 일도 했었으니까 예.
0: 직접 뭐 소장하고 계신 작품들도 많잖아요.
1: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제가 뭐 판매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0: 네.
1: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제 모교에다가
0: 네.
1: 그 모교 박물관장한테도 내가 기증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놔라. 언젠가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거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것들 내가 한 10점 정도는 내가 기증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건 제가 지켜야죠.
0: 아니 LA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1: LA는 솔직히 그런 기관이 없어요.
0: 우리 문화유산 뭐 이런 게 없나요?
1: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에 박물관이 없죠.
0: 아니,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런
0: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계기도
1: 그런
0: 계기도
1: 박물관이
0: 들고.
1: 예전에 뭐 한다고 그랬는데
0: 네.
1: 아마 유명무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아 조선시대 이런 예술 작품도 있었다. 옛날에 이런 예술 작품이
1: 그렇죠.
0: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 후대에 좀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왜냐하면 그
0: 예.
1: 군정시대 때나 이 당시에 미국으로 건너온 문화재가 그 공식적으로 한 5만여 점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는 한 10만 점 되지 않, 비공식적인 것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은 10만 점이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1: 그걸 찾아야죠.
0: 네.
1: 근데 갖고 계신 분도 가치를 모르니까.
0: 그렇죠.
1: 그 가치를 제가 알려주는데 커다란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0: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혹시라도 집에 문화유산이 있으신 분들, 요거 심상치 않아. 이런 작품들, 작품이라던가, 이런 오래되는 이런 문화유산이 있다면 한번 좀 배해 주시는 것도,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예,
0: 감정평가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가 323-525-0400.
1: 아, 그거 말고, 제 323-228-2724. 제 핸드폰이거든요.
0: 네, 데이빌리 관장님께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0: 323-228-2724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1: 아, 저번 했던 얘기 이제 네. 이어서 마지막 네. 이제 피날레. 예. 그렇죠.
0: 뭐 한국의 현대 미술의 시작?
1: 그거보다도 저번에 했을 때 기인화가 3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김명국하고 최북에 대한 얘기를 했죠.
0: 예.
1: 근데 마지막 한 분 추화선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오원 장승업이죠.
0: 네네네, 장승업.
1: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화화된 화가는 장승업이 아마 조선시대 화가로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 단원 김홍도나 정선의 일대기가 네네네. 영화화 된 적은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네. 근데 오원 장승업은 영화화가 됐는데 그 이유는 하나죠. 술.
0: 술을 좋아해서.
1: 술을 너무 좋아하신 분이니까 네.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승업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하냐면 자유로운 영혼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시대별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0: 네.
1: 고우하고 장승업은 동시대
0: 비슷하다.
1: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가 장승업보다 한 10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동시대죠 거의.
0: 아, 10살 차이예요?
1: 1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장승업은 1843년에 태어났다고 그러고 고는 1853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동시대 화가인데 한 분은 프랑스에서 한 분은 조선에서 근데 한 분은 고는 지금은
0: 네.
1: 인상파나
0: 네,
1: 입체주의 이런 작품의 아주 최고의
0: 그렇죠.
1: 뭐 작품 하나당 뭐 억불이 넘는 작품이 됐고
0: 그렇죠. 당시에는 배고팠지만
1: 그렇죠.
0: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1: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죠.
0: 네.
1: 술을 좋아했다는 것. 고은은 압생트라는 술을 많이 마셨고
0: 네.
1: 고은은 화가 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통의 삶을 살았죠.
0: 그렇죠.
1: 자기 작품은 평생에 하나밖에 못 팔았으니까 항상 동생 태호가 서포트해줘서 그걸로 살았지만
0: 그쵸.
1: 그 사람은 그 화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자기 작품에 대한 자긍심도 있었고
0: 네.
1: 자기 예술 작품에 대한 예술성에 대한 그 커다란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사후에 그 태호의 와이프인 요한나의 그
0: 네.
1: 노력으로 고 작품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0: 네.
1: 장승업은 어렸을 때 고아로 다니죠.
0: 네.
1: 중인 계급 집안에
0: 낳았지만
1: 낳았지만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 역관인 이응헌이라는 분의 집에 들어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역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0: 네.
1: 요즘 말로는 통역관이에요.
0: 통역관.
1: 그래서 그 조선에서 이제 뭐 베이징이나 중국을 이제 사신을 간다든가 뭐 갈 때 항상
0: 네.
1: 역관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역관은 실질적으로 양반, 중인 계급 집안이지만 역관은 그 베이징이나 이런 데를 가면서 신문물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 계급층이었어요.
0: 아.
1: 그래서 역관은 그래서 그 베이징이나 이런 데 가서 신문물들
0: 네.
1: 아니면 그 당시에 유용한 그 화보나 그림 화보 같은 거 화직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와서 그 집에 많이 있죠. 그래서
0: 네.
1: 그거를 그 운 좋게 그 장승업이 이응원이가 수집해 놓은 그 중국의 화보나 화집 같은 걸 보면서 네. 습작을 하게 모사를 하면서 그림을 배우게 돼요.
0: 아, 어깨 너머로 배우.
1: 어깨 너머로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근데 이응원이라는 사람이 그 장승업의 재능을 알아차린 거죠. 어렸을 때 재능을 알아차려서 이응원이가 도와주죠. 많은 도움을 주죠. 네. 그리고 이응원이라는 사람이 또 어떤 분이냐면 그 추사 김정희의 그 세안도라는 작품이 있어. 우리나라 국보죠.
0: 네.
1: 그 세안도라는 게 추사 김정희가 그 제주도에서 유배 갔을 때 이상적이라는 역관한테 줘요.
0: 오.
1: 근데 이상적의 사위가 이응원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는 그 집안이 대대로 그 집안이 그 우리 그림에 대한 그 지식이 풍부했던 그런 집안이었죠.
0: 네.
1: 그래서 이응원이 밑에서 장승업은 그림 공부를 많이 하고
0: 네.
1: 나중에는 그 나와서 한성 판윤했던 변원균인가 이분의 집에 또 다시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림을 더욱더 정진하게 돼요.
0: 네.
1: 근데 이분은 장승업은 뭐 우리가 아는 식으로는 뭐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때 화가들은 10대 때에는
0: 네.
1: 그림을 잘 그리면은 도화서 화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궁궐에 들어가서 그림을 공부하는데 장승업은 그런 도화서 화원이 되질 않고 혼자서 이런 이응원이나 변원규의 집에서 그림을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기록적으로는 도화서원이었던 해산 유숙의 사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0: 네.
1: 그걸 뭐 전문적으로 사사를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0: 네, 네, 네.
1: 그만큼 장승업은 그림에 대한 그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술을 좋아하고 또
0: 성격도 좀 불같았던 것 같아요.
1: 그렇게죠. 추화선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0: 예.
1: 근데 술을
0: 항상 술을 갖고 다녔고.
1: 네, 술을 뭐 네. 예,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최북에 대한 얘기, 김명국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0: 네.
1: 장승업도 술하면은 뭐 누구한테 빠지지 않는 분이었으니까 항상 술을 끼고 그림을 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0: 네.
1: 면에서 김명국이나 최북보단 더했던 분이 아니신가. 근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하나는 뭐냐면 최북은 영정조 시대 때 최북은 친구가
0: 네.
1: 겸재정선의 그 제자인 심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0: 심사정.
1: 그 심사정에서 그 겸재정선은 우리가 실경산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스케치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0: 네.
1: 이제 심사정도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최북도 그 심사정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우리 실경을 그리면서 진경산수를 그렸거든요.
0: 음흠.
1: 그래서 최북은 또 뭐였어요? 최북은 도화서 화원도 아니었고 그 도화서 화원 되느니 거기서 구속받으면서 작품을 활동하는 것보다는 자기는 산천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림 팔고 네. 술 먹고 이런 자기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이제 사시는 분인데 그 바람에 그 최북은 우리의 산수를 많이 그렸어요.
0: 네.
1: 근데 하지만 그 장승업은 아쉬운 점이 우리나라의 진경산수를 그린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0: 아이고.
1: 그분은 이제 술 먹고 어디 그 산천을 우리 조국의 산천을 돌아다니는 게 네. 아니라 술집만 돌아가다는 우스개 얘기로.
0: 네, 네,
1: 근데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 산천을 그린 건 없고 이분은 그 이응원이나 변규 이분들의 그 집에서 기숙을 하면서 그 중국의 화집을 네. 보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나라 산수를 그렸다 하면은 중국의 북종화의 영향을 받은 산수를 많이 그렸죠.
0: 네.
1: 그래서 어떤 그 산수 그린 거 보면은 정말 화려하고 근데 우리의 산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질 않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향적인 산수를 그린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많죠. 그래서 장승업은 우리가 얘기할 때 조선시대 때 3대 화가라고 얘기하거든요.
0: 네, 네, 네,
1: 안견, 세종시대 때 안견, 정조시대 때 단원김홍도, 고종시대 때 장승업을 이제 우리나라 3대 화가라고 그러는데 4대 화가는 그 다음에 이제 겸재가 정선이 들어가고
0: 네.
1: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그림을 정말 빨리빨리 하면서 예. 잘 그린 작가 신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네. 김병국하고 장승업이 두 분이 신품이었죠. 근데 아하. 이 장승업은 성격이 워낙 호방하고 네. 어떤 구속받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0: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1: 예, 그래서 예. 말년 나중에 40대 때의 그 장승업의 작품은 워낙에 이제 작품이 워낙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그냥 완전히 이제 꽃이 필 때인데 그 얘기를 듣고 고종이 궁궐로 불러요.
0: 아, 고종의 사랑을 또
1: 사랑을
0: 받았죠.
1: 고종이 불러서 네. 장승업이 들어가는데 장승업은 궁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종이 술을 한 잔 두 잔밖에 못 마시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장승업은 그림을 못 그리죠.
0: 답답했겠네요.
1: 답답하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도망쳐 나와요.
0: 아이고야.
1: 그 화구나 그러니까 먹을 사러 나간다고 하면 전 안 들어오는 거야.
0: 어허.
1: 그러니까 그때 고종의 그 총애를 받았던 민영환이
0: 네.
1: 또 달래서 다시 데리고 들어오고 이제 또 도망 나가고 그러니까 고종이 너무 화가 나서 네. 포도총애에게서 깜빵으로 우리말로 요즘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0: 네, 네.
1: 민영환이가 고종한테 가서 내 집에서 그림을 그리게 해주게 하겠다.
0: 아,
1: 그래서 민영환 집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장승업이 고종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은 없었는데 3년 전에 러시아에서 그 장승업이 그린 그림 두 점이 발견이 되죠.
0: 어허.
1: 그게 뭐냐면 고종 때 러시아 니콜라스 1세 대관식 때 고종이 두 점을 그 장승업의 작품을 기증을 해요.
0: 아하.
1: 기증을 했는데 러시아에서도 그때 뭐 제정 러시아 시대니까 그러고 뭐 러시아 그 혁명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공산화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승업의 작품을 발견을 뭐 전혀 뭐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다가 우연한 기회 3년 전에 그것을 발견을 하죠.
0: 네.
1: 발견을 해서 고사 인물도하고 두 점이 나와요. 그래서 아 장승업도 궁궐에서
0: 네.
1: 고종의 그림을 그렸구나. 그럼 어쩌면 도와서 화원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장승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승업은 뭐냐면 그 요즘에 한국 미술사에서 하나의 그 가치로 따지는 것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죠.
0: 아, 그렇죠.
1: 예술인으로서 정말 자유로운
0: 그렇네요, 정말. 그 취하선에서도 보면
1: 그렇죠. 관습이나 이런 거를 벗어나서 정말 네.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장승업이 그림 그릴 때는 그 개화기였지만 한국은 조선은 완전히 그 당시는 변혁이 워낙 많았거든요.
0: 그렇죠. 격동의 구한말.
1: 뭐 임오군란, 뭐 예, 동학혁명, 예, 나중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그래서 사회가 무지하게 혼란기였어요. 혼란기였기 때문에
0: 네.
1: 그 장승업은 아마 그 나름대로의 그 사회 혼란기도 싫었었고,
0: 네.
1: 근데 그 술 취해서 그렇게 많이 그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지만. 장승업은 제일 잘 그린 그림이 영모도라는 거예요.
0: 영모도는
1: 뭐냐면
0: 어떤
1: 동물들
0: 작품인가요?
1: 털이 있는 그림.
0: 아~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강아지, 개,
0: 아~
1: 뭐 염, 소, 뭐 이런 거 그린 그림, 뭐 아니면 화조
0: 네.
1: 이런 거. 그 영모도의 아니면 매 같은 거, 독수리 같은 거. 근데 그런 그림은 정말 그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모도 작품을 보면은 야 과연 장승업이 술을 먹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0: 그것도 디테일하게.
1: 그렇죠.
0: 그래서 세밀하게 그렸다는.
1: 그래서 아마 그 지금의 아마 미술사가들은 아마 그 장승업이 그런 작품을 그렸을 때 과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그림을 그렸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있죠.
0: 사실 그 신분사회의 벽을 깨고 오직 실력과 예술혼으로
1: 그렇죠.
0: 고종한테도 인정받았죠.
1: 근데 뭐 벗어났고 결국은 예. 우리가 아쉬운 건 뭐냐면 아쉬운 건 뭐냐면 장승업이 언제 죽었는지를 몰라요. 장승업의 제자가
0: 네.
1: 두 사람이 있어요. 심전 안중식과 소림 조석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전 안중식이 그 자기 그림에 그 표현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아 올해가 장승업이 돌아가신 지 1년 되는 해다 이렇게 얘기 쓴 그림이 있어 그 서책에 난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걸 보니까 1897년에 아, 그게 뭐냐면 대한제국이 조선이 무너지고 네. 대한제국이 성립된 해예요. 아하. 그래서 아마 우리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조선시대 때 마지막 화가였고 조선이 망하니까 이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하는 식으로 미화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0: 그렇군요.
1: 너무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섭의 아쉬운 점은 네. 우리의 진경산수를 그린 작품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너무 아쉽죠.
0: 안타깝네요.
1: 혹시 모르죠. 누군가가 그 장성업의 진경산수를 그린 그림 뭐 겸재든 뭐 심사정이든 뭐 이런 사람이 그림풍의 어떤 그 남종화의 기법으로 우리의 진경산수를 그린 그림이 나왔다 하면 네. 그건 뭐 당연히 국보급이 되겠죠.
0: 국보급이 되겠네요.
1: 한번 찾아보십시오.
0: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1: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네.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0: 참
1: 조선 미술사를 네. 전공하는 사람들의 그 아쉬워하는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장성업의 우리가 조선시대 때 3대 화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0: 네네네.
1: 그런 진경산수를 그리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0: 네. 조선시대 네. 3대 화가 중에 네. 장성업 그의 작품과 그의 인생 스토리를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궁궐의 권력보다도 한 잔의 그 술, 예, 그 정말 한 잔의 술과 완벽한 자유를 더 사랑했던 예술가, 예술을 불태웠던
1: 그렇죠.
0: 그런 화가가 아닌가 싶네요. 장승업.
1: 아, 그 예를 들어서 서양 예. 우리가 서양 미술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0: 네,
1: 우리가
0: 네,
1: 가장
0: 네.
1: 그 동시대 사람과 고우도 네. 비교해 볼 수 있고. 뭐 만해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뭐
0: 네.
1: 많은 사람을 동시대 사람들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0: 프랑스의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잘랐는데
1: 그렇죠.
0: 자신의 눈을 찌른 사람이
1: 그러니까
0: 누구였다고 그랬죠?
1: 채북.
0: 채북이고 예. 이 장승업은 또 다른 인물인 거죠?
1: 장승업은 뭐
0: 그런 거는 없었고
1: 그런 거 그 술과
0: 네, 너무 그게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1: 여인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0: 네네네.
1: 근데 그 장승업도 저 어느 썰에서는 기록에는 그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0: 아.
1: 한 달 살고 나왔다고 그러죠.
0: 네,
1: 그것도
0: 네.
1: 신전 안중식이하고 소림 조석진이
0: 네.
1: 그런 얘기를 아하. 했죠. 나중에.
0: 그 취하선이라는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 최민식 씨가 그 연기를
1: 그렇죠,
0: 했는데
1: 그렇죠.
0: 기가 막히겠죠.
1: 너무 잘했죠.
0: 임권택 감독 영화로
1: 예,
0: 알고 있는데
1: 예, 예, 예.
0: 야, 최민식 배우는 진짜 천재예요. 그 정말 그 장승업의 그런 인물을 정말 디테일하게.
1: 근데 저도 이렇게 네, 보면서
0: 연기를 한 것 같아요.
1: 아 저렇게 술이
0: 네.
1: 술이 정말 그 그림 그리는데 정말 네. 훌륭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게
0: 네.
1: 신기하긴 해요.
0: 신기해요?
1: 정말
0: 오,
1: 신기해요.
0: 우리 관장님은 어떻습니까?
1: 아 저는 술을 별로
0: 전혀...
1: 못해요. 못하는데
0: 예.
1: 기분이 좋으면은
0: 네.
1: 분명히 자기 플러스 알파의 자기 재능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죠. 드는데
0: 네.
1: 장승업은 그 최북 또 그랬고 김명국도 그랬지만 장승업은
0: 네.
1: 그것을 벗어난 더 뛰어난 화가였죠. 그 장승업이 남겨진 작품들 보면 이 사람은 다양해요.
0: 아.
1: 장르의 구애가 없어요.
0: 그렇군요.
1: 그 남종화, 북종화 다 잘 그렸고 그 그거를 어떤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심지어 안중식과 제자인 심지어 안중식과 소림 조석진의 작품을 보면 느낄 수가 있죠.
0: 네.
1: 저희 리수 갤러리에는
0: 네.
1: 장성호의 작품은 없지만 스승인 유숙의
0: 스승?
1: 야 스승인 해산 유숙의 작품과 제자인 심지어 안중식 소림 조석진의 작품은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0: 와, 권장님이 소장하고 계시군요.
1: 장승업 작품은
0: 있어요?
1: 없어요. 어디 모처에 있죠.
0: 아하, 그렇군요. 자, LA 사랑방으로 여러분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하, 참. 그 한인사회 문화사랑방 리수 네. 갤러리에 데이빌리 권장님께서 지금 재미있는 이 미술사 이야기를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누가 이렇게 이런 진짜 멋진 이야기들을 그 조선시대 화가들에 대해서 짚어줄 수 있을까요? 예, 권장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 공부만 좀 하시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0: 그렇습니까?
1: 다 할 수 있는데 예. 괜히 그림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인데
0: 네.
1: 그림이 음악보다는 어렵긴 해요. 음악은 그 내가 그림 음악은 뭐 내가 그 논리적인 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0: 네.
1: 음악을 들으면 음률을 들으면 바로 경쾌하던가 슬프던가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0: 네.
1: 그림은 공부를 하셔야만 돼요. 작가에 대해서 그 과거의 뭐 역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미술사에
0: 네.
1: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공부를 한 다음에 작품을
0: 네.
1: 봐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긴 한데
0: 네.
1: 한 6개월만 극복하시면은 저처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1: 아, 뭐
0: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1: 아, 하루 아침에 되는 건
0: 그쵸,
1: 아니죠.
0: 그.
1: 근데 저도 이거 하면서
0: 예.
1: 그 갤러리 오픈한 지가 벌써 이제 8년째 돼가는데
0: 그 전부터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1: 관심이 많았고
0: 하셨고.
1: 제가
0: 예.
1: 사랑방의 역할로 하는 거로서 제가 했는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솔직히 돈 벌이는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0: 네. 우리 문화재라든가
1: 그렇죠.
0: 또 문화재 문화유산에 대해서
1: 그렇죠.
0: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거는
0: 어떤, 정말
1: 어떤 경우에는
0: 예.
1: 좀 이런 방송에서는 적합한지
0: 예.
1: 모르겠지만 왜곡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0: 네.
1: 웬 저는 그 기존의 현대 작가나 이런 분 여기 로컬 작가분들 이런 작품들은 제가 전시한다든가 이런 걸 일부러 하지를 않아요.
0: 네.
1: 안 한 이유는 한인타운에 그런 갤러리 기존 갤러리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0: 아.
1: 하셔야 될 영역이고
0: 네.
1: 저는 단지 한인 사회에서 그지 미술사에 한테 기본적인 그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0: 네.
1: 사랑방의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좀 더 욕심 난다면 우리 문화 유산을 발굴할 수 있으면 더 기분 좋고.
0: 그렇죠. 예. 그렇죠. 포인트는 그겁니다.
1: 그거죠. 예.
0: 예. 오늘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1: 아이고 현대
0: 지금
1: 현님에서 시작을 얘기를 못하네.
0: 아니요.
1: 다음 주 하죠.
0: 45분.
1: 예.
0: 예. 다 돼가고 있습니다.
1: 예.
0: 자, 오늘 리수 갤러리 데이빌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데이빌리 관장님의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시대를 고민했던 한국 현대화가들의 불꽃 같은 삶을 좀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시대 3대 화가죠. 장승업 영화 취화선으로도 나왔었는데
1: 네, 그렇죠.
0: 그 주인공의 인물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라도 문화유산? 이게 우리의 가본데 요거 좀 심상치 않아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문의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23-28-2724번 데이빌리 관장님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십시오.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7: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8: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7: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8: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7: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알님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휙 지나간다요. 네, 김종서입니다. 아름다운 구석

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행복이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렇죠. 행복은 멀리 있는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일상에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플로리나 노래예요. 바바.

ses bras. 내 친구야 웃음 잃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해피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비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좋은 오후 시간 되십시오. 사랑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면서 체중 부담이 적어서 무릎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라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이 자전거.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이 자전거만큼은 권장되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관절에 실리는 체중이 아무리 적어도 이 무릎이 잘못된 궤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운데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호소하는 사람들 적지 않죠. 대부분은 내가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서 그런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이는 단순한 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무릎을 곧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운데 많은 경우 무릎을 양옆으로 쩍 벌린 채 그렇게 페달을 밟는 이른바 팔자 페달링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오히려 무릎을 금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자전거 페달은 360도 수직 원 운동을 하죠. 정면에서 봤을 때 골반, 무릎, 발목이 일직선에 가까운 궤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죠. 네, 무릎이 선로를 벗어나서 즉 바깥으로 벌어진 채 페달을 계속 밟는다면 무릎 주변 관절과 인대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지고요. 그래서 뻐근해지는 겁니다. 시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전근이 중요합니다. 바로 무릎이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궤적을 잡아주는 대표적인 근육, 허벅지 안쪽에 붙어있는 내전근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내전근을 탄탄하게 만드는 운동 두 가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 아니면 작은 공도 괜찮습니다. 끼운 다음에요,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5에서 10초 동안 조입니다. 이렇게 10번씩 2, 3세트 반복해줍니다. 자, 이번엔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뒤에 무릎 사이에 역시 가벼운 수건을 돌돌 말아 끼웁니다. 이 무릎 사이 수건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네, 허벅지 안쪽을 어느 정도 긴장시켜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역시 10회 정도씩 2, 3세트 반복합니다. 허벅지 안쪽이 긴장되는지 수시로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내전근을 키워주면 무릎 걱정하지 않고 자전거 신나게 탈 수 있습니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화요일날 환영합니다. 자, 여기는 태양의 도시 LA입니다. 지금 오후 3시를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늘은 맑습니다. 아, 좋죠. 햇살은 눈부십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오후 아니겠습니까? 화요일 조금 지루한 날이지만 이런 날엔 말이죠. 아주 멋진 좋은 음악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거나 아니면 창가에 기대앉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여유를 부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도 먹는 게 우리를 좀 더 기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도 라디오는 내 친구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방송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도 또 알 수 없는 날이네. 우리는 매일매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이었습니다. 이문세와 함께한 알 수 없는 인생. 자, 이문세 씨가 말했다시피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죠. 만일에 인생을 알 수가 있다면 참 재미없는 그런 인생 아닐까요? 내 앞날을 알고 난다면 만일에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나쁜 일이 닥치더라도 그걸 우리가 또 풀어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서부터 5시까지 이 태양의 도시 LA에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몸을 잠시 기대시면서 오늘은 좀 날씨가 조금 더 덥죠.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지인을 만나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래간만에 커피숍 가서 담소하면서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싹 마시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식사 후에 시원하고 달달한 거 빙수도 좋고 라떼도 좋고 한 잔씩들 드시는 것도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H님이 개근상 타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신청곡 주셨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월드컵 얘기 자꾸 안 할 수 없는데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마지막으로 평가전을 가지고 이제 멕시코로 출발해서 점점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너무 기분 좋은 얘기네요. 자, H님이 오늘에 걸맞는 신청곡 이 노래네요.

네, 나비소녀 우리 김세화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것이 벌써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얼추 한 45년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45년 전, 40년 전에는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애청자 여러분들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45년이면 20대를 갓 넘은 초반 나이인데 그때는 뭐 글쎄 걱정거리라면은 군대 빨리 다녀와야지 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걱정거리가 크게는 없었다는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 당시 그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저한테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가 한 30여 년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때가 제일 좋았다 이런 느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눈을 뜨셔서 일을 나오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로라 씨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찍 일 나오시고 우리 샌디님도 일 일찍 나가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식사들을 어떻게 하고 나가시는지요? 뭐 어떤 분들은 우유 한 잔, 두유 한 잔 뭐 그렇게들 대강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이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출근 통근 버스 타셨나요? 자, 건강한 아침 습관만 좀 지켜도 우리가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조언이 나왔습니다. 자, 바빠서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사실 아침은 거르는 편인데 이것이 공복이 이어지면 너무 바빠서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푸짐하게 먹지 않아도 그냥 대강 좋은데 그중에 기본적인 것이 미지근한 물 한 잔, 차가운 물이 아니고 우리가 자는 동안 물을 마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위장 운동도 느려질 수밖에 없죠. 음식이 없으니까 물을 마시면 소변과 대장이 깨어나면서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수면 부족으로 끈적해진 혈관도 정화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오이를 약간 곁들인 뭐 양배추 샐러드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좋고 또 뭐 브로콜리 데친 거 그 다음에 당 성분이 덜한 두유 같은 거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부 같은 거 이런 것들 먹으면 오늘은 임시 공휴일이시라고 그러셨군요.

아침을 먹어야 일이든 공부든 하신다고. 오늘 휴일인데 아침 드셨습니까? 아,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시는 게 보면은 건강 박사님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침에 우유, 삶은 계란, 뭐 두부, 또 샐러드 이런 것들이 빠질 수 없는 필수 요건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디오서울1650.com을 방문하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통해서 많이들 얻어가실 수가 있고 국내외 뉴스들이 아주 업데이트돼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세화 씨 노래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수입니다. 권태수 씨 기억나시죠? 눈으로.

네, 아셨죠?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꼭 눈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권태수 씨, 김세화 씨하고 팀을 이뤄서 작은 연인들이란 노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추억의 명곡이죠. 권태수 씨,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가수들 중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활동하시는 가수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7080 콘서트라는 프로를 통해서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프로가 많이 가수들을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옛날 생각나고 반가웠던 그런 추억들이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의 어르신들이 가요 무대를 보고 그런 걸 느꼈다면 저희는 7080 콘서트를 보고 느끼는 그런 세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통계님 오늘 임시 공휴일에 쉬시는데 자 프라이머리의 3호선 매봉역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도 또 신선한 노래 같은데 함께 하시죠.

0: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 만잡아 두고파 난 오늘 밤만이라도 yeah.
1: 네, 우리 또 통계님의 새로운 곡 또 아주 랩송 멋진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3시 23분이면 제가 달달한 거 얘기했는데 점심 식사들은 다 웬만큼 맛있게 하셨죠? 조금 하품이 나오고 조금 나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셔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yamaha.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9: 용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 김소유와 함께합니다. 미련일랑.

네, 김소유의 노래였습니다. 미련일랑. 요사이 그 대한민국이 한 임영웅이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를 하면서부터 한 거의 한 4, 5년 정도 트로트 천국으로 바뀐 지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각종 프로들이 뭐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또 불타는 트롯맨, 또 현역가왕, 또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무명전설이란 프로까지, 또 그 이외에 또 뭐 트로트 챔피언, 각종 트로트를 위주로 하는 그런 그 노래 경연 대회가 정말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도 이제 태권 트로트서부터 뭐 오페라 트로트, 파페라 트로트서부터 종류별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우리 김소유 씨, 김소유 씨 역시도 미스트롯 출신으로 원래는 그 떡집을 했어요. 떡을 파는 가게를 해서 떡집딸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순댓국집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여러 가지 트로트가 나오는데, 우리 주현미 씨나 우리 나훈아 씨나 또 우리 강문경 씨 이런 사람 같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정통 트로트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노래를 우리 김소유 씨가 불러주었어요. 요사이는 그 신트로트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장윤정 씨의 어머나 이후로 우리나라의 신트로트이 많이 나와서 종류별로 나왔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노래들은 어떤 트로트인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정통 트로트 한 곡 더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성민호입니다. 무정한 사람.

0: 네, 성민호 씨의 무정한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 김소희 씨의 미련일랑, 또 성민호 씨의 무정한 사람, 우리가 흔히 일컫는 정통스러트 남녀곡으로 한 곡씩 한번 좀 나누어서 들어보았습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마크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6: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8-8500, 2138-8500.
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9: 2138-8500, 2138-8500.
10: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1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 장의사.

0: 네, 밤에 피는 장미란 노래죠. 어우럭이라는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들 그 강변 가요제 이제 여름이 되면은 당시에 80년대로 돌아가 보면 대학 가요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을 때 같은 MBC에서 강변 가요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강 강변에서 열려서 이제 강변 가요제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그 제가 알기로 79년서부터 89년까지는 그 경기도 청평 지나서 가평, 청평 유원지와 여러분 잘 아신 남이섬에서 또 이루어졌었고, 또 90년대 이후에는 10년 정도 그 춘천의 중도 유원지니 또 공지천이라고 겨울이면 스케이트를 타는 그 호수에서 열렸고, 참 많은 그 대학가요제가 많은 그 인기 가수를 배출했다면 우리 강변 가요제도 못지않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선희의 제이에게, 또 담다디 담다디 이상은 씨의 담다디, 그 노래뿐만이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저 박선주 씨 귀로라는 노래, 또 그런가 하면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런 노래.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뭐 홍삼 트리오의 기도, 여러분 그 마음과 마음의 그대 먼 곳에, 뭐 글쎄요, 그런가 하면은 뭐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그 별이여 사랑이여 사랑의 하모니 등등 아주 가수들의 등용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노래들이 아주 많이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 추억의 노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8월이 다가오면 미국에는 강변가요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한국의 그 청평, 가평, 여름만 되면은 그 청량리에서 그 가방을 둘러매고 기타를 차고 가는데 기차가 그 중간중간에 그 이음새 있는 부분에 바람을 쐬면서, 글쎄, 거기서 어렸을 때 담배 피던 그런 시절, 그리고 강촌 이런 데 텐트 치고 야외 전축이라고 그러죠. 야전 틀어놓고 막 춤추고 놀던 그런 추억들 아마 누구나 가지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늦은 거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은근히 덥습니다. 오늘 같은 날 빙수 한 그릇 뚝딱 어떠십니까? 네, 신청곡 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립네요. 반가운 노래입니다. 이때 있던 추억들이 그래도 우리가 가진 어떤 낭만이라는 단어에 아주 걸맞는 그런 젊었던 청춘 시절.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그 영화 쪽으로는 얄개 시리즈, 우리 덕허 오빠, 영록이 오빠가 이소룡같이 휙휙 날아다니던 그런 시절, 임예진이 아주 스타였었고 얄개 시리즈가 유행이었던 그런 추억이 묻었던 그런 우리의 꿈 많던 그런 시절. 옛날이여, 이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1: 길쭉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연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체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0: 알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비안님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선거 날이네요. 그동안에 방송에 출연했던 모든 후보자들 승전보를 울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투표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애쓰셨습니다. 자, TK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마에 땀나게 머리에 땀나게 달려오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의 고등학교 동창이 한국으로 역이민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비안 역이민이 많더라고. 월 생활비가 덜 들어가고 너무 좋다고. 한국이 역이민 같다고. 비보를 듣고 충격받고 머리 좀 식히고 오느라 늦었다고. 친구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친구가 운명을 달리셨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얘기로서는 좀 안 좋은 일이신 것 같은데, 만일에 그러시다면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지휘요? 그냥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재밌으라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좀 지루하지 않게. 샌디님, 아, 이제 겨우 출전해서 들어왔다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 아마 역이민한 친구 하늘로 가셨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상실의 위로 드려요. 저도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이고, 참 머리가 굉장히 멍하시겠네요. 예, 샌디님, 친구분이 그리워서 마음이 상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네요.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남아있는 친구분이 더 건강하게 계시는 것이 아마 그 친구분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우리 비비안님이 오늘 바람 좀 불라고 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의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2: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8: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친구는 2부 첫 곡으로 우리 TK님의 신청곡 먼저 가신 친구분을 생각하시면서 신청하신 조용필의 친구요 함께 하셨습니다. 자, TK님 말씀대로 안타깝게도 혈액암 백혈병을 걸리셨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참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한 세상 떠날 때는 순번이 없다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비비안님 세메터리에 가보면 한 달 살고 간 아기도 있고 물론 100년 살다 간 분도 계시고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즐겁고 재미나게 살자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힘드신 거 알지만 최소한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조금 더 즐거운 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샌디님 시니어 센터의 생일잔치인데 96세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100살이 다 돼가시는 그 축복이라고 건강하게 살다 가셔야 된다고 병들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신청곡 주셨고 새로 조인한 시니어 센터 음식도 맛있게 하고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지혜롭게 하신다고 하네요. 아 김호중 노래 신청하면서 김호중 씨 라이브 한번 감동하실 거라고 아 그랬구나. 자 TK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세요. 기쁜 마음 즐거운 생각 좋은 얘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위로곡들이 신청곡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H님의 위로곡입니다. 그대 내 친구요 패트김입니다.

한 가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패티김 씨는 아직 생전에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옳지 않은 정보들이 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생전에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비안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노래가 그대네 친구였는데 패티김 씨가 그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에 가수 현미 씨가 50주년 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 해에 패티김 씨가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 잘 아시는 작곡가 하광훈 씨, 그 홀로 된다는 것, 변진섭의 노래를 만든 하광훈 작곡가가 제 노래 첫사랑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패티김 씨 50주년 앨범을 기획 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가수 현미 씨 거를 디렉팅 했었고, 그래서 이 50주년 기념 앨범으로 만들어준 노래가 바로 그대네 친구여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티김 씨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아주 샌디님이 그릭디어로에서 천상제의 그때 김치 장사하고 계셔서 오이 소박이 동치미를 해갖고 갔는데 못 갖고 들어가서 바깥에 수풀 속에 넣어뒀다가 도로 갖고 오셨다고 아주 재미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네요. 아, 패티김 씨도 벨리 마켓 할때 오셨고 김지민 씨도 벨리 마켓 수년 전에 뵀는데 여전히 아름다우시다고. 예, 아니에요. 그렇게 그 요새 그 약간 그 오보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샌디송님의 찐팬. 아, 이거 신청곡이 전부 김어정 씨 노래예요. 저는 아주 이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도 우리 샌디님이 우리 TK님의 친구분의 명복을 빌면서 신청한 노래입니다. 친구 김어중입니다.

0: 네, 우리 샌디님의 멋진 신청곡. 김호중님은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서 힘이 넘쳐 좋다고. 아이고 순철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주고 내가 우네. 아, 가수 이름. 예, 아이고 신청곡 주셨네. 예,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두 곡 다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절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8: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9: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0: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9: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0: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9: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0: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1: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0: 네, 비비안님 함께하고 계시죠. 정주고 내가 오네. 김훈입니다.

네, 나를 두고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김훈 씨가 오셨습니다. 아이고 로라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이제 운전하고 집에 가시려면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자, 비비안님, 우리 순철님께서 오래간만에 좋은 노래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신청해 주셨는데 가수 한상일 씨는 아주 멋진 미남 가수였었어요. 제 기억으로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겨서 어릴 적에 그분이 TV에 나오면 작은 아버지 나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작은 아버지 닮은 한상일 씨입니다. 웨딩 드레스.

네, 아이고 우리 순철님 덕분에 또 추억의 명곡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상일의 웨딩 드레스. 결혼에 대한 노래가 그 당시에 이수영이 부른 그 하얀 면사포도 있었죠. 로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TK님께 비비안님, 우리도 떠날 운명 한 번은 슬프지만 반갑다고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주셨고. 예, 비비안님 매일매일 기다리고 즐겁다고. TK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아주 또 명언을 해주셨네요. 우리 한국에 계신 통계님 역시 걸맞게 이 노래가 아마 위로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

아, 오늘 한국이 지방선거죠? 미국도 선거입니다. 아, 그래서 제목에 올려 신청하셨다고. 자, 박강성이 LA에 왔을 때 아주 재미나다고 이벨 극장에서 공연하면 보러 갈 수 있는데 요새 좀 멀리하죠, 다들 카지노 공연이다 보니까. 아, 이벨 극장에서 저도 언젠가 한번 멋진 공연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박강성 씨, 아,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아주 절친이에요. 사실은 제가 2008년도에 그때 데뷔할 당시에 첫사랑 발표하고 나비꾼 발표할 때 박강수 씨하고 같은 그 소속사에 있었습니다. 오스카 엔터테인먼트라고. 그 당시에 바비김 씨가 같이 있었고 박강성 씨 있었고 심수봉 씨가 있었고 가수 현미 씨 있었고 그런 등등의 같은 소속사 가수 변진섭 씨도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제가 이제 가수로 가서 하면서 박강성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연습벌레입니다. 개인 연습실이 따로 있어요, 자기 사무실에. 그 사무실을 내어주면서 저보고 와서 연습하라고 그러면서 그 페리코모라는 그 가수의 And I Love You So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제가 어울리겠다고 레퍼토리를 알려주고 매일매일 연습실을 빌려주고 같이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박강선 씨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그 킥복싱을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이 광장동인데 워커힐 있는 데인데 거기서 뭐 이런 그 신사동 영동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자전거 매니아이기도 합니다. 언제 한번 제가 박강성 씨 공연 기회에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들려주신 우리 오사님의 신청곡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이해사례라는 여자 가수인데 목소리가 아주 이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시죠.

0: 네, 우리 TK님께 보내는 위로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TK님 친구분 이제는 몸 안 아프게 훨씬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어쩌면 가셔서 또 가수 현미 씨 만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 제 보고 싶은 얼굴이요. 아, 쑥스럽게 첫사랑도 듣고 싶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변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비아님 감사합니다. 제 노래 이렇게 듣고 싶다고 유튜브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 바쁘겠지만 시간되는 올려주세요. 사실 제가 그 가수현미 씨 보고 싶은 얼굴을 불렀는데 좀 아쉬움도 있고 장단장님하고 좀 의논 끝에 아무래도 그 가수현미 씨가 부른 노래는 이봉조 씨의 색스폰이 빠지면 좀 약간 허전한 것 같아서 어제 사실은 그 녹음실에서 우리 장요섭 단장님이 제어를 도와주시느라고 보고 싶은 얼굴 중간중간에 색스폰 반주를 좀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보고 싶은 얼굴을 한번 다시 불러서 영상을 올릴 그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2가 되겠죠. 우리 장 단장님 색스폰이 곁들여진 보고 싶은 얼굴 여러분 아마 멋진 추억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조금 분위기 올리겠습니다.

0: 네,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 이번에 현역가왕에서 가장 뛰어나게 급상승을 한 우리 구수경이라는 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현역가왕을 보신 분들은 구수경이라는 가수가 10년을 무명으로 있다가 이번에 아주 돌출해서 정말 인기를 가진 가수인데 그녀가 약간 무명 시절에 불렀던 노래 와줘요. 조금 신명나게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챙기지 말고 와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뭐 열기가 대단합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멕시코와 공동으로 주최하지만 월드컵의 열기가 지금 각종 뭐 미국 그 자국의 게임들도 로즈볼 무슨 소피 스타디움 이런 데서 막 중계를 할 정도로 저희도 지금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 알지만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굉장히 열기에 떠오르는 이제 카운트다운 10일 정도 남았나요? 아유 생각만 해도 침이 마르는 그런 월드컵 4년을 기다렸네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미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3: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8: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8: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네, 우리 함께 친구해요. 야, 잘 넘어간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또 화요일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쯤이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사실 굉장히 지치는 시간입니다. 날씨가 조금 덥다 보면 안 지칠 수가 없고 저도 사실 방송 이 시간대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출출합니다. 그러다 보면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도넛도 하나 먹고 싶고 또 붕어빵도 하나 먹고 싶고 이거저거 눈에 닥치는 대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점심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 벌써 이렇게 배고프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도 드시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 미운정 고운정 신청해 주셨는데 H님 오늘 로라님이 먼저 네 박자 신청해 주셔서 그 노래는 내일 들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인생이 네 박자 아닌가요?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 네 박자 노래 될까요?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는 친구에 놀다 보면 에너지 빵빵 생겨요. 감사합니다. 기운 내시고 오늘 화요일도 여러분 덕분에 2시간 초대 손님 없이 풍성하게 잘 즐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각자 듣고 다음번에 꼭 틀어달라고. 비비아님 모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시죠? 사랑합니다.

0: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3: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2: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3: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2: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6: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4: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예비선거가 오전 7시부터 실시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오늘 밤부터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승자가 가려지기까지는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 분석가 스티브 코르나키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개표 시작 직후 엄청난 양의 투표 결과가 한꺼번에 공개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긴 기다림이 시작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느린 개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편투표 비중이 매우 높고 선거일 이후 일주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구가 많은 카운티들의 느린 처리 속도까지 겹쳐 최종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지난 2024년 대선 당시에도 투표 종료 후 90분 만에 전체 투표의 절반 정도가 집계됐지만 전체 개표율이 95%에 도달하는 데는 무려 2주가 걸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하비에르 베세라와 억만장자 사업가 톰 스타이어 그리고 공화당 후보인 스티브 힐튼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모든 정당 후보가 한 투표용지에 올라가는 정글 프라이머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상위 2명이 11월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개표 초반 결과만으로 결선 진출자를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선거 역시 초접전 양상입니다. 현직 시장인 카렌 베스와 시의원 니티아 라만 그리고 방송인 출신 무소속 후보 스펜서 프렛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가 어려운 상황으로 상위 2명이 오는 11월 결선 투표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여러 연방하원 선거구 역시 경쟁이 치열해 승부가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일부 하원 선거구의 승자가 선거일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캘리포니아 차기 주지사의 윤곽과 로스앤젤레스 시장 결선 진출자를 결정하고 연방하원 의회 권력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는 LA 시간으로 저녁 8시에 마감합니다.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악관추리 기자협회가 지난 서울 총격사건으로 중단됐던 연례만찬을 7월 24일 다시 개최합니다. 외이자 장협회 회장은 2일 폭력행위가 올해 만찬의 성격을 규정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만찬은 30대 남성이 산탄총을 들고 보안 검색구역을 뚫으려다 제압되면서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돼 있었지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 만찬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기념하는 행사로 주요 언론인과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 회장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고 수락했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그는 만찬 재개최가 강인함과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정을 미치광이들이 바꾸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펜실베이니아 에비뉴의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립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일 상원청문회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협상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란이 언급조차 거부했던 사안이라며 미국의 압박이 협상을 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60일 휴전을 연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무기 금지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협상 성공 가능성이 있으며 일주일 내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란 내부 체제가 분열돼 있어 답변을 받는데 며칠씩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이 매일 수억 달러의 수입을 잃고 있다며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휴전 후